0: 자,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김현철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띄워드렸습니다. 반려동물. 네,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은 뭐 자주 있는 거니까. 네, 이제는 반려식물이라고도 하죠. 내가 소중하게 키우는. 예. 반려광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쁜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놔두고 거기다가 이렇게 물도 떨어뜨려주고 하여간 이런 것까지 등장한 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죠. 정서적인 교감의 상대가 중요하니까. 또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도 이름도 붙여주고 정서적으로 의지하면서 애정을 쏟는다라는 거죠. 반려돌 이름을 불러주고 매일 닦고 꾸미는 이유를 물었더니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그게 또 힐링이 된다 그러던데요. 여러분의 반려사물, 반려물건은 어떤 거 있을런지 좀 궁금하네요. 이름 있으면 작명의 이유도 좀 알려주시고요. 반려돌이 하여간 여지껏 저한테는 가장 좀 뭐 충격이라면 충격인데,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자, 어쨌든 반려 물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려나? 저에게는 반려 지방, 네. 반려 지방, 반려 용종, 예. 이거 매년 자꾸 따라다녀가지고. 예, 요런 게 좀 있는데 작별해도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반려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요즘 유산균 장

0: 요즘 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톤업 패드.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지금 깐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깐뽀르테 고려용접봉
2: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1: 김장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 배추가 왔다.
2: 안녕, 나 영월 절임 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3: 쉽고 편한 김장엔 영월 절임 배추. 주문 전화 010-2808-7554.

자, 폴 매카트니의 Silly Love Songs 그리고 텐치스의 I'm Not in Love 듣고 오셨습니다. 504 하나님, 제 반려 남편이 출장을 갔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배웅은 했으나 부엌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생각하니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은 반려 강아지처럼 꼬리를 휙휙 돌려보겠습니다. 크크크. 남편, 반려 남편도 아마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자꾸 이렇게 슬금슬금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 잘 다녀오라고 꼭 말씀해 주시고요. 돌아왔을 때 격하게 반겨주면 되죠. 며칠 나가는지 궁금하네요. 가을 매 빛나 죄송한데 여러분 띄어쓰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가을 매 빛나물 무침 가을 매빛 나물 무침 예

그렇다고 합니다. 저에겐 반려 옷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 입어서 구멍이 송송 난 셔츠인데 얇아서 시원하고 비치지도 않고 활동하기도 좋고 애착 단계를 넘어서 반려 옷이 돼버려서 이젠 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하나씩 꼭 있죠. 아, 그러니까 애착을 넘으면 반려가 되는 거군요. 저희 집에도 제 반려 민소매가 있습니다. 남자들에겐 하나 다 있죠. 네. 바지는 잠옷이 많아요. 근데 상의는 잠옷이 많이 없어서 위에다가 그냥 대충 입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민소매 같은 거 많이 입는데, 네. 희한하게 밖에서 입는 민소매랑 집에서 입는 민소매랑 입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그 활용하는 시간은 비슷한데 자꾸 집안에 있는 것들이 자꾸 빵꾸가 나요. 왜 그러는 걸까요?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하면서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5479님 반려 구루프가 있습니다. 헤어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나이 드니 꺼진 정수리만큼 볼품없는 게 없더라고요. 차에도 가방에도 화장대에도 지금 제 정수리에도 구루프 없는 생활은 생각할 수 없네요. 헤어롤, 네, 이라고 하죠. 이 말고 계시는 분들은, 네, 이게 늘상 자주 말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말고 다른 사람, 이게 말아놓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별 감흥이 없으신가 봐요. 근데 보는 저희들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혹시 저분이 그룹 저 헤어롤을 말고 있는 거를 까먹고 그냥 나오신 건가? 말을 해줘야 되나? 약간 이런 거. 네, 보는 것도 자주 보는 게 아니라서 저는 생각보다 되게 자주 봅니다. 그거 말고 계시는 분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 밑에가 시장이라서 그런가. 7603님 반려 귀걸이가 있습니다. 씻을 때, 잘 때도, 놀러 갈 때도 항상 제 귀에 걸려 있고요. 두어 번 떨어져서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때마다 찾아서 돌아오더라고요. 이젠 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진짜 내 거라고 믿어질 때 세상에서 한번 이렇게 풀어주라고. 그래서 돌아오면 그때 진짜 내 거라고. 네. 새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또 귀걸이에 대한 얘기군요. 잊어버린 적도 있는데 그게 돌아온다고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지? 재채기관.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거 가끔 꺼내가지고 귀 구멍, 이 이어링 구멍하고 중간중간 좀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네. 묘한 악취가, 예. 저도 귀 뚫었거든요. 네. 저도 귀도 뚫고 막 귀 위에 이제 골도 뚫고 했었는데, 진짜 귀 많이 뚫었죠. 지금은 안 하고 다니네, 그러고 보니까. 유바바님. 화순에서 8년 살다가 서울 본사로 재취업해서 다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려 자전거 따릉이로 청구에서 성수까지 출근하고 있어요.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요즘 날씨 좋고 운동도 되고 너무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청구에서 성수까지 30분이라. 루트가 너무 좋겠는데요. 성수 근처가 자전거 타기가 참 좋거든요. 성동구 쪽이. 아침에 이렇게 타시는구나. 근데 반려 자전거라고 함은 내 자전거. 네. 나만 쓰는 자전거. 내 거.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따릉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따릉이는 이게 여기서 출발한 곳에서 내가 이제 돌려놓는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주차하는 자리가. 근데 따릉이 서비스 써보시고 쌩쌩이 써보시고 뭐 이런 거 써보신 분들 있죠. 제발 좀 부탁인데 아무데나 던져놓고 가지 마세요. 네. 정말 다 쓸어다가 갖다 버리고 싶거든요. 이게 따릉이는 여기서 출발했으면 저쪽 도착했을 때 주변에 따릉이를 주차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이제 버리지 못하는데 특히 그 쌩쌩이들. 그 쌩쌩이 맞나? 그 이렇게 한 발로 타고 다니는 거? 그걸 쌩쌩이라고 그러나? 네, 어쨌든 그것도 진짜 너무 위험하게

아무데나 버리고 다녀요. 네. 또 특히나 높은 차가 이렇게 코너 돌 때 되면 차가 높아갖고 아래쪽에 코너에 붙어 있는 거는 누워 있으면 얘네가 안 보이거든요. 큰 문제입니다. 또 한 번 잔소리. 늘봄다님, 저희 큰아들 반려동물 아니 안 이구아나. 예? 진짜로? 이름은 뭉치. 어릴 때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서 사고를 뭉치에 뭉치라고 제가 지었는데 15년 정도 키우니까 이제 사고도 안 치고 너무 점잖아졌고 귀여워요. 아들 여행 가느라 우리 집에서 제가 돌봐주고 있는데 예전에 놀던 자리로 찾아가서 잘 놀고 자고 해요. 진짜요? 아니 근데 이구아나가 수명이 어떻게 되지? 오, 근데 15년이나 지났는데도 이제 좀 점잖아진 거예요. 오, 신기하다. 이구아나 키우시는 분을 실제로,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라디오에서 이렇게 그 뵌 적은 처음인데요. 오. 자, 지금 뭐 반려돌, 반려식품 뭐 많이 올라오네요. 지금 야, 여러분들 이거 반려 뭐 한 거 되게 많네요. 오, 재밌겠는데? 2개월 넘버 원, 이거는 천고갈비님의 신청곡이고요. 그리고 김장훈의 바보까지 이어갑니다.

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서울은 가깝게, 물류는 빠르게, 기업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동두천 IC 초근접, 3번 국도로 바로 연결, 수도권 순환망으로 물류는 더 빠르게, 17개 업종으로 입주의 기회는 더 넓게,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입주 혜택까지. 수도권 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기업의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는 곳. 지금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를 주목하세요. 분양 문의 동두천시청. 이 캠페인은 기업의 미래를 연결하는 동두천시가 함께합니다.
3: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자, 스페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볼빨간 사춘기 서울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 나가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왜 이러니?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쭉 둘러보고 있었는데 아까 그 이구 하나 있잖아요. 지금 집안 마루에서 고구마 순 뜯어 먹고 있던데요? 냠냠냠 고구마 순을 뜯어 먹고 있고 깜짝 놀랐어요. 오. 비타 돌체님, 누구나 하나쯤 반려 지병이 있죠. 네, 있죠. 반려 지병이 있죠. 저도 이맘때쯤 되면은 돌아오는 반려 지병이 있습니다. 아, 이건 돌아오는 거니까 반려가 아닌가? 약간 비염기가 좀 있어서. 네, 봄하고 가을은 조금 쉽진 않아요. 코맹맹이 소리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간질간질 해서 재채기를 많이 하죠. 네. 저한테 그 토크백 그 버튼이 달려있는 하드웨어가 여기 앞에 있어요. 이게 마이크 커팅을 하는 건데, 여기에 버튼이 뮤트 버튼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이제 제 마이크가 끊겨요. 그래서 아무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기침을 한다든지, 뭐 마른 기침을 한다든지, 재채기

0: 할때 이걸 누르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중간에 눌러볼게요. 중간에 이렇게 끊기잖아요. 네. 저에게는 이런 반려 버튼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방송 중에 이상한 짓 하는 DJ도 드물 거야. 예. 약간 지금 기술팀에서 들으면 쟤왜 저러니? 약간 그래서 이재원님, 저는 반려 알러지 비염을 무려 60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드네요. 제 주치의 왈. 비염 치료제의 개발자는 분명 노벨 의학상을 받을 겁니다. 라고 단언하더군요. 어우, 제발. 이게 다른 치료제가 없죠? 그죠?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그거를 그 비염도 약간 알러지 같은 그런 거의 일종이라 그거 알러지 반응을 안 일으키게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약은 있는데 애초에 이런 걸 이제 낫게 하는 치료제는 없는 거죠. 맞아요. 비염 가지신 분들은 많이 힘들죠. 승현맘님, 저는 반려 근종이요. 근종이 생겼는데 수술하면 출혈이 크다고 해서 그냥 같이 살아요. 매년 추적 검사하면서요. 그냥 반려 근종이려니 하려고요. 저도 반려 근종이 있습니다. 지금 한 20년째 키우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겨울에 가서 이제 이게 추출 수술을 하려고요. 네. 저도 그냥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커지고 있어서 떼어내야 될것 같아요. 뭐 떼어내는 김에 조직 검사도 해야 되는데. 반려 근종. 그러고 보니까 저도 있네요. 반려 근종. 오이서 거기서님. 반려 무좀. 발 뒤꿈치 맨날 갈라지는데 이게 아예 이름이라도 붙여줄까 봐요. 이름을 붙이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뭐 미스터 지진? 아니면은 미스 가뭄? 약간 아프리카 미녀 같기도 하고. 홍차 곤듀님, 저희 집에는 반려 빵칼이 있습니다. 예? 40년 전에 해외여행 가서 아버지가 사오신 건데 지금 보면 무슨 빵 명장의 칼처럼 손잡이 부분이 낡았지만 칼날이 아직도 반짝거리고 너무 잘 듭니다. 못 써는 빵이 없어요. 돌 같은 바게트도 쓱싹싹싹싹싹. 바게트. 우리나라 바게트는 되게 여러분 바게트과에는 끼지도 못할 정도로 부드러운 건거 아시죠? 독일 가면은 이만한 그 마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렇게 진짜 돌처럼 생긴 빵이 있어요. 우리가 왜그 만화 같은 거 옛날 뭐 만화 보면은 그습 노란 감자 둥둥 떠 있는 노란 스프에다가 먹는 빵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란다스 계 같은 거 보면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 근데 그 빵이 여러분 얼마나 단단하냐면은 그 빵을 자동으로 썰어주는 기계가 빵가게 옆에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늘 배치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사서 그 빵을 사서 셀프로 썰어 먹는 거야. 그 기계에 넣어서. 근데 되게 웃기는 건 기계에 들어가서 예쁘게 안 썰려요. 다 박살이 나요. 칼날에 썰리는 것보다는 칼날에 이제 눌려져서 깨지더라고요, 빵이. 그 정도로 딱딱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돼야 바게트나 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바게트는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5152님. 새싹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집 25년 된 반려 인형이랍니다. 아빠께서 쌍둥이인 저희 생일날 한날 한시에 데려오신 녀석들인데요. 맨날 끌어안고 다녀서 저렇게 됐습니다. 아빠가 꼬매주시고 덧대주시고 그래서 키웠답니다. 많이 늙어 보이는 녀석이 쌍둥이 언니의 인형인데요. 결혼하고는 자주 못 봐요. 이름은 발렌 그리고 피카츄입니다. 보고 싶네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는 상태가 멀쩡해요. 그냥 인형 같아요. 근데 하나는 이건 약간 되게 좀그안 좋은 영혼이 깃든 인형 같아요. 인형이 숨도 다 죽었고 예전에 약간 얼굴 표정이 피카츄인데 피카츄 얼굴이 녹아내리고 있어. 근데 거기에 전신이 시커매요. 이거를 왜 빨지 않았죠?
1: 저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쪽 원래 까만 애가 있었나? 봤더니 아니야. 생활 때였어. 네. 밤에 막 혼자 걸어다니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인형은. 말하고.
1: 물 줘. 비카.
0: 막 이러면서 막. 이거 사진 여러분들은 볼 수 있나요? 이거 그 게시판 이용객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는가요? 아, 못 보는구나. 아우, 이거 너무 올리고 싶다. 작가님, 우리 이거 캡처해가지고 우리 별스타에 좀 올려주세요. 무서운 피카츄 올려드리겠습니다. 음악 듣죠. 풀스 가든의 레몬트리 듣고 오겠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지금 7603님께서 아까 반려 귀걸이 사연을 보냈는데 그 귀걸이에 이름이 있어요. 컨저링이라고. 컨저링. 아니 컨저링은 여기도 다른 집에도 있다니까요. 그 아까 그 피카츄 있잖아요. 예. 네. 걔가 진짜 컨저링이야. 진짜. 아 여러분 사진 못 봐서 그런다니까요. 진짜 무서워요. 예. 네. 357하나님 알디 저는 아들이 3년째 키우는 크레스티드 개코 도마뱀 이름이 볼트래요. 여자애인데 반려 파충류. 처음엔 무섭고 거부감이 많았는데 이젠 너무 예뻐서 주사기로 제가 밥 주고 무화과와 망고도 별식으로 주고 속눈썹이 너무 매력적이고 발모양이 너무 귀엽죠. 수명이 15년이랍니다. 알디도 보신 적 있죠? 아니요?

오, 아니요? 저 처음 보는데요? 아, 이런 애들을 집에서 많이들 키우시는구나. 오, 저 약간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충격까지는 아니고, 네, 키울 수 있죠. 하지만 새로움입니다. 너무 새로워서 조금, 예, 무섭긴 하네요. 오, 근데 이거 사진 올려주신 분들 지금 대부분 다 여성분인 것 같아요. 이런 개코, 도마뱀, 뭐 파충류 이런 거. 자, 로비 윌리엄스의 Better Man 오늘 끝곡인데, 네, 1부 마지막 곡인데요. 잠깐 쉬어야겠죠? 예, 쉬고 저는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0: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여야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재청 이슈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대법관 후보 제재청 갈등, 12.3 비상계엄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서울시 차원의 주택공급 대책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집값 상승,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을 놓고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에서 두 종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의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50대 흉기 난동범이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에도 살인 미수와 상해 등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두 차례 더 저질러 재판을 받았는데 최고 형량은 징역 4년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 시민 10명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19세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지만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SNS를 통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7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대만과 일본이 각각 알래스카 LNG 구매와 뉴욕 반도체 공장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간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세 등 무역 경제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한국 등 세 나라를 앞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CBS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김윤주입니다.
3: CBS
4: 1분 기상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는데요. 어제보다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 이번 주 주일인 18일에도 전국에 가을비가 예상되면서 야외 활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해 겨울철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겠는데요. 가끔씩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습 한파가 찾아오기도 하겠습니다. 그만큼 기온 변화폭이 무척 큰 겨울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낮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오르면서 커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꽤 쌀쌀한 날씨를 보이면서 서울은 12.3도의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 21도, 대구, 부산 23도 예상됩니다.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7: DS 대성하우징.
8: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0: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0: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T의 시간이 흐른 뒤 듣고 오셨습니다. 선물을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수프레 딩곤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자, 지금 반려를 핑계로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미화하고 있는 분들이 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 모르겠네요. 예, 잔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 다들 왜 이러지? 네. 자, 이거 어떻게, 이거 지금 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지금 광고로 들어야 되나? 지금 마음속에서 지금, 막 이성과 잔소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광고 듣고 와서, 잔소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이거 진짜 사연 하고 가고 싶은데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케이시의 나 그댈 위해 시 한 편을 쓰겠어. 이승천의 사랑 참 어렵다 듣고 오셨습니다. 냄틀님, 주식 참 어렵다. 많이 아프다. 지금 그 미국의 물가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것도 나온 거고, 지금 국장을 뒤흔드는 요소는 지금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너무 한꺼번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주식이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덮어놓고 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많이 어렵네요. 추석풍님, 노래 나가는 동안에 귀에 봉지 걸고 왔습니다. 귀에서 유효사태 나는 거 맞죠? 봉지로 될까요? 네, 차라리 그냥 기절하시는 게. 오색깔이 오면 귀에 이어폰 끼고 있는데 비닐도 껴야 되나요? 네. 스피커폰으로 들으시는 게 오히려 어떠실런지.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2부 시작하기 전에 마녀님께서, 우리 딸은 반려 곰팡이가 있어요. 여기서 소름 확. 어디에 있는 반려 곰팡이일까요? 한번 볼까요? 먹다 나면 쿨땡스 여름부터 놔두더니 절대 안 치우면서 애착 곰팡이라고 키우고 있는 거라고. 냉장고 안에 있는 거죠? 원래 여러분 이게 곰팡이가요, 여러분. 실내 이제 피기 시작하잖아요. 얘네들 번져요. 그거 알고 계시죠? 얘네들은 정말 이렇게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안착한 곳에 번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냉장고 안에 진짜 큰일인 거예요. 냉장고 안에 놔둔 밀폐용기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지. 근데 거기에 뭐 과일이라든지 그냥 봉지에 넣어둔 나도 내일 엄마가 이거 다듬을 거야 그러고 사다 놨던 뭐 우리 저 콩나물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렇게 완전히 밀폐용기에 들어가 있어서 차단되지 않은 것들은 곰팡이균이 이제 다 스며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안에 순환기가 또 있어요, 여러분. 팬이 돌아간단 말이지. 정말 기가 막히게 곳곳에 네 퍼 날라주는 거예요, 곰팡이균을. 이거를 왜 그냥 두시는 거죠, 어머니? 심지어 아이디가 마녀인데 혹시 예. 약간 어머님도 약간 좀 예. 아, 진짜 이러지 마. 아, 애착 곰팡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비옥이가 막힌 순댓국님. 아, 씻어야 되는데 추워지니까 귀찮네. 이렇게 된 이상 반려 개기름과 함께 간다. 예? 아, 귀찮을 게 따로 있지. 아, 진짜 이러지 마요. 오늘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더러워 죽겠는데 정말.

유미님, 저희 남편 반려 팬티 제발 좀 버려라 버려라 해도 안 버리고 새 것이 있는데도 굳이 그 오래된 팬티를 입습니다. 망사되기 직전입니다. 이러다가 허리밴드만 차고 다니겠네 하고 나니까 자기도 웃어요.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냥 버리세요. 의견을 묻지 마. 아니 자기 용도를 다 했잖아요. 허리 밴드 거의 망사되기 직전에 허리 밴드만 거의 남은 상태라면서 버리세요 제발. 이 약간 우리 중년 남성들은 허리 밴드 있는 이제 속옷을 입으면 이거 아마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밴드가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속옷이 있어요. 그 위에 이제 브랜드 명이 써 있거든. 네, 네, 뭐 무슨 폴로 바이 뭐 랄프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나는 그거를 이제 입기 전에 보잖아요. 아 오늘은 이 브랜드의 속옷을 입어야겠다. 근데 입고 거울을 보면 배에 눌려갖고 약간 이렇게 밴드가 접히거든. 그러면은 걔네가 브랜드가 이게 자음이 위에가 접혀가지고 아휴 버리세요 제발 좀. 마이클 넌투 스타익님 저의 반려 모 발 자꾸 떠나가네요. 영원히 함께 하자고. 반려 모발 얘네들은 자꾸 떠나려고 하죠. 네. 저도 요새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니니까 옛날엔 풍성했는데 슬슬 뭐 좀 머리가 가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뭐 안 씻고 약간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갑자기. 이런 거는 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냉장고 청소하세요 여러분 제발 좀. 네 냉장고. 레몬트리님 더러운 방송 그대창인가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아 참 정말 속상하다 진짜. 갑자기 선곡된 곡 같아요. 아이유 임수롱의 잔소리 듣고 옵니다. 그만하자.

아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사운드 체크 룩룩 룩셈부르크. 자, 오늘은 베일에 쌓인 새 PD의 캐릭터를 이 코망으로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이날만을 기다려온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침에 구워먹은 차돌박이 칼로리를 다 불태울 각오로 최고 심박수 150 이상을 책임지고 올려드립니다. 스쿼트 런지 버피 테스트 30개보다 이코망 30분이 더 낫다. 위고비 마운저로 왜 합니까? 우리에겐 이코망이 있는데. 자, 이러는 와중에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차차 PD의 이코망 데뷔전.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첫 곡 출발합니다. 터보의 나 어릴 적 꿈. 아, 심상치 않아.

선주님, 요요 없는 알고비, 이코방 만세, 곰팡이는 이자 부스요. 꼬물마미님, 저희 남편 제가 잔소리해서 2kg 뺐거든요. 1497님, 알렉스님 제가 몰래 버려봤거든요. 근데 다시 주워다 입어요. 7288님이 50대 아재입니다. 오래된 팬티 버리지 마세요. 애착 팬티 없으면 허전합니다. 그나마 허리 둘레살을 힘겹게 받쳐주는 좋은 친구랍니다. 그거 말고 새거 있잖아요, 아버지. 그거 말고 새거 입으세요, 새거. 구피에 많이 많이 이어갑니다.

석궁님 서류 더미 던져버려 신이 난다. 차차 PD님 저희 나이 때인 걸로 추정. 이거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분들 얼마 전에 머리카락 걸고 막 손가락 걸고 그러지 않았나요? 자 울딸들 사랑해님 선곡 센스 좋으시다. 성공적인 데뷔전 축하합니다. 약간 테스트. 좋아요. 베이비복스의 우연이어갑니다.

아랍인님 어디보자 어디보자 선곡을 보면 나이를 알 수 있다 규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읍시다 이게 얘기가 갑자기 글로 튀어요? 인절미님 선곡이 저와 같은 편안한 세대인 것 같은 좋다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작두 타셔도 되겠는데요 쿨해 슬퍼지려 하기 전에

나비님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내 반려 마이크가 어디 있더라. 다들 약간 좀 거기서 거긴 것 같아. 오색 가을이 오면님, 곰팡이 때문에 달아났던 식욕이 이코망과 함께 돌아왔다. 배고파 하셨습니다. 거짓말, 이코망 때문이 아닌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부산 딸기님, 사무실인데 이제 눈치 안 볼래요. 신나는데 어쩌라고. 내 맘대로 리듬 타기 파이야. 틴탑의 긴 생머리 그녀.

0: Would you like something drink?
1: 박명수 NC드래곤의 바람나서 걸려있고요. 소수님께서요, 다리가 저절로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같이 시대를 산 것 같아서 공감대 빵빵 최고예요 하셨습니다. 한번 달려보시죠.

0: Not para NASA.
1: 야, 오늘 그냥 있는 카드 다 꺼내서 쓰고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오늘 거의 차차 PD님의 선곡, 예, 굉장히 성공적이고요. 예, 좋습니다. 박수 드리고요. 자, 21의 내가 제일 잘나가 마지막 곡으로 걸려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0: 벗어난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AI 투자 수익성 논란이 다시 부각된 가운데 코스피가 오늘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5.59% 내린 5,673.01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워 장중한 때 5,530선까지 밀리

0: 이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 급락세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차례대로 발동됐습니다. 양 시장의 매도 사이드카가 같은 날 울린 것은 지난 7월 29일 이후 11주 정도 만입니다. 반도체발 법인세 예납으로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며 올 8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8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조 원 흑자로 2018년 이후 8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3조 원 적자로 2018년 이후 가장 작은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탁과 처남의 대장동 사건 변호 경력을 연관짓는 시선에 대해 가족이란 건 팩트지만 인과관계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간에 내부 알력 다툼이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질문엔 그런 루머와 실체적 진실은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다며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걸 공격하며 정쟁으로 만드는 상황이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당무와 관련해 당원 당규를 지키면서 할 것은 다 해가고 있다며 어떤 경우가 시간이 걸리든 조금 과정이 복잡하건 절차를 다 지키면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상의 시청자 댓글에는 신천지건 강하게 나가셔도 된다는 글도 포함됐는데 김 대표의 발언은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한편 강훈식 전 비서실장의 서울시장 후보 가능성에 대해 김 대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며 전국적 인물이고 역량이 검증됐으며 당 내외 신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간 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도, 습도는 58%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2: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1: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2: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람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평소 쓰던 단어가 뒤섞이면서 엉뚱한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한 지인은 아이에게 줄 그림책 사러 갔다가 그만 아기 돼지 색은 있어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병원에 간 어떤 사람은 오늘 독신 백감 맞아도 될까요? 라고 했다는데요. 별거 아닌 실수지만 우리를 저항 없이 웃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일 없어도 듣다 보면 저항 없이 미소 짓게 되는 당신을 위한 활력 충전소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0: 멜로망스 사랑인가봐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김봉화님께서 어떤 사람이 지인에게 육순과 환갑이 헷갈려서 어머 육갑잔치 잘하셨어요 라고 했다네. 아, 말한 사람도 듣는 사람도 멋쩍어지면서 웃으면서 마무리해야죠. 앙빵님이 말이 꼬여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이 꼬일 때 있죠. 그런 말실수의 기억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렴한 깐돌이님은 독신 백신 맞으면 모태솔로 예약인가요? 이건 좀 조심해야겠는데요. 오늘도 우리를 절로 미소 짓게 할 맛있는 퀴즈, 젓가락 퀴즈도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우리 웃으면서 끝까지 같이 가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디서나 무료인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5: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볼빨간 사춘기 좋다고 말해 로코펀치 세이 예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국어 숙제로 반대말 조사를 했어요. 그때

때 엄마, 입학에 반대말이 뭐야? 이러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퇴학이라고 말했어. 0387번님, 이거 아닌가? 저 순간 퇴학 맞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되지? 입학의 반대말 졸업이라고 해야 할까? 이소수님, 윤경님 맞아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 테이크아웃 하면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했더니 직원분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따뜻한 거 주시더라고요. 직원분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하셔서 같이 한참을 웃었네요. 아침에 미소 짓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원분이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그런데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 불안불안합니다. 제 이름은 윤경이 아니라 원경이거든요. 원경. 백원경. 설마 못하겠죠?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뛰면서 일하는데 힘 좀 주세요. 8808번님, 랄랄라의 음악 하나씩 꺼내 들으면서 기운 내시기를 제가 손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랄랄라 퀴즈도 같이 풀어보시죠. 자이언티 꺼내 먹어요. 이하이 손잡아줘요.

백원경의 랄랄라. 오늘은 뭐 먹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느닷없는 퀴즈, 랄랄라 젓가락 퀴즈. 오늘은 과일입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더욱 반가워지는 과일이죠. 동그랗고 탐스러운 모양의 주황빛으로 곱게 물든 이 과일. 때로는 아삭하게, 때로는 숟가락으로 떠먹을 만큼 부드럽고 달콤하게 먹습니다. 말랑하게 익은 이것은 살짝 얼려 먹으면 시원한 셔버처럼 즐길 수도 있는데요. 이 과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정답 보내주세요. 무료인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김치 선물, 그리고 랄랄라 커피도 넉넉하게 나눌게요. 힌트가 필요할까요? 한 글자고요. 네, 이 노래 제목에도 들어있네요. 잭스키스 예감.

감 잡았어 하고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감이 안 오는데 힌트 좀 주세요. 2492번님. 이거서 지금 놀리시는 거죠.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젓가락 퀴즈 가지고 왔는데 어렵게 냈을 리가요. 5543번님께서 어제 이거 많이 땄어요 하셨네요. 가을에 동네 걷다가 담장 너머로 이 과일을 주렁주렁 매단 나무를 만나기도 하죠. 단단할 때는 아삭하게 먹고 충분히 익으면 말랑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는 이 과일. 여러분 어느 쪽 좋아하세요? 나윤건의 동감 듣고 정답 발표합니다.

나윤권의 동감, 잭스키스 예감, 오늘의 정답은 감이었습니다. 와,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는군요, 감. 홍시여 홍시, 콩자님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건 정답 처리를 해야 할까요? 오답이긴 한데 아차상을 드릴까요? 네, 작가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쁜 아가들님, 흐,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감 먹고 싶네요. 원경님도 좋아하는 감 하셨는데 그럼요, 그럼요. 저는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젓가락 퀴즈로 내질 않습니다. 저는 달콤한 쪽을 좋아해요. 홍시를 좋아합니다. 얇은 껍질 호로록 벗겨가지고 그냥 그대로 입속으로 쏙. 와, 이렇게 단 과일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과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9723번님. 감인 거죠? 덜 익은 감을 소금물에 담갔다가 한겨울에 먹으면 참 맛났었는데. 그래요? 덜 익은 감을 소금물에 담갔다 먹으면 맛있나요?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1253번님. 감입니다. 새싹이신데요. 한 채널에 30년 듣다가 채널을 돌려봅니다. 처음 문을 두드렸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채널 돌리기 잘했네요. 그럼요, 그럼요. 커피도 받으시고 여기 쭉 자리 잡으세요. 주변 분들도 많이 많이 데리고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0089번님, 가을이 좋은데 감도 너무 좋아해요. 홍시, 곶감 다 좋아합니다. 처음 보내봐요. 가을은 날씨도 좋은데 맛있는 과일,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고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과일이네요. 가을이네요. 0515번님, 예전에 시어머님이 직접 집에서 베란다에 주렁주렁 매달아서 반건시로 만들어주셨는데 완전 엄지척. 지금은 고인이 되셔서 그 맛 어머님 더욱더 그립습니다. 반건시도 정말 맛있죠.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있어서 더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 내임 사랑은.

이한철, 박세별,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내가 좋아하는 가을 날씨네요. 잔치국수 만들어서 점심 할까 합니다.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아요. 모든 게 춘야님. 그쵸? 음악도 좋고 사람도 좋고 이야기도 좋고 같이 있어서 좋은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입니다. 2343번님께서 앞서서 정답 감 하시면서 청도에 자주 가는데 버스 정류장도 감 모양이에요 하셨어요. 청도가 감의 고장이군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청도 반시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경북 청도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 가보셔도 좋겠어요. 입장료가 무료래요. 제가 청취율 조사 걱정된다고 불안불안하다고 했더니 오일렛 바스님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50대 남자 셔플 댄스를 하는데 카톡으로 돌렸어요. 720명 정도 됩니다. 11시부터 12시 백원경의 랄랄라 이야기하라고요. 1위 가자! 와 정말 감동 감동 이렇게 든든할 때가 감사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조 내가 있을게.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플라워 엔들리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1: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1: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신천지 교인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이 당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당 내 갈등이 다시 재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발목을 잡아온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마지막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완패하는 결과가 나오자 집단으로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신도들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대표는 오늘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당무와 관련해 어떤 경우가 시간이 걸리든 조금 과정이 복잡하건 절차를 다 지키면서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외교부, 국방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졸속 정권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자 정책위 의장은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부처 공무원 만 명을 지방에 보낸다고 서울 집값이 잡히느냐, 언발의 오줌누기라며

0: 정부 방침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 안보 중추부처의 세종 이전은 국가의 안위를 흔드는 자해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에서 두 종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북한이 첫 전술의 공격 잠수함이라며 공개했던 3,000톤급 김군옥 영국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3,000톤급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순항미사일 동향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발사 전, 순항, 종료 단계까지 지속 추적 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가 또다시 발동한 가운데 장중 코스피 시가총액이 어제보다 무려 400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도 어제보다 33조 원 이상 감소하면서 두 시장을 합쳐 하루 사이 389조 원 넘게 시가총액이 줄었습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앙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시도선관위 4곳, 시군구선관위 2곳 등 모두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밝힐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과 관련해 올해 15,000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고 모아주택도 지난 8월 첫 준공의 결실을 보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2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6: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등산로 입구에 큼직한 유리 상자 하나가 놓여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열매 저금통. 등산객들이 산에 오르면서 재미삼아 주운 도토리 열매를 하산길에 돌려주자는 뜻으로 만든 열매 저금통이라죠.

설악산은 벌써 단풍이 들었다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산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을 단풍을 즐기는 이유가 겨울을 견딜 수 있게 훈훈한 추억을 만드는 거라면 사람뿐 아니라 산에 사는 야생 친구들도 훈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켜줘야겠죠. 따뜻한 것들이 점점 그리워지는 10월의 한가운데 가을의 한복판입니다.

10월도 이제 절반이네요.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랜디 반 워머 Just When I Needed You Most 였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이 아내한테 선물할 때 이러시잖아요. 오, 나 주웠다. 뭐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런 말도 좋지만 무심하고 시크하게 선물을 툭 건네는 것도 의외로 우리를 심쿵하게 만드는 면이 있는데요. 등산길에 준 도토리를 다람쥐나 청설모에게 되돌려주는 거. 글자 그대로 오다 주운 것들일 텐데 겨울 양식이 모자라는 야생동물들에겐 괜찮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겁니다. 요즘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6: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7: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6: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7: TBX 타고 상품권 타고.
6: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8: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9: TBX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공부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박대님, 대전 출장 가는 KTX 안에서 해피송 들으니까 더 분위기 있네요. 한강철교 지나고 있는데 저 많은 차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들 바쁘시네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고요. 언제 돌아오세요? 기분 좋게 약간 여행 가는 마음으로 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3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합니다. 써니님 처음으로 뵈요 하셨는데 우와 보라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써니님 흐린 날 찾아오신 우리 햇님 햇님이님 반갑고요. 우리 써니님께 바치는 고백이었습니다.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또 앞서서는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이었어요. 아비가일님이 독감 접종하고 출근 중이요 하셨는데 독감 좀 지난 연휴에 저 하려다가 진짜 주말에 이거저거 하다가 깜빡하고 놓친 거 있죠. 와 이번 주말에는 꼭 해야지. 1432번으로 급 질문을 주셨어요. 점심 식사 중인데 반찬으로 파김치가 나왔다고. 작년인가 지수님이 마트에서 파김치 양념을 넣고 파김치 1회에 도전하셨고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후에 재도전하셨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시면서 농담이 지나치셨죠? 와 진짜 찐 햇님이 인정입니다. 게다가 저의 이 뭐라 그럴까 패턴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아니, 농담은 아니었는데 무리한 욕심이었죠. 요즘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동네에서 잘 사먹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파김치도 하기 전에 퇴근만 하면 파김치라 손도 까딱 못하고 있고요. 우리 1432님 관심 너무나 감사하고 커피는 셀프로 알아서 드시기를. 자, 유지수의 해피송 포인엘 라디오입니다. 준호맘님, 오늘 스트라이프 셔츠가 뭔가 단정하고 세련돼 보인다고 하셨고요. 지리사님은 난방에 잘 어울리는데 이거 혹시 꼬리 아홉 개 백여우 스타일은 아니쥬? 하셨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꼬리는 하나밖에 없고요. 그 왜 냥이 중에 치즈탭인가 있잖아요. 노랗고 하얗고 약간 줄무늬 비슷한 약간 치즈탭이 느낌 아닙니까 오늘? 자, 목요일 해피송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시죠?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입니다. 왕서방님, 오늘은 알파벳 S 가수를 찾아보는 시간이라고. 정말 S 씻는 건 감사한데 우리 이미 T로 넘어왔어요. T 좀 내주세요. 해피송 열심히 듣고 계시면서. 자, 오늘은 알파벳 T로 시작하는 뮤지션입니다. T로 시작하는 뮤지션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오늘도 알파벳 T로 시작하는 뮤지션 알고 계시면 T 좀 내주시고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얽힌 사연도 있으면 함께 적어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알파벳 T로 시작하는 뮤지션 지금부터 해피송에 전해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먼저 준비한 곡은 조카커 제니퍼 원스예요. Up Where We Belong.

4816님, 혼자 점심 먹고 있는데 우아한 음악 소리에 심취해서 숟가락을 놓고 듣고 있습니다. 가을 타는 건가요? 요즘에 마음이 오락가락하네요. 가을 타면 입맛이 좋으실 텐데. 3686님, 아, 노래 좋습니다. 오랜만인데 행복한 시간 운전하면서 크게 들으며 가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두 분 고맙습니다. JD 사우더, You're Only Lonely, 조카커, 제니퍼 번스의 Up Where We Belong 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알파벳 T로 시작하는 뮤지션입니다. 9130님 등등 트롤 시반의 노래 신청하셨고요. 마이 마이 마이 청하셨네요. 지나가자 6727님 등 테일러 스위프트, 아 걸어다니는 기업이죠 하시면서 선한 영향력의 뮤지션. 우리 해피송에 햇님이들이 있다면 테일러 스위프트에게는 스위프티가 있죠. 우리 햇님이들 중에도 많이 계시는 것 같네요. 양주코알라님은 토니 브렉스턴의 I don't want to, 또 나카타님 토미 페이지의 I'll be your everything, 4945님은 트래블러스의 훅, 보물1님 티나 터너 하셨는데 너무 멋진 언니, 티나 터너 외치신 분들도 꽤 계시고요. 휘콩님은 테리 잭스 Seasons in the Sun, 또 히트맨님은 테슬라의 러브송 신청하셨어요. 와, 다양합니다. 보물1님, 휘콩님, 히트맨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T로 시작하는 뮤지션입니다. 먼저 들어볼 곡은 타미야예요. Officially Missing You.

그렇 계셨어요. 해마루님, 머라이어바, 별빛지은님, 배로님, 타미 와이넷의 스탠바이 유얼맨, 또 타미아의 Officially Missing You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알파벳 T로 시작하는 뮤지션입니다. 4884번으로 토토의 노래 신청하시면서 들통에 수건 삶다가 문자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유, 수건은 들통에 삶아야 제격이죠. 8777번으로는 티렉스 게리런, 윤지님은 토미 제임스의 Three Times in Love, 4953님은 비 온다는 소식이 있던데 날이 많이 흐려졌네요. 오늘은 토니 올란도 앤 더 넷 Knock Three Times 신청하신다고 하셨고요. 7366님, 트레이시 채프먼의 Give Me One Reason 신청하시면서 상큼한 리듬이 오늘 딱입니다. 저 라디오 청취율 조사 했습니다 하셨는데, 와 진짜 대박이십니다. 우리 7366님, 제가 오늘은 뭐 자세하게 얘기를 안 드렸는데 주신 답변 보니까 진짜 하셨네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커피 쿠폰 보내겠습니다. 뮤지션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그것도 빼먹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낮 12시 5분부터 2시까지는 유지수의 해피송을 듣고 계신다고. 우리 해피송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프로그램 같이 얘기하셔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해피송을 꼭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타바레스예요. More Than a Woman.

늙은 여우님 출근해야 되는데 음악들이 출근을 거부하게 합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하셨는데 아, 신청하신 분들이

아, 사모님 귤 음식 준비하면서 듣는데요. 노래가 마음을 즐겁게 하네요. 아셨고 7880번으로 옆집에서 건너왔는데 음악이 좋아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25년 근무 후 정년 퇴직 후에 좀 더 긴 유치원의 오후반으로 재취업을 해 출근 준비합니다. 아, 좋은 음악 땡큐입니다 하셨는데 아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또 일하시네요. 고생이 많으시고 또 감사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트릭스의 셀라비 인생은 그런 거야 였고요. 이어지는 곡은 트리오 로스 판초스입니다. 베사메 무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44%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3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 비율은 2주 전 조사보다 1%포인트 높은 44%로 집계됐고, 부정평가 응답은 49%로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내렸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했고,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28%로 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격차도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줄어 최근 6개월 내 가장 적은 격차를 보였습니다. 한편 NBS 여론조사에서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 방향을 물어본 결과 정부가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65%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32%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을 공개했습니다. 플라스틱 제조업체 부품공장 대표 이모 씨의 경우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올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유일한 실형 선고 사업자가 됐습니다.

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에게 내려진 확정 판결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기도 합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확인된 이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된 손실보전금이 750억 원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근 누락의 책임을 서울시의 시공관리 부실로 보고 서울시의 손실보전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그간 사업 추진 경과를 볼 때 철근 누락과 개통 지연으로 인한 보전금 발생을 곧바로 연결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어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OK저축은행은 최근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규모가 애초 180여 명에서 250명으로 늘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OK저축은행은 지난 12일 홈페이지 대출 신청 항목에 해킹 의심 인터넷 주소가 비정상 접속한 것을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등 추가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라이더 201명의 개인정보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외부에 노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유출 경로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위탁을 받는 배달대행 협력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추정됩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2도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우리는 믿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여정도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침묵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구체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다. 핏빛보다 진한 뜨거운 애정의 표현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 확고부동한 사랑이었다. 이토록 확실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황성주 박사의 건강 10계명 중 호응이 면역성을 높인다에 찾은 글입니다.
4: 1시 5분입니다.

0: 9130님, 제가 군악대 출신인데요. 여의치 않아서 음악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피송을 통해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으면서 크게 위로를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좋은 음악 부탁합니다. 해피송 화이팅! 하시면서 캬, 충성! 입니다. 아, 우리 해피송에도 군악대 출신 해님이가 계실 줄이야.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해피송 2부는 토큰스의 The Lion Sleeps Tonight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민고님, 저 지금 7145걸음 걷고 있습니다. 걷기 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아, 요즘 날씨도 뭐 가을이니까 오늘은 좀 흐릿하긴 하지만 딱 요맘때 걷기도 좋고요. 야외 활동하기도 좋고 그런 날이죠. 아마 지금도 뭐 점심 식사 하시고 나서 해피송을 들으면서 바깥에서 운동하면서 뭐 실내에서 운동하면서 해피송 함께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10월 15일 비공휴일이지만 법정 기념일인 체육의 날입니다. 체육의 날.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우리 해님이들의 운동 루틴을 들어봅니다. 운동 루틴. 아유, 난 운동 안 해요. 아유, 무슨 운동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매일 뭐 지하철까지 걸어가느라고 5분간, 10분간 등등등 걷는 분들 일단 많으실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러닝화 신고 달리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요즘 단풍도 좋으니까 등산 다니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것 같고 뭐 계단 오르기 등등. 저는 요즘 여기 날씨가 그러니까 일교차가 커지니까 관절과 근육이 아프면서 되게 어깨가 아파서 요즘 그 집에 그 철봉 봉이 있잖아요. 그 문에다가 이렇게 딱 설치하고 철봉에 매달리기. 약간 원숭이 저리 가라. 원숭이들 저리 가라. 그런 느낌으로 철봉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꽤나 괜찮은 효과를 봐서 그 매달릴 때는 힘들고 귀찮고 아유 그냥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하고 나면 이렇게 시원하더라고요. 우리 햇님이들께도 추천합니다. 철봉에 매달리기. 자, 운동 루틴입니다. 이분은 가을입니다. 우리 겨울에는 솔직히 운동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해놔야 됩니다. 우리 햇님이들 운동 루틴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의 운동 루틴 알아보고 서로서로 자극받고 운동하자. 자,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4: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0: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1: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2: 르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세 곡을 함께 들으셨고요. 아주 반가운 소식, 귀한 소식입니다. 하얀 누님이 어머 저 오늘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 통화했어요. 지수님의 해피송 항상 듣고 있다고 매일 듣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셨는데 어머 세상에 오늘 벌써 두 명이나 이렇게 소식을 주셨어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저런 통화를 하셨다고 적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아시죠? 아, 우리 하얀 누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새 곡은 토니 올란드앤던의 넉트리 타임, 4953님, 또 톰 존스의 프라우드 메리, 토미 로의 니지, 마리안느 윤진님, 낚시꾼 캔디핑, 또 가을타는 산도님의 신청곡까지 전했습니다. 작은 거위님은 보이는 라디오 처음으로 오셨대요. 반갑습니다. 아,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좋은 방송은 우리 햇님이들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이분은 운동 루틴 알아봅니다. 사가와 데니스님. 아, 저 너무 나를 많이 오픈했다. 나를 너무 많이 알고 계신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수님, 학창시절 때 100m를 30초 안에 들어오셨죠? 오래 달리기는 포기하고 걸어서 들어오셨죠? 맞죠? 미안해요. 반은 맞고 반은. 제가 단거리는 되게 약해서 30초는 아니지만 100m를 한 22초? 들어오니까 체육 선생님이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장난치지 말라고. 아, 근데 되게 전력을 다했던 거고. 오래 달리기는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라떼는 체력장이라는 거 있었는데, 체력장 기억나세요? 뭐 매달리기, 그리고 오래 달리기, 그 100m 달리기, 또 하나가 뭐 던지기가 있었나? 근데 제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우리 여학생들은 아마 체력장이 800m로 기억을 하고 운동장 한 바퀴가 200m인가? 그래서 그 네 바퀴 도는 건데 4분 20초가 만점이었나? 뭔가 20초로 끝났던 것 같은데 제가 18초로 들어와서 무려 만점을 받은 여성입니다. 또 그런 여자예요. 올드 재즈님, 저는요 보통 헬스장에 다니는데 지하에서 10층까지 걸어 올라가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 유산소는 계단 오르기로 하신다. 대단하시고. 우리 부자 부동산님, 매일 아침 9시에 수영하고 출근합니다. 또 주일에는 타구를 두세 시간 열탁 질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와, 양천구에 계시지 않나요? 우리 부자 부동산님? 이정 양천의 신유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297님은 저는 느즈마키 근력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헬스 선배 아들 말로는 하루는 상체, 하루는 하체 번갈아 가면서 몸에 맞게 하라고 합니다. 지금 헬린이 벗어나는 중입니다. 아니, 요즘은 너튜브 같은 거 보면서 헬스하거나 운동하면은 진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꽤나 괜찮게 잘 효과를 내면서 운동할 수 있잖아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겨울바다님은 라인댄스 3년차고요. 저 센터 가서 근력운동 주 2회, 만보걷기 주 3회 열심히 운동하며 갱년기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겨울바다님 몇 년 안에 겨울바다에서 수영하는 북극곰 수영대회에서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아, 우리 보편적인 햇님이세요. 비타민님. 저는 평소에 숨쉬기 운동만 하는 게 루틴인데요. 열흘 전부터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로 운행이 중단돼 강제로 어쩔 수 없이 8층까지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숨차고 힘들어서 외출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에 맞는 얘기신 거죠? 나의 운동 루틴은 안 하는 운동 루틴이다. 내 루틴을 망칠 수가 없어서 나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8937님은 저는 이번에 만보 걷기와 함께 동네 산을 걷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시작한 지 이틀째입니다.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서 꾸준히 하기를 기도합니다. 빠샤! 하셨는데. 아니, 너무 귀여우시다. 그죠? 이틀째라고 하셨고, 한 번에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차근차근 또 꾸준히 늘려가시는 걸로 해요. 우리 8937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나의 운동 루틴, 우리 햇님이들의 운동 루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알게 모르게 몸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자, 계속 알려주시고.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후리지아 향기님, 토미 제임스예요. Three Times in Love.

2355번으로 아카시아 잎이 꽃처럼 날리네요. 선곡이 항상 좋고요. 일하러 가는데 늘 듣습니다 하셨네요. 아, 이게 아카시아 꽃이 아니라 이파리가 날린다. 뭔가 봄 같은 느낌이네요. 4635 에이미님, 보물님, 티나 터너의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또 메이플 피카님, 테리 깁스의 Somebody's Knocking, 또 후리자 향기님, 타미 제임스의 Three Times in Love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 순 보이는 라디오, 우리 햇님이들 운동 루틴. 아, 우리 티나 터너 누님도 보면은 진짜 항상 이렇게 탄탄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체력장 얘기하니까 종목 얘기 다 못했잖아요. 9223번으로 멀리 뛰기요 하셨는데. 기억에서 순삭했습니다. 제가 제일 또 못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멀리뛰기랑. 부행까미노님이 중딩 때 체력장이 기억이 납니다. 남녀공학이라 2층에서 여자 후배들이 다 보고 있길래 윗몸 일으키기를 1분에 65개 하셨다고. 그 덕분인지 아직까지 몸은 좀 봐줄만 합니다 하셨는데 혼자만 보시는 걸로, 꼭 혼자만 보시는 걸로 해요. 메탈 아집님은 점심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돕니다. 장보기 하고도 또 하루 한 바퀴 돌고 만 보씩 걷는데 제 목적은 저의 운동보다는 남편 산책시키기입니다. 안 하면 사나워져서 하셨는데. 아, 약간 반려 남편으로 잘 키우고 계시네요. 보라향기님은 계단 운동 주 3회 실내 자전거 매일 타고 있다고. 아, 저희 집에도 실내 자전거 있는데 아시죠? 이거 다시 그 빨래 그 넣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 제제맘님은 자전거 타고 김포 쪽으로 가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허벅지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오르막이 있어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아, 근데 뭐 그렇다면서요. 근육이 약간 미세 손상이 가고 그게 재생되면서 더 강해지는 거라고. 아, 저는 이렇게 입으로만 입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두현지의 맘님은 유방암 수술 후 두 달째인데요. 하루 만보 이상 걸으면서 회복 중입니다 하셨어요. 아, 몸에 맞는 운동으로 더 건강해지시기를 커피 쿠폰 전합니다. 알라리님, 저는 육퇴하고 남편과 저녁 먹고 남편이 아이 재울 때 나가서 아파트 헬스장에 갑니다. 운동을 실은 엄청 싫어하는데 육아에서 잠시 쉴 틈이 생겨서 꾹 참고 천국의 계단을 타고 있습니다. 그거 타고 집에 가면 육퇴 완료라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육퇴를 위해서는 내가 그 싫어하는 운동도 한다. 반강제적이라도 내가 운동하러라도 이 육퇴를 한다. 육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알라리님. 아가가 아직 어린 것 같아요. 그죠? 재워줘야 자는 나이인 것 같은데. 아유, 남편분도 너무 고생이시고 우리 알라리님도 고생하시고 그 가운데도 건강도 챙기시고 파이팅입니다. 해피송이 응원하고요.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햇님이들의 더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5540님, 지나가자님, 비만이님, 테일러 스위프트예요. Shake it off.

비공개로 집에 김치가 하나도 없어서 알배추 사러 가는 길입니다. 하셨는데 신나는 노래 좋다고. 아 오늘 겉절이 하시다 보다. 맛있겠다. 그죠? 두부님. 아 좋다. 하셨는데 캬, 오늘 저녁은 두부김치다. 팅팅스였어요. Shut up and let me go. 또 트롤 시반의 엔젤 베이비는 숲속 공기 두부님 아가다님 또 테일러 스위프트 Shake it off 5540 지나가자 비만이님의 신청곡까지 전했습니다. 카멜로님이 어머 보라로 지수님을 보니까 지수님 눈이 바쁘시네요. 가끔씩 입꼬리도 올라가시고요 하셨는데 아유 그걸 또 캐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내일도 보이는 라디오로 만날 겁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하늘바다님 제주맘님 4884님 토토 아프리카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3: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3: 콤비타 마누카 꿀.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8% 이상 폭락하며 연이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23분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매매가 20분간 중단됐습니다. 발동 당시 지수는 코스닥은 전장보다 66포인트 8.01% 내린 757.88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5분 뒤에는 코스피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으며 당시 지수는 전날보다 480.76포인트 8% 내린 5528.05였습니다. 양 시장에서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같은 날 발동된 것은 지난 7월 29일 이후 약 두 달 반 만입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이 올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98조 9천억 원으로 8월 말보다 6천억 원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7월부터 석 달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55조 5천억 원으로 2조 9천억 원 증가했는데 증가폭은 전월보다 1조 1천억 원 축소됐고 기타 대출 잔액은 242조 6천억 원으로 2조 3천억 원 줄어 전월보다 1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주가 하락에 B2가 축소되면서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둔화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에서 돈을 빌린 중소기업들의 1년 이상 연체 금액이 올 7월 말 기준으로 5,7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국회 제출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말과 비교하면 3년 7개월 만에 6배로 불어난 셈인데 장기 연체 기업 수도 8배나 급증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넘어 장기 부실로 굳어가는 징후가 관측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반려동물 안전사고로 6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관련 대응 예산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안전사고는 601건으로 3명이 숨지고 14명이 중상을 입는 등 603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사고의 대다수가 개물림으로

0: 나타났지만 농식품부는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리 사각으로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고가 비급여 진료비 청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 그 사례로 지난 7월 제보자 A씨가 인중을 찢긴 동생과 함께 방문한 의원에서 1cm 미만의 창상 봉합수술에 적정 진료비의 30배나 많은 193만 원 가까이를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9도, 습도는 53%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둘도 많다. 7, 80년대 우리나라 가족계획 표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죠. 출산율이 뒷걸음질 치는 이유, 경력 단절, 독방 육아, 사교육비 부담 등 출산과 육아로 인한 현실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한마음으로 부모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출산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6: 2시 5분입니다.
7: 송인찬의 어떤 가요!

10월 15일 목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015B 솔리드의 단발머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아, 저는 사실 군대를 가기 전이나 아니면은 이 회사에 오기 전에 단발머리 또는 약간 장발을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만약에 그 머리를 했다면 잘 어울렸을지 송편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비오든 막든님께서 송디의 그랜저리 갑자기 나와 놀랐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맞습니다. 제가 어제 별그램에서 우리 청취율 조사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송편님들께 그랜저를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인별그램 SSONGDGAYO 송디 가요로 검색하시면은 이 송디의 그랜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송편님들 학창 시절 때 했던 백일장 기억나십니까? 일단 교실 밖을 나가서 야외로 나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또 정해진 주제에 맞춰서 운문 혹은 산문. 와, 이 말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운문 산문. 이런 걸 이제 작성해가지고 장원을 뽑았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요. 요새도 백일장 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경리 전국 청소년 백일장, 허난설원 문화재 전국 청소년 백일장 등 여전히도 곳곳에서는 이 백일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A면 저희도 백일장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어떤가요? N행시 백일장! 자, 비교적 쉽게 가려고 N행시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의 N행시, 시제는 두 개입니다. 둘 중 원하는 단어를 골라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시제는 송인찬 또는 어떤가요입니다. 아, 둘 중에 뭐 하나만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둘 다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장원, 당연히 뽑아야겠죠. 장원으로 뽑힌 우리 송편님께는 치킨앤콜라 세트, 치콜 세트 모바일 쿠폰으로 넣어드리고요. N행시가 소개된 송편님 모든 분들 저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립니다. 아, 여유가 되신다면 신청곡도 함께 남겨주시고요. 또 백일장에 관한 어떤 사연 이런 것들도 남겨주시면 좋겠죠. 저는 이 DJ로서 첫 번째로 어떤가요로 사행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마음 던져버리고 가 가슴 뻥 뚫리는 방송 요 요망한 송인찬의 어떤가요로 합류하세요. Right now. 나쁘지 않죠? 자, 뭐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여도 좋으니까 당당하게 자유롭게 재밌게 애댕시 백일장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6: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8: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9: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8: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10: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8: 전
9: 이번에도
8: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11: 여행.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4: 남은 시간 5분. 안동한우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15: 기가 막힙니다.
16: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4: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17: 김장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 배추가 왔다.
18: 안녕, 나 영월 절임 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17: 쉽고 편한 김장엔 영월 절임 배추. 주문 전화 010-2808-7554.

0: 박혜경 주문을 걸어 노브레인 넌내게 반했어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 저희 A면에서는 오늘 N행시 장원 뽑고 있습니다. 송인찬 세 글자 또는 어떤가요 네 글자로 N행시 받고 있었는데요. 자, 2026번님. 송! 송글송글 땀방울을 온몸으로 때우던 지난 더운 여름. 인! 이제는 가을이 오나 봅니다. 찬! 찬바람 말고 시원한 가을바람 기다립니다. 2026번님은 좀 글로 꽤나 이름 좀 날리셨던 분인 것 같은데요. 시적인 표현을 아주 잘 써주셨습니다. 자, 4859번님. 어젯밤에 신랑이랑 싸워서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가장이고 돈줄이라. 요, 여기에 하소연하고 참아요 송디. 아, 어젯밤에 신랑이랑 싸워서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가장이랑 참아서 요기에 하소연하고 참아요 송디. 어떤가요를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이야, 아,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제 취향이기 때문에 4859번님은 일단 장원 후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님, 송, 송인찬님 같은 인, 인기인은 찬, 찬소리 같은 거 안 듣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근데 우리 송편님들이 되게 막 송인찬 해가지고 막 너무 좋은 말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물론 감사하지만 제 취향을 좀 생각하면 저는 살짝 장난기가 들어가고 너무 막 저를 너무 좋게 띄워주는 것보다는 살짝 막 뭐 찬자 뭐 있을까요? 막 아 지금 찬밥 더울 밥 가릴 때가 아니야. 막 약간 뭐 요런 느낌에 살짝 저를 좀 긁을 수 있거나 저를 놀려주는 멘트를 조금 더 좋아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840번님은 어떤가요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 떨리네요.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요, 이번에는 송인찬의 어떤가요에 제가 소개될까요? 6830번님 소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 외에 어렸을 때 좀 본인 이름으로 3행시, 2행시, 4행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이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송편님들이 어떻게 보내주실까 살짝 걱정을 했는데 일단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6398번님.
1: 채널 돌리는 거 다 봤어.
0: 떠나려는 거예요? 가지 말고 요, 여기 있자. 어떤가요에. 어떤가요. 아, 이거는 좀 저희가 나중에 코드로 써도 되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 6398번님. 이것도 제가 장원 후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398번님, 4859번님 일단 두 분 후보로 올리고요. 자, 일단은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저희 듣고 오는 동안 또 많은 N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윤의 카!

박지윤의 가 버려, 코코의 요. 지금 우리는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이것도 나름 가와 요로 제가 맞춰봤고요. 자,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저희 N행시 장원 뽑고 있었습니다. 송인찬 또는 어떤가요? 이 세 글자, 네 글자로 받아보고 있었는데요. 작가님도 하나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작가님은 송,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지만 인, 인간 송인찬은 찬, 찬밥만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 송편님들만 있으면? 그럼요. 뭐 저희 송편님들만 있으면 반찬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밥에 물 하나 딱 물 말아가지고 우리 송편님들 댓글 하나 보고 밥 한 숟갈 먹고 또 저기 문자 하나 보고 밥 먹고 배불러요. 네, 곧 살이 쪄서 돌아올 거라는 거. 자, 후니흥님. 송, 송티 남대문 열렸어요. 인, 인사 잘한다. 찬, 찬란한 사랑 틀어주세요. 이게 뭡니까, 후니흥님? 예? 남대문 열렸어요. 인사 잘한다. 야, 이거 그 역사와 이 전통이 유구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써먹던 그 초식이죠. 야, 오랜만입니다. 햇살 한 줌님. 아, 이건 개인적으로 제 취향인데. 송, 송골매 알아요? 인, 인순이님은 알아요? 찬, 찬찬찬의 편승엽님 알아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입니다. 네. 햇살 한줌님도 제가 장원 후보 올리겠습니다. 자, 9051번님 어떤가요로 4행시 해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행운님. 떤, 떤 하고 나타난 대박 운세. 가, 가득히 쌓여가는 돈복이. 요, 이번 주에 복권 당첨이다. 와우. 복권 당첨의 그 염원을 담아 사행시 지어주셨습니다. 아, 와우님. 제가 이 온 사연 중에 이게 제일 긁혔습니다, 저는. 야, 이분은 제 생각에 천재 같아요. 와우님. 송, 송인찬? 송연찬? 송인창? 인. 아, 인재사 이름을 정확히 알았군요. 찬, 찬말로 미안합니다잉. 이게 딱 그 정제된 긁음. 이야, 와우님도 장원 후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송편님들 진짜 머리 좋고 글 진짜 잘 쓰시네요. 아, 저는 이런 약간 문과적 감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송편님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 질투를 느껴요. 아,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7573번님. 어제 술을 너무 마셨더니 딴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가, 가만히 보니까 요, 요즘 살찐 거울 속에 나였어요. 아, 숙취야. 아, 요즘 이제 또 가을 되고 날이 추워지니까 우리 운동도 많이 못 가고, 이게 사실 음식이 열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몸에 열도 나고 또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7573번님도 같이 다이어트.

힘차게 봅시다. 자, 7573번님까지 해서 방금 소개된 송편님들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송인찬 또는 어떤가요? 송편님들의 N행시는 A면까지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2PM 10점 만점에 10점.

긴생머리 그녀! 틴탑 노래였고요. 2PM 10점 만점에 10점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N행시 우리 송편님들이 보내주신 거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이님. 어제 군대 간 막내 아들이 조금 있으면 말년 휴가 나온다고 전화 왔어요. 떤. 떨어진 줄 알았는데 부사관 시험에 드디어 합격했다고요. 가자고 합니다. 요.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말년 휴가 나오니까 가족여행 가자고 합니다. 아, 일단 또 축하드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부사관 합격 축하드립니다. 자, 참 뭐 말년휴가 나오면은 그쵸. 그러니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또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분들하고 여행 가고 앞으로 있을 그 부사관 인생도 또 꽃길만 있기를 제가 가득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이님 포함해서 이번에는 조금 감성적인 N행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469번님, 송. 송풍이 부는 시원한 가을 하늘 보며. 인. 인연으로 소중하게 맺은 인연. 찰. 찬란하게 내 마음을 비춰줍니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그러니까 평소에 좀 이런 약간 감성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빌리님. 어떤가요? 4행시 도전해 주셨습니다. 어느새 내 곁으로 다가온 계절처럼. 떤 듯 안 듯 가볍게 건네는 마음. 가. 가슴 따뜻해지는 기분 좋은 인사를 담아. 요. 요즘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와, 경이롭습니다. 진짜. 제가 빌리님도 장원 후보에 올리도록 할게요. 이거, 야, 이게 보고만 있어도 좀 이게 기분이 좋아지고 듣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지네요. 자, 0966번님. 어딨나요? 그대여, 던지고 받는 사랑스러운 대화가 그립습니다. 가. 가까이 봐도 이쁘고 멀리서 봐도 멋진 아님이요. 요. 요즘은 가을 코스모스가 예쁜 계절입니다. 함께 보러 가지 않으실래요? 아, 이 연애 편지에 약간 기승전결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네, 0966번님도 제가 장원 후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장원 후보로 한 제가 5분 정도를 뽑아봤는데 이제 딱 노래 듣고 와서 최종 치콜 세트 장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아일릿의 It's Me.

0: Wait, hold up, stop.
1: 아일리세 It's Me 에스파 레모네이드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10월 15일 목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제 1회 전국 송편 100일장 장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머리 맞대고 내린 결과는요? 축하드립니다. 와우님입니다. 자, 와우님께는 저희가 치콜 세트 바로 꽂아드리고요. 와우님이 이제 내셨던 게

송인찬? 송연찬? 송인창? 인재사 이름을 정확히 알았군요. 참말로 미안합니다잉? 요거였죠. 사실 뭐 다른 것도 좀 긁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이름도 제대로 몰랐던 이게 약간 딱 그 간결하고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와우님 축하드리고요. 와우님이 하나를 더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어떤 가요로 사행시 해주셨는데요. 던진 건데 장원 후보 가 가만히 있자. 그렇다면 요 요래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지인들한테 앱 깔아서 이제부터 들으라고 해야겠군. 요 와 이렇게 또 홍보까지 해주셨어요. 자 우리 와우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뭐 오늘 소개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또 담아둘만한 우리 예능 씨가 정말 많았습니다. 뭐 긁힌 것도 많았고 네 그분들은 제가 잘 담아뒀다가 나중에 뒤끝 좀 부릴게요. 자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입니다. 6840번님의 신청곡 김동률 출발.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0: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두 달째 둔화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평균 0.84% 올라 상승폭이 2개월 연속 둔화했습니다. 세제 개편이 시행되면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구는 대치 압구정동 위주로, 서초구는 반포, 잠원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성북구, 서대문구, 광진구, 동대문구 등 중하위권은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경기에서는 삼성전자 사내 주택자금대출 영향권인 수원시 영통구를 비롯해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기흥구 등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관내 목재 가공업체 등 42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한 곳은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았고, 한 곳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으며, 두 곳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했고, 한 곳은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위반 사업장의 고의성 등을 조사해 공소청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시 지정 문화유산 주변에 중복 적용된 고도 제한을 조정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원도심 정비 사업 여건 개선에 나섭니다. 대상은 재물포구와 미추홀구, 계양구 등 지구 단위 계획과 고도 제한이 중첩된 문화유산 주변 15곳으로 총 면적은 35만 7천여 제곱미터입니다. 문화유산과 인접한 구역의 보존 기준은 유지하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역은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고 정해 옛 인천 우체국 주변 등 일부 지역의 고도 제한을 기존 11에서 17m에서 최대 26m까지 완화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경기도 시흥시와 함께 오는 28일 시흥시 정왕동 중앙공원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50여 개 기업에 400명 채용을 지원합니다. 자동차 부품과 화장품 제조업체 등을 비롯해 운수, 돌봄 분야 기업들이 참여하며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구직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합니다. 경기도가 좌석 예약제 출퇴근 버스인 편하지 버스의 신규 노선을 도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상시 게시판을 개설했습니다. 열린 도지 사실 누리집 소통과 참여에서 1인당 1개 노선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출발지 시군에 전달돼 신규 노선 검토에 활용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새벽에 서울, 인천, 경기도는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7도, 습도는 57%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7: CBS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0: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0: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5: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6: 여보세요? 아, 어떤가요? 어떤가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5: 이 소리 청취율 조사를 위해 한몸 불사르고 계시는 우리 송편님들의 목소리입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6: 혼자 듣기는 아까운데 딱 졸린 오후 2시에 들으면 텐션도 절로 오를 텐데. 아, 어떤가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5: 이 소리는 청취율 조사를 맞아 조바심을 참지 못하고 있는 한 DJ의 목소리입니다. 매일 오후 2시 5분부터 4시 송인찬의 어떤가요?

10월 15일 목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였습니다. 멜로망스 사랑인가봐. 자, 저희 아까 A면에서 보내주신 N행시 101장. 아, 재밌는 것도 많고 진짜 또 좋은 응원, 멋진 응원 해주신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시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이 10월 15일 여기다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N행시 자주 꺼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이 한창이죠. 이 기간만큼은 02-2로 시작하거나 2056으로 시작하는 이 낯선 번호가 울린다면 받아주시고 CBS 라디오 표준 FM 송인찬의 어떤가요? 이렇게 송디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조전화 받은 송편님들 인증문자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받았다는 사진이나 번호 남겨주시면은 애정 가득 담은 쿠폰 선물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립니다. 자, 잠시 후에는 우리 송편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참 좋아하는 시간, 시간 여행하는 타임머신 퀴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송편님들의 추억 보따리 잔뜩 풀 준비해 주시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에서도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크레용 팝의 빠빠빠 그리고 비비의 원곡이었죠. 하늘 땅 별 땅 유니스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슬슬 타임머신 올라타셔야 됩니다. 타임머신 퀴즈. Yo, check this out, man. Yo, check this out, man.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과거는 힘이 없어도 추억에는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다고요. 이 참 예전 얘기는 왜 해도 해도 재밌고 그때 그 시절 친구들 만나면은 꼭 또 학창시절 얘기나 뭐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오늘도 송편님들의 재미난 추억담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은 우리가 언제로 시간여행을 떠나볼지 노래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당시 백댄서였던 V맨 김종민을 탄생시킨 바로 그 노래입니다. 엄정화의 Boys. 이 노래가 나왔을 당시가 98년도고요. 7월 1일 여름이 시작되는 무렵에 발매가 됐지만 9월 가을 무렵에도 차트 1위였던 곡입니다. 자, 이 노래로 힌트를 좀 얻어보셨을까요? 우리가 떠나볼 바로 그날은 1998년 9월 29일입니다. The end.

1998년 9월 29일 한 신문 기사에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3년 만에 자신의 시즌 최다승 기록을 세운 박찬호. 그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15승째를 올렸습니다. 지난 96년 풀타임 메이저리거로 나서 5승을 따낸 이후 지난해 14승을 올렸던 박찬호는 이로써 통산 승수 34승으로 늘리며 2년 연속 다저스 팀 내 최다승 투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내셔널리그 다승 공동 14위에 오른 박찬호는 내년 시즌에서 제1 선발 투수 승격이 확실시되고 28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6회 동안 8안타를 허용했지만 고비 때마다 삼진으로 상대 공격에 예봉을 꺾는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해서 팀의 2대1 승리를 이끈 장본인이 됐는데요. 여기서 타임머신 퀴즈 나갑니다. 메이저 영웅으로 떠오른 박찬호 선수는 메이저리그 활약 시절 신문기사에도 뉴스에도 그의 이름 박찬호 앞에 항상 이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160km에 육박하는 강력한 강속구를 던짐에 붙은 이 별명은 무엇일까요? 자, 송편님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 알겠다면 바로 보내주시고요. 박찬호 선수 앞에 붙었던 이 수식어, 정말 이 수식어만큼 박찬호 선수를 잘 표현하는 단어가 없지 싶습니다. 네,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투머치 토커 아닙니다. 투머치 토커 아니고 그 메이저리그 활약 시절 그 당시에요. 네. 자, 그리고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참에 우리 송편님들의 어린 시절 별명, 아니면 뭐 지금 별명, 아니면은 학창 시절에 이 친구 별명 되게 재밌었다 하는 그런 별명 얘기도 보내주시고, 뭐 별명 얘기가 좀 없다면 박찬호 선수와 관련된 학창 시절의 경험담, 추억, 이런 얘기도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총 다섯 분 뽑아서 택배로 가는 랜덤 럭키박스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1998년 발매곡 태사자의 애심 REF 네버엔딩 스토리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저희 타임머신 퀴즈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1998년 9월 29일로 돌아가 봤었고요. 아,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찬호 선수의 메이저리그 활약 시절 160km에 육박하는 강력한 강속구를 던지며 붙은 별명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코리안 익스프레스, 코리안 특급이었습니다. 자, 가을 야구도 시작했고 또 오늘이 마침 스포츠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문제였는데 뭐 박찬호 선수는 정말 그 위대함은 저도 잘 알고 있죠. 당연히 뭐 야구를 잘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활약할 당시의 시절을 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1997년 이제 외환위기로 굉장히 어려웠던 때였잖아요. 근데 그 경기, 그러니까 그의 경기 하나하나, 공 하나하나에 온 국민이 위로를 얻었고요. 또 희망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박찬호였죠.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은 그 박찬호 선수 경기 중계 시청률이 낮 방송인데도 25%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진짜. 그리고 초코라떼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당시 야구는 박찬호, 골프는 박세리 선수였죠. 애국가에도 나오는 두 자랑스러운 두 선수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절에 박세리 선수도 국민들에게 진짜 많은 희망을 줬잖아요. 두 분이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서로 만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약간 그 당시에도 서로 경기를 보면서 또 서로서로가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도 합니다. 뭐 그랬던 박찬호 선수가 이제 은퇴 이후에는 투머치 토커로 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아, 제가 LA에 있었던 일인데요. 로 시작을 하면 다들 긴장을 하고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한 번은 뭐 어떤 분 팬분이 이제 사인을 받으러 갔다가 아, 소문에 의하면 거의 1시간 정도 얘기를 듣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는 이런 괴담도 있지만 그게 다 이 팬들 또 후배들 아, 이렇게 정말 잘 챙기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건네주는 그 따뜻한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 오늘 박찬호의 코리안 특급 맞춰주신 송편님들 한번 뽑아봤습니다. 6904번님. 중학교 때 잡지사에 엽서 보내서 사은품으로 박찬호 선수의 사인볼 받은 적 있습니다. 친구들이 정말 많이 부러워했더랬죠. 이야, 이거 사인볼은 가본데요, 가보? 아직 갖고 계시죠? 이야, 진짜 저 시절 박찬호 선수 사인볼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금전적으로도 가치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윤설님, 코리안 특급. 체육 선생님이 박찬호 선수를 야구에 입문시킨 은인이라서 당시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오셨어요. 선생님 어깨 으쓱으쓱. 우와! 박찬호 선수의 스승, 박찬호 선수를 어떻게 보면 만드신 분인 거잖아요. 이야, 저거는 진짜 평생 술안주입니다. 예, 정말 제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만약에 거의 방송하는 매일매일 아예 그냥 방송의 제목을 그걸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매일 자랑할 것 같습니다. 이야, 저거는 대박이네요. 1963번님, 코리안 특급 맞춰주셨고요. 저는 고등학생 때 빵딸롱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불어 발음이 원어민 수준이라고. 이 빵딸롱이 프랑스어로 바지라는 뜻입니다. 바지. 정확한 발음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나팔바지를 좀 얘기하는 거를 빵딸롱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6904번님, 윤설님, 1963번님 포함해서 다섯 분께 랜덤 럭키박스 보내드리고요. 당첨된 송편님들께서는 이 성함과 주소를 확인하는 당첨 문자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은 즉시 샵 1212번으로 답장 부탁드립니다. 이연우 헤어진 다음 날 듣고 와서 또 우리 송편님들의 별명 얘기, 추억 얘기 많이 나눠보죠.

시아 사랑의 인사 그 전곡은 이현우 헤어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떤 송편님께서 이현우 씨가 이제 지금 DJ 하고 있는데 청조 기간 때는 커피 4천 잔 쏘는 남자라고. 어떤가요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송편님들의 또 별명 얘기 많이 보내주셨는데 한번 소개해 볼게요. 3210번님. 저는 이름에 덕자가 들어가서 덕자가 나오는 인물은 몽땅다 제 별명이었어요. 을지문덕, 윤심덕, 덕혜옹주, 유덕화, 이덕화, 모발. 하도 놀림받는 게 싫어서 지금은 개명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별명 짓기 이론칙. 이름에 웃긴 글자가 있으면 무조건 다 갖다 붙인다. 요거죠 이제. 그리고 덕자가 뭔가 약간... 덕지덕지 붙이기 좋은 글자입니다. 덕덕. 죄송합니다. 내가 낸데님. 제 고3 시절 별명은 또치였어요. 맞아요. 그 둘리에 나오던 타조소녀. 타조를 닮아서 그런 건 아니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치치라는 추임새를 많이 썼더랬죠. 그래서 또치예요. 얼마나 많이 쓰셨으면 별명이 또치가 되신 겁니까? 네. 힘내라 해피맘님. 저는 고딩 때 별명이 단무지였어요. 도시락 반찬으로 엄마가 단무지를 고춧가루와 깨소금 살짝 뿌려서 늘 넣어주셨거든요. 지금도 친정엄마랑 전화통화할 때 웃으면서 별명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간 특징? 그런 특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저 단무지라는 그 별명은 이 에피소드가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오래 갈 것 같고 되게 막 누구한테 설명하기도 진짜 좋은 별명인 것 같아요. 김영종님, 제 친구는 얼굴은 크고 몸은 빼빼해서 면봉이라고 불렀답니다. 면봉 윤영록 보고 싶다. 별명 짓기 제 2원칙 외모로 짓는다. 그리고 보통 좋은 별명은 없죠. 이제 외모로 가면 면봉.

요? 자, 그런 별명 몇 가지 더 있었는데요. 땅콩마마님, 저는 얼굴이 그렇게 까매서 탄 감자라고. 커서는 미백 관리 엄청 신경 쓴답니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지니다님, 키 작고 이가 못생겼다고 땅콩 뻐드롱이었어요. 지금 쓰면서도 상처받고 있어요. 성인 돼서 교정했습니다. 그래도 입툭 튀는 여전하다는 게 함정입니다. 아, 이거는 너무 인신공격 아닌가요? 아, 그래도 뭐 교정 잘된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 이 별명, 뭐 별명을 약간 그 시절에는 또 상처받는 별명들도 있었지만 약간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별명들도 있는데 우리 지니다님은 지금 쓰면서도 상처받고 있다고요. 마음이 너무 너무 안쓰럽습니다. 제가 아 안타깝습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네메시스가 부릅니다. 베르사유의 장미.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3: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0: TBX.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5: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우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구워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달콤님, 장수 DJ로 송디가 오래오래 있어주길 송편님들 덕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잘해야죠. 제가 첫 번째는 송편님들께 먼저 잘하고 제가 잘하는 만큼 또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송편님들과의 오랜 인연을 기원하며 송인찬의 어떤가요? 오늘 끝곡입니다. 노을의 인연.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4: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5: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3: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5: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6: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7: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3: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8: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 수력 원자력.
9: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0: 비타 마누카꿀.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수익성 논란이 다시 부각된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7% 넘게 급락하며 검은 목요일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454.59포인트, 7.57% 내린 5,554.22로 장을 마쳐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이 기간 21% 폭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3.06포인트, 7.65% 급락해 760.82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급락세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차례로 발동됐고, 이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8% 이상 폭락하면서 양 시장에 연이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매매가 20분간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해 중앙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과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관위는 사후에 시간대별 수치를 수정하거나 허위 입력한 투표자 수를 토대로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를 같은 값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정지됩니다.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을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며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해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수능에서 스마트 안경 관련한 강력한 제재를 결정한 것은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교협이 올해 수시 모집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지원 횟수는 4.96회로 2026학년도보다 0.07회 늘었습니다. 또 대교협은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 따라 최대 수시 지원 횟수인 6회를 초과해 지원한 수험생 428명에 대해 위반이 발생한 대학에 수험생 확인 후 원서 접수 취소 등을 안내했습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을 놓고 전문가들은 통계의 한계를 이유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계속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9도, 습도는 55%입니다. CBS 뉴스 최선화였습니다.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7: DS 대성하우징.
8: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 기업의 부담.

0: 한쪽만 감당하는 게 공정할까요?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변하면 기업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있습니다.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도. 2026년 8월 11일부터 전기, 가스, 유류 등 주요 에너지까지 연동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정한 거래, 함께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기다리던 약속이 있는 날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번쩍 떠지고 평소엔 미루던 일도 척척 해내는 것처럼 뭔가 하나에 꽂히면 그동안 없던 부지런함이 생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엔 온갖 핑계가 따라 붙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단 하고 싶다는 마음인가 봐요. 여러분을 절로 움직이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조지 해리슨입니다. Got my mind set on you.

0: George Harrison의 Got My Mindset on You, Like Hip-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Like Hip-Hop 하효진입니다. 우리가 이 오프닝도 그렇고 첫 곡도 그렇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있을 것이고 하고 싶다라는 나의 어떤 자발적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그건 뭔가요? 저는 근데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하는 그 의무가 조금 더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의 그 강제성이 부여된달까? 자발적인 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강제성이 있는 거는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옥주님,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이런 날씨 감기 걸리기 좋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네요.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수도권도 그렇고 강원 내륙이었나? 제가 아까 오전에 날씨를 뭐라고 전했는데 약간 깜빡했습니다. 아무튼 빗방울이 좀 내리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일교차도 진짜 크대요. 요즘 같은 날씨가 참 가을가을 하면서도 이게 건강이 좀 안 좋아지기 쉬운 날씨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림자님, 대장내시경 하고 나왔더니 세상에 맛있는 냄새들 투성이에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대장내시경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리셋된 기분이에요. 내 어떤 뭐랄까 나의 모든 장기들과 입맛과 그래서 아예 백지 상태에서 처음 맛보는 음식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처음 맛보는 음식이 그렇게 또 맛있는 거 그런 상태시군요. 조심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모르는 번호도 다시 한번 받아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하시면 당첨 생각하시고 얼른 받으셔서 CBS 표준 FM 하효진의 Like Hip-Hop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효진의 Like Hip-Hop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3: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2: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4: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2: 전
3: 이번에도
2: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여행
5: Renault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를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Renault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선곡들이 불목 같아요. 사랑하지 형님. 불타는 목요일인가요? 데비 깁슨의 Only in my dreams였고요. 뉴키즈 온 더 블록의 Step by Step이었습니다. 축복 동행님. 와이리 신나뇽이라고. 진짜 신나는 곡들로 함께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신나신나 하면서 들으니까 진짜 불타는 목요일 같기도 하고요. 3278님, 이번 주부터 갈아탄 청취자입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이 시간엔 항상 외근 중에 팝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늘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캬,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라이커님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날수록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우리 아까 그 강제성과 자발적으로 하는 일, 이런 얘기 나눴잖아요. 분덜리희님이 맞아요. 인간은 원래 간사해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져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필요하죠? 라고. 맞습니다. 강제성이 좀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그게 또 항상 옳지만은 않으니까. 안졸리나 졸리나님, 하디 게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엄청 빨라지는 내 손과 행동들 크이라고. 맞아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내 앞에 있는 걸 일단 다 해치워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또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빨리 잠에 들고 싶은데 전 항상 자기 전에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자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성이 저에게 있죠. 아니면 점심시간, 회사 점심시간, 밥을 빨리 먹으러 가려면 빨리 지금 일을 끝내야 된다.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도리도리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아내의 잔소리입니다. 이거 강력합니다. 그리고 불복종에서는 안 되는 정말 무조건 복종, 그죠? 잔소리. 화이트케이크님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건 바로 4시 라이키팝을 켜는 시간. 캬! 감사해요. 또 화이트케이크님 움직이셨는데 좋은 노래 띄워드려야겠죠? 엔니오 모리코네의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리고 반겔리스의 Conquest of Paradise 함께 들어보죠.

하이오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GJS Jones의 Right Here, Right Now였고요. EMF의 Unbelievable 띄워드렸어요. 준호맘님께서 Unbelievable 한 주가 또 이렇게 지나가다니라고. 진짜 한 주 진짜 빨리 갔어요. 아니 사실 월요일에 아침에 눈 뜨면 다 비슷한 생각하지 않나요? 진짜 왜 벌써 주말이 지나갔고 왜 아직 월요일이냐를 월요일에 눈 뜨면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한 주가 이렇게 슝 갔네요. 좋습니다. 또 내일은 불금이잖아요. 예! 빌볼님께서 아까 그 Unbelievable 들으시면서 Jesus Jones의 Right Here Right Now도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마침 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신나게 들었어요. 와 5962님께서 하디 김밥 맹글어서 지금 먹으려고요 귀호강 하시면서 김밥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캬, 이거 집김밥 같은데? 우와 너무 맛있으시겠다. 근데 지금 드시는 거면은 점심이에요? 아니면 저녁이에요? 궁금하네.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집김밥. 캬, 부럽습니다. 진짜 야무지고 동글동글 귀엽게 만드셨어요.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이게 뭔가요? 도리도리님이 부산에서 살던 초등학생이 서울로 전학 갔대요. 첫날. 복도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서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 그렇게 복도에서 뛰어다니면 선생님한테 혼난다? 이러니까 부산 아이가 맞나? 이랬대요. 그러니까 서울 아이가 아니 맞지는 않아 라고 약간의 그 아재 개그가 아 참 이거 진짜 조금 더 재밌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좀 더 재밌게 소개를 했어야 되나? 죄송합니다. 얼른 노래 띄워드릴게요. CBS 뮤직 차트 17위입니다. 캡틴 앤 다닐의 Do That To Me One More Time 그리고 카펜터스의 Ticket to Ride 함께 들어보죠.

카펜타스의 티켓 라이드였습니다. 이 아재 개그 반응이 상당한데요. 햇살 한줌님이 하디 블루베리 스무디 경상도 성조로 해보셔요 하셨는데 이거 그거잖아요. 블루베리 스무디 맞나요? 아니 우리 라이커님들 중에서도 경상도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너무 깝죽대면 안 될 것 같아요. 얼른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음악평론가 임진모가 설립해 25년간 음악을 기록하고 이야기해온 대중음악 비평 웹진 이즘이 창간 25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기타리스트 유병열, 인디밴드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록밴드 자우림,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그리고 김수철이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이 공연은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합정역 놀시어터 동양생명홀에서 열립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은 말머리 공연 달고 정확한 성함과 연락처를 라이키팝으로 보내주세요. 4273님, 가을은 독서의 계절? No! 가을은 낚시의 계절입니다. 올가을에도 대물을 꿈꾸며 하시면서 낚시에 좋은 음악 한 곡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이 곡 띄워드리려고요. 로라 피지의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 옷차림이 한결 달라졌는데요. 오늘도 아침에는 한자릿수까지 기온이 크게 떨어진 곳이 많아서 무척 쌀쌀하게 출발했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넘어서서 남부지방은 24, 5도 선까지 오른 곳이 있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 따른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늘이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에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구름들 사이로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4도, 춘천 12도, 청주 광주 대구 11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서울 강릉 23도, 대전 24, 광주 26도로 오늘보다 좀 더 높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5: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6: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4: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6: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4: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7: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3도, 1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8: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9: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8: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0: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8: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2: 마누카 꿀!
1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2: 뉴질랜드!
1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2: 당연히 콤비타죠!
1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4: 콤비타 마누카 꿀.
1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8: CBS 경제연구실.

0: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서울 곳곳에서 가로수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100년 넘은 플라타너스, 800그루가량의 은행나무들이 위험해서 혹은 불편해서 베어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베면 되돌릴 수 없는 가로수 문제,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배우 톰 크루즈가 석유 재벌로 변신한 신작 영화 디거 이야기도 해봅니다. 주간기후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쏘르실라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맥스.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안녕하세요.
7: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
7: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8: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정책부 양형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위험해서 불편해서 가로수들 배워야 할까? 요즘 제가 사는 서울 이문동에는 노랗게 단풍이 들었는데요.
8: 네.
9: 교수님은 올 가을에 이제 단풍놀이 가시나요?
8: 그건 아직 당장 계획은 없는데 지난주에 연휴 동안에 여기 북한산 한 3시간 산 산행을 한번 했습니다.
9: 북한산도 너무 좋죠.
8: 네.
9: 이 가을 풍경을 좀 이제 아름답게 해주는 가로수들이 벌목 위기에 놓였다고 해요. 어떤 동네에서는 100년 넘은 플라타너스가 강풍에 쓰러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또 어떤 동네에서는 냄새가 나서 불편하다는 민원 때문에 은행나무 수백 그루가 베어질 처지인데요. 오늘은 이 사연을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8: 아, 냄새가 나서 불편하다. 자, 가로수 특집이네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9: 네, 플라타너스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그 경복궁 서촌 유명한 돌담길을 네. 따라가면요. 그 효자로 갈 단풍길이거든요. 그 길이. 그래서 은행나무랑 플라타너스가 이제 뒤섞여서 가족이나 연인들이 봄이나 가을에 많이 찾는데.
8: 맞아요. 저도 네. 가봤어요, 이 지역은.
9: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 러너들 이제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경복궁 주변을 강아지 모양으로 뛴다 그래서 댕댕런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8: 참 재밌네요.
9: 네. 근데 이 코스에 경복궁 영추문 건너편에 100년 넘은 길쭉한 플라타너스가 있어요. 어른 두 명이 팔을 둘러야 겨우 안을 수 있을 만큼 굵은 나무인데요. 근데 이제 종로구청이 이 나무를 포함해서 효자로에 있는 플라타너스 세 그루를 지난 5일 안정상 이후로 베어내려고 했습니다. 강풍이 불면은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제가 그 예정일로부터 한 사흘 전쯤에 현장에 가봤는데 나무 밑둥이 검게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은 근데 일정을 미뤘습니다.
8: 이거 왜 미룬 거죠?
9: 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제 벌목 결정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구청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하면 어떻게 하냐.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0: 관리를 보장해 달라 이렇게 반발이 나왔고요. 구청도 주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이 부족했다. 올해 태풍이 서울에 영향을 줄 우려는 낮으니까 연기했다 이러면서 벌목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1: 그런 식의 요구에 대해서 좀 반응을 보였네요.
0: 네, 반응을 보여서 원래 5일에 이제 벌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연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벌목 결정을 철회한 건 아닌데요. 구청은 이제 저희가 물어보니까 전문가 진단 기준을 최우선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벌목 여부를 주민 의견만으로는 조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뭐 사실상 이제 벌목을 할수 있다는 취지죠.
1: 철회는 아니고
0: 네.
1: 연기다
0: 네.
1: 이런 거겠네요.
0: 나무 내부가 심하게 썩어서 제거가 불가피하다는 게 구청 입장이었습니다.
1: 그래요. 뭐 그게 사실이라면 22m가 넘는 나무가 만약에 강풍에 썩어서 쓰러진다. 이거는 보행자 또는 주택 굉장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0: 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똑같은 나무에 대해서 각 병원마다 진단 결과가 들쭉날쭉했다는 건데요. 종로구가 지난 7월에 효자로 가로수를 눈으로 먼저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상태가 나쁜 나무들을 골라내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비파괴 정밀 진단이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위험 판정을 받았던 게 플라타너스 6그루였는데 이 가운데 가장 위험한 2등급 2그루는 8월에 이미 제거가 됐고요.
1: 아, 제거를 했어요?
0: 네. 나머지 D등급, 한 단계 낮은 D등급 4그루는 9월에 다른 나무 병원에 맡겨서 2차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서를 보니까요. 예상 결함 면적 비율이라고 나오는데요. 줄기 단면에서 썩거나 비어 있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1: 네.
0: 근데 1차 진단에서는 32%, 34%였던 두 그루가 2차 진단에서는 45%, 42%로 뛰었습니다. 반대로 청와대 사랑치아 플라타노스는 1차 때는 이제 D등급을 받았는데 재진단에서는 35%로 C등급을 받았어요.
1: 네.
0: 그러니까 두달 만에 앞서 말씀드렸던 두 그루와 청와대 앞에 나무의 운명이 바뀐 거죠.
1: 이거는 잘라내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0: 네, 청와대 앞에 나무는 잘라내지 않고 이제 두 그루를 자르고
1: 네.
0: 이제 다른 앞에 말씀드렸던 그 영춘문 건너편에 있는 나무도 자르는 그래서 세 그루인데요. 이 자료들은 이제 서울환경연합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구청에게 받았던 것들이고요.
1: 네.
0: 그러니까 환경단체는 진단 결과에 따른 벌목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로구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물어봤더니 이제 나무 한 단면을 잰 값이라서 측정 위치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1: 아하.
0: 그리고 기울기, 무게중심, 뿌리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두달 새에 나무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한 그루만 진단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게좀 의구심이
1: 아,
0: 듭니다.
1: 그러면 좀 진단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뭔가 일관성이 없다. 이런 식의 지적이 가능하겠어요.
0: 네. 그래서 저도 나무 전문가들 다른 분들께 좀 물어를 봤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전문가들 말이 이 자료만으로는 세 그루를 배한다고 단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1: 아,
0: 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국제 수목관리협회 TRAQ라는 그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는 수목이 사람이나 시설에 피해를 줄 가능성을 평가하는 그런 국제적인 절차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줄기 결함만 보지 않고 나무가 부러지거나 쓰러질 가능성, 그리고 그 나무 밑을 지나가는 사람과 차량의 이제 규모,
1: 그래요.
0: 그리고 이제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하고 나서 남겨질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100년이 넘은 노후 가로수는 일단 한번 베면 다시 되돌릴 수가
1: 그렇죠.
0: 없잖아요.
1: 불가역적이죠.
0: 네. 그래서 벌목하냐 마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효자로의 경관을 지킬 순 없을까? 이걸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순 없을까? 이렇게까지 좀 넓혀서 고민할 필요가
1: 그래요.
0: 있습니다.
1: 자, 그 종로구가 양 기자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벌목하기 전에 과연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가, 진단을 정확하게 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겠어요.
0: 네. 그래서 직접 이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세 그루 모두 좁은 식재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위를 이제
1: 아,
0: 걸어봤더니,
1: 직접 현장 가서 봤군요, 이
0: 네네.
1: 나무들.
0: 이게 딱 다섯 걸음 나왔거든요.
1: 아.
0: 그러면 이제 폭이 1.3m에 불과한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생육 공간이 너무 좁으면 가지가 길고 연약하게 자란다고 해요.
1: 아.
0: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나무를 베지 않고 살리려면 일단 이 식재대 주변 2, 3m 이제 보도블럭과 그 그 자동차들이 지나는

0: 아스팔트를 걷어내야 한다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서 그러니까 좀 생장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0: 그렇죠. 지금은 딱딱한 아스팔트에 이제 갇혀 있는
1: 바로
0: 거니까.
1: 갇혀서.
0: 예.
1: 아이고.
0: 그래서 이제 격자 무늬로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이런 철판 같은 거를
1: 어떤 건지 알아요.
0: 예. 예. 그걸 올리고 그 밑에 뭐 자갈이나 흙 같은 거를 깔아서 보행이나 이제 자동차 운행은 유지하고 이제 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 밑으로 이제 나무 뿌리로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네. 방식인 거죠. 그런데 구청이 보도가 좁고 통행이 많아서 뭐 지지대 이런 보조 시설은 사실상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비용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나무 윗부분을 줄여서 가지를 쳐가지고 무게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구청은 이와 관련해서도 윗부분을 크게 줄이면 가로수 기능을 해친다. 그리고 또 다른 부패를 또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저도 아쉬운 게 남기기로 한 그 사랑참 나무 있잖아요. 그거는 내년 1월부터 가지를 내는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벌목 대상인 나무들에게도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요. 도심에서의 이런 나무의 경제적 가치, 환경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다는 거거든요. 특히 폭염이 심한 이제 여름마다 폭염을 겪지 않아요.
0: 네.
1: 나무가 있는 지역은 확실히 나무가 없는 도시의 지역보다 온도가 훨씬 폭염 여름 기간 동안 낮다. 이런 게 꾸준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런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고 저도 가끔 보지만 너무 나무가 이 좁은 데서 막 둘러싸여 자라는 거 보면 사실 참 마음이 불편해요.
0: 네.
1: 걸어다니다 보면 이런 거 좀 그 나무의 권리를 하나의 생명체인데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자. 네. 은행나무는 또 뭡니까?
0: 이게 요즘 이제 가로수 보면 다 은행나무잖아요. 교수님은 은행나무를 아까 은행열매도 드신다고 했는데.
1: 네. 저는 뭐 열매는 좋아하는데 네. 뭐 지나가다 냄새가 좀 가을에 나긴 하는데 그쵸. 저는 뭐 그렇게 그게 막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0: 네,
1: 솔직히.
0: 저도 이제 은행나무 너무 예쁘고 네. 좋아하는데 이제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7월 말에 그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2026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이제 서울시 가로수의 약 35%가 은행나무라고 해요.
1: 네.
0: 이제 서울시 가로수가 30만 그루 정도 되는데 35%면 최소 10만 그루가 은행나무인 거죠.
1: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네요.
0: 그렇죠.
1: 가로수로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뭐죠? 이게 빨리 자라나요? 뭐죠?
0: 네.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배기가스 매연 분진 같은 공해에 강하고요. 또 공기 정화 효과도 있고요. 그 화재와 병충해에도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1: 아.
0: 문제는 이제 고약한 은행나무 열매 그 냄새인데 이 냄새가 거리를 뒤덮으면서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열매를 맺는 거는 암나무인데요. 처음에는 나무를 심을 때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이제 구분이 안 간다고 해요. 그래서 심고 나서 이제 암나무인 걸 알게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은행나무를 다른 나무로 바꾸거나 혹은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교체되는 나무가 서울시 전체에서 최소 792그루가 되고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수종교체까지 감안하면 실제 제거되는 나무는 더 많겠죠.
1: 수종교체한다는 건 은행나무에서 아예 다른 나무로 이제 교체해서 다시 심는다 이런
0: 네,
1: 거죠?
0: 네. 그래서 서울환경은 여기에 이제 이런 결정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요.
1: 네.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는 건 이제 은행나무의 이점도 살리면서 뭐 어떤 이제 서울 시민들께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요걸 좀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암나무 이렇게 교체하면은 암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궁금해요.
0: 암나무를 교체를 하더라도 네. 도시 환경에서 자라온 은행나무가 또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는 거는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네. 뽑힌 나무는 이제 단순히 그냥 폐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1: 그냥 목재로 써버리는 거군요.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정말로 나무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또 사고를 유발하거나 뭐 나무가 썩었거나 안전상의 이유가 있다면 뭐 배려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민원 해결, 보행 경관 개선을 위해서 나무를 베겠다. 이것만으로는 이제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매를 수거하거나 수진망을 설치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이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좀 또 공무원들로선 이게 뭐 악취로 하니까 이 악취에 대한 민원 해결도 중요한 압박 좀 받을 것 같아요. 계속 연락 전화 오면은.
0: 그렇죠. 물론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게 공무원들의 이제 주된 책무이긴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게 좀 단기적인 소통 창구의 성격이 있잖아요.

0: 네. 뭐 불법 주정차, 소음,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나무처럼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켜봐야 되는 정책에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죠. 또 이제 서울시의 은행나무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갖지 않은 시민들이 있을 수 있고요.
1: 네.
0: 또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나무 정책은 이제 가로수를 교체하는데 이제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지난 5월에 동대문구가 무항로 1km 구간에 은행나무 61그루를 제거하려고 했대요.
1: 네.
0: 그런데 어떤 주민이 이제 동네 중고거래 앱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뭐 숫자는 크진 않지만 83명 가운데 61명, 73%가 제거에 반대하거나 가지치기 같은 대안이 낫다고 응답했다고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민원만 보고 결정하면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는 빠지는 거죠.
1: 그래요.
0: 다만 DNA 검사 기술이 좋아져서 앞으로는 묘목 단계에서 암수 판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이런 기술을 좀 적극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네.
0: 네.
1: 아, 근데
0: 심어진 거는
1: 아니, 정말 그 800그루, 아, 이게 10만 그루면 서울 시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데 이 800그루 여기 말씀 안 하시겠지만 도대체 어느 구입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1: 자, 다음으로 알아볼 소식은요.
0: 네. 석유 재벌이 된 톰 크루즈. 이번 브리핑은 영화 이야기로 준비해봤는데 지난 3일에 개봉한 디거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톰 크루즈가 석유 재벌로 등장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연기를 펼치거든요. 오랜만에 기후 관련 영화가 나오기도 해서요. 아주 약간의 스포일러와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1: 그래요. 톰 크루즈 뭐 저하고 사실 연배도 비슷합니다.
0: 네.
1: 두 가지 키워드 아니겠어요?
0: 네.
1: 너무 잘생겼다.
0: 네.
1: 액션물.
0: 네. 네. 이제 이번 영화가 톰 크루즈는 미션 임파서블 이후로 첫 영화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뭐 에단 헌트나 그 탑건의 매버릭을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톰 크루즈가 배 나온 노인으로 나옵니다.
1: 아, 이제 분장을 그렇게 하는군요.
0: 예, 그냥 머리도 다 벗겨지고.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와. 뭔가 액션 스타의 이제 화려한 연기 복귀작이다 해서 톰 크루즈가 이 영화로 오스카상을 노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 좀 문제작이군요. 한마디로.
0: 네. 네. 톰 크루즈의 연기 인생이 46년이나 됐다고 해요. 그 46년 동안 톰 크루즈도 이런 영화는 처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 제가 사실 극장 잘 안 가는데 이거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영화입니까?
0: 네, 영화의 첫 장면부터 시작해 보면요. 검은 스크린에 밤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작은 빛이 나타납니다. 이게 뭘까 하다 보면 그게 밤하늘이 아니라 물속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별인가 했던 건 메탄가스 방울이라는 게 드러나요. 이제 메탄가스가 이제 북극의 영구동토층이 녹을 때 이제 보통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 기능을 합니다.
1: 예, 이게 메탄은 요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메테인, 그러니까 미국식 발음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소가 방귀를거나 네. 뭐 트림할 때 나오는 이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 중에서는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화학 물질인 건 맞죠.
0: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톰 크루즈가 등장을 하는데 톰 크루즈는 텍사스 석유 재벌 디거 로겔이라는 인물을 연기합니다.
1: 네.
0: 이 디거는 굉장히 차갑고요. 오만하고 탐욕이 많은 인물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유전 사업을 이제 유전 개발에 뛰어들어서 이제 막대한 부를 이제 창출을 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시추 작업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어느 날 그린란드 시추 작업 중에 빙하에 균열이 생겨요. 이게 1.5m 규모의 균열인데 그 영상을 받아보고 디거가 작은 균열이라 신경 쓸 일 아니다. 내 이제 업무용 책상보다 뭐 작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넘기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어느 날 이제 세계적인 재앙으로까지 이게 번집니다. 그린란드 유전 아래 메탄 가스층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빙붕, 그러니까 큰 얼음층이 떨어져 나와서 유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1: 예.
0: 그렇게 되면은 그 빙붕이 노르웨이랑 충돌해서 북해 전역에 해일을 일으킬 경고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 이제 영화에 펼쳐집니다.
1: 유럽발 네. 쓰나미네요.
0: 그렇죠. 이 디거가 세계 여기저기에서 시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쥐고 있는 디거가 자기 탐욕을 계속 불려나가면 나가려면 이제 권력과도 어느 정도 가깝게 지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이랑도 친분이 깊게 이제 설정이 나와요. 어느 정도냐면 기후재앙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 장소가 뭐 대통령 집무실 뭐 이런 곳이 아니라 디거의 집입니다.
1: 상당히 좀 풍자적인 것도 있네요, 보니까.
0: 네. 그래서 네. 이 회의 중에는 이제 정부 관료들이 뭐 이제 그런 위험을 보고받고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막 농담을 치고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0: 합니다. 문제가 점점 커지고 상황은 이제 말 그대로 카오스로 치닫는데 여기서 반전 하나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스포일러라서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1: 영화 딱 흥미로워지는 지점에서 네. 스포일러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데 하여간 네. 궁금합니다. 뭐 우리 또 전공이기도 하고 네. 이 영화 첫 장면에 나오는 그 빙하성 메탄 그리고 석유 시추로 인한 빙하 붕괴가 재난을 불러왔다. 이렇게 현재까지 스토리는 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 과거에도 기후 관련된 재난 영화가 있었지만 현실에서도 이 메탄의 또 온실가스 효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감독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멕시코 출신의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 이전에 버드맨이나 레버넌트를 만든 감독입니다.
1: 아, 레버넌트. 아, 네. 예.
0: 레버넌트 촬영할 때 그 아르헨티나에서 얼음이 쌓인 장소를 찾아야 했대요. 그런데 원래 같으면 얼음이 있었어야 할 곳인데 찾아갔더니 얼음이 없는 거죠. 사라진
1: 영화 찍는
0: 겁니다.
1: 과정에서.
0: 네. 그래서 아 기후변화를 몸소 체감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때 느꼈던 혼란스러움이 이 디거를 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9년의 제작 기간 동안 상상했던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해요. 당시 빙붕이 분리되는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린란드나 메탄은 언론이 다루는 주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주류 담론으로 등장을 하고요. 네. 또 영화 촬영 도중에는 팬데믹이 있었고 또 LA 산불 때문에 집이 거의 불타버릴
1: 맞아요.
0: 뻔했고요.
1: 또 할리우드 있는 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냐리투 감독이 이 영화가 풍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쓰는 느낌이었다. 아하.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 인물들은 이산화탄소 메탄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사실, 석유회사의 그린워싱, 그리고 대통령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른바 COP에서 벌어진 일이나 벌인 일이나 파리협정을 탈퇴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지금 기후뉴스의 핵심적인 주제들이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1: 영화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0: 안타깝게도 그 미국 현지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흥행 성적이 처참한 것은 맞습니다.
1: 그래요.
0: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전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매우 염세적이고 냉소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우리 모두를 저격하고 있거든요.
1: 아, 기후 문제에 관심이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조차도 다 영화는 네. 뭔가 디거 같은 메시지를 주는구나.
0: 네, 아, 디거 같은 그래요. 인물뿐만 아니라 그래서 톰 크루즈가 이제 자기 SNS에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올렸습니다. 주인공 디거가 국제 회의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 그 씬인데요. 10분 동안 1장 연설을 해요. 그러다가 디거가 아무리 양심적인 척 해봤자 너희 모두 마찬가지다. 싼 기름으로 차를 몰고 싶고 집에 불도 계속 켜놓고 싶고 난방이랑 에어컨도 빵빵 틀고 싶잖아.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해서 틱톡, 유튜브 실컷 보고 싶고 너희가 필요한 거 에너지 아니야? 이렇게요.
1: 어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나름 비슷하네요.
0: 그렇죠. 저도 이제 특급했는데요. 이제 관객으로서는 불편한 질문을 이제 안게 되는 셈이죠. 나는 지금 기후 위기에 무엇을 하고 있지?
1: 네.
0: 나도 좀 편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그래요. 질문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냐리투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재난 영화다. 그 재난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1: 아, 우리가 재난의 그 원초다.
0: 네, 인류가 재난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1: 그래요.
0: 실제로 이제 극장에서 이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다 보면 아 찔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감독은 이런 미지근한 반응보다 차라리 이렇게 뜨끔하고 반성하는 이런 반응이 낫다 이런 말도 했어요. 개봉 직후의 반응이나 흥행 성적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이 영화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1: 그 이름 저 사실 처음 들었는데 네. 디거, 디기 영어로 파낸다 이런 그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굉장히 풍자적으로 지었어요.
0: 네.
1: 자, 좋은 영화는 질문을 남기는 뭔가 네. 생각할까 만드는 영화다. 네. 이게 좀 실감이 되는 영화 같은데요.
0: 네.
1: 어쨌든 기후 관련한 대작 영화 이런 게 개봉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도 반갑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래서 뭐 이제 기후재난에 관한 영화 몇 가지 좀 소개하면서 마무리해볼까 네. 합니다. 먼저 2021년에 개봉한 돈 룩업.
1: 아, 맞아요.
0: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미남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비롯해서 스타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던 영화입니다. 이게 돈 룩업도 풍자적인 제목인데요.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혜성을 발견한 두 천문학자가 혜성 충돌이란 재앙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영화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돈 룩업, 위를 쳐다보지 마라. 이제 닥쳐오는 위기를 보지 마라.

0: 이런 블랙 코미디인데요. 넷플릭스로 공개됐어요. 되게 접근성이 좋죠. 그래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직접적인 기후위기 얘기를 다루진 않지만 기후위기를 비유하는 영화로 과학자들의 경고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 이제 조금 예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2004년에 개봉한 투마로우가 있습니다.
1: 네, 뭐 유명한 영화죠.
0: 그렇죠. 남극과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에 일어나는 대자연의 재앙을 담은 영화인데요. 또 이번 가을에는 어 스테이트먼트라는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80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전문가들이 지구온난화 대책을 논의한 실제 회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1: 그렇군요.
0: 네,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점점 영화나 소설 같은 픽션에서도 주된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상상 속 경고가 점점 현실과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1: 양 기자는 영화 좀 종종 보러 가세요? 극장으로?
0: 그래도 이런 좀 유명한 화제작 또 제가 좋아하는 뭐 배우들 나올 때 가끔 이제 극장을 방문하곤 합니다.
1: 그래요.
0: 네.
1: 디거라는 영화를 제가 들으면서 네. 아,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그런 감독들이 있구나. 제가 오늘 딱 들어보니까 듣기만 해도 상당히 내용을 무슨 흥행보다도 얼마나 지금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일을 경제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남을 향해 손가락질은 해도 그것이 나의 책임일 수 있다. 나의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귀를 닫고 눈을 감는
0: 네.
1: 이런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0: 네,
1: 같이 보러 갑시다.
0: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제 뭐 디스토피아 영화 이런 것들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자본주의에서 이제 뭐 취약계층들이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좀 주된 영화 소재로 다뤄졌었던 것 같은데 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그런
1: 그래요.
0: 거였고 근데 앞으로는 이 기후위기가 그런 어떤 경제적 불평등만큼 좀 중요한 이슈로
1: 맞아요.
0: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0: 네.
1: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정책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만한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0: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1: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2: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0: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3: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4: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0: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0: 미국의 금리와 물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8%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의 조건이 변했고 이에 따라 기준도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합의한 조건에 맞춰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SK와 삼성물산 등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가 잇따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목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가 속절없이 무너진 공포의 검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8%까지 폭락하면서 동반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는데요. 경제부 홍영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5: 네, 안녕하세요.
0: 그야말로 한국 증시가 패닉 상황을 맞았던 것 같은데 오늘 장부터 짚어주시죠.
5: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7%대로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6000선을 힘겹게 사수하던 코스피는 단숨에 5550선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76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시작부터 5% 넘게 빠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차례대로 발동됐고요. 낮 12시 23분쯤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15분 후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매매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동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지난 7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0: 네.
5: 특히 코스피는 장중 한때 5450선 9%대까지 밀렸습니다. 하락폭은 지난 7월 폭락장 이후 두 달 반 만에 가장 컸는데요. 코스피는 지금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21% 폭락했고 종가 기준으로 7월 저점 5593도 밑돌았습니다. 6월만 해도 9000선이었고 최근 10월 초만 해도 6600선이었는데 급락률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0: 예.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네요.
5: 네.
0: 코스피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오늘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5: 네, 오늘 삼성전자 10% 가까이 떨어져서 21만 원 선 간신히 유지했고요. SK하이닉스도 11% 넘게 하락해서 126만 원 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락폭이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이 어제에 비해서도 무려 400조 원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0: 네.
5: 상당수 고점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 네, 다른 아시아권 나라에 비해서도 이게 하락폭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증시의 폭락 이유 뭘까요?
5: 우선은 미국 금리와 물가 부담 그리고 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한꺼번에 불거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9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을 웃돌았고요. 미국 10년물 금리도 9월 말 5%를 넘어선 뒤 최고 5.3%까지 오르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는 게 증권가 분석입니다. 박상현 IM증권연구원의 말 들어보시죠.
0: 네.
6: 미국 증시에서 소비자 물가에 대한 우려, 코어 입으로 대변되는 AI 기업의 부동 이용까지도 사실은 불거지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된 것들이 오늘 국내 증시

0: 맥락이 가장 주된 배경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최근 상황을 보면 중국 창신 메모리 기술 약진 소식에다 AI 산업 수익성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오늘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동반 하락했는데요. 유독 한국 증시의 낙폭이 두드러진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까닭에 업황 악화 우려에 따른 충격도 그만큼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2: 네.
1: 특히 문제는 수급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3조 6천억 원 넘게 쏟아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3조 원 가까이 사들였지만 외국인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외국인 차익 실현이 집중됐는데 이를 받아줄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 네, 오늘 이런 폭락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고요.
1: 네,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서킷 브레이커 발동 이후인 오후 2시 30분, 이혁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참석한 긴급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당국은 하락 속도와 수급 측면에서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허위 풍문과 시세 조종, 불법 공매도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컨틴전시 플랜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2: 네,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1: 네, 증권업계는 우선 이번 급락을 일시적 조정으로 봤습니다. AI 투자는 빅테크 기업의 생존의 문제여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이익 체력도 견조해 추세적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이달 말 빅테크 실적에서 AI 수익화가 확인되는지가 반등의 시점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와 유가 상승이 계속 부담입니다. AI 인프라 투자의 병목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 증권업계 장밋빛 전망들이 잇따라 빗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계속 하락 장세를 이어갈지 반등의 기회를 잡을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극심한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나 비투는 좀 유의해야 할 시기로 보이고요. 당국은 금융회사에 무분별한 신용 공여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2: 네, 오늘 검은 목요일을 맞은 우리 증시 소식 홍영선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갑자기 조건의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속한 전환 방침에 제동을 건 건데요. 한미동맹에 또 다른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홍재표 기자.
3: 네, 국방부입니다.
2: 네.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의 전작권 관련 발언, 이게 무엇이었고 의도가 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3: 네.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 싱크탱크 세미나 기조 연설 내용이었는데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요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발언의 배경을 놓고 먼저 주목할 만한 것은 통상 매년 11월에 열리는 한미 안보 협의회의 SCM을 앞둔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SCM에서 지난 2022년에 이루어진 검증 2단계인 FOC, 즉 완전 운용 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검증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마지막 3단계인 FMC, 즉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와 검증, 아울러 전환 목표 연도인 X년도 설정에 합의한 뒤에 양국 대통령의 건의하는 절차까지 마친다는 목표입니다. 이럴 경우 빠르면 내년쯤 역사적인 전작권 전환이 완성됩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최근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큰 이견 없이 가고 있다고 말해 이대로라면 별 차질 없이 진행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런슨 사령관이 다소 뜬금없이 조건의 변화를 언급한 것은 현 흐름에 제동을 걸고 전환 시기 연기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 그럼 이 발언이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3: 아직까지는 미국 측 공식 입장으로 해석하거나 확인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러 기류가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3: 정통한 군 소식통에 따르면 본국 정부와 브런슨 사령관의 견해가 많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국제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고려까지 해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군사적 판단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주한미군 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근 전작권 전환 시점을 놓고 그 시점을 놓고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사실상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사령관은 오늘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설명 요구에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공동의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는

0: 이는 브런슨 사령관이 부임 후에 거듭 강조해온 중국 포위 압박 전략 그리고 이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1: 네, 아무튼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은 한미 간 기존 합의를 뒤집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뭘까요?
0: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면서 미국 측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신중하고 원론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전작권 조건 충족을 강조해온 미국 측이 아예 새 조건을 거론한 것은 약속 위반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 측이 명분상 우위에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서 SCM 전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일종의 굳히기 전략에 나섰습니다. 다만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 자격을 전제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서 양국의 갈등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 개인적인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꼴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한미 간 안보 현안을 놓고도 이제 파열음이 생긴 셈인데 잘 수습이 될까요?
0: 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이 발언에 미국 정부의 의중이 실려 있다면 전작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겠지만 아직 그런 근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브런슨 사령관의 개인적인 주장에 가깝다는 해석이 현재로서는 더 많아 보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현지 시간으로 12일과 13일, 14일 사흘 연속으로 미국 내 입단 행사에 참석해서 한미연합훈련 분산이나 중국 견제를 위한 다영역 부대 배치 그리고 오늘 전작권 조건 변화라는 민감한 주제를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이로 인해서 대북정부 공유나 대미투자 이견 등에 따른 한미 간의 이상 기류는 더 확대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다음 달 APEC 정상회의와 12월 G20 정상회의 등 최고위급 회동을 통해 해결될 것이고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미국의 다음 달 초 중간선거 결과가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 네,
0: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6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3주도 남지 않은 중간선거용 성과 부풀리기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어제에 이어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500억 달러 투자는 자신과의 무역 투자 합의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관세를 낮춰줬기 때문에 한국이 당연히 투자해야 할 몫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트럼프는 자신이 백악관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며 대놓고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알래스카 상원의원에 출마한 공화당 댄 설리번 후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알래스카 유세에 참석해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4: We'll also invest $4.4 billion into 한국이 이미 알래스카에 약속한 500억 달러에 대해서 이번에 대만이 이 프로젝트에 44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3: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알래스카 LNG를 700억에서 8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한국 정부를 향해 지금보다 더 노골적으로 실제 투자 이행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1: 대미 투자의 또 다른 방식은 미국 내 원전 건설인데요. SK와 삼성물산 등이 한전과 함께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기업 컨소시엄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에 SK그룹과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GS건설 등 대기업들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 그리고 대기업들이 일종의 팀 코리아를 꾸려 지분 최대 10%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총액은 3조 7천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대형 원전 설계부터 핵연료 공급, 유지 보수까지 맡는 대표적인 미국 원전 기업입니다. 이번 투자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원전 협력 구상의 일부입니다. 우리 측은 웨스팅하우스가 상장할 경우

0: 공모가보다 10% 낮게 주식을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SK는 다른 참여 기업들이 출자하는 금액을 모두 합친 만큼 추가로 돈을 내는 이른바 매칭 투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K는 앞서 미국 소형 모듈 원전 기업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원전 업계에 꾸준히 투자를 해왔습니다. 원전 기술들을 대거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향후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줄이면서 미국, 나아가 글로벌 원전 사업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인수 부담을 낮추면서도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2: 최근 인천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형준 기자입니다.
3: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를 겨냥해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4: 관계부처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가족, 연인, 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3: 구체적으로는 범정부 합동대응기구를 만들어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범죄 유발 고위험군 현장 관리, 맞춤 예방 대책과 함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오늘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해 현장 대응과 예방, 피해자 보호 등 대책을 마련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하 실장은 피해자 대상 대책에서 한 발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 관리 예방 활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그저께 한 대형 복합상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인천경찰청을 찾아 보고를 받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에선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국민의힘에선 경선 공정성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양당 모두 지도부를 향한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나란히 내홍에 휩싸인 모양새입니다. 박인 기자입니다.
5: 민주당 내홍의 불신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당 자체 조사에서 상당한 규모의 집단 가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6: 제가 뭐 한다고 하면은 다 합니다. 어떤 경우가 시간이 걸리던 뭐 절차를 다 지키면서 하면서.
5: 하지만 정청래 전 대표 측은 조사 결과와 의혹의 실체부터 명확히 밝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친 정청래계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주장했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에서 자동응답 전화, ARS 시스템 오류로 당원 44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게 발단입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재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전면 재선거를 요구했고 당에서는 양 최고위원이 당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7: 당 시스템을 부정하는 말씀을 최고위원이 하시면 안 되죠.
8: 바로 잡으면 됩니다.
9: 자, 앞으로 바로 잡아 나갑시다. 그리고 당내 사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5: 민주당은 조사 결과 공개를 두고 국민의힘은 경선 재검증 요구를 놓고 당분간 내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박인입니다.
2: 북한과 중국을 잇는 가장 큰 다리인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오늘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북중이 전면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중국 오성홍기와 꽃장식으로 치장한 대형 트럭이 새로 개통한 다리를 지나 북한을 향해 달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중국 랴오링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지를 잇는 신압록강 대교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다리가 완공된 지 꼬박 12년이나 걸렸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양국이 다소 소원해진 탓에 중국이 건설비용 전체를 내고 지어진 이 다리는 차일피일 개통이 미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중 관계가 점차 회복되면서 북한 측 시설 공사가 빨라지더니

0: 다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왕복 4차선으로 북중을 잇는 최대 규모인 만큼 양측의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1: 대교가 개통되면 경제 무역 교류와 인적 교류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0: 다만 북한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가 가장 큰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재를 일부 뛰어넘는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북한에는 유엔 제재 품목인 굴착기 등 중국산 건설 장비와 자동차 등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양측 교류가 활발해지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단된 중국의 단체 관광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2: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3: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주 기자.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첫 소식은요.
4: AI 안경 안 된다입니다. 수능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수능을 치르다 적발되면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이고 다음에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정지가 됩니다. 착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어도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5월 토익 정기시험이나 그 최근 대학 수시 논술시험에서 이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이 돼서 보도가 참 많이 됐습니다.
3: 네.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선제적으로 이런 유의사항을 공지를 오늘 했습니다.
3: 네. 이렇게 첨단 기기를 악용한 지금 부정행위들이 잇따르다 보니까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4: 네.
3: 자, 다음 소식은요.
4: 부산에 상어 북항이가 있다면 충남에는 이런 특급 귀요미가 있습니다. 바로 충남 역사박물관에 사는 아기 고양이 오총사 소식인데요. 최근 이 충남역사박물관 공식 소셜미디어에 직원 회의에 얌전히 참석한 고양이, 직원 품에서 안겨 잠든 고양이 영상이 올라오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어미를 잃은 새끼 고양이 5마리를 이 미화 노동자분이 데려오셨다고 하고요. 안타까운 사연에 이 박물관 직원들이 밥과 잠자리를 챙겨주다가 함께 이제 공동 육아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관람객이 몰리고 있다고 하고요. 벌써 올해 12만 명을 넘어서 30% 이상 예년보다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그 관람객들이 오면 이 고양이 밥도 꼭 챙겨온다고 하더라고요. 박물관 측은 당분간 고양이를 보살피면서 공식 마스코트로 삼고 이름표도 달아줄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 네, 박물관을 살린 사랑스러운 복덩이들이네요. 이게 요새 지자체들마다 이런 동물들을 네. 내세우는 홍보 마케팅 같은 것들이 펼쳐지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어떤 동물들이 등장할지도 궁금해집니다.
4: 북항이가 워낙 인기다
3: 그러게요.
4: 보니까요.
3: 네. 네. 마지막 소식으로 가볼까요?
4: 화장실을 이용한 뒤에 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손을 씻은 사람이 10명 중 몇 명이나 될까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 네.
4: 질병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전국 공중화장실 이용객 4,500여 명을 관찰 조사를 했는데요. 화장실 이용 이후에 손을 씻은 비율이 86%로 나타났는데 비누를 쓴 사람은 47%로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40% 가까이 물로만 대충 헹궜고 아예 안 씻고 나간 사람도 14%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의 응답자를 보니까 51%가 평소에 올바르게 손을 씻는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비율이 5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마침 이 세계 손 씻기의 날이라고 합니다. 손만 비누로 30초 꼼꼼히 씻어도 독감이나 감염 질환을 20에서 30%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환절기에 이런 손 씻기 습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수 기자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5: 네, 오늘도 아침에는 가을 추위가 이어지면서 평년보다 더 쌀쌀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다시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다만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이 영향을 주면서 오늘 늦은 밤 서울 인천을 시작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경기 북동부에 5에서 10, 그

0: 밖의 지역에는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경기 서해안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구름들 사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4도, 춘천 12도, 청주 광주 11도, 대구 10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한낮 기온도 서울 원주 23도, 대전 24도, 대구 25도, 광주가 26도까지 올라서 남부지방에서는 살짝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전히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주일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가을비 치고는 비 양이 꽤 많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소,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6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5: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5: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5: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신임 임광현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 일하는 행정부를 위한 선택이지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처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논란이 커지면서 당 지도부 최고회의에서 고성 충돌이 있었고 장도혁 당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간의 갈등설이 있는 가운데 장동혁 경로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는 오늘 김주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죠. 어제 청문회 상황을 보면 임명 후에도 관련 논란이 계속될지 주목되는데요. 잠시 후 일부 승부사들에서

0: 오늘 국정감사 주요 장면 정치현안 함께 짚어봅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나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듣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청취 인증샷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우물정 하나둘하나둘 샵 121입니다. 단문 50원 장문병을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작진 선정해서 소정의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드린다고 합니다. 박종현 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6: 1533 1566 세라하임.
5: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1: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2: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1: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3: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2: 예, CBS 박정희 한판승부, CBS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 평론계 최강 승부사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선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예, 그리고 젠틀맨 국민의 민희석 전 대변인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2: 예, 그리고 영혼의 단짝 우리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오늘 증시 폭락하는 뉴스를 보고 한 분이 걱정됐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괜찮으세요?
5: 저는 뭐 신용이나 이런 건 안 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2: 현금이 많아요?
5: 아니 그냥 제 가진 돈만큼 하는 거죠.
2: 아 포트폴리오를 잘 짰다?
5: 그건 아니고 저도 손실이 큽니다.
2: 아 오늘 근데 서종욱 TV 썸네일 봤더니 아침에 주식창 보니 선체로 기절 이렇게 썸네일 뽑아가지고
5: 선체로 썸네일은 제가 일체 관여 안 하고
2: 아 그래요?
5: PD 한 명이 있거든요.
2: 아 그분이
5: 제가 방송하고 PD가 이래 잡았는데 내용은 뭐냐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 팔아서 주식해라 이게 이걸 제가 비판했고요. 국민연금이 이거 리밸런싱을 안 하고 예. 계속 비중을 높였잖아요.
2: 아.
5: 이것도 이게 문제고 아. 그리고 이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세 가지를 비판했죠.
2: 이제 서 변호사님이 경제도 잘하시네.
6: 3% 아니라 5% 하시겠네.
2: 5% TV? 5% TV 하시겠네. 또 글로벌
6: 엔딩. 당선 지지층 5%.
2: 우리 또 윤석 대변인 이럴 때는 우리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7: 그냥 계시다가 여윳돈 있으면 지금 들어가 공포에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2: 하락장 때 들어가라.
7: 네, 제가 지금 사세요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2: 아.
7: 네, 본인의 판단.
2: 아 본인의 판단. 네,
7: 저도 손실 많아요.
2: 아. 강성 변호사는
8: 저는 어제 오늘 샀습니다 좀. 그러니까 추가로 항상 왜냐하면 10년 뒤에 제 이익을 실현할 거라고 굳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뭐 잃어도 제가 잃은 게 아니고 얻어도 지금 제 돈 아니고 예, 10년 뒤에 찾는다.
2: 저축하듯이 그냥 주식을 하나씩 예. 사 모은다.
8: 이렇게 뉴스에서 막 큰일 났다 그럴 때 삽니다. 예, 항상
2: 잊고 살다가. 강성의 투자 전략.
6: 예. 얄밉네.
2: 그렇구나. 서정 변호사님 굉장히 그 후배의 그 투자 전략을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5: 아니, 전 돈 있으면 다 풀로 사기 때문에 살 돈이 없어요. 현금을 안 들고 있기 때문에.
2: 올인이요? 올인? 올인? 네. 다 쓸어버려요?
8: 제가 봤는데요. 그 네. 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2: 그죠? 그거 크죠? 그죠? 야, 서 변호사님 대단합니다. 자, 아무튼 나중에 그 본업 모드 투자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제 현황 갑니다. 자, 이번에 임광연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 국세청장이었는데 깜짝 발탁했어요. 그래서 놀란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윤석 대변인부터.
7: 네. 우선 이 대통령의 신임은 확실하게 받고 있는 분은 뭐 맞는 걸로 저는 봅니다.
2: 네.
7: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례대표도 하셨는데 4번이에요. 무려 4번. 그러니까 영입한 거잖아요. 그리고 친정인 국세청으로 청장으로 복귀 이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가셨던 분이. 윤 대통령 때 부산청장 하다가 관두고 나갔다가 청장 되신 분은 있는데 중간에 비례를 겪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2: 맞네. 의원한 거 아니니까.
7: 예, 어쨌든 이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하는 분은 맞는데 이 시점에 두 번째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서 청와대 전체를 잘 이끌 수 있는 분이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실무적인 능력이야 뭐 당연히 입증됐다고 보지만 정무적인 것 그리고 여야 관계 이런 거 다 봤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죠.
2: 네. 자, 우리 강서필 대변인.
9: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뭐 스텝으로 일을 해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오너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해요. 만약에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2: 예.
9: 그럼 당연히 비서실장에 힘이 빠지게 되고 그걸 다 느낍니다. 스태프들이.
2: 아.
9: 온 부처에서 다 느끼고.
2: 아, 저 사람 신뢰 안 하고 있다.
9: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힘이 빠지는 거고 그런 비서실장은 사실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결국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전임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초반에 정무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데 집중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정책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낮은 지지율을 다시 회복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막 이제 일을 벌리고 다니시면 그걸 뒤에서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챙겨주는 그런 실무형 저는 관료 출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전에도 이제 총리를 인선할 때도 그때도 제가 이제 청와대 여러 출입하는 기자라든지 들은 게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 행시의 관료 출신을 선호하십니다.
2: 전문성. 네. 일하는 사람.
9: 그냥 본인이 행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하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들이 하반평에 올랐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민주당에서 그럼 현역 의원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을 가고 싶어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안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결국에 하여튼 실무적으로 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그리고 성과가 있는

0: 네. 그러니까 한성숙 총리 같은 경우도 국무위원 시켰는데 일 잘하니까
1: 장관에서.
0: 예, 발탁시켰던 것처럼
2: 예.
0: 그런 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예, 서 변호사님.
3: 저는 근데 이분 처남이요. 이성엽 변호사가요.
2: 예.
3: 대장동부터게 이재명 당의 변호인이거든요.
2: 예.
3: 근데 이성엽을 제일 먼저 헌재 재판관을 시켰죠. 근데 본인이 고사하고
2: 예.
3: 이제 오영준으로 갔고요. 근데 문제는 그 누나. 누나도 게 휴스턴 총영사예요.
2: 예.
3: 근데 외교 안보 이쪽에 경력은 없어요.
2: 예.
3: 향시 동기죠, 부부가. 근데 그러고 이게 그 이분이 지금 됐는데 이게 대장동 변호인 누나하고 매형인데 지금 대장동 변호인 출신들이 뭐 한 여덟아홉 명 요직에 다가 있거든요.
2: 예.
3: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 보고요. 그러고 이제 그 비서실장은 정무적인 그래도 정치적 무게감 좀 있어야 돼요.
2: 예.
3: 조정하는. 아까 말한 건 정책실장은 정책 관료가 필요하지만 근데 이분은 비례 2년 행기 다 해요. 그러게 모든 경력을 국세청에서 조사만 했거든요.
2: 30년 좀 가까이.
3: 조사 뭐 1과장부터 해가고 조사국장 뭐 서울청장 예. 이런 식으로 조사 분야의 전문가예요.
2: 예.
3: 근데 비서실장이 조사만 털어가지고 이게 됩니까? 조정하고 과연 이게 비서실장으로서 제가 보니까 헌정사상 국세청에서 평생 근무해서 비서실장 된 사람이 처음이에요.
2: 예.
3: 과연 이게 그 비서실장의 저는 적임자인가
2: 아.
3: 대장동하고 그다음에 능력 업무를 봤을 때 저는 의문입니다.
2: 아, 강성 변호사.
4: 뭐 손아래 처남이 대장동 변호사라고 해서 뭔가 특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2: 예.
4: 결국 중요한 건 공직을 함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 작용해서 뭔가 뭔가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든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움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내에서 최고의 사정기관이 국세청 아닙니까? 그래도 검찰 다음으로. 근데 국세청장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국세청장도 안 줘줬는데 그 국세청장 할 때 무슨 사정정국을 만들었거나 뭐 기업 중에 좀 혼내줄 사람을 혼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2: 예.
4: 대통령께서 뭐 이분을 활용해서 뭘 하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2: 예.
4: 그냥 별다른 우려가 없다 이 지점은 그냥 뭐 손아래 처남하고 연결지어서 대통령과 뭔가 사사로운 인연이 있어가지고 된 것처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저기 일단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한동훈 의원이 재밌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페이스북에.
2: 뭐라 올렸죠?
4: 페이스북에 요, 예. 요 임강현 국세청장 관련해가지고 예, 예. 이분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분이다.
2: 아, 그러니까 좀 선을 줄댔다.
4: 예, 네.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이 되려고 주셨던 분이고 아. 열심히 뛰었던 사람인데 민주당 괜찮냐라고 이제 화두를 던지셨더라고요.
2: 아하.
4: 그 이제 이분이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두 달 뒤에 퇴임해요. 차장으로 일하다가 그러고 한참 있다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등용이 되고 비례대표 됐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국세청장 된 게 처음이죠.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건 뭐. 참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좀 답답하긴 한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중수청장 관련된 얘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의 네. 말을 네. 보면 윤 정부 초대 국세청장 기용되기를 강력 희망하고 뛰었던 분이라고 한다면
4: 네.
2: 한동훈 의원은 당시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네. 당시 또 뭐 여러 이제 그 네. 하마평을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식의 주장이면 이분도 친윤이네.
4: 그렇죠.
2: 예. 친윤이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거네.
4: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자중진단을 한번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예.
2: 근데, 그거 아니고.
4: 근데
2: 민주당식 비판을 하면 이거 비판 지점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1: 자중진단 하고 있죠. 뭐 비판한 게 아니라.
4: 예예. 예. 뭐 좀 더 증폭시키려고 하는지.
2: 거죠.
4: 예. 근데 대통령께서 이분을 아까 비례 4번 영입하셨잖아요.
2: 아,
4: 그 이후에.
2: 이후에.
4: 그리고 거기서 국회 의장활동 훨씬 훌륭히 했고 국세청장까지 하고 성과도 많잖아요.
2: 예.
4: 근데 그걸 과거의 잣대로 옛날에 그랬다면서 아 공무원 시절 아닙니까 옛날에는 윤석열 초대 청부 때는 정치인 되기도 전이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4: 그럼 국세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국세청장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2: 공무원이
4: 예 공무원이 정치인이 아니고 그래서 뭐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 어쨌든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민주당의 내부 현실 중수청장 아. 가지고 친윤 여부를 이렇게 검증하려고 하는 이 모습 매우 부끄럽다.
2: 예. 아, 자 우리 강순필 대변인 빙그레 웃고 계십니다. 자,
0: 아 진짜 저 한동훈 의원 때문에 피곤해요. 아니 뭐 저 또 페이스북에서 이거 보고 또 하루 종일 또 제가 또 조사하고 다녔잖아요.
2: 아 조사관, 네. 민주당 조사관.
0: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 동향이에요. 충청도더라고요.
2: 아 그래요?
0: 예, 임광영 청장이.
2: 아 고향이.
0: 예. 아. 그리고 이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그 국세청 차장 2인자였어요.
2: 아.
1: 그리고 누가 이제 동향이라는 거예요?
0: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2: 아, 충남
0: 임광현
2: 충남 홍성이네 이분.
1: 예, 예, 예, 충남 홍성. 예,
0: 그래서. 2인자여가지고 사실 좀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의원께서 임광현 청장이 어떻게 뛰었는지 아신다면
2: 예.
0: 그러면 윤석열 정부

0: 초대 국세청장인 김창기 청장은 어떻게 국세청장이 됐는지도 아실 겁니다. 예, 네, 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오, 어떻게 알려줘? 오, 아, 조사했네. 자, 강성필 조사가
0: 유희석 대변님은 아실 겁니다.
2: 저는 몰라요.
0: 아, 모르세요?
2: 네, 모릅니다.
1: 야, 흥미진진하다. 강성필 조사관 조사한 거 한 번, 3분의 1만.
0: 아니 뭐 이건 저도 뭐 뇌피셜이기 때문에.
1: 김건희 씨에게 네. 전화했어요?
0: 어떻게 하셨어요?
1: 저도 시사 프로그램 오늘 했어요.
0: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께서도 이 풍문을 들어보진 않으셨을까.
1: 아, 네. 아 조사 결과 그런 설이 있더라.
0: 네, 설이 있더라.
2: 이거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0: 네. 네. 아니
3: 그 이제 한동훈 의원이 그 얘기한 건 물론 강수영 변호사께서 잘 정리하셨는데 네. 그걸 꼬집은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 강수영이래. 우리 강성필 조사관의 입장은. 친윤보다 더 강한 게 김건희 라인이었다. 요걸 말씀하고 싶었던 네. 거죠?
0: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 배우자가 네. 그렇게 국세청장 인사에 관여하면 됩니까?
1: 아, 라는 설을 듣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훈시경. 아. 이분이 이제 다음 행보가 뭐가 될 것인지 요건데 네. 왠지 선호학 변호사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예측해 주세요. 훈시경의 다음 행보는 뭐가 될까요?
4: 저는 제가 볼 때 이거 서울시장은 뭐 보궐선거도 안 열릴 수도 있지만 예. 열린다 하더라도 안 나올 것 같아요.
1: 아.
4: 그렇게 그 패배가 뭐 확실한데
1: 어떻게 아세요?
4: 지금 여론이 그렇잖아요.
1: 어떻게
4: 지금 여론이.
1: 아, 여론이.
4: 당시에 저는 뭐 안 나가고 다음에 총선이요. 나가는데.
1: 변호사가 무서워 지금.
4: 근데 다음에 총선도 지역구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구에 그
1: 충남 전원수
4: 변호사가, 지금 네. 보궐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자리 내나. 이것도 안 맞죠.
1: 안
4: 그래서 저는 아마 다음에 그 서울이나 네. 상징성 있는 지역구의 총선에 아. 나가고요.
1: 아.
4: 아마 이게 김민석 대표 다음에 당 대표를 좀 노리지 않을까.
1: 아.
4: 그러고 나서 이게 궁극적으로 대선에 아. 아마 꿈이 큰 것 같아요. 이분이 대선에. 그래서
1: 그래요?
4: 저는 서울시장은 패싱하고 그다음에 총선은 수도권 서울. 그리고 당 대표 한번 노리고 김민석 다음에. 그다음 대선까지 이렇게 아마 큰 그림 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야 서정욱의 뇌피셜.
5: 제 나름 저는 취재를 했는데.
1: 아 취재했어요. 아, 요 라인이 조사관 라인이네. 요 조사관 짝 우리 강수영 조사관 액션.
5: 취재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보궐선거가 열리더라도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합니다.
1: 아 확실해요?
5: 예, 예,
1: 본인
5: 예,
1: 의사
5: 예,
1: 확실히 확인해봤어요?
5: 제가 아주 믿을만한 소스로부터 확인했습니다.
1: 믿을만한 소스가 어디야?
5: 아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1: 나 말하고 싶은데 계속 해봐.
5: 그래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시고
1: 예.
5: 그다음에 이제 그거 좀 답답해하는 거는 비서실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음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듯이 하도 후사가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게.
1: 아 강훈식 전 실장이
5: 뭐 사람을 모으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이런 음해성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1: 사람 만나면 모은다고 또 사람 얘기해.
5: 예, 예, 예. 그러니까 뭐든지 서울시장을 염두한 행보를 뭔가 하는 것처럼 돼서 그게 굉장히 피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예.
5: 어쨌든 안 나간다고 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쉬고 싶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진짜 예, 그런 의사가 강하고 당장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을 결정하거나 하는 건 없고 그냥 공백 상태에서
1: 예.
5: 돌아보겠다 자기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저는 그 강수영 변호사하고 다릅니다.
1: 오 달라. 야
0: 강수영
1: 달라.
0: 변호사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잖아요.
1: 예, 저는
0: 진짜 믿을 만한 사람.
1: 여기 A급 관계자, 에이. B급 관계자. 야. 자, 진짜 믿을 만한 사람.
0: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강훈식 실장은 나간다.
1: 어딜?
0: 아, 서울시장 열리면 나간다.
1: 야.
0: 아니 당이 어렵다고 하면 강훈식만한 사람이 어딨냐? 나간다. 아니 꼭 이기는 선거만 나갑니까? 아니 가능성 없는 선거도
1: 나가서
0: 말고 나가서 이기면
1: 서살 쌓고
0: 바로 대선 가는 거죠.
1: 이야
3: 이건 뭐 대놓고 자중질 아니네.
1: 이게 민주당이 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원보이스 아니야.
2: 어디에 맞춰서 제가
1: 진짜 믿을만한 건 본인 얘기예요?
0: 아니 그래서 네. 또 결론은 아니 지금의 상황과 우리 강수영 변호사 말도 맞을 수 있지만
1: 예, 예.
0: 지금의 상황과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만약에 열린다면 제가 생각해서 내년 한 10월쯤에 열릴 것 같은데
1: 예.
0: 그때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1: 1년 후인데
0: 그럼요. 가능성은 저는 항상 열려 있다.
1: 가능성이 예술이다 정치는.
0: 예.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에서 모든 어떤 역할이 있었을 때는 다 강훈식을 다 바라볼 겁니다.
1: 한판 승부에 또 강훈식 실장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5: 네. 예.
1: 그래서 이제 퇴임했잖아요. 저희가 또 연락을 해봤잖아요. 인터뷰합시다. 499일의 소회를 듣고 싶다. 연락을 했어요. 그때 강훈 실장이 지금은 새로운 비서실장과 청와대를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5: 아, 예.
6: 네. 생각이.
1: 생각이.
5: 놀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
1: 네. 후반부에 저는 좀 쉬고 싶습니다.
5: 취재할까.
1: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5: 네, 네,
1: 쉬고 싶다.
2: 개인적으로 네. 민주당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네. 민주당의 미래를 본다면

0: 강훈식 의원 정도, 강훈식 전 비서실장 정도 되는 분이 이제 끌고 가야 될 텐데 진짜 강훈식 외에는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1: 자산이다.
0: 예, 아직도 민주당은 686 세대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고
1: 운동권.
0: 지난 8월 대표 선거만 해도 뭐 8.1학번, 8.2학번, 8.5학번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그냥 전직 대표 둘이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잖아요.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요.
1: 예, 예.
0: 그 뒤에 세대가 크지 않고 있는 현실이 분명히 있고 그래도 그 사이에서 73년생 강훈식이라는 존재가 돋보이더라. 그리고 이미지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 계신 많은 의원분들 지금 의원 아니지만 강훈식 의원이 상당히 산뜻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친강. 민주당에서 잘 하셔라. 아니 뭐 전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좀 합리적인 이미지도 충분히 있고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면서 서로 생각은 달라도 같이 가야 되지. 지금 지도부에 오래 계신 40년, 50년 정치하신 분들하고는 죄송합니다. 사람 이름 나올 뻔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2: 그러니까 73년생에 말 딱 꽂혔어.
1: 네, 한동훈 의원도 73년생.
3: 네, 서티들.
0: 그걸 얘기한 건 아닌데.
1: 아, 근데 아니, 그 제가 의외로, 그냥 예, 73년이 딱 들렸어요.
3: 똑같네요.
1: 그죠? 예, 우리 같아, 그죠? 예,
3: 아, 73에 좀 꽂히죠.
1: 73에 예, 딱 꽂혔어요. 73년생.
0: 예, 뭐 예. 저랑 서변은 그 뒤, 그 앞이니까. 찍으러 가있어요.
1: 서 변호사님. 예. 지금 반박당했어요, 지금. 아니라고.
4: 뭘요? 아, 제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취재원 없는데
1: 취재원 없네. 아,
4: 내 느낌으로 상상. 제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1: 알겠습니다. 네. 한판 승부 CBS 라디오고요. 이렇게 재밌는 방송 매일 저녁 6시 네. 생방송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예, 청취율 조사 기간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청취 인증샷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대통령이 SNS를 또 조금 전에 올렸어요. 연임 목적 개헌론 정기 개편 개헌 음모론 벗어나도 된다. 5분 전에 대통령의 SNS X에 글을 올렸어요. 지금 올렸습니다. 저 보세요. 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뜻대로 할 수 없고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고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제가 선호하는 방향도 아니니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형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됩니다. 요건데 요게 이제 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 요거는 누구의 글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그치. 댓글. 그죠? 그거 누구 글이었는지는 올려드릴 수 없죠. 그죠? 굳이. 하여튼 뭐 이제 개헌론에 대한 글을 그냥, 그죠? 원 오브 지지자의 이제 X에 대해서 댓글 형식으로 대통령 이렇게 바로 올렸어요. 강성필 대변인.
3: 근데 제가 오늘도 공교롭게 그리고 뭐 제가 한 1, 2주 전에도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한테 개헌에 참여해라. 당신이 정말로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안정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싶고 또 연임에 도전하고 싶고 연임에 성공하고 싶다면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네. 당대표들도 못했던 그 개헌의 키가 당신 손에 있으니까 예. 개헌합시다. 아, 우리 선관위도 좀 잘못됐으니까 결국 개헌으로 마무리해야 되고 예. 정치개혁이라든지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또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던 교섭단체 완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논의할 때가 됐잖아요.
1: 예, 예.
3: 그래서 원래는 임기 초에 는 대통령이 블랙홀에 빠질 것 같아서 싫어하고 임기 마지막 하면은 또 야당이 싫어하고 본인들이 대통령 될 수 있으니까
1: 예?
3: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근데 지금 공교롭게 딱 시기가 반대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좀 이 개헌에 대해서 조금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오히려
3: 네. 네.
1: 이제 어떤 글이었냐면 이제 지지자 중 한 분이 이제 지지 철회한다 어떤 개헌 우려 개혁 방향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그 트윗에 대해서 댓글 형식으로 쭉 이제 대통령이 길게 말씀을 한 거네요. 강수영 변호사.
5: 그분 저기 들어가 봤어요. 계정에 한번 어떤 분인가.
1: 오, 역시 조사관 괜찮아. 네,
5: 들어봤더니
1: 실시간으로 아유 마음에 들어.
5: 네, 들어봤더니 뭐 조국 원장, 박은정 의원, 예 그분을 아주 열심히 지지하시는 분들이 분이더라고요.
1: 예. 네. 팔로워가 팔로잉.
5: 예, 그래서 이제 추정컨대 김원준 월드에 계신 분으로 보입니다.
1: 예.
5: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김원준 월드에 계신 분들이 대통령께서 중도 외연 확장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와 일부 야합해가지고 개헌을 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털고자 하거나 혹은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권력 구조를 예. 변화를 시켜서 의원 내각제를 도모하려는 김민석 같은 사람을 띄워주려고 한다거나 하여튼 다양한 그쪽 음모론들을 많이 얘기해 왔어요.
1: 예, 예.
5: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께서 한번 저렇게 짚으신 것 같은데
1: 예.
5: 조금 제가 의문인 건 사실 이제 개헌 이야기는 이제 일단락 된 건데 기자회견 때 메시지 주신 걸로. 근데

0: 이 김어준 올드에 계신 분의 글을 길어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답변하실 만큼 지금 개헌이 어떤 화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러실 필요는 있었겠느냐 이런
1: 이것도
0: 생각이 듭니다.
1: 대통령 SNS 이게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2: 대통령 좀 억울하신 것 같아요.
0: 억울하죠.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2: 지금 저 말씀도 그 지지자라고
1: 진짜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죠.
2: 아니라고요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2: 저는 알겠는데. 네. 일부 뭐 김어준 씨 주장에 동조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안 믿는 거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
2: 이걸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야 되는 방법이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여러 개가 있다 보니 이게 맞나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SNS를
2: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답답한 거 알고 또 이렇게 해서 진짜 안 하려나 보다 이렇게 설득되시는 분이 추가로 있을 수는 있겠는데.
1: 예.
2: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5분 전에 이걸 올렸다면 그럼 그 시간에 이걸 저 정도 쓰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1: 그렇죠.
2: 그렇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2: 그럼 이제 사람들이 또 타박할 수 있잖아요. 너무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었던가가. 그래서 저는 결국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과거에 우리 윤 대통령도 보면은 뭐 도어 스태핑 하면서 처음에 좋았다가
1: 맞아요,
2: 결국
1: 맞아요.
2: 안 했잖아요.
1: 맞아요.
2: 그 부작용이 생겼지 않습니까?
1: 예.
2: 이젠 충분히 부작용을 느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서 변호사님.
3: 저도 그 이미 전문 기자회견 할 때 그 연임 개헌 안 한다.
1: 맞아요.
3: 한번 했잖아요.
1: 예.
3: 근데 일일이 이런 글들마다 하나하나게 반박하는 게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3: 그러게 오늘 보니까 뭐 브라질 계란 수입한 것도 일일이 대통령이 다 반박해 놨던데 그런 게 또 관계 장관이 있잖아요.
1: 예.
3: 가짜뉴스가 있더라도 정말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모든 걸 국정에 얼마나 많은데 하나하나게 어떻게 다 반박을 합니까? 좀 큰 그림을 그리려면 대통령도 시간을 좀 아껴 써야죠.
1: 예, 예.
3: 정말 이게 이런 식으로 너무 시시콜콜하게 일일이 다 하는 거는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봅니다.
0: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최근에 이야기를 듣기도 대통령이 너무 경무를 하신대요. 아직까지도.
1: 워커홀릭.
0: 예. 네, 잠도 진짜 잘 안 주무시고 특히 순방 갔다 올 무렵 전후에는 정말로 거의 잠을 안 주무신대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그 스몰 토크 때문에 현지에서 스몰 토크를 하려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맞아. 정상과
0: 이 정도 되는 자료를 비행기에서 밤새서 보신대요.
1: 아하.
0: 그러니까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고 시간에 쫓겨서 절박한 마음으로 업무를 보시니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1: 임광현 비서실장의 역할이 크네요.
0: 네, 그것도 그렇고 여당 역할도 크고요.
1: 예.
0: 네, 여당 역할이 무엇보다 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1: 자, 강성필 조사관.
4: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오직 감으로 한다. 네.
1: 네. 방송 좋아. 네. 아, 한 판씩 봅니다, 여러분. CBS.
4: 네. 예. 하지만 우린 광고를 들어야 한다.
1: 아, 광고를 앞두고 잠깐 짧게. 그 김지용 그 중수청 후보자.
0: 네.
1: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이 됐잖아요.
0: 네.
1: 자, 어쨌든 어제 청문회 그 총평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한 분씩 그 강성 변호사.
0: 그 뭐 예상된 수순이긴 했는데 윤건영 의원이 좀 눈에 띄었고요.
1: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0: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1: 그렇게 화났어요.
0: 화내고
1: 맞아요,
0: 그런 거를.
1: 소리 지르고.
0: 근데 이제 질문을 하면 답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답할 시간 절대 안 줘. 계속 쏘아붙이는 게
1: 맞아.
0: 야당 국회의원의 모습이었다 그건.
1: 네,
0: 그리고 그거는 김지용 후보자의 말을 이끌어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자신을 어필하기 위한 메시지를 더 설파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했지 않나 해서 좀 유감이었고요. 개인적으로.
1: 유감이었다.
0: 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임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잠잠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전장이 옮겨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1: 어떻게 옮겨져요?
0: 공소청장,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군수업자들은 이미 전쟁이 한번 벌어지고 이제 포탄이 막 쏟아지고 나면 이제 폐허가 돼 있으면 무기가 안 팔려요. 전장을 바꿔야 또 무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싸움터를 만들어 갖고 또 쟁점 만들어서 아마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 것 같다. 거기 계신 분들이.
1: 야, 아이템 많겠네요. 자.
2: 예, 어제 청문회만 보면 뭐 여당 의원끼리 갈려서 싸우는 거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진짜 물어볼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1: 박덕흠 의원.
2: 그건 이제 야당 의원이니까 여당이라면 이 100% 민주당표 검찰개혁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기소하고 수사하고 완전히 분리된 처음 이 시점에 중수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시스템 정도를 할 것이며
1: 그 부분이에요.
2: 기소와 수사를 어떤 식으로 조화를 시킬 것이며 이런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2: 그 얘기는 하나도 없고 친윤이었냐 비겁하다 뭐 이런 얘기를
1: 결제한 거 기억나냐?
2: 그렇지 뭐 기억이 안 나.

0: 했는데 어쩌고 이런 얘기는 그냥 안 해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국민이 다 보는 채널에서 왜 합니까?
1: 서 변호사님 김주용 청장 아세요?
2: 알죠. 제가 동기니까 잘 알죠.
1: 오.
2: 근데 저는 어제 보면서
1: 서울법대 동기는 아니고
2: 연수원 동기.
1: 연수원 동기. 야, 예. 연수원 동기가 많이 출세 많이 했네.
2: 그러니까 제만 못했어요. 하여튼 그 중요한 게 윤건영은
1: 서정욱 팀이 실수했지. 윤건영은
2: 이제 그 네. 문재인의 복심이거든요. 아, 예. 역시 이게 문조 털레유가 다시
1: 아, 멸칭 안 합니다.
2: 보니까 문조 조국당하고 문재인 예, 그다음에 예. 추미애 뭐 이래가지고 예. 아 역시 한 편이구나. 예. 이런 생각이 그 들고요. 이게 아마 인명이 갈등의 끝이 아니고요. 갈등의 시작이 될 겁니다. 아, 아마 이게 사건 1호 사건 2호 사건 하면서 저기 죽기 살 또 싸울 거예요.
1: 아 그러길 바라시는 것 같아.
2: 아니 갈등의 시작입니다.
1: 아, 자 강성필 조사관.
3: 아니 뭐 앞에서 다 해주신 말씀 맞고요. 예예. 예. 그래서 박덕흠 후원 얘기 좀 하면.
4: 해야 돼요.
3: 저, 아니 국민의 너희만 지금 싸워? 우리도 싸우고 있어. 어? 아니 국회 부의장이 아, 청문위원으로 나온 것도 참 이례적인데. 예. 하여튼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저격하는 거에 대해서 인상적이었다.
1: 아 이게 뭐 친윤 뭐 이게 검사, 네. 아니 정치 검사 뭐 물어보면서
3: 좀 답답하긴 예. 했지만.
1: 자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5: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6: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3도, 1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9: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요즘 그 동접자가 좀 저조했는데 그 네 분이 함께하니까 동접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 아 최강의 승부사들이고요. 자 청취율 조사 이벤트 원래는 서정욱 변호사님이 하기로 했는데 아,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우리 강 변호사라고 그래가지고 네.
10: 막내가 해야지.
1: 그래갖고 막내가 하세요.
10: 자.
4: 자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감기 걸려가지고 방송 들으시면서 라디오 또는 유튜브 청취 인증샷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인증샷을 네.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작진이 준비한 소정의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혹시 운전 중이시라면 꼭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보내주세요.
1: 강선민 조사가 왜 웃어요? 왜 웃어? 왜 웃어?
3: 감기 걸려고 똑같네 두 분이.
1: 아니 아이고. 마치 그 서정 변호사 성대모사 하는 것 같아. 그렇지? 강선민 변호사가. 아, 원전을 한번 들어볼까? 서정 변호사 살짝 한번 해주세요. 그냥.
2: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1: 야 역시 핵심 정보. 예, 예. 예 여기를 보내주시면 돼요. 정치 인증샷.
2: 박재형 앵커님 고생도 많이 했는데 예. 건강 때문에 좀 도와주시면.
1: 야 되죠. 역시 진정성 있어 서 변호사님. 예. 미워할 수가 없어요.
3: 예도 하고 예.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1: 예, 진짜 예 좋아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한판승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분의 최강 패널도 사랑해주시고. 저도 사랑합니다. 자, 오늘 또 국민의힘 얘기로 한번 살짝 넘어가 볼까요? 김종 후보자 얘기는 충분히 하긴 한 것 같아서 국민의힘 경기도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0: 두고 오늘 공개적으로 충돌을 했는데 영상이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기만 해볼게요. 윤희석 대변인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이게 좀 복잡한데요. 저희 예. 당이 당협위원장을 예. 그 지역의 책임당원의 직접 투표로 뽑자 이래서 일부
0: 지역에 ARS 예.
1: 시행을 했잖아요.
0: 예.
1: 그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가 나온 곳이 예. 용인 갑.
0: 아.
1: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곳인데 거기에 양양자 최고위원이 출마를 했단 말이죠.
0: 예.
1: 근데 이분이 졌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졌다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그 지역에서 투표에 참가한 분이 한 1500명 가까이 되는데
0: 예.
1: 당원들에게 다 하루에 4번씩 전화가 가서 4번 투표 독려를 하면서 전화를 받게끔
0: 4번
1: 예, 네. 4번의 투표 기회를 다 줘야 하는데
0: 자동으로 전화로
1: 정용 사무총장 설명에 의하면 예. SKT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전화가 일부 안 갔다는 거예요. 스팸 처리가 돼가지고
0: 아.
1: 한 번 돌 때, 처음에 돌 때,
0: 예, 예,
1: 그러니까
0: 예.
1: 자체 SKT의 뭐 AI 음성 인식 기술 때문에 스팸으로 처리가 돼서 아예 전화가 안 왔다는 거예요.
0: 아하.
1: 2회차부터는 갔대요.
0: 그러니까
1: 네 번 갈 때.
0: 예, 예, 예.
1: 그래서 처음에 그런 투표 기회를 못 받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받으면 돼라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안 간 거 아니냐. 문제가 있다.
0: 예.
1: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커진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당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재기란 두 후보 당선되신 분하고 양양자 최고위원에게 설명을 했고
0: 예.
1: 일요일에 그럼 재선거 하자라고
0: 18일 날
1: 동의를 받았는데
0: 예, 예.
1: 주말 지나면서 좀 상황이 바뀌니까 양양자 최고위원 이제 문제제기를 너무 세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장도혁 대표 지도부와 이제 정면으로 맞붙는 상황이 최고위원의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있었다. 즉 양양자 최고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막 얘기하면서 네. 막 좀 크게 얘기를 하는
0: 이분이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1: 예. 네. 네. 당대표에서 내가 일부러 부정선거할 리가 있느냐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0: 그래서 막 경로했다고 하는데 윤석 대변인 정확히 알고 계세요. 역시 그 당 출신이기 때문에 내부 정보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설명하는 영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과 양양계 최고위원의 설전 영상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2: 이해 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저는 이번 재경선에 불참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 시위에 나갈 자격 없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 싶습니다.
3: 저희가 재투표를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한테 피해 안 준다고 직접 그냥 그날 오픈하자고 하셔놓고는 지금 와서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마치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처럼 1차 경선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시면서 새로 하자고 하고 당의 시스템을 이렇게 무력화시키시는 발언을 하면 최고인이 맞습니까 그게? 이 와서 1차 때 무슨 당에서 무슨 오류를 인정했단 말입니까? 무슨 오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당 시스템을 부정하는 말씀을 최고인이 하시면 안 되죠.
0: 예, 지금 마지막 남성 목소리는 정의용 사무총장이고 여성은 양양자 최고의 목소리고 마지막에 마이크 딱 내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양양자 최고위원이 반론을 하려고 했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하지 마세요라는 표정으로 마이크를 딱 꼬고 내렸어요.
4: 카리스마.
0: 카리스마. 아, 김민수 최고위원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멋있었어요. 그 넌지시 잘 보시면 장도혁 당대표가 딱 제지하는 거 봤어요.
5: 근데 저 좀 궁금한 게 이제 양양자 최고위원이 이제 그 다시 제 경선에 본인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전 이해가 안 가요.
4: 뭐가 이해충돌?
5: 무슨 이해 충돌이죠? 피해자 아니에요?
1: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의 일원이라는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0: 결정을 하면
1: 방금 생각났습니다. 저도.
0: 저도 이해가 안 변호사님이 또 국민의힘상 잘하시니까 이 상황 어떻게 정지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
6: 지금 이제 뭐 저는 양양자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 봐요.
0: 갑자기? 왜 피해자를 징계? 왜
6: 저분이 징계? 피해자가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6: 지금 이게 이거 44명이 전화를 못 받은 거거든요.
0: 이게 당원.
6: 근데 그거 말고도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났어요. 차이가 거의 한 10% 가까이 차이 났을 겁니다.
0: 아하.
6: 실제.
0: 아하.
6: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래도 이게 참정권이 침해됐으니까 다시 한번 재투표를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본인은 처음부터 완전히 뭐 새로 하자. 또 이게 다른 지역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거 엄청나게 해당이를 한 거예요.
0: 해당 행위했다.
6: 저는 그래 봐요. 그러게 본인이 승복한다고 됐고 다 합의서까지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마치 시스템에 엄청나게 뭐 부정선거 있는 것처럼 마치 올림픽 공원처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지금 뭐 모든 게 보수 당원들이나 또 이게 지도부에서도 이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장동혁 대표가 좀 저렇게 화난 거 처음 봤습니다.
0: 보셨어요?
6: 어이 사진만 봐도 얼굴 옛날에 한동훈 대표 때 그 다음 싸우고 하면 뛰쳐올 때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진.
1: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6: 근데 그 사진 이후에 저는 저렇게

0: 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1: 저 지금 사진 보여드려요. 유튜브 들어와서 보세요, 여러분. 장동혁 대표의 표정 뒤에 양양자 최고가 있는데, 아 요거는 이제 자리에 앉은 표정인데 헤럴드 경제가 저거는 사진 찍어. 저거는
2: AI인가요?
1: 아 AI 아니에요. AI 아니에요. 헤럴드 경제 사진인데. 예, 저거는 화가 좀 많이 나신
0: 진짜 표정. 화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 기자들이 딱 이제 마이크 되니까 아 이제 답변 안 한다.

0: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 올림픽 공원 가서 얘기할 때 비슷한 얘기를 반대 방향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고의로 부정성을 했느냐라고 물어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 왔고 지금까지 그다음에 고의적 부정이 없는 걸로 밝혀지면 그때 누가 책임질 거냐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예. 그 부분 때문에 더 저렇게 화가 난 게 아닌가. 본인 한 말이 있기 때문에.
1: 예, 오딩이 또 이거예요. 재선거자고 했더니 후보자끼리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 수용하겠다 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돌려서 이의제기 해달라고 하고 모든 경선이 문제 있었던 것처럼 하고 정치하는 목적이 뭔가. 이게 이제 장도혁 대표 주장이고 부정선거로 싸우는 대표까지 싸울 자격 없는 사람 만들고 올림픽 공원에 나가 참정권을 위해 싸우는 대표까지 XX 만들고 정치를 왜 하냐. 이거는 정말
0: 정용 사무총장 얘기잖아요.
1: 아 그런가요?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 아 그렇죠. 그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장도혁 대표도 엄청 화가 난 상황이고 자 서 변호사님 그 징계 무슨 징계?
2: 지금 여론이 뭐 제가 유튜브를 해보면 그 댓글들 있잖아요. 지금
1: 서정욱 TV의
2: 원래 양양자에 대해서 원래 별로 안 좋았어요. 이 지역이 원래 이원모 예. 지역인데 아. 이원모 이제 그 위원장이 내놨고 예. 그게 윤재복 씨가 됐거든요. 예. 이분이 2030 장동혁 지지 모임의 예. 대표예요.
1: 2030 2030년
2: 2030년에 예. 장동혁을 대통령 만들자 아. 이 모임이에요.
1: 대표예요.
2: 예.
0: 아니 사무총장
2: 거의, 거의 뭐 만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예. 그게 또 토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직이 강하잖아요. 예. 양양대는 그게 아무 연구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이길 수 없는 건데 저렇게 터집을 잡으니 예. 지금 징계해야 된다는 여론이 뭐 엄청납니다.
1: 용인이면 그 삼성 쪽이니까 본인이 연구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2: 에이, 그 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당원들. 좀 이원모 원래 조직 제가 그 당원 교육을 제가 특강 강사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지역에.
1: 아, 당원을.
2: 예, 제가 이원모 있을 때.
1: 야, 서정욱 변호사님은 그냥 거의 상임고문 수준이네.
3: 그러니까 정치가 예. 부메랑으로 다 돌아온다고.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이 원칙과 소신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게. 예. 아, 장도혁 대표 저렇게 부정선거, 재선거 막 이렇게 북치다 보니까 그대로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봐서 화가 난 이유가 아니라 예. 민망해서 저러는 거.
1: 민망한 거다.
0: 그래. 그렇죠. 표현이.
1: 민망한 얼굴이다.
3: 근데 본인의 논리대로 따진다고 하면 그때 지방선거 이후에도 아, 일부 선거구에서 좀 잘못이 있었지만 예, 예. 또 그 표의 당락이 아니, 그 표의 차가 당락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 전국선거 재선거 막 해야 된다고 북쳤잖아요.
1: 그 송파구 그때 이제 네. 투표 못하신 분들의 숫자 자체도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차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 있었지만 그래봐야 한 명의 유권자들도 투표를 못하면 그럼요. 이거는 저 헌법 위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주장이 그럼요.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인정한 분 많았던 네. 거잖아요. 같은 논리면 AS 투표한 40여 분도 못 받았으면 이것도 이거 안 된 거 아니냐. 아니,
2: 그래서 재투표를 하겠다는 거죠. 원래는 예. 다 해야 해도 되는데.
3: 다 해야죠.
2: 다 해야죠. 뭘 다 해.
1: 정치적으로 다 해야 돼.
3: 당연히 다른 당협도 다시 다 해야죠.
2: 그 지역에 44명부터서니까.
4: 아니 그 동력이 주장하는 게 전체
3: 다른 거잖아요.
4: 지금 올림픽 공원에
0: 그렇지. 전국을 다 하자고 그랬잖아.
4: 전체 지방선거 다 다시 하자.
3: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북칩니다.
2: 아 그게 뭐 충청도나 뭐 강원도도 하자는 게 아니잖아. 서울 송파가 관계된 데를 하자는 거죠.
4: 아니요.
1: 아니요. 전체 대표는 지방선거 다시 하자고
4: 그랬잖아요.
2: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1: 거예요. 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 생각 아닌데 장도혁 대표 그렇게 주장하셨던 거 같아요.
3: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거죠.
0: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징계를 하자고 하면 본인도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원에서
1: 꼬이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0: 거 아니에요. 문제가 네.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징계하겠다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1: 예, 그러네요.
5: 정확한 오딩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오전에 많이 돌았던 이제 장도혁 대표의 뭐 아. 비공개 회의에서의 그 언급 중에 예. 내가 싫으니까 시스템 뭐 못하게 하고 정치 그러려고 정치하냐 어떻게든 지도부서 실수한 거 있으면 끄집어내서 흔들고 대표 흔들고 이 기회에 한번 흔들어보자 기회나면 그러려고 정치하냐 시스템 다 교정해서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데 전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나 흔들고 너 잘못된 거 아니냐.
1: 정도껏 하세요.
5: 그게 메타인지가 그치. 조금만 발휘하면은 올공을 이대로 갖다 놓으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1: 중앙선관위는 흔드는 거예요?
3: 그렇지.
5: 이재명 대통령 흔드는 거죠 지금. 대통령 대통령이 뭐 관리 책임 뭐 간접인데 예. 그것마저도 대통령이 모든 이 부정선거의 수괴인 것처럼 취급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올공 시위 현재의 주소 아닙니까?
1: 예.
5: 본인한테 좀 이걸 그대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0: 그리고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당일 투표 수개표 얘기하잖아요. 그 예. 수개표라는 의미는 그 개표 과정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알고 싶다 아니겠어요?
1: 예.
0: 전화 걸어가지고 이 전화 카운트된 거를 우리가 숫자로 보면서 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냐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양당 다. 전화를 누구한테 걸었는지가 다

0: SX 처리도 관심번호로. 근데 그 받은 사람이 정말 한 번 받은 거냐?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봐요. 어떤 나라에서 투표를 공직선거 관련된 투표를 이런 식으로 전화 또는 여론조사라는 추정치로 합니까?
1: ARS.
0: 예, 이거 진짜 잘못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2: 저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가 많고 억울한 네. 사람들도 많고.
1: 아니 그리고 네. 지역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면서요.
0: 그러니까.
1: 아니 그거는 확인이 안 되잖아.
2: 어떤 거냐면 네. 지역 가입자가 있고 직장 가입자가 있어요. 아. 당원은.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사는 사람이니까 이제 예.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이 지역 당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내가 직장이 뭐 어디에 있으면 그 직장 당원으로 할 수도 있어요.
0: 저희는 그런 건 없는데.
2: 그거 잘 모르겠고.
0: 저희는 없거든요.
2: 근데 저는 또 이번 사건을 좀 보면서 예. 양향자 이 최고위원도 예. 100% 떳떳하진 좀 못하겠다.
1: 아, 왜요? 왜?
2: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최고위원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아. 뭐 좀 이렇게
1: 해달라?
2: 이직 좀 해달라라고 예. 좀 했다면서요. 예. 근데 그것도 저는 뭐 그런 얘기는 좀 할 수는 있는데 또 근데 이게 뭐 제 뇌피셜이고 저도 뭐 썰로 들은 거지만 그러니까 양양자 최고위원은 어차피 이길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았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좀 소리 좀 질러달라 좀 이런 부탁 청탁을 한 것 같고 아. 그걸 또 지도부는 또 어떻게 캐치를 해가지고 알았나 봐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는
1: 단독성으로 이렇게 네. 해서 네.
2: 부정선거 재선거도 있지만 부정 뭐라고 해야지 그거는 부정 추임새라고 하나 아, 하여튼 네,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1: 아, 예 아무튼 국민의힘 당원 요것도 양양자 최고위원도 좀 버티는 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요것도 쉽게 안 갈아질 것 같은데.
0: 근데 어쨌든 양양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네. 좋을 건 하나도 없고 여기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숫자가 다 나올 겁니다. 아까 서정표에서 44명을 하셨는데 사실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1: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 안 하면 모르잖아요. 로그 기록이 있거나 이제 그 당원 명부랑 대조해서 어디 번호에 전화 갔고 받았고 이거 다 좀 기록 좀 찾아야죠. 진짜 네. 진지하게 하려면.
0: 그럼 이제 나오는 얘기는 왜 그러면 재선거 하는데 본인이 이해충돌을 이유로 해서 빠지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때 예. 재선거 했을 때 이겨야 되는 건데 아. 이제 그런 계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벌써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양양자 최고위원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물론 장도혁 대표도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명분이 많이 퇴색이 됐죠. 당원 직접 선거에 의한 당협위원장 임명이라는 게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승복 문제.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 당에서는 뭐 저는 뭐 당의 발표를 믿고는 싶은데 예? 당원들이 그런 승복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죠.
3: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가장 원하는 결과가 자, 봐봐라. 현재 최고위원회라고 하더라도 나 친장계가 투표하면 된다. ARS. 아. 이 실증적 사례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1: 그럼 28년 총선을 앞두고 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됐다.
3: 그렇죠. 이거 이런 거 만들려고 지금 그 다 교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직접 투표하자 그러고 하는 얘기 자체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걸 막 집중적으로 이거 ARS 전화 안 갔다고 막 이제 부정인이 이렇게 공격 당하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나오는 거죠. 이 모든 걸 사실 이 결과를 만들려고 한 건데.
1: 아, 날카로운 분석인데.
0: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온 후보가 예. 자 이제 윤재복이라는 분이 이제 됐다고 치잔 말이죠. 그러면 이제 후보는 될 수 있다고 쳐요. 당협위원장도 공천반대 유리하다고 치는데. 그럼 공직선거를 볼 때는 우리가 윤재복이라는 분이 누구지라고 하는 상황하고
1: 아, 일반 유권자
0: 양양자 최고위원이 만약 됐을 때라는 생각 해보면 어느 분이 공직선거에 나가야 되느냐는 결론이 나올 텐데 예. 적어도 예. 당원 투표 결과로 이렇게 나온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당원 40%도 안 되는 그 지역에 분이 참여를 해서 이 정도 차이로 윤재복이라는 분이 됐는데 이걸 공직선거 후보하고 후보 추천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켰을 때 얼마나 부작용이 생기냐라는 것이 또 드러난 거죠. 하나 더 생각해 보면.
2: 예. 근데 또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윤재복 씨가 좀 궁금해가지고 어떤 분인지 네. 알아봤는데 한 전화 세 통 돌리니까 다 국민의힘 사람도 다 돌렸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그 장풍 2030 사무총장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알아낸 게 이분이 이제 뭐 용인 지역에서 이제 그 네.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더라고요.
1: 아, 농사. 네.
2: 그러니까 이렇게 직업을 뭐 몇 번이나 전화를 해봐야 겨우 알 수 있는 분이 아.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고맙지만 아. 하여튼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1: 여기까지 네. 자, 민주당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민주당도 지금 또 네 분이 겪고 민주당 오늘 최고회의가 시끄러웠습니다. 왜냐 신천지 김민석 당대표가 이제 신천지를 그 덩어리로 집단적 가입 정황이 있다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도 축적했다 요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최고회의에서 한민수 최고위원 이성윤 최고위원 누가 무엇을 노리고

0: 훈련이야. 3자 비밀연합 허위면 책임져야 한다. 분란의 내막을 밝힐 수 없다면 사과부터 해라. 예. 그리고 왜 웃으세요? 최민희 최고위원은 반드시 밝혀야 되고 진상규명 결과 공개해라. 민주당도 난리가 났는데. 자, 선호표 선생님 굉장히 행복해하시는데 왜 좋아하세요?
1: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 만약에 이거 조사해가지고 정청래가 관련됐다. 예. 그러면 이게 정치점이 끝나고 사법 처리됩니다. 그런데 예. 관련이 안 됐다. 예. 그러면 이게 엄청난 역풍이 불 겁니다.
0: 누구에게 할까요?
1: 김민석 대표. 박수는 TF팀장이잖아요. 아하. 아마 이게 엄청난 역풍이 불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게 민주당이 두동강 나는 결국에 김민석과 정청래 이런 대분열의 화약고가 될 겁니다.
0: 화약고. 예. 무슨 썸네일마다 그렇지 말씀. 대분열의 화약고.
2: 단어가 진짜 선명하네요.
0: 선명하네요. 화약고.
3: 근데
0: 예, 강 변호사.
3: 통일교보다 신천지가 더한 게 예. 신천지는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지구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집단이라.
0: 사이비 교리.
3: 예. 아. 이 교주의 지시가 절대적이에요.
0: 원보이스라는 거죠.
3: 예, 예. 예, 예. 이들은 집단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아. 뭐 여기 CBS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일반 종교처럼 대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정도 수가 만약에 들어왔다면 예. 이건 민주주의 내부,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정당 그 민주정당으로서의 기본이 매우 흔들리는 거예요. 예. 당원 주권주의 근간이 형해야 되는 거라고요. 예. 이걸 정리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지금 이 문제를 자꾸 전당대회하고 붙여가지고 특정 계파를 염두해 가지고 공조하는 걸로 자꾸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아니에요. 정당 전체가
0: 어제 최고위
3: 네, 예. 정당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문제 정리하자라고 나서야 그래야 1인 1표제가 의미 있다 우리 민주당에서 이거 정리 안 되면 1인 1표제는 허상밖에 안 되는 거고 집단에 의해 가지고 사이비 종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당되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함께 찾아보자.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뭐 내가 연관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빨리
0: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분들?
3: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꾸 전당대회 때 자기들에 대한 공격을 했다고 지금 신천지 꼴 나를 신천지 취급했다. 우리 집단을 다 신천지 취급했다. 이 프레임으로 자꾸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렇죠. 왜 이러는지.
2: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네.
0: 아니 그냥 그거만 밝히고 뭐 누구 후보와 연관관계가 들어 뭐 그걸 몰고 갈까봐 그러는 건가요?
4: 하여튼 뭐. 이 어떤 복잡한 감정과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것도 예민한 예. 문제인데 예. 근데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후보자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왜곡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예.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흔적을 찾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있게 객관적인 어떤 개런티를 받으려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답일 수가 있거든요.
0: 아, 그럼 압수수색 들어오겠네요.
4: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압수수색을 떠나서 뭐 자료 협조를 하면 되는 거지만 예. 이제 그러면 그런데 정당의 생명과 같은 이 당원 명부를 우리가 수사기관에게 과연 공개할 수 있겠는가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김민석 대표께서 체득하신 이 흔적을 가지고 저는 다른 최고위원들과 저는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예. 그 안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는 당 구성원들이 다 따르면 된다.
2: 근데 제 생각에는 민주당의 예, 당원이 고발하면 수사해야 되고 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당도 했으니까. 예. 그건 당위가 있습니다.
0: 그래요. 아무튼 여야 모두 지금 당내 문제로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이다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승부사들 화려하게 좋았고요. 특별히 두 조사관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 2부에서는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인터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에는 서울과 인천에도 비가 뿌려지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 경기 북동부에 5에서 10, 그 밖의 지역에는 5mm 미만으로 비교적 적은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시 구름들 사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계속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4도, 춘천 12도, 청주, 광주 11도, 대구 10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도 서울 원주 23도, 대전 24, 부산 대구 25, 광주 26도로 오늘보다 올라서 남부지방에서는 살짝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일인 일요일

0: 월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장기 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3: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3도, 1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5: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6: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5: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6: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5: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정희 한판승구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라디오 청취 조사 기간이어서요. 중요한 이슈들 많이 다루고 있고 또 모시기 어려운 분들 초대해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 만날 분은 또 굉장히 오랜만에 또 뵙는 분이기도 하고 요즘 주요 현안에 또 말씀 많이 하고 계셔서 직접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0: 잘 지내셨어요?
1: 저는 뭐 괜찮은데.
0: 예.
1: 어디 많이 혼났다면서요?
0: 예, 좀 아팠습니다. 예.
1: 이제는 뭐 괜찮아요?
0: 예, 좀 많이 회복이 돼서. 예, 지금 이제 방송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예. 또 시장님 뵙고 싶어서.
1: 예, 다행입니다.
0: 감사합니다. 저보고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따뜻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시장님 건강 괜찮으시죠?
1: 저는 괜찮아요.
0: 아직 예.
1: 쓸만해요.
0: 아직 쓸만해요. 운동도 좀 하시고요.
1: 운동이라기보다도 예. 우리 동네를 예. 한 바퀴 돌면
0: 산책
1: 2,500m, 2.5km 정도 돼요.
0: 아, 그러시구나. 예.
1: 매일 그 속보로 한 바퀴씩 돌아요.
0: 그렇군요. 걷기가 제일 좋은 운동이라 저도 의사 선생님들이 권하셔가지고.
1: 그런데
0: 예.
1: 달리기보다 걷기가 나아요.
0: 그렇죠. 저도 걷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느리게 걷기, 다시 예. 걷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자, 홍준표 전

0: 대구시장님 만나고 있는데요. 요즘 그 글 쓰시는 거 유심히 봤는데 요즘 대법원에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1: 그게 참 걱정스러운 게 예? 지금 그 국회는 민주당이 그 계열의 사람들이 거의 3분의 2 가까이
0: 그렇죠.
1: 이제 자질을 하고 자악을 예. 했어요. 예.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계열의 애들만 튀어나가면 3분의 2가 돼버리죠.
0: 예.
1: 그래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국회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 보면 야당의 존재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
0: 예.
1: 야당이라는 게 큰 주제를 가지고 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십성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국회에서
0: 예.
1: 좀 떠들다가
0: 예.
1: 마음 안 맞으면 나가본다고.
0: 그러니까요. 맞아요. 나가버려요.
1: 나가버리고 막 결론은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거든.
0: 그렇죠.
1: 이 국회 상황이 그래 돼버리고. 그리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사법부만 장악하면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견제와 균형인데 입법, 예. 사법, 행정이 이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 통합이 돼버립니다. 그래 되면 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거죠.
0: 예.
1: 합헌적 독재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0: 그래서
1: 걱정스럽게 보는 거는 지금 대법관 재청권 가지고 대법원장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힘겨루게 하는데
0: 맞습니다.
1: 저 헌법적 감점에서 그건 풀어야 돼요.
0: 예.
1: 원래 대법관 재청권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법권 독립은 재판의 독립하고 법관 인사의 독립입니다.
0: 예.
1: 그 두 개가 핵심적인 요소예요.
0: 예.
1: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을 하고
0: 예. 국회가 동의하고
1: 이제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가죠.
0: 맞습니다.
1: 그 임명하는 임명권이 실질적인 권한이 아니에요. 임명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권한이 아니에요.
0: 예.
1: 그리고 대통령은 대법관 선별권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권한이에요.
0: 예.
1: 대통령의 권한을 두 가지로 보거든요.
0: 예.
1: 헌법에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그런데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으로서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는 권한이 대법관 임명권입니다. 그냥 행정부 관료나 다른 공공기관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0: 예.
1: 대법원장 제청을 거쳐서 국회 동의를
0: 예.
1: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이에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에요.
0: 예. 형식적인 권한이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헌법에는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최근에 그게 문제가 되고 난 뒤 헌법학자도 없고
0: 예.
1: 그리고 법률가들도 없어요.
0: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1: 겁을 내니까 그렇죠.
0: 아, 겁을 내서 그렇다?
1: 그렇죠.
0: 어.
1: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노태우 정권 때도 이일규 대법원장이 9명인가 제청을 냈는데
0: 예.
1: 한 명도 그거는 빼지 않고 다 임명을 해줬어요.
0: 예.
1: 그거는 대통령이 대법관 쇼핑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0: 예, 예, 말씀해 주세요.
1: 지금 법원행 조직법이 개정돼 가지고 대법관 수가 늘었죠?
0: 맞습니다. 예? 예.
1: 14명이 늘었죠?
0: 예.
1: 그럼 28명 되죠?
0: 예.
1: 미국의 연방 대법원 대법관이 9명입니다. 일본이 최고재판관이 15명입니다.
0: 예.
1: 독일, 프랑스 12명입니다. 우리나라 14명입니다. 대법관 수가 그렇게 많은 나라는 세계에서 베네수엘라밖에 없어요. 베네수엘라의

0: 독재자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1: 예.
0: 입법 국회는 장악을 했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립니다.
1: 예.
0: 32명으로 늘려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을 해요. 그래서 사법부를 장악해요.
1: 예.
0: 그래서 차베스 독재가 16년간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 있는 길은 이건 삼권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길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일 껄끄러운 게 사법부거든. 그러니 사법부 이제 길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대법관을 지금 아마 자기 재임 중에 22명을
2: 맞습니다.
0: 임명하게 되겠는데
2: 예.
0: 자기 마음대로 쇼핑하겠다는 것도 그거는 퇴임 후에 자기 재판 때문이에요. 자기 재판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이런 식으로 삼권이 통합되는 구조로 가고
1: 예.
0: 있고
1: 예.
0: 또 야당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그냥 나 보기에는 지금 쇼하는 것 같아.
1: 야당도?
0: 아니.
1: 그
0: 뭐 쇼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뭐 하는
1: 아 국정감사가 쇼다.
0: 저거는 뭔가 참 안타깝다.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1: 왜 그럴까요? 사실은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인데
0: 그게 정책의 본질,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1: 예.
0: 그냥 가십성으로 질문하잖아요.
1: 가십성.
0: 예.
1: 어떤 가십이셨을까요?
0: 뭐 최근에 보세요. 뭐 국회가 뭐 말싸움하는 장이죠.
1: 아니,
0: 말싸움하는 장이죠. 뭐.
1: 대표님 계실 때 그래도 정치가 좀 낭만이 있고 그랬었는데.
0: 아니.
1: 아니 이게 지금 왜 그런가? 소리 너무 지르고.
0: 그러니까 국회 질이 많이 떨어졌죠.
1: 예.
0: 국회 질이 많이 떨어졌지.
1: 아.
0: 공부하는 국회의원은 없고.
1: 예.
0: 그냥 자극적인 말 한두 마디 해가지고
1: 예.
0: 언론에 한번 나서 보겠다. 그런 국회의원들만 지금 대부분 여의도에 앉아 있죠. 그래서 내 쳐다보기가 참 안타깝다. 나라가 이런 위급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막는 사람이 없어요. 법원조직법 개정할 때 지금 야당이 전면 투쟁을 해서요, 그렇습니다.
1: 아 차라 진짜 장애 투쟁 얘기할 때. 진짜 해야 될 투쟁은 그런 아니, 투쟁이었다.
0: 그런 거죠.
1: 예.
0: 사법부 장악하는 거. 그것까지 사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 나라는 합헌적 독재 시대를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는 내년 6월 되면 조희대 예. 대법원장이 이제
1: 임기 끝나고
0: 정년으로 임기가 아니고 정년으로
1: 정년이 끝나고 예, 예. 아, 예. 나이가.
0: 그때
1: 예,
0: 되면 예.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마음 말 잘 듣는 사람을 대법원장 앉혀놓고 이제 마음대로 삼권을 통합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1: 근데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고 그 대법관들이 재판을 독립적으로 안 하실까요? 저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상식은 임명을 했더라도 뭐 검찰총장이든 검사든 판사든 임명했더라도 개인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분들이 재판을 하실 거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데.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은 임명권자에 따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0: 그거는 임명권자의 뜻대로 중요한 거는 갈 수밖에 없죠.
1: 아 그런가요?
0: 그렇습니다. 임명권자의 뜻대로 중요한 거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1: 오늘 이제 법제처장이 이제 대법관의 그 대법원장 재재청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한 게 있는데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분이. 대법원장 재재청은 헌법상 책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법관이 재청을 해도 대통령이 그 대법관을 꼭 임명할 의무는 없다. 요청 정도다 이렇게 분이 해석을 해가지고 법제처장
0: 예. 법제처장 자격 없는 사람이지.
1: 아 그런가요?
0: 법조인이라면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죠. 법조인이라면
1: 예.
0: 아마 법제처장이 아마 사법시험이라도 합격했을 건데
1: 예.
0: 아마 사법시험에 그렇게 쓰면 과락 나옵니다. 헌법은 과락입니다.
1: 헌법은 과락이기
0: 그렇습니다.
1: 이분 설명은 그 재재청은 추천 제안의 의미지 대법원장의 재청권 추천 제안의 의미다.
0: 원래 그렇습니다.
1: 예, 예.

0: 그게 헌법적으로는 법관의 인사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죠.
1: 그럼요.
0: 예. 그래서 대법원장한테 재청권을 준 거고 이거는 감사위원장이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재청하는 거는 달라요. 그건 행정부 내부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 재정권을 준 취지는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라는 취지입니다. 인사 독립.
1: 예.
0: 여태 관례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1: 그렇죠.
0: 사전에 협의를 좀 합니다.
1: 예, 예.
0: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사람 어떻습니까? 저 사람 어떻습니까?
1: 예.
0: 서로 조율 과정을 좀 거치죠.
1: 예, 예.
0: 거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거칠 수 없게 된 게 지난번에 대선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게 주관해서 파기환송을 냈다고.
1: 예.
0: 거기에 대한 앙금 때문에
1: 예.
0: 법원하고 좀 청와대하고는 이미 등을 졌어요.
1: 예.
0: 대화가 안 돼요.
1: 그렇죠.
0: 그리고 협의가 소위 그 협의를 하는 것을 갖다가
1: 예. 관례.
0: 민주당 일부에서는 그걸 관습법이라고 하는데 관습법 아니에요. 그냥 관례였지.
1: 예.
0: 관례가 통하지 않을 때는 헌법적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신 끝에 이제 재청권을 행사한 건데
1: 네.
0: 그걸 재재청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 크나큰 헌법 위반입니다.
1: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대표님? 그러면
0: 어떻게 푸는 게 아니고
1: 예.
0: 이재명 정권이 저런 식으로 사법부를 옥죄고 억박지르면
1: 예.
0: 저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겁니다.
1: 부메랑.
0: 그렇습니다.
1: 그럼 그 부메랑의 효과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총선?
0: 그게 혹은? 이제 나중에
1: 예.
0: 선거에 크게 작용하겠죠.
1: 3권을
0: 장악하고 합헌적 독재 시대로 가게 되면
1: 예.
0: 총선 대선에서 그건 뭐 국민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1: 근데
0: 국민들이 여기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문제인지
1: 예.
0: 인식을 해야 돼요.
1: 예.
0: 사법부를 사실상 정권의 손아귀 속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좌파 성향 그 헌법재판관들이 7명이 들어가 있어요.
1: 예.
0: 9명 중에서.
1: 예.
0: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어떤 중요 결정사항이 넘어가더라도 그거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1: 예.
0: 대법원은 순수 사법기관이고.
1: 예, 예.
0: 그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결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 그래서
0: 입법, 사법, 행정, 사법부에서도 헌재까지 지금 다 넘어가 있다고. 나라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이 오고 있다.
1: 예. 그 부분에 우려를 굉장히 깊이 하시는 것 같고
0: 예.
1: 또 우리 대표님이 이제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또 수사를 잘하신 분도 유명했는데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고 중청이 생겼잖아요. 이제 공소청장도 생겨야 예. 되고 근데 이제 청문회가 어제 끝났는데 사실은 새로운 사법제도를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 후보가 그냥 과거에 친윤이었냐 뭐 어떤 검사 이거만 계속 물어서 아니 이게 지금 제도가 잘 돌아갈 건가
0: 나는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수사기관으로 돼 있는
1: 예,
0: 게
1: 예,
0: 예. 우선 검찰이 수사기관이었죠
1: 예.
0: 그다음에 중수청장이 있죠. 중수청이 있죠. 국가수사본부 있죠.
1: 또 공수처도 있고.
0: 공수처도 있죠.
1: 예.
0: 그리고 일반 경찰도 있어요.
1: 예, 맞습니다.
0: 다섯 개나 있어요.
1: 예.
0: 세계에 이런 나라 없어요. 수사기관이 옥상옥이라 이거야. 이것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관할 걸 가지고 세게 싸울 겁니다.
1: 이건 어떤 기관이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0: 그렇죠.
1: 예.
0: 지난번에 윤석열 계엄 사태 때 공수처,
1: 예.
0: 뭐 국가수사본부,
1: 맞아요.
0: 그다음에 뭐 검찰,
1: 예.
0: 서로 싸웠잖아요.
1: 그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걸 두고
0: 그래.
1: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누가 해야 되냐?
0: 예.
1: 또 공수처가 일단 하긴 했었었는데 그때 당 논란이 있긴 했었습니다.
0: 아니, 법원. 그러니까요.
1: 예, 예.
0: 서로 관할 건이 있다고
1: 예, 맞습니다.
0: 썼죠.
1: 예, 예.
0: 마찬가지로.

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려면 국가수사청이라는 걸 하나 두고 모든 것은 공수처하고 다 없애버리고
1: 예.
0: 국가수사청이라는 걸 하나 두고
1: 예.
0: 검찰청을 두고
1: 아,
0: 그 수사는 국가수사청에서 하고
1: 예, 예, 예.
0: 기소는 검찰청에서 하고
1: 아.
0: 그렇게 이원체제를 갖추는 게
1: 예.
0: 그나마 합리적이지
1: 예.
0: 수사기관을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그렇죠. 다섯 개로 만들어가지고
1: 예.
0: 이 완전히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1: 예.
0: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시행해 보면 2, 3년 지나면 아마 큰 혼란이 오고 그리고 그 대형 범죄
1: 예.
0: 그리고 고의청 범죄는
1: 예.
0: 수사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1: 아, 왜 그럴까요? 공무원
0: 수사 능력이 안 될 거예요.
1: 아, 수사 능력이
0: 그렇습니다.
1: 아, 이제 그래도 기존 검찰 수사관들이 좀 많이 중수청으로 많이 가신 분들도 있고 한 60% 정도 인력이 갔다고 하니까
0: 그 수사 노하우가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겁니다.
1: 아, 그런가요?
0: 이미 검찰이란 조직이 80년 동안 수사 노하우가 다 있어요.
1: 그렇죠. 예.
0: 다 있는데
1: 예.
0: 그게 지금 일거에 없애버리고 여러 기관에 헛는다고 해서 헛쳐버린다고 해서
1: 예.
0: 그 수사 그 능력이 그 직결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범죄가 오히려 창궐할 그런 우려도 있다. 난 그래 봅니다.
1: 지금 공소청에서 수사 개시 안 한 사건 이제 중수청으로 가야 되는데 몇만 건인데 아직 한 건도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럼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피해는 서민들, 피해자들이 많을 텐데.
0: 검찰이 없어졌잖아요.
1: 예, 그렇죠. 검찰이 없어졌죠. 예.
0: 그것도 언론기관이나 뭐 제기를 안 하는데
1: 예.
0: 우리 헌법에는
1: 예.
0: 검찰총장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1: 그래서 공소청장보다는 검찰총장을 뽑아야 됩니다.
0: 아니 검찰총장이 명시가 돼 있어요.
1: 그렇죠. 헌법상에 네? 있죠. 예.
0: 공소청장은 없어요.
1: 없죠.
0: 예. 없죠.
1: 예.
0: 그러면 검찰총장이 헌법 개정도 안 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공소청장이 있어 본들 그건 헌법에 명시된 기관도 아니고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저렇게 하는지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1: 그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공소총장이 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0: 그것도 안 되죠.
1: 아 그것도 안 되나요?
0: 그거 안 되죠.
1: 어...
0: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는데
1: 예.
0: 헌법 개정도 안 하고 검찰총장을 없애버리고 수사권 뺏고 공소청장으로 만들어놨는데 저거는 나중에 어떻게 저 설명을 할지 나는 참 그거 쳐다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검찰에서 항의하는 놈도 없고 이 검사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1: 검사놈들이
0: 그 예. 검찰청 없어질 때 전국의 검사들이
1: 들고 일어났어야 돼.
0: 전부 사표내버렸어요.
1: 아
0: 사표내버렸어요.
1: 아, 사표도 안 내고.
0: 아, 사표도 안 내고. 비겁한 놈들이지.
1: 조직을 지키고
0: 지금 또, 대법원장이 예. 저런 식으로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1: 예.
0: 입 닫고 있는 판사들도 나쁜 사람들이지.
1: 아.
0: 그리고 전직 대법원장이나
1: 예.
0: 전직 대법관들이 입 닫고 있는 것도 그 나쁜 사람들이지.
1: 왜 가만히 계세요, 이분들은?
0: 겁이 나니까.
1: 겁이 나서.
0: 그렇죠.
1: 현 정부가 민주당 정부인데 그렇게 뭐 어떤 이렇게 수사를 한다 그렇게 할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0: 옛날하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1: 그러니까요. 세상이 달라졌는데.
0: 옛날에는 사회 정의가 있었고 의의가 있었고
1: 네.
0: 분기탱천하는 게 있었는데
1: 맞아요. 네.
0: 지금 그런 것도 없잖아요.
1: 지금 대통령 실장, 비서실장 인선 굉장히 한 20일 동안 안 하다가 지금 국세청장 임명이 됐거든요. 현 국세청장이 이제 후임자로 됐는데.
0: 실무자죠.
1: 실무자?
0: 예.
1: 아, 그럼 대통령의 인사 철학은 실무자를 임명했던 것이다.
0: 그렇죠.
1: 예. 잘된 인선인가요? 아니면 여러
0: 나는 기판... 뭐 인선의 과보에 대해서는
1: 예.
0: 인물을 모르니까 알 수
1: 예.
0: 없지만은
1: 예.
0: 이젠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막 실무 집행하는 자리로 전락을 했죠.
1: 아, 그런가요?
0: 네.
1: 이 좀 대통령 중심제에서 오히려 국무총리보다 더 힘이 세다 그런 평가도 있어서 어떤 정무감각이 강한 중견 이상이 좀 와야 된다 이런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의외라는 평가도 있어서
0: 아이고 뭐 지가 대통령인데 지 맘대로 하는

0: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1: 이 사건을 존중하자. 알겠습니다. 요즘 대통령 관련해서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SNS거든요. 우리 대표님도 이제 SNS 많이 하시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0: 나는 가끔 하죠.
1: 예, 가끔 하시는데.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X 많이.
0: 그게
1: 예.
0: 나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1: 아, 그런가요?
0: 예. 그게요. 대통령은 파이널 디시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1: 최종 결정.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러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거는 참모들의 모든 의견을 듣고 그걸 종합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밤중에 불쑥 자기 생각을 써내는 게 그건 옳지 않습니다.
1: 예.
0: 그건 미국의 트럼프나 하는 짓이지
1: 예.
0: 한국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트럼프가 SNS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잃었잖아요.
1: 예.
0: 하도 뻥을 많이 치는
1: 맞아요. 지금 대미 투자관에서 우리나라가 업도 투자 아니, 엄청 한다고 또 막
0: 이란 전쟁만 해도 보세요.
1: 네.
0: 워낙 그 뭡니까 그
1: 전쟁 끝났다 얘기 계속
0: 블라핑이
1: 하는데
0: 심하니까.
1: 예 맞아요. 허풍
0: 그러니까 블라핑이 심하니까 국민들이 안 믿잖아요.
1: 예.
0: 그리고 SNS에서 아무리 해본들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1: 예.
0: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SNS를 올리는 것은 정책이나 그런 건 올리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잔잔한 감흥이나 감성
1: 잔잔한
0: 이런 거는 모르지만은
1: 예, 예.
0: 정책을 논박하는 자리는 대통령 공식 석상에서 하는 자리지 그 신중히 해야 되거든.
1: 예, 예.
0: 한마디가 그건 나라 전체가
1: 맞아요.
0: 들썩이니까.
1: 예.
0: 그래서 나는 그거는 부적절하다고.
1: 대표님 그 대구시장 하셨는데 최근에 대구 상가 붕괴 사고 때 대통령 골프장에 있었던 걸 두고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공격하고 있고 특검법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0: 졸렬하지.
1: 아 국민의힘의 주장이. 아 예.
0: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1: 예.
0: 골프 치지 말하는 거는 나는 건 난센스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예, 예, 예, 예.
0: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 와중에서도 골프를 쳤어요.
1: 아, 네, 네.
0: 그거는 국민들이 오히려 대통령이 주말에 골프 칠 정도로 전황이 좋은가 보다.
1: 전시 상황이
0: 오히려
1: 예, 예.
0: 대통령한테 그런 거를 금하고.
1: 권하고,
0: 그냥 네. 청와대만 앉아서
1: 네.
0: 책상만 있어라. 그거는 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말에 운동하는 거 그거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돼요. 대구에 사고 났는데 그걸 대통령이 그럼 그 뭐 365일 책상에 앉아서 사고 보고만 듣고 있어라. 그것도 난센스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1: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 만나고 있는데요. 예,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잠시 후에 유튜브 현장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0: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2: Renault.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Renault. 예,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의 인터뷰 진행했고요. 이제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 오시면 연장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0: CBS
1: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과학 놀이 했어.
2: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내일의 희망이 되는 곳, 여유로운 출퇴근길, 푸른 대청호와 스타트업의 활기가 공존하는 도시,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고 저녁에 있는 삶을 선물하는 도시, 청춘의 내일이 더 빛나는 대전에서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살수록 매력적인 대전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3: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4: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3: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5: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콩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11번째 페이지.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그리고 인간. 같은 영장류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어져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영장류의 계통을 따라서 인간의 기원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의 영장류 행동생태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이윤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반갑습니다.
1: 이화여대에서 영장류의 행동과 생태를 연구하고 계시군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1: 정확히 어떤 연구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저는 영장류의 행동과 생태를 연구하는데 그중에서 주로 야생 긴팔원숭이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영장류는 좀 굉장히 좀 큰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은 우리가 영장류의 계통수를 한번 그려보면서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사실은 잘 모르고 영장류의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계통수, 어떤 계통 나뭇가지
2: 그러니까
1: 이런 표현을 쓰나 보네요. 우리 사람도 영장류에 속하죠?
2: 그렇습니다.
1: 영장류는 정확히 어디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인가요?
2: 영장류가 한 거의 500종이 넘는 종을 이르르는 분류군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이름의 뜻을 보면은 네. 만물의 으뜸이 되는 그런 동물이란 뜻이에요.
1: 만물의 으뜸.
2: 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합니다. 어떤

0: 만약에 뭐 그럼 사자가 으뜸이다 하면 사자가 영장류가 되는 것인지.
1: 지극히 우리 주관적이네요.
0: 그렇죠.
1: 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0: 맞아요.
1: 그 영장입니까? 아, 진짜 네. 으뜸이구나.
0: 네.
1: 아,
0: 네.
1: 예, 예.
0: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뭐 젖을 먹는 동물
1: 아, 그렇죠.
0: 이런 뜻이죠.
1: 네.
0: 혹은 뭐 양서류면은 뭐 땅에도 살고 물에도 사는 동물 이렇게 이름에서 그 뜻을 좀 알 수가 있는데
1: 네.
0: 영장류는 좀 애매하고 딱 이렇다라고 네. 할 수 있는 특징이 사실 있진 않아요.
1: 습성을 묘사한 게 아니고.
0: 네. 예. 네. 그래서 좀 대략적인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
1: 네.
0: 영장류는
1: 네.
0: 그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몸집 대비 두뇌가 큰 경향이 있고요.
1: 네.
0: 주로 또 나무 위에서 살고 시각을 이용해서 먹이를 찾는 그런 특징을 가진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몸집 위에 두뇌가 크고
0: 네.
1: 시각 잘 쓰는 거는 좀 느껴지는데
0: 네.
1: 우리도 영장류인데 우린 이제 나무는 잘 안 올라가긴 하죠.
0: 그렇죠.
1: 예.
0: 사실 재밌는 거는
1: 네.
0: 인간이 영장류인데 인간을 뺀 모든 영장류는
1: 네.
0: 발 엄지발가락이
1: 예.
0: 다른 그 내 발가락과
1: 네.
0: 닿을 수가 있어요.
1: 우리 엄지손처럼?
0: 그렇죠. 인간은 엄지손가락은 4개가 닿는데 발가락은
1: 아,
0: 그렇게 못하잖아요.
1: 우리만 못하는구나.
0: 네. 저희만 못해요.
1: 나무를 안 타서 그런가요?
0: 나무를 안 타서 그렇습니다.
1: 오.
0: 네.
1: 신기한데요. 그럼 영장류 안에서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나요?
0: 영장류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음은 원원류라는 그런 분류군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1: 네.
0: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금 원시적인 특징을 가진 종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 큰 세 분류군을 생각할 때 가장 사실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코거든요.
1: 코?
0: 네.
1: 일단 세 분류군이라고 한다면 어떤 원원류?
0: 원원류와 예. 또 원숭이가 있고
1: 원숭이
0: 네. 네. 그다음에 유인원이
1: 유인원이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0: 네.
1: 코가 기준입니까?
0: 코가 네. 기준인 경우가 있습니다.
1: 예예.
0: 네. 그래서 원원류는 좀 원시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까 입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조금 길고
1: 예.
0: 코가 촉촉해요. 코가
1: 아 코가 촉촉해요.
0: 네, 개처럼. 네네. 개처럼.
1: 예예.
0: 그래서 그 코가 촉촉한 이유가 좀 후각적인 정보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코가 촉촉하고 야행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우리가 좀 들어본 원원류 종이 있나요?
0: 네. 그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르의
1: 예, 예, 예.
0: 알라꼬리 여우원숭이.
1: 알라꼬리 여우.
0: 네,
1: 아, 저 친구.
0: 네. 네. 알라꼬리 여우원숭이는 야행성은 아닌데요. 보시면 코가 네. 좀 이제 나와 있고
1: 그러네.
0: 네, 촉촉하죠.
1: 여우처럼.
0: 네. 네, 네.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원원류가 있고.
0: 그리고 다른 이제 종들은 코가 말라 있죠. 인간도
1: 말라,
0: 이제
1: 우리도 말라
0: 네,
1: 있죠.
0: 말라
1: 예.
0: 있는데 원숭이와 유인원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1: 네,
0: 코를 보고도 이 영장류가 어디 사는 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1: 어떻게요?
0: 인간은 콧구멍이 밑을 향해 있잖아요.
1: 콧구멍 밑이죠. 예.
0: 영장류 중에서 콧구멍이 그러니까 코가 말라 있고
1: 네.
0: 콧구멍이 밑을 향한 종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사는 종이고요. 콧구멍이 밑을 향해 있지 않고 옆을 향해 있는 종들이 있어요.
1: 네, 네, 네.
0: 그 종은 중남미에 사는 영장류입니다.
1: 아, 콧구멍이 옆을 향하고 있는 애들은 중남미고
0: 네.
1: 우리 인간도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나왔으니까?
0: 네, 그렇죠.
1: 어떻게 그렇게 되지?
0: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1: 네.
0: 이제 아까 얘기한 원숭이와 유인원.
1: 유인원.
0: 네. 이 원숭이와 유인원은 코는 다 말라 있고 콧구멍 뭐 밑을 볼 수도 있고 옆을 볼 수도 있는데
1: 네.
0: 꼬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1: 꼬리?
0: 네.
1: 우린 꼬리가 없는데.
0: 그렇죠.
1: 예.
0: 인간은 꼬리가 없죠.
1: 예.
0: 유인원은 꼬리가 없고 원숭이는 꼬리가 있습니다.
1: 간단하네요.
0: 네.
1: 그렇게 나누면 간단합니다. 됩니까?
0: 네.
1: 유인원은 꼬리 없고 원숭이는
0: 네.
1: 꼬리 있는 애들.
0: 네.
1: 그럼 유인원 네. 안에는 어떤 게 있나요?
0: 유인원 안에는
1: 네.
0: 우선 소형 유인원과 대형 유인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예.
0: 소형 유인원에는 긴팔 원숭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름이 지금 원숭이잖아요.
1: 네. 원숭이가 아니에요, 긴팔 원숭이는?
0: 그렇죠, 원숭이가 아닙니다. 유인원입니다. 네.
1: 꼬리가 없군요,
0: 없어요.
1: 긴팔 원숭이는?
0: 네, 꼬리가 없어요.
1: 예.
0: 이름이 좀 잘못 붙은 그런 사례고요.
1: 네네.
0: 그다음에 대형 유인원들은
1: 네.
0: 인간이 있겠고요, 맨
1: 인간?
0: 처음에는.
1: 네.
0: 그다음에 침팬지,
1: 네.
0: 보노보, 오랑우탄, 고릴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섯 동물,
1: 네.
0: 소형 유인원 한 동물 이렇게 해서 여섯 동물이 유인원입니다.
1: 다 들어본 친구들이라 좀 친숙한 느낌은 드네요.

0: 그렇죠.
1: 그 아까 길통수라고 했던
0: 네.
1: 그 영장류의 특히 이제 유인원으로 좁혀서 얘기해 보면 우리 여섯 개가 있었잖아요.
0: 네.
1: 어떤 일종의 족보를 좀 따져 본다면 어떤 순서로 갈라져 나왔다고 보면 될까요?
0: 우선 그 원숭이와 유인원 사이에 제일 먼저 갈라져 나온 친구가 긴팔 네.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이 긴팔 원숭이는 네. 원숭이와 유인원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죠.
1: 예.
0: 이 긴팔 원숭이가 한 2천만 년 전에 처음으로 네. 분기를 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랑우탄.
1: 다음이 오랑우탄.
0: 네, 오랑우탄이 한 1,400만 년 전 정도에 분기를 해서 나왔고,
1: 예.
0: 그 다음이 고릴라.
1: 고릴라.
0: 네, 고릴라는 한 900만 년 전.
1: 네.
0: 그래서 긴팔 원숭이랑 오랑우탄은 아시아 쪽에 있고요.
1: 네.
0: 이제 고릴라와 그 다음이 이제 침팬지, 보노보인데요.
1: 네.
0: 그리고 인간은 네. 이제 아프리카의 기원이 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고릴라가 900만 년 전 침팬지랑 보노보와 인간의 공통 조상이 있다가
1: 네.
0: 이것들이 이제 한 600만 년 전에 분기를 해서
1: 600만 년 전
0: 네, 갈라져
1: 예.
0: 나왔고
1: 예.
0: 침팬지와 보노보는 거기서 150만 년 전에 이제 둘이 나눠져서 다른 종이 되었습니다.
1: 가장 최근에.
0: 그렇죠.
1: 각각의 녀석들이 그럼 우리랑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일단 보통은 DNA 염기서열 일치도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0: 대략적으로 침팬지와 인간은 거의 뭐 한 98에서 99%는 똑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1: 네. 들어봤어요.
0: 네. 근데 이게 긴팔 원숭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1: 네.
0: 긴팔 원숭이와 인간도 사실 한 96% 정도 일치를 하거든요.
1: 예.
0: 사실 우리 굉장히 가까운 친척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2천만 년 전에 긴팔 원숭이와 그 다른 대형 유인원이 분기를 했는데
1: 네.
0: 이 차이를 좀 다른 종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바다 표범과 물개 정도의 차이거든요.
1: 와.
0: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같은 유인원 안에서도 보면 신체적인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예. 이제 연구하시는 긴팔 원숭이는 일단 팔이 엄청 길고요.
0: 네.
1: 팔이 얼마나 깁니까?
0: 팔이 거의 다리의 한 1.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 네.
0: 이제 나무 위에서 살기 때문에
1: 네.
0: 그 팔을 그러니까 인간의 다리가 긴팔 원숭이의 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팔이 훨씬 더 굵고 힘이 훨씬 세고요.
1: 아, 역할이
0: 네.
1: 아.
0: 길기 때문에 만약에 땅 위에서 뭐 걸어야 된다 하면은 팔이 끌려요 땅에. 그래서 이렇게
1: 그렇겠네요.
0: 들고 걸어 다녀야 돼.
1: 아, 이러고
0: 네,
1: 걷죠.
0: 네, 네, 네.
1: 그래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네. 긴팔 원숭이는 팔이 길고 고릴라는
0: 네.
1: 일단 몸이 엄청 크고 또 오랑우탄은
0: 네.
1: 보면 또 오랑우탄만의 또 바이브가 있는 것 같은데.
0: 네, 오랑우탄도 나무 위에서 많이 사는 종인데
1: 네.
0: 저는 긴팔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주로 살기 때문에
1: 네.
0: 긴팔 원숭이를 따라다닐 때는 너무 빠르고
1: 네.
0: 너무 날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나무를 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 부러우십니까?
0: 네, 좀 부러웠어요. 그랬는데
1: 네. 네.
0: 오랑우탄을 보니까 오랑우탄은 사실 성체 수컷은 뭐 거의 한 80kg,
1: 네.
0: 90kg 정도 되고
1: 예.
0: 몸집이 굉장히 큰데도
1: 네.
0: 나무에서 이동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긴팔 원숭이는 나뭇가지 사이를 이렇게 그네 타기를 하면서 다니는
1: 예.
0: 그런 이동 방식을
1: 예.
0: 갖고 있고
1: 예.
0: 오랑우탄은 몸집이 크잖아요.
1: 예.
0: 그 나뭇가지를 그냥 몸에 무게를 실어서
1: 네.
0: 이렇게 기울여요. 그러면 다른 나무에 가서 닿으면은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넘어가는 그런 이동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1: 아, 나무를 이렇게 기울이 휘게해서 다른 나무로 넘어가요? 오랑우탄은?
0: 네.
1: 오, 너 못 봤네. 저 자연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하는데 그 모습은 제가 못 봤네요. 고릴라의 특징이라면 뭘까요?
0: 고릴라는 이제 주로 땅에 더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1: 네.
0: 고릴라가 사실 현존하는 영장류 중에 가장 큰 영장류거든요.
1: 네.
0: 한 수컷이 200kg 정도 되고요.
1: 예.
0: 암컷도 한 100kg 정도 돼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몸집도 크고 근육도 엄청 많고 이래서 되게 사나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고릴라가 굉장한 초식 동물에다가
1: 네.
0: 풀떼기만 먹어요.
1: 풀떼기만 먹고 걔네가 먼저 안 건드리면 절대 공격 안 한다던데요.
0: 네,
1: 듣기로는
0: 네.
1: 엄청 온순하다고.
0: 네.
1: 예.
0: 그래서 사실 그 풀떼기를 먹는 것 때문에
1: 예.
0: 몸집이 좀 더 소화 기간이 풀을 먹으면 이제 거기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려면
1: 네.
0: 소화 기간이 좀 커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좀 더 몸집이 커진 것 같습니다. 땅에서 살면서.
1: 그래서 몸이 커졌다. 네. 침팬지는요? 나무 많이 타나요, 얘네는?
0: 침팬지와 보노보도 네. 땅에서도 자주 있고 네. 나무도 잘 타는 종이에요. 그래서 고릴라랑 침팬지 둘 다 너클 네. 워킹이라는 걸 하는데요.
1: 주먹 쥐고 걷는 거요?
0: 네, 요 부분.

0: 네, 근데 아무래도 인간과 조금 계통적으로 먼 종일수록 저는 좀 신기한 종이 많은 것 같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중에서 안경 원숭이라는 동남아시아에 사는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는 그 스타워즈의 요다의 모델이
1: 아,
0: 되는
1: 그렇습니까?
0: 네, 그 종이라고 해요. 보시면은 좀
1: 아, 그러네,
0: 느낌이 오실
1: 그러네.
0: 거예요.
1: 요다네.
0: 네, 근데 이 안경 원숭이는 보시다시피 눈이 엄청 큰데 이
1: 그러네요.
0: 눈 한쪽이 뇌보다 큽니다.
1: 눈 한쪽이
0: 네,
1: 뇌보다 커요?
0: 눈알이 정말 커서 뇌보다 훨씬 크고요. 또
1: 예.
0: 이 귀가
1: 네.
0: 사방팔방으로 움직여요.
1: 사방팔방으로?
0: 네, 왜 그럴까요?
1: 듣는 게 중요한가 보죠.
0: 네, 뭘 들어야 할까요?
1: 적의 소리.
0: 적의 소리.
1: 아니면 저기 이성의 소리.
0: 이성의 소리. 아,
1: 뭘 들어야 되죠? 그거 말고.
0: 먹이의 소리입니다.
1: 뭐뭘 먹나요, 쟤네는?
0: 쟤네는
1: 예.
0: 100% 육식성이에요.
1: 아, 육식 동물이에요?
0: 네,
1: 바나나
0: 그래서
1: 이런 거안 먹어요?
0: 네, 바나나 안 먹고요. 과일 안 먹고 풀안 먹고 오로지 벌레 아니면 뭐 도롱뇽 이런 육식만 하기 때문에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안경 원숭이도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사실 영장류랑 동면하는 영장류가 있다는 얘기를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1: 전혀 못
0: 같은데,
1: 들어봤습니다. 동면을
0: 네,
1: 합니까?
0: 사실 영장류들이 적도 근처에 많이 살기는 해요. 그래서 동면 겨울 약간 왜냐면 열대 우림
1: 더운데
0: 사바나
1: 사는데.
0: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건기가 굉장히 긴 곳에 사는 영장류는
1: 예.
0: 1년에 최대 7개월, 그러니까 반 이상을
1: 네.
0: 동면을 하면서 사는 드워프 여우 원숭이가 있습니다.
1: 드워프 여우 원숭이.
0: 네.
1: 그러니까 건조할 때 동면을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건조할 때는 왜냐면 먹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아.
0: 그 험난한 시기를 그냥 동면 상태에서 보내고 우기가 찾아오면 그때 이제 뭐 과일도 많고 풀도 많고 이런 시기에 깨어나서 그때만 활동을 하는
1: 에너지를
0: 거죠.
1: 아끼려고.
0: 네.
1: 이거 처음 들어보네요.
0: 네.
1: 그리고 코주부 원숭이도 이제 좀 궁금했거든요.
0: 아, 코주부 원숭이는
1: 네.
0: 이 코가 사실
1: 엄청 크죠.
0: 성적인 네, 시그널이라서 수컷한테서만 엄청 커요. 암컷은
1: 그래요?
0: 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1: 예.
0: 수컷의 경우는 코가 너무 커서 입을 가릴 정도?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덜렁거립니다. 이렇게 늘어져
1: 코뿔이
0: 있거든요.
1: 영감처럼.
0: 네네.
1: 예.
0: 근데 이 코가 클수록 암컷한테 인기가
1: 인기가
0: 많고요.
1: 많아요.
0: 네. 그리고 또 싸울 때는
1: 네.
0: 이제 흥분하면 이제 그 코로 다
1: 코로 싸워요?
0: 피가, 코로 싸우는 건 아니고요. 코에 피가 다 몰려서 더 커지고 이제
1: 아,
0: 그,
1: 코가 더 부풀어요?
0: 네. 더 부풀어서 그것이 이제 내가
1: 어떤
0: 얼마나
1: 권력과
0: 네.
1: 힘과
0: 잘난
1: 위상.
0: 수컷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1: 신기한데요, 정말. 영장류의 세계. 그 교수님께서 영장류의 발성과 의사소통도 연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거 궁금합니다. 영장류는 서로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실 인간이 제일 상상하기 쉬운 거는 아무래도 발성 기관을
1: 소리로.
0: 네, 소리를 이용한 의사소통 방법이 가장 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김파원숭이 같은 경우에도 노래를 하거든요. 김파원숭이 중에도 이제 울음주머니가 있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의 노랫소리는 거의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리고요.
1: 네.
0: 이 신체 기관을 사용한 소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1: 네.
0: 고릴라 같은 경우 이렇게 가슴 치는
1: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이거 화났을 때 하는 거잖아, 이거.
0: 이것도 네. 소리
1: 과시하고.
0: 네.
1: 예.
0: 굉장히 멀리까지 퍼지기도 하고 침팬지 같은 경우도 나무 이렇게 빵 걷어차는 그런 행동이 있거든요.
1: 예.
0: 근데 그 소리도
1: 네.
0: 굉장히 신기한 게 침팬지마다 그 나무 걷어차는 그 리듬 있죠.
1: 네.
0: 그게 개체별로 달라서 멀리서 들어도 이 나무를 차는 개체가 어떤 개체인지 고유의 리듬이 있대요.
1: 종마다가 아니라 개체마다
0: 네. 그래서
1: 이강민 침팬지만의 나무 차는 습성이 있고 이런 거예요.
0: 네. 그래서 그런
1: 와.
0: 식으로도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소리를
1: 예.
0: 이용한 거는
1: 여기서 잠깐 김팔원숭이 아까 노래 부른다고 하셨는데
0: 네.
1: 직접 찍어오신 화면이 있다고 그래서 잠깐 보고 가도 될까요?
0: 네.
1: 네.
0: 네.
1: 김포원숭이 생각보다 약간 포동포동하네요.
0: 되게 털이 약간
1: 예.
0: 복실복실해서
1: 아,
0: 되게
1: 털졌구나.
0: 네,
1: 예.
0: 귀엽죠.
1: 저 친구 뭐라고 한 겁니까? 그냥 노래를 한 건가요, 진짜?
0: 네, 지금 김파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암컷만 노래를 하는데 주로 모닝콜이라고 해서 아침에 아침에 이제 많은 동물들이 노래를 하는 이유.

0: 이유가 그때 노래 소리가 더 멀리 퍼지기 때문이거든요. 네, 아침마다 이제 이거는 나의 영역이다라고 광고를 하는 거죠.
1: 암컷이요?
0: 네.
1: 아침마다.
0: 네.
1: 기상할람 같기도 합니다. 하고.
2: 네. 여기 내 영역이야.
1: 네. 이런 느낌. 신기하네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발성기관 말고는 또 어떤 소통 방식이 있죠?
0: 이제 사실 소리를 저렇게 긴팔원숭이 소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멀리 퍼지기 때문에 이런 소통 방식은 가까이 있는 나의 그 그룹 내 개체라기보다는 네. 그룹 바깥에 멀리 있는 그룹한테
1: 경고를 한다든지
0: 네, 경고를 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기법이고요. 네. 물론 가까이 있는 개체들 사이에서도 소리를 많이 내긴 하지만 가까이 있을 때는 뭐 제스처를 쓴다거나 네. 예를 들면은 뭐 털 고르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네. 이렇게 툭툭 여기다 털 고르기 해줘.
1: 네. 나도 알아들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게 예. 제스처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몸짓으로 완전 뭐 약간 위협을 하고 싶다면 털을 이제 다 세우고 좀 이렇게 커 보이게 네. 하는 그런 몸집을 볼 수도 있고
1: 키운다. 예.
0: 아니면은 세부적으로는 정말 뭐 얼굴 표정,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까는
1: 뭐 잇몸을 드러낸다든지
0: 네네. 그런 게 사실 인간한테는 좀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1: 공격적인 게 아니에요?
0: 그거는 오히려 약간 네. 내 서열이 낮음을 나타내는 나는 너에게 공격 의사가 없어라고 하는 게 이빨을 보여주는 그런 얼굴 표정으로 많은 종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1: 내 무기를 이렇게 까는 느낌인가? 순순히?
0: 네, 전 이제 공격 의사가 없다.
1: 공격 의사가 없다?
0: 네. 그런 식으로 제스처, 몸짓, 뭐 얼굴 표정 같은 다양한 이제 수단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네. 하죠.
1: 그리고 이제 원숭이 중에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원숭이도 발견이 됐습니까?
0: 네, 마모셋 원숭이는 네. 그 개체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어요.
1: 네네.
0: 사실 이제 인간에게는 다 고유의 이름이 있죠. 있죠. 근데 이게 침팬지에서도 발견된 사례가 없는데, 그러니까 물론 아까 그 나무 빵 차는 행동처럼 고유의 어떤 리듬은 있지만 네. 정말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예,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마모셋 원숭이에서는 네. 각 개체마다 이런 특정 이름이 있어서 예. 모든 개체가 그 개체를 특정 이름으로 부르고 그 이름을 들으면 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이름이 있다고 밝혀졌다고
1: 그거를
0: 합니다.
1: 그거를 어떻게 파악하죠? 연구하시는 분들이?
0: 이제 네. 마모셋 원숭이 한 마리를 넣어놓고 예. 여러 원숭이가 들어와서 네.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보는 거죠.
1: 분석을 하는 거죠.
0: 근데 공통된 소리가 있었던 거죠. 그 소리는 여기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신기했던 거는 그게 마모셋 원숭이도 네. 가족 단위로 사는 원숭이거든요. 예. 근데 가족이 아닌 좀 낯선 개체가 그 가족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됐을 때도 네. 이 개체 이름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체를 그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죠.
1: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네. 진짜.
0: 그래서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까 긴팔원숭이 노래를 저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예를 들어 새끼가 태어났을 때 네. 선천적으로 그 능력이나 소통 방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겠죠?
0: 그렇죠. 영장류의 특징이 또 이제 청소년기가 굉장히 긴 게 특징이에요. 청소년기가 길어야 하는 이유는 배울 게 많기 때문인데요. 이 배우는 것도 사실 혼자서 해보고 네. 틀리고 하면서 배우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네.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영장류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런 주변에 잘 아는 개체한테서 배우는 게 효과적이겠죠.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런 대화 방식이나 노래하는 것도 네. 아기 긴팔원숭이가 한 2개월 때부터 엄마 노래를 따라합니다. 같이.
1: 와.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영장류에서도 발견돼 놀라셨던 어떤 행동도 있으실까요?
0: 사실 여태까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왜 특별한지에 대한 연구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뭐 예를 들면은 도구를 쓰는 유일한 동물이다 했는데 네. 그 옛날에 이미 우리만 그런 거 아니라고 밝혀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뭐 우리는 도구를 만들어내는 동물이다 했는데 네. 또 뭐 침팬지도 당연히 도구를 있는 도구만 쓰는 게 아니라 네.

0: 되게 수정을 해서 많이 쓰는 뭐 예를 들면 나뭇가지를 씹어서 더 분 모양으로 만들어서 흰개미 뭐 사냥할 때 더 용이하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도구를 만드는 능력도 있고
1: 네.
0: 그런 것처럼 여태까지 뭐 인간만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1: 네.
0: 사실은 인간 아닌 다른 영장류에서도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이 뭐 도구도 있고 거짓말하는 거.
1: 거짓말하는 거?
0: 네. 뭐 예를 들면은 개코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서열이 낮은 개체가 먹이를 찾으면은
1: 네.
0: 안 찾은 척해요. 그러니까 서열이 높은 개체가 지나가는 동안에는
1: 네.
0: 뭐 먹이 찾았어도 그 티를 안 내다가 서열이 높은 개체 지나가면은 바로 먹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네. 약간 속이는
1: 속된 말로 꽁 쳐둔다. 먹이를 꽁 쳐둔다. 예예예예. 예, 예.
0: 네. 그런 특성이나 아니면은 네. 심지어 종교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미신?
1: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영장류 세계에?
0: 그렇죠. 미신을 어떤 특정한
1: 네.
0: 정말 결과와 딱 이어지지 않은 행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네.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1: 아,
0: 계속
1: 네.
0: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1: 네.
0: 침팬지들 중에서 나무 구멍에 돌을 던져요.
1: 나무 구멍에 돌을 던져요.
0: 네. 네. 근데 그거를 모든 침팬지 그 그룹에 있는 모든 침팬지들이 해요. 이유가 없어요.
1: 그러니까 효율성은 생존의 효율성 이런 거 전혀 없고.
0: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그런 나무예요.
1: 의식이구나.
0: 이, 네. 뭔가 그런 의식 같은 것들.
1: 우리 사람들 있고. 등산 가서 돌탑 쌓듯이.
0: 네, 네. 다 다른 영장류에서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1: 예.
0: 저는
1: 네.
0: 약간 혹시 인간만 후회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거든요.
1: 인간만 후회를 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요.
0: 왜냐하면 네. 계속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1: 네.
0: 그거를 지나고 난 다음에도 생각을
1: 곱씹고.
0: 계속하고
1: 예.
0: 그런 거는 좀 인간적인 특징이 아닐까 싶었는데
1: 네네.
0: 그것도 실험으로 밝힌 사례가 있더라고요.
1: 예.
0: 카푸친 원숭이한테
1: 네.
0: 두 가지 선택지를 준 거예요. 근데 약간 속임수를 써서 카푸친 원숭이가 고른 쪽의 먹이가 항상 더 적은 먹이고
1: 아.
0: 나중에 그러니까 고른 먹이를 줘요.
1: 네.
0: 그런데 이 카푸친 원숭이가 그 먹이를 먹는 동안 사실 너가 선택하지 않은
1: 아.
0: 먹이가 훨씬 더 많은 먹이였어. 이거를 보여주는
1: 네,
0: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그 후회를 담당하는 뇌의 그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내가 가진 먹이를
1: 네.
0: 먹으면서도 계속 그 먹이를 봐요. 내가 저거를 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이
1: 후회를 한다.
0: 네, 카푸치 원숭이도 하는 거죠.
1: 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너무 재밌네요.
0: 네.
1: 다음 시간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영장류의 개통수부터 각 종이 살아간 다양한 방식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들의 관계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좀 더 들여보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정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1: 네, 어렸을 때 영단어 외울 때는 몽키와 에이프를 약간 동의어처럼 외우곤 하지만 사실 몽키는 원숭이, 에이프는 유인원이란 뜻인데요. 오늘 이윤정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차이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 혹성 탈출의 원제도 Planet of the Apes, 유인원의 행성이란 뜻이고요. 그 제목에 걸맞게 주인공 시저는 침팬지, 그 밖에 또 주요 캐릭터들 가령 코바는 보노보, 모리스는 오랑우탄, 버그는 고릴라 이런 식으로 꼬리가 없는 유인원들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혹성 탈출 시리즈를 보게 되신다면 이 캐릭터들의 종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5: CBS
6: 네, 고객님. 현금 영수증 하시나요?
7: 당연하죠.

0: 네, 고객님,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1: 네, 당연하죠.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당연히 현금 영수증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는 생활 속 습관. 당연하죠. 나에겐 소득공제 혜택을, 우리에게는 투명한 거래 문화를.
0: 한 번은 작아 보여도 쌓이면 달라집니다.
1: 현금 쓸 땐 당연히 현금 영수증.
0: 당연한 습관에서 시작되는 성실 납세 문화.
1: 이 캠페인은 국세청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신중해지긴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지향점이 바뀌었다며 지지를 철회한 한 네티즌의 글을 공유하며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 우려에 대해선 개헌은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7% 넘게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400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오늘 정규장 마감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4,581조 원으로 어제보다 375조 9천억 원, 7.58%가 감소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도 34조 9천억 원, 7.53% 감소해 두 시장을 합쳐 시가총액이 410조 8,990억 원이 줄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 12-1부는 오늘 공판에서 이달 27일 공판까지 피고인 심문을 끝내고 29일 공판부터 결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5일쯤에는 최종 의견 진술까지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고일을 변론 종결일로부터 한 달여 뒤로 정한 만큼 2심 선고도 이르면 12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강 의원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진금

0: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강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정말 억울하다. 자신은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선수 일부에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계기로 예체능 분야 병역특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병역특례제도 개선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대상과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1%,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2.6%로 73.7%가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현행 제도 유지 응답은 21.5%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연례 야외 기동훈련인 2026년 호국훈련을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울, 인천, 경기 북부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8.5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멋진 부모, 멋진 어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성적보다 성장이 중요합니다. 교육대기자 TV의 대표 방종임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방종임 씨는 대단한 정보력으로 똘똘 뭉친 학부모 모임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강남팔학군 돼지엄마 모임입니다. 하지만 방종임 씨가 놀란 이유는 그들의 정보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잘 성장시키는 비법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그 비법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0: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여러분,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였죠?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나요? 예, 주인공 성기훈이 어머니와 살던 그 강북의 허름한 집. 저는 그 집을 보면서요, 제 유년 시절이 굉장히 많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 낡고 낡은 그 집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아빠는 목수셨고요. 엄마는 들어오는 일을 닥치는 대로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가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체감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들과 다른 점이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요.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에는요,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올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일단 방과 후의 모습이 달랐어요. 집안일을 하면서 부모님이 오시기를 텅 빈 집에서 기다리던 저와 다르게 친구들은 학원도 가고요, 가족 외식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단짝 친구가 청소당번이어서 같이 청소를 해주고 그 친구를 기다렸어요. 이제 막 놀려고 하는 그 순간 친구가 서둘러서 학원 간다고 가더라고요. 빈 교실에서 그 친구의 뒷모습을 굉장히 오래도록 보면서 아련하게 쳐다봤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이요, 저한테는 교육의 전부였거든요. 그런 저한테 친구들의 학원 가는 모습은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처럼 굉장히 바쁘게 살았고요. 수업 시간에 누구보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모범생이었지만 어느 순간 학원 가고 과외하는 친구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직 어린 10대가 감당하기에는요, 가난이라는 굴레가 꽤 컸거든요. 나는 왜 이런 환경에 놓였지? 내가 뭘 잘못했지? 교육은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원망하는 마음과 한편에서는 이것을 극복하고 더 열심히 살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교차하고 요동쳤습니다. 그런 제가요, 이제는 어느덧 네 권의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교육 전문가들 1,000명 넘게 만나 이런 다른 삶을 살고 있네요. 사교육이 고팠던 어린 시절, 그리고 공교육과 사교육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최신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지금,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면서요, 문득 저는 궁금해졌어요. 예전과 달리 지금은 훨씬 더 우리가 아이들한테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더 많이 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왜 우리는 더 막막해 할까요? 그러다 보니 화가 나서요, 아이한테 더 쪼는 이런 악순환이 왜 반복될까요? 아이도 나도 왜 점점 불행해지는 걸까요? 3년간 교육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해답은요, 성적이 아니라 성장에 달렸다는 점이에요. 특히 부모님이 진짜 성장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아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제가 기자 생활 5년차, 6년차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취재원이 학부모님으로부터 엄마들 모임에 초대를 받았어요. 제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당시에 저는요, 결혼을 안 한 젊은 여기자였기 때문에 엄마들 모임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설렘 반, 기대 반으로 그렇게 찾아간 설의 마을 브런치 카페. 저는 그 자리에서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입학사정관 모임 같았거든요. 입시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터 선생님별 내신 출제 경향, 과목별 유명학원 원장 선생님의 연락처까지 아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강남 8학군 돼지 엄마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요, 그들의 교육 정보력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바로 그들의 태도, 편안하고 여유로운 그 모습에요.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시가 아무리 바뀌고 갑자기 변수가 생겨도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그들의 그 자신감과 한없는 여유를 보고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요, 돼지 엄마가 될 필요도 없고요, 교육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될 수도 없고요. 그분들이 모두 입시와 자녀 교육에서요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부는 결국 아이가 하는 거죠. 아이가 하는 거지만 부모가 어떤 교육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교육의 방향성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실 교육 정보의 중요성은 제 경험으로도 익히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고3 때였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더 못 나온 수능 성적표를 보고서 저는 고민했어요. 그리고 불현듯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처음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재수하고 싶다고. 저희 집 형편에 재수할 수 있었을까요? 예, 어려웠겠죠. 근데 제가 너무 간절한 표정을 지은 게 아, 안타까우셨는지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해봐라. 그런데 집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없어. 지금처럼 재수나 반수가 흔하던 시절도 아니었어요. 어디까지나 조건부 허락이었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것만큼이라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재수할 때 돈 안 쓰고 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재수할 때 어떻게 돈을 안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 썼을까요? 저는요, 그 다음날 집 근처 독서실에서 총무를 합니다. 제가 찾은 해안이었어요. 총무를 하면서 낮에는 청소를 했고요. 밤에는 오는 학생 손님을 맞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붙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어린 소녀를 눌렀거든요. 남들처럼 똑같이 국영수 공부만 해서는 제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제 현실을 직면했죠. 내가 지금 하려는 게 뭐지? 그래, 원하는 대학에 가려는 거잖아. 그렇다면 대학에 가는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입시 공부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다다랐어요. 저는요, 그 다음날부터 대학교 입학처에 전화를 겁니다. 교육 기사를 오리고요, 책을 보면서 저만의 배치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바꿀 만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처럼요, 글 쓰는데 경쟁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수시에 논술 전형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 당시만 해도 수시가 지금처럼 큰 비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요, 특히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수시에 대해서 거의 무지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달 동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수시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해서요, 몇 달 후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입시 정보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입시 정보를 1년 전에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에 비하면 어떻죠? 지금은 입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교육 현장에서 만난 부모님들은요, 예전에 저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했죠. 대입이 바뀔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에 차서 힘들어했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셨어요. 우리나라처럼요, 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는 나라에서는 입시 정보는 큰 경쟁력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가진 입시 정보에 비례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잘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몰라서 옆집 엄마에 흔들리고 주변에 흔들리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정도, 딱 그 정도만큼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교육대기자 TV입니다. 부모님들께 올바른 대입 정보부터요,

요게 흐름까지 클릭 한 번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교육 고민을요 대신 물어봐주고 대신 알아봐주린다 이 뜻으로 교육대기자라는 채널을 만들었죠. 제가 3년을요 기획, 섭외, 촬영, 편집 다 하면서요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댓글 보여드릴게요. 15개월 아이 아빠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반성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너무 늦은 거겠죠. 후회가 많이 됐네요. 15개월 아이 아빠인데 벌써 후회하고 자책하고 걱정하는 모습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비단 이 댓글뿐만 아니라요. 부모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저는 다 보거든요. 예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수준입니다. 초반에 드렸던 질문 다시 드려볼게요. 예전보다 우리는 교육 정보도 많아졌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쏟아붓고 있는데 왜 아이도 부모도 불안해할까요? 왜 우리나라는 입시나 교육 때문에 망해간다고들 할까요? 그래서 아이를 모두 어엿한 성인으로 키운 선배 부모님들께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선배 부모님들이요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지 못하고요 먼저 걱정하고 나서서 해결해 주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지쳐서요 아이와 함께하는 그 기쁨 시간에 오롯한 기쁨을 느끼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생의 자양분이 되는 그 실수와 시행착오에 너무 집착하고 무서워했던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아쉬워하셨어요. 만약에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요. 좀 더 긴 안목으로 아이를 지켜봐 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결국에요. 아이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계속돼야 할 성장의 방점이 있었던 거죠. 성장에 대한 그 큰 그림을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아이가 나름의 기질과 속도로 잘 자라날 것을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요.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든 아니든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부모님들은 끝없이 흔들릴까요?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아이의 성장을 보고요. 잠재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님도 함께 성장하셔야 해요. 그러려면 우선 아이한테 완벽하게 해줘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두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 두 아들 모두 학원에 보내지 않고 있어요. 제가 학원에 못 다녔잖아요. 그래서 못 다녔기 때문에 아주 한이 맺혀서 아들한테 더 많이 쏟아붓고 싶은 마음 저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킹맘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더 아들한테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첫째가 6살 때 피아노 학원에 보냈어요. 악기 다루는 남자. 평생의 멋진 취미를 선물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다들 로망 있으시죠?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아들은 그 피아노 학원 가는 시간을요.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시간만 되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피아노 학원이요. 레슨방처럼 10분 수업을 하고 선생님이 다른 방을 10분씩 다 돌고 오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렇게 수업이 진행됐는데 즉 우리 아들은요. 10분 레슨을 받고 다른 방에 선생님이 다 돌고 오실 때까지 그 50분 동안 그 방에서 있었던 겁니다. 6살 아들한테는 그 시간이 공포였던 거예요. 당장 그만두게 했지만 아이는 학원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힘들어할 만큼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집에서 노는 것보다 아이한테 학원을 보내주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의도는요. 착각이자 욕심이었던 거예요. 아, 아이도 나도 제 속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그런 공부가 있구나. 그 공부를 저는 진짜 공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권하는 진짜 공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육 정보는요. 요즘 뜬

영어 학원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옆집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를 제대로 바라보는, 아는 공부예요. 내 아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기질이고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렇게 제대로 아는, 살펴보는 공부입니다. 100명의 아이가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걸 싫어하면 다른 악기로 돌리거나 시기를 늦추는 용기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미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아이 사이에는 30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과거나 지금이 아니라요, 우리가 모르는 내일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입견을 떨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미래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세상의 변화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는 부모님 자신을 위한 공부이기도 한데요. 이런 일이 있죠. 아이 영어 성적을 같이 고민하다가 같이 공부하면서 유학을 가기도 하고요. 아이에게 챗GPT를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써보면서 인공지능 변화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요. 아이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의 미래, 부모의 미래도 새로 그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아이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마음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인생과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동일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원인인지를 살펴보는,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교육의 흐름에 맞는 각자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고요, 잘 살고 싶어 하고요, 이미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요, 그것을 믿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더 완벽하게 아이들한테 채워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힘들어지고 자녀 교육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엄청난 교육 정보를 들고 오리라, 교육 비결을 들고 오리라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교육 정보 중요하지만 교육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성장할 힘이 있고요,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끝까지 성장하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 아이 안에 있는 성장의 가능성을 믿고요, 중요한 순간마다 이 성장점을 건드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요, 아이에게 쏟아붓느라 에너지 쓰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로를 성장시키는 시간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우리 아이가 자라서요, 엄마, 아빠 같은 멋진 어른, 멋진 부모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상상이요. 저는요, 이것이 우리 아이가 명문대에 가는 것보다,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아이를 잘 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도 더 열심히 성장하시고요, 아이들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멋진 부모, 멋진 어른이 되기를 저 교육대 기자가 아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응원 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멋진 부모, 멋진 어른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성적보다 성장이 중요합니다. 교육대기자 TV 방종임 대표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배따라기가 부른 아빠와 그

0: 레파스 산울림이 부른 산 할아버지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일은 잘 풀려도 불안은 더 커지는 이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연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분명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고 불안할까? 이 불안으로 고생 좀 해보셨다면 이놈의 불안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고 싶다고 생각하셨을 법도 한데요. 하지연 씨는 사실 이 불안은 없애기보다 안고 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전문의가 밝히는 왜 나는 계속 불안하고 두려울까에 관한 심리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현입니다. 건국대의대에서 진료하고 가르치고 읽고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선 불안이 뭘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로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은 불안과 우울로 고통을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만나다 보면 좀 약간 이상한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혼을 했어요, 실직을 했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같이 힘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새로 시작하기 전이나 내지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불안한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상하게 사회적으로 성공했고요, 승진도 하고요, 정말 원했던 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주변을 둘러봐도 제가 쭉 얘기해보면 정말 잘 지내시는 분이에요. 경제적이건 가족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불안하다고 저를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해도 그 불안이 원인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정말 오랜만에 차를 새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큰돈 쓸 일이 이사 가거나 아니면은 사실 차, 특히 전 차를 좀 좋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서 딱 새 차 사서 너무 기분 좋게 몰고 다녔는데, 주차를 직장에서 하는데 누가 살짝 긁고 갔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디 주차할 때마다 불안해져요. 사실 차가 박살난 것도 아니고요, 새 차가 살짝 긁힌, 남들은 못 봐요, 내 눈에만 보여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운전할 때 옆에 누가 차가 와도 불안해져요.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6시쯤 좀 일찍 일어나는데요, 그때 아침 커피를 이제 마시려고 커피머신 예열을 할 때 제일 좋아요. 그때부터 1시간 정도 책 보고 글도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봤어요. 무슨 큰일 내가 놓쳤나? 근데 애들도 큰일이 없었고요, 다 20살 넘었고요, 어머니도 건강하시고요, 제 주변 일도 그냥 잘 풀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불안이 약간 나를, 너무 평온한 시간이니까 작은 잔물결들이 나를 건드리고 있던 거였어요. 또 어떨 때는, 저희 어머니 혼자 사시거든요, 80대 중반이신데, 어떤 그 여쭤볼게 전화하면 안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의사잖아요. 제일 나쁜 것만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요. 알고 보면 낮잠 주무시거나 핸드폰 두고서 산책 나가셨을 때가 있어. 그때 비로소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정말 큰일을 앞두고 있거나 내가 위험한 상황이 와서 불안한 건 너무 당연하고 불안해야 하는 거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별일이 없거나 일이 잘 풀리고 있는데도 불안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연봉이 오르고 바라던 새 집으로 이사하고 이제는 행복만 있어, 그럴 거야 라 굳게 믿는데 이상하게 불안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몇 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좋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대학 갈 때부터 더 좋아해. 그래서 이제는 행복밖에 없어 그랬는데 이상하게 더 불안해집니다. 선배들이 너 이럴 때가 아니야, 승진 준비해야지, 스펙을 준비해야지 막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 찾아와요. 뭐라, 근데 이때 찾아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불안이 제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톨의 불안도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말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행복하다면 불안이 0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행복과 불안은 양쪽에 있으니까. 근데 저만 해도 지금 솔직히 불안해요. 이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아침이면 가끔 불안하고, 차 이렇게 주차할 때 불안하고, 어머니 전화 안 받으시면 불안해요. 근데 우리는 불안이 제로길 바래요. 이 모순 때문에 우린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안고 가는 편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 게 오늘의 주제인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욕망, 욕구, 이 둘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비슷한 단어인데 왜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얘기하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그거 하나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욕망이라는 거는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망이 딱 달성되면 도파민이 빡 하고 나와요. 맛있는 걸 먹으면 도파민이 쫙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와 좋다 하면서 보통 때보다 훨씬 짜릿한 게 일어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겨서 욕망이 충족되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딱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더 빨리, 더 많이, 더 자주 그 일이 일어나길 바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게 문제의 끝은 욕망의 추구는 끝이 없다는 거. 한없이 더 위에 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갖고 싶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내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세뱃돈을 할머니가 5만 원 주시면 처음에 너무 기뻐. 와! 득템! 근데 다음에 또 5만 원 주시면 에? 10만 원 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기쁨이 예전까지 똑같지가 않아. 처음으로 우리가 등심을 먹으러 가서 딱 첫입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근데 그 다음에 몇 번 더 먹으면 더 좋은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첫 번째 내성이고요. 두 번째, 그게 없으면 금단이 생겨요. 세 번째는 구갈이라는 게 있는데 머릿속에서 오직 그 욕망만 추구하고 싶고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오직 그 생각만 해요. 뭐 이러면 도박하는 사람들, 쇼핑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특히 더 중독적이 되는, 중독됐다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욕망만 추구하다가 그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왕이면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 막 이런 걸 추구하다 그게 안 됐어. 그럼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강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욕구와 욕망이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생긴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욕구를 생각하는 건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 운전면허 갖고 계시죠? 필기시험 보면 2종 면허에 필기시험 합격점은 60점. 근데 100점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 틀리면 난 루저야.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떨까요? 사실 60점 넘으면 다 똑같잖아요. 근데 95점 받았다고 난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이게 욕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60점만 넘으면 돼. 라는 생각.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 떨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의 의식주의 기본이 충족되는 것.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우린 생존의 위협을 느끼죠. 바로 그런 부분이 욕구와 관련된 불안이에요. 근데 욕구와 욕망이 한 덩어리가 돼 있으면 욕망을 추구하다가 그 이루어지지 않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점, 100점 받고 싶은데 2등이야. 그 순간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같이 난 망했다, 내 인생은 끝이다 라는 심한 불안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구라는 거는 의식주의 기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안전하지 않으니까 제일 나쁜 불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빵을 달라가 욕구고요. 욕망은 어떻게 빵만 먹고 살아? 케이크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해야지? 이렇게 나눠서 보는. 근데 세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는 특히 SNS 발달해 있고 이러니까 좋은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사는 어느 순간 욕망 충족을 1순위로 하고 있고요. 그걸 막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막 이런 파이어 이런 얘기하는 걸 성공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걸 제1순위로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보상 회로에서 점점 더만 내성이 생기니까 월급이 오르고 승진이 되면 무척 기쁘지만 몇 달 뿐이에요. 그러면서 권태를 경험합니다. 더 강한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냥 뻔해 보이는 거죠. 익숙한 것들, 그런 것들에서 느끼는 작은 소소한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돼요. 욕망만 추구하면 더 강한 자극을 더 자주, 더 많이 느끼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면 100점으로 끝이 아니고 200점도 있잖아, 300점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돼요. 결국 뭐가 남죠? 공허해져요, 인생이. 욕망을 따라서 강한 자극을 받으면 그만큼 세고 강한 게 오는데 그게 없으면 되게 공허해요. 마치 매운 거 이런 거 먹다가 안 먹으면 자잘한 걸 먹어도 전혀 안 느껴지

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남과 비교하고 남이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 가지 동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토끼가 있으면 늑대가 앞에서 막 쫓아오면 열나 뛰어야죠. 그건 생존의 위협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면 집세를, 최소한 집세를 낼 정도는 돼야 돼. 그 정도 돈이 없으면 전기 끊겨, 집세 끊겨. 이건 생존과 관련된 강한 행동의 동기고요. 두 번째, 내 옆과의 비교. 내 친구인데 내가 얘보다는 성공하고 싶어. 얘보다는 돈을 더 벌고 싶어. 같은 마음. 시기와 질투, 부러움과 관련되어 있는. 근데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것도 생존하고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렝게티에 있는 가젤이에요. 늑대 사자가 막 쫓아와. 그래서 우우하고 도망가는 장면 보잖아요.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얘랑 싸워 이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마리의 가젤한테 이기면 돼요. 내 옆에 노아한테만. 얘가 불쌍해 먹인 되겠지만 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희망, 목표. 난 더 좋은 곳에 가고 싶다. 제가 책을 낸다면 많이 팔고 싶다. 내지는 또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 저 앞에 보이는 거죠. 그걸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존 관련된 두 개에 비해서 희망과 목표를 찾는 거는 되게 상위의 얘기입니다. 추상적이기도 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희망과 목표 없다고 해도 나쁜 거 아니야. 자, 이 세 가지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느 방향에서 결정을 할까? 내가 생존을 위협 때문에 하는지, 부러움이나 시기 때문에 하는지, 희망과 목표 때문에 해야 되는지. 이왕이면 희망과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게 제일 멋있고 좋습니다. 무서움 때문에 막 도망가고 있으면 그 위협이 없어지면 쉬면 되죠. 멈추면 돼요, 이제. 그다음 옆에 있는 애보다 내가 조금 더 앞서가게 됐어요. 그럼 멈추면 되죠. 희망과 목표를 추구하다 그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다 생각해요. 그럼 멈추면 돼요. 자, 내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건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멈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거나 이 정도면 달성됐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난 지금 왜 이렇게 바쁘지? 뭐 때문에 바쁘지라는 생각 꼭 해보세요. 그거를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면서. 불안이 사라지지 않은 채 뭐에 위협을 당한지도 모른 채 그냥 막 열심히 노력만 하시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이야기, 욕망과 욕구, 움직임의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느끼는 불안이 실은 욕구 충족, 생존과 관련된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두려움 때문에 생기고 있는 건 아닌지, 실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막 누가, 사실 늑대가 뭐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런 거 같이 무서워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불안의 크긴 훨씬 크겠죠. 우리의 행동의 동기부여가 주로 어디서 찾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모두가 행복하게 그냥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이왕이면 우상향을 찾고요. 열심히 살고요. 우리 목표를 달성하고요.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욕망을 욕구가 하나가 돼서 내가 욕망 추구가 하다가 100점 만점에 95점 받았으니까 나 망했어 라고 생각은 하지 말자는 거죠. 그건 매우 위험해요.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안에서 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 기본이 되고 있는 걸 바라보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좀 더 나은 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둘을 나눠서 보게 되면 욕망이 이루어지면 되게 좋은 거고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짝 낙담은 되지만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자, 더 중요한 약간 불안이 있을 때는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게 그런 마음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마음이 한별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세 가지 제안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살까? 불안이 있지만 이걸 안고서. 첫 번째,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최고의 하루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최고의 하루는 욕망 덩어리가 되는 거지. 그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쩌다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되게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최고의 하루가 아니면 망한 날이냐? 그거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괜찮은 하루, 나쁘지 않은 하루. 전 영어에 that's enough란 말 있죠. 이 정도면 됐어. full이 아니라 enough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내 인생이 괜찮다라고 여겨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불안이 좀 줄어들어요. 자,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진심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 겁니다. 웃기죠? 진심을 다해서 일하면 지쳐요. 금방.

우리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면 막 계속 만들 일하시는 분들 보면 안 지쳐. 진심을 다해서 일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감정도 싫지 않고 그냥 일이니까 하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땐 감정을 굳이 진심 정성을 다해서 실을 필요가 없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감정을 싫지 않으니까 상처받는 것도 줄죠. 더욱이 다치지 않으니까 불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25살이다 그럼 70살이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저는 5년 10년도 길다고 봐요. 오늘 하루와 일주일 그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번 일주일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오늘 하루가 만족스러운지, 괜찮은 하루들이 하루하루 쌓여나가는 거예요. 그런 누적분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하루를 잘 보내는 것을 족하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행복보다는 만족, 이 정도면 됐어 라는 마음, 자잘하고 소소한 즐거움에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 내 인생이 좀 다 전 평범해요, 특출한 거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시시한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아서 나를 견디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나를 불안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불안에 휩쓸려가지 않게 해줍니다. 나로 휩쓸어갈 것 같은 집채 같은 파도로 몰린 불안이요, 살은 잔잔한 물결일 때가 더 많아요. 그거 알면 되게 허탈해요. 훨씬 많은 것들이 실은 잔잔한 잔물결들입니다. 조용할수록 그게 더 느껴져요. 이렇게 불안의 실체를 알고 나면 그 지금의 마음을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면요, 더 이상 불안은 나로 휘둘르지 않게 돼요.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배가 똑바로 나아가려면 바닥에 짐을 쫙 깔아야 된대요. 근데 그게 근심, 슬픔, 결핍 같은 거라고. 약간 걱정거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쭉 하고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불안과 싸울 필요도 없고요, 완전히 없어져야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볼 때 적당한 정도의 불안, 걱정은 우리가 휘둘리지만 않는다면 우리 삶에 좀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불안은 실체가 있는 적이 아니라 충분히 내가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감정이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상적인 감정. 삶의 고삐를 내가 쥐고 좀 더 나답게 사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ut we're gonna take the beginning of this song and do it easy. Big wheel, keep. But then we're gonna do the finish. Rough. Proud Mary. It's the way we do. Proud Mary.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멋진 부모, 멋진 어른이란 주제였고요. 첫 번째 강연, 성적보다 성장이 중요합니다. 교육대기자TV 방종임 대표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일은 잘 풀려도 불안은 더 커지는 이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연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아이크 앤 티나 터너가 부른 프라우드 메리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영화 태양의 제국에서 엠브로시안 주니어 합창단이 부른 수호간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나요?

0: 인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2: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한 지 38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기관 중 하나인 중수청은 출범한 지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범여권 일각에서 검찰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추가 검증을 거친 뒤 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도 급락하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이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오늘 단일 종목 레버리지 14종은 19%에서 22% 하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거래량이 많은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타이거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각각 21.7%와 22.13%가 내렸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150여 명이 가석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살인, 강도살인, 존속상 살해, 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앙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시도선관위 4곳,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모두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밝힐 계획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의 글씨로 소개했다가 친일파인 동명이인의 작품으로 밝혀져 철거한 유물이 유홍준 관장의 개인 소장품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물관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박중양의 글씨로 결론난 유물과 관련해 유홍준 관장의 소장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물관과 유 관장은 외부 제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모두 4차례 사과했지만 그동안 소유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베트남 다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개통에 이상 신호가 감지돼 회항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0: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8.2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노래는 이렇게 끝이 나고 우린 그날을 다시 기약하네. 당신 곁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0: 어느 쪽이 진지할까요? 목소리만으로는 흉내낼 수 없도록 가족끼리 서로 확인할 말을 미리 정해두세요. 미국 FBI도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알림 기능을 살펴봐주시고 알림 기능을 켜드리세요.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3: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0: 두 번째 목소리가 AI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던 우리에게 라는 제목으로 김성권, 문영은 목사 부부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니, 그 분명히 이제 아이들끼리 잘 노는 모습을 어른들은 보고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정말 찰나였겠죠. 예, 예. 뭐 몇 시간에 걸친 일이 아니었을 테고, 그 당시 아이들이 발견이 된 건가요?
2: 아이들 시선에서 이렇게 네. 이제 어른들이 이제 어른들 따로 있고,
1: 예.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또
2: 아이들끼리 있을 있고 거기에 물론 이제 함께 있는 집사님들도 계시긴 예, 예. 했었는데 순간 이제 아이들 시선에서 벗어나니까. 예. 물놀이 하고 있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네. 갑자기 이제 아이들이 안 보이니까 네. 찾게 되었고,
1: 네.
2: 뭐 여기저기 찾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같이 갔던 이제 우리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바닷가를 다 헤집고 다니고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작은 아이는 먼저 이렇게 발견이 되어져서
1: 그 떠내려 예. 파도에 숨겨서 온 거예요?
2: 예, 네. 발견이 되어졌는데 큰 아이는 발견이 안 되어져서 이제 물속을 이제 저희가 더듬으면서 찾게 된 거죠. 여름 뭐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도 이제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아이를 예.
1: 아휴, 너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싫 텐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어요.
2: 네.
1: 정말. 혼비백산이었을 텐데
2: 네.
1: 그게 이제 뭐 응급처치를 하고
2: 네.
1: 하지만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후에 발견이 된 건가요?
2: 네. 이제 작은 아이는 뭐 이렇게 이렇게 바로 발견해서 네. 인공호흡도 하고 네. 119에 요청을 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워낙 바닷가하고 병원하고 거리가 머니까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응급차가
1: 네.
2: 곱차 오는데도 오래 걸렸고 가는데도 오래 걸렸고 이제 제가 이제 큰아이 곁에서 같이 구급차 타고 가면서 인공호흡을 같이 이제 구급대 요원하고 같이 이제 하면서 갔는데

0: 병원에 도착해서 뭐 두 아이 다 인공호흡을 병원에서 실시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사망 진단을 받은 거죠.
1: 그 발견되기 전에 두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바닷속을 예. 파고 찾아주셨을 텐데
0: 예.
1: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 두 분의 이름을 외쳤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순간이었을 텐데요. 어머니인 문 목사님은 아휴 좀 떠오르기 싫은 순간이시겠지만 얼마나 더 애 같았을까요?
2: 아이들이 형제가 마치 둘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두 살 더 어린데 지냈어요.
1: 예.
2: 또 형이 동생을 잘 돌봐줬고
1: 예.
2: 동생은 또 형을 너무나 잘 따랐고 그냥 같이 있었던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 둘은 같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어디선가 둘이 따로 있으리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고 작은 아이를 먼저 물에서 건져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건져냈는지 그 모습은 제가 그때의 장면 생각이 나지 않고 근데 그때 분명히 그 근처에 큰아이도 있을 거지라는
1: 예.
2: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늘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근데 작은아이가 건져질 때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1: 아, 그럼요.
2: 뭐 어떤 그 순간에는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요.
1: 그렇겠죠.
2: 그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이제 끝났구나 우리 인생은 끝났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 그리고 이제 작은 아이를 제가 먼저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이름도 모르겠고 어느 병원인지 또 어디로 아이를 데리고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저 저는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우리 성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대신 죽을게요. 아이들이 저보다 할 일이 더 많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기억 어른들이 아이는 가슴에 묻는다고 했던 네. 그 말처럼 늘 그 순간을 이렇게 떠올리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그 당시에 그 장면 그냥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그 순간 그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3: 아이를 또 한꺼번에 둘을 잃었다는 게
1: 그렇죠.
3: 아, 상상조차 못할 고통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힘드셨을지 가늠이 안 되네요. 어떻게 이걸 이겨내셔서 어떻게 지나가시게 하나님과의 또 만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2: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다 사망 선고 내려지고 장례식장이 꾸며지고 식구들이 다 내려오고 그 앞에 이제 애들 사진을 갖다 놓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1: 아유, 못 보죠, 못 보죠.
2: 함께 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한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왜요? 제가 하나님한테 많은 거 원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 본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에 그 따뜻한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기를 원했고 또 아이들과 예배드리면서 또 전도의 사명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한참 큰 소리로 막 주변의 사람이고 누구고 의식되지 않고 단지 하나님 앞에밖에만 고함을 치를 수밖에
1: 그렇죠.
2: 없었어요.
1: 네, 네.
2: 세상 누구의 위로도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소리치르다가 잠시 제가 좀 정신을 잃었죠.
1: 예, 예.
2: 근데 그때 예수님이

0: 환한 세마포를 입으시고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저희 아이들을 양손으로 이렇게 안으셨더라고요. 그리고는 내가 이 아이들 사랑한다. 근데 그 순간에는 사랑하시는데 왜요? 잠깐의 순간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래 우리 아이들 천국에 갔지.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소망했잖아. 아이들하고 늘 가정예배 드리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나누었잖아. 우리는 모두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늘 얘기했잖아. 이런 생각도 같이 함께 드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안으셨다는, 안고 계시다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큰 위로가 됐었고, 깨어났을 때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큰 슬픔에서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1: 이제 저희들이 좀 어려운 시간을 참 많이 길게 지났어요. 아이들의 흔적도 네, 있고 또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나름 한다고 했는데 네, 네. 주변에 바라보는 시선도 느껴지고 네. 예수 잘 믿었던 가정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네, 들게 네. 하고 뭐 저희 가정이야 그런데 저희 가정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저희 가정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또 저야 군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출근하면 네. 또 가정에 남아있는 아내는 또 아이들 흔적과 함께 또 지나야 되고 또 바로 이어지는 시간이 또 계약을 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소리 내면서 아파트 앞을 지나가고 저희 이제 뒷베란다 창문을 열면 바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이 보이고 멀지 않은 곳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2: 등하교하는 모습이
1: 등하교하는 모습 보면서 그 시간에 참 고통스럽게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8월 말이니까 어떤 뜨겁잖아요. 네. 산에 필 꽃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나 짙은 향기인데 여지껏 그런 향을 맡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꽃향기, 이게 꽃향기일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향기로운 향이 저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리고 이제 장례 일정 다 마치고 제가 이제 같이 가신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목사님 내려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런 향기야. 향기로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 갔구나.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 아이들이 그 힘들고 상상하면 물에 빠져서 허적일 때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그래 우리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고 그 산에서 받은 그 향기로 다시 한번 위로를 받았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철저하게 아주 세심하게 향기로 환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에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학교 애들 가는 시간 되면은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는 밤새 잠 못 자고 하다가 이제 아침 출근할 때 잠깐 눈을 떠요.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그때 조금 있다가 아이들 학교 가는 소리 들리면 저는 더 괴로운 거죠.
2: 그럼요.
0: 늘 다니던데 창문을 열면 학교가 보이고 아이들 가는 뒷모습을 보고 손을 흔들고 했던 그 당시 그런 길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없고 다른 아이들은 다 학교 가고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 잠을 재우시는 거예요. 출근하고 나서

0: 저도 모르게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는데 잠들었다가 깨어보면 아이들 학교 다 가고 10시 정도. 그 시간에 눈을 떠보면은 조용하게 아무도 없고, 이것은 제가 뭐 억지로 자려고 해도 잠을 못 자던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표현을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훗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많이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셨구나.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겨내고, 또 그때 일어나서 청소기를 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한테 울부짖는 거죠. 왜였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었어요?
1: 그럼요.
0: 하나님 왜 둘이었어요? 차라리 주시질 말지. 그렇게 막 소리치고,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치고 있을 때 또 옆에서 이야기했던, 조잘조잘했던 그런 음성들이 들리는 것 같고, 그럴 때 더 괴롭고,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잊으려고, 사실 늘 보던 이제 이 기독교 방송들을 켜놓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그냥 찬양 소리 크게, 말씀 소리 크게 들어놓고, 옆에 뭐라고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제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주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본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방송의 이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그때 깨달았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저한테 있다고 생각이 듣고, 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또 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사람들이 그런 간증도 듣게 하시고, 또 그런 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저 스스로도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셔서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2: 그럼 지금 막 체험도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도 막 직접적으로 본 것도 있고, 혹시 아빠 입장에서는 그런 건 없었나요? 하나님의 위로라든가.
3: 이제 제가 막 기도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에 대한 환상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깨끗한 물에 아이들이 발을 담그고, 아이들이 물놀이 사고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둘이 제잘거리면서 아빠를 향해서 또 엄마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뭐 여러 번 있었던 일이고, 저희 가정이 이제 특별히 거기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우리 초급 장교들을 유격장에 가서 유격장 전도 집회를 많이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뭐 10살, 8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무슨 뭐 큰 무슨 지혜가 있었겠어요. 부모들이 하는 거 따라와서 같이 도와주고 하는 그 정도였는데, 특별히 이제 큰아이는 이제 컴퓨터를 좀 할 수 있는 나이여서 아빠가 이렇게 찬양하면 찬양 가사를 PPT 넘겨주기도 하고, 이제 집회가 끝나면 그 형들에게 간식 나눠주는 그 일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형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간식 나눠주면서 그렇게 했던 그것을 환상 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마음이 자책감으로, 죄책감으로 이렇게 짓눌렸던 시간을 또 아이들의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일어서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날은 그렇게 마음이 회복되어졌다가 또 어느 날은 다시 또 넘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 반복되어진 삶을 여러 날을 이제 지내게 되었죠.
4: 우리가 흔히들 자식을 잃는 곳

0: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과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원에도 많이 가셨다고요.
1: 예, 저희가 이제 장례를 마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같이 가셨던 목사님이 저희들을 늘 지켜보신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위로 얻을 수 있는 길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기도원을 갔어요. 오살리의 순봉 기도원을 갔는데 그 당시 기도 제목은, 김 목사님은 군에서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전군의 소문은 다 났죠. 네. 군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의 삶의 방향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 때, 이제 나름대로의 응답이 있었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죄책감, 저한테는 너무나 컸거든요. 엄마로서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는,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시고 엄마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던 그 죄책감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있었지만 나는 이제 웃으면 안 돼, 우리 가정은 이제 웃을 수 없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게 우리 보면서 자식 보내놓고 그것도 둘이나 보내놓고 웃을 수 있어? 네. 너무 뻔뻔하지 않아?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목사님이나 저나 웃음이 참 많았고 저희 가정이 잘 웃었고,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저희 가정에 이런 슬픔이 있는지 얼굴 보고는 아무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모두 웃으면 안 돼, 그리고 오래 살아도 안 돼, 이런 죄책감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책감이 저를, 물론 뭐 웃을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까 웃을 일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웃을 일에서도 아무리 앞에서 누군가 재밌게 얘기해서 다들 웃어도 제 스스로가 그것을 누르고 있었고, 그런데 그 기도원에 우리 삶 속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가정 사랑해 하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짧은 기간에, 장례 기간에 가졌던 그런, 이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웃으면 안 되고 빨리 죽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되 정말 굵고 짧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들을 거기서 만져주셔서 그 조금씩 조금씩 그 깨달음이 바로 크게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그 다음날 또 다른 메시지로, 또 다른 찬양으로 위로로 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했던 그 순간들, 그것이 바로 우리, 저의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2: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간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 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는. 사랑은 지금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내일의 사랑은 설레겠지요. 하지만 어제의 사랑은 노래가 됩니다. 언제까지나 닳지 않는 어제의 사랑 노래를 듣고 또 듣습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왠지 그 대답을 노래만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대답 없는 흰 눈만 하늘로 올라갑니다. 노래에 의한 임희윤 음악평론가였습니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2: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마음을 모아 함께 세워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소중히 지켜온 가정이 무너지고 믿었던 관계가 어긋나고 애써 온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성전을 다시 세웠지만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눈물이 난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픈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느냐입니다. 느헤미야는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우리도 염려가 깊어질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며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준비했습니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고 여행에 필요한 조서와 건축에 사용할 제목도 요청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밤에 나가 무너진 성벽을 직접 살폈습니다. 마음이 간절한 만큼 행동도 신중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서둘러 결론을 내리거나 감정에 이끌려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사실을 살피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오늘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준비를 마친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함께 성벽을 건축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신 일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응답했습니다. 성경 느헤미야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들은 각자 맡은 구간에서 성벽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에 다른 사람의 수고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그렇게 세워집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지혜를 보태며 누군가는 낙심한 이웃의 손을 잡아줍니다. 작아 보이는 섬김도 함께 이어질 때 공동체를 든든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회복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까? 혼자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곁에 있는 이들과 힘을 모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아픔을 기도로 모으고 지혜롭게 준비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0: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1: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장재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항상 이 예가 떠올라요. 그래서 늘 어디든 소개하고 싶습니다. 청교도 시대 때는요, 신앙 교육이 좀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려면 입교 문답, 우리도 입교 문답 하죠. 네, 입교 문답을 합니다. 한 자매가 그 문답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한번 물으셨어요. 자매님, 자매님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 믿게 됐으니까 저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매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더 큰 죄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래서 그 장로님이 묻습니다. 자매님, 그렇다면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뭐가 달라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의 대답이 오래도록, 청교도 요 1화로 굉장히 오래도록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던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여기에 오늘 우리가 나눌 핵심 메시지가 이미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닐까요? 여전히 죄인이죠. 죄인인데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칭해주시는 거죠. 우리 솔직히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방향이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죄를 향해 같이 달려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죄로부터 좀 도망치고자 하는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를 재고 있지? 청교도 그 자매는 이렇게 방향으로 자신의 기준점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나를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를 평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고 실은 우리도 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요 상대평가로 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에 올려놓는 거죠. 이 상대평가의 묘한 습성이 하나 나타납니다. 어떤 습성이 나타날까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내로남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 알려줍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요 절대평가래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시,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나보다 죄 많은 사람,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 적게 지은 사람, 더 심각하게 들, 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상대평가하지 않으세요. 저울 이렇게 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평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이 절대평가가 어떤지. 우리가 흔히 죄를 얘기할 때 하마르티아, 뭐 하마르티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역을 벗어났다. 근데 잘 보세요. 관역을 벗어날 때 어떤 사람은 아쉽게 벗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할까요? 관역 못 맞춘 건 똑같아요. 우리는 내가 조금 벗어났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더 많이 벗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관역 맞지 않았네. 절대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기준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야고보서 2장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 99가지를 지켰는데 하나를 범했다고 모든 게 다 범한 것이 된대요. 우리 상식으로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99점 맞았는데 그 1% 때문에, 1점 때문에 그런다니요. 근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룩을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수준에 맞춰서 낮춰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깎아 내려주시지 않으세요, 거룩을요. 하나님은 그냥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니까요. 합격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정해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면요, 정말 우리 죄를 낱낱하게 막 펼쳐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여러분, 3장을 읽어내려 가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막 정죄하는데 신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막 정죄하는데 막 신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3절에 가보면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한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병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정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직장과 일터에서 나의, 여러분, 저울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은 상대적으로 올려놓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하면서 혹시 안도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저울질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절대평가를 다 까먹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어느새 남과 비교하는 동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절대적인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죄에서 좀 방향을 돌이키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은 죄를 알아야죠. 특별히 죄의 뿌리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의 뿌리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김용국 목사가 쓴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부분을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자기중심주의로 설명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차용하겠습니다. 차용하면서 풀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바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죠. 맞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며 살려고 하지만 이런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상처받기도 합니다.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허망함을 맞닥뜨린다고요. 애써 포장하지만, 애써 의미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때로는요, 절망 가운데도 어깨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오랫동안 인류가 씨름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건 제도의 문제다. 사회적 제도 구조의 문제다. 거쪽에 자신의 인생을 걸면서 정치제도, 사회제도, 복지 이런 것들에 힘을 쓰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에 투자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교양 있는 시민,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내는 것을 교육하기에 이르르죠. 또 어떤 이들은 기술의 문명도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전통적으로 억압되어 온 엉망에 있었다.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을 외쳐야 된다.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문명은 굉장히 발전해 왔습니다. 눈부시게 문명은 발전해 왔습니다. 이게 아무 효력이 없었다.

얘기합니다. 사회적 합의나 규범을 어긴 것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 혹은 조금 더 들어가서 스스로 양심을 속인 것, 어긴 것, 이런 걸 죄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의들로 바라본다면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닥 죄인 아닌 것 같은데. 민형사상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뭐 남에게 해를 크게 끼친 것도 아니고, 뭐 양심을 크게 뭐 속인 것도 아니고,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도 건강한 시민이다.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갈까요? 죄는요, 실은 중심의 문제로 다릅니다. 중심의 문제로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께 있죠. 우주 만물의 존재와 그 원칙과 질서를 세우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질서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주의 중심에서, 사회의 중심에서,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에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몰아내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앉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는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 영어로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sin이라고 얘기하죠. sin을 얘기하죠. 근데 sin의 가운데 철자가 뭘까요? i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중심주의, i-centeredness라고 얘기합니다. 나 중심주의,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만물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우연하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인간 스스로가 뭐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인간이 주인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를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부여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결정해서, 열심히 해서 이룬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셨잖아요. 이거 우리가 부여받은 거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나거나, 이 키 정도, 이 외모, 아니면 이 지적 능력, 이 성품, 이 기질, 상당히 많은 것들은요, 우리가 부여받은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뤄낸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게 다 내 거래요. 본능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무시할까요? 온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단순한 실수일까요?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을 행세하는 것, 이것이 찬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심, 하나님이 중심인데 내가 중심이 되니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순간 우리가 인간이 가장 본질적인 걸 놓치기 시작하니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간을 동물로 얘기합니다. 본능에 충실하래요.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1등석 비행기에 앉아있을까 할지라도 만약에 비행기 엔진이 꺼졌다면요, 여러분, 가장 좋은 1등급에 앉아있을까 하더라도 그 비행기는 추락하는 비행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예술적 그 문화 활동을 영위해 나가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뭐 사랑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그 인생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꺼트려 버리고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은 곧 뭘까요?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멋진 좌석에 앉아 있어도 그것은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시는,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거의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무시죠. 아무리 어린아이도 무시하면, 예,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부부간에도 서로 무시하면 문제가 생기죠. 부모와 자식

시간에도 무시하면 서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이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가벼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현재 삶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대충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서 오늘도 행성도 만물이 움직여집니다. 심지어 그 원칙 안에서 동물들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인간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분이 세우신 원칙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납니다. 어렸을 적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을 갔습니다. 겨울철이었습니다. 미끄러운 곳이에요. 뛰지 말고 조심히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난 마음에 어떻게 할까요? 확 뛰다가 꽈당 넘어졌습니다. 무시하면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칙인데 그걸 무시하고 살아간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죄인데 그 죄의 값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뿌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그 책에서 또 비유를 듭니다. 우리 죄의 뿌리가 얼마나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한 나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나무를 보고 판단할 때는요, 잎사귀와 열매를 보면서 판단하죠. 자, 그 나무에 사과가 달렸어요. 그럼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죠. 그런데 만약에 열매가 없고요, 그냥 딱 잘라서 밑둥만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밑둥만 보고 사과나무인 걸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식물학자 아닐까요? 자기가 심었던 사람이든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잎사귀와 열매만을 가지고 죄라고 생각한다고요. 사회 규범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남에게 해를 보이거나 그런 나쁜 행동을 할 때 그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죄만을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고등종교에서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 수련, 마음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니라. 주님도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줄기통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들어가는 겁니다. 잎사귀와 열매를 잘라내고 줄기를 잘라내더라도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 뿌리 속에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냥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죄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나 중심주의.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깊은 뿌리라는 겁니다. 이 뿌리가 하나님이 향해서가 간 게 아니라 나를 향해 뻗어 있는 게 그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정말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정말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한계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5리터 같아서 콸콸콸 쏟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캔일 수도 있습니다. 따르다 보면 금세 없어집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럭저럭 하나님 없이 살아와도 괜찮다라고 여겼을지 몰라도 진지한 질문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시작할 수 있는 시기 언제든지 있는 기회가 아니라 언제든지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죄인일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없이 산다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한다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죄인인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주 없이 사는 삶이 진짜 죄인인데 그걸 괜찮다고 여겨왔다면 여러분, 우린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었냐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역설이 여기 있어요. 뭘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와요. 그냥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나는 그냥 조금 빗나갔는데요,

0: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 하나님 너무 오버하셨는데요. 뭐 제가 그 정도 비껴난 거 가지고 무슨 십자가에까지 달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아예 빼앗아 버리고 내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난 정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이게 자신의 전 존재를 흔들게 됩니다. 그럼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한 여인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지도 않고 향유를 묻지도 않아요. 근데 죄 많은 여인이 나와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반대로 많이 사함을 받은 것을 아는 자일수록 어떨까요? 그분께 감사로 나아가죠. 우리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일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 그 자리를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좋은 충고나 뭐 본보기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자리를 다시금 그것이 바로 나의 자리임을 하나님의 자리임을 알려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린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죽은 존재가 다시 조언이나 충고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에스겔 메마른 뼈 골짜기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만 살아나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죄인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방향전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제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깨닫는 게 방향전환의 시작이에요. 다시 처음에 그 청교도 자매로 돌아가 볼까요? 그녀가 더 큰 죄인이라고 느낀 것은요. 신앙이 퇴보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사이에 더 많은 죄악을 저질러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한 빛 앞에 서면 설수록 뭐가 보일까요? 자신의 실체가 더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음 주 그래서 이 자리에 만났을 때 지난주에 있었던 죄의 포지션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조금 더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장재우 목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2: CBS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7: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6: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

0: 보호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1: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0: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AI에게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말하긴 조심스럽고 누군가에게 부담 주기는 미안한 마음을 AI에게 꺼내놓는 것이죠. 그러면 또 AI는 5초, 10초, 금세 답변을 내놓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위로는 조금 다르죠. 정답을 주지는 못해도 곁을 내어주거나 마음을 건네기도 합니다. 진정한 위로란 어쩌면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든 내 마음 곁에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어요.

김상진의 옆에 있을게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CCN 캠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더 뭔가 따뜻한 그런 찬양들도 많이 전해드릴게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오늘 목요일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 두 분 쌤 일찌감치 오셔서 한참 재미있게 토닥토닥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들어와 주세요. CCM 공부방 잠시 후에 문 열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육종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2: 솔직아, 찬송할 건데 할 수 있어? 어떻게 하지? 불러볼까? 준비 씨 할 수 있어? 네. 예쁘고 크게 하자. 네. 시작.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그냥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죠. 솔빛 위로송 차일드 버전 함께 하셨고요. 김대환의 계신 주님. 원곡은 주찬양 선교단 곡을 많이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또 믿고 듣는 목소리 김대환의 계신 주님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CCM Camp.
1: CCM 공부방 문 활짝 열렸습니다. 두 분 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3: 김쌤입니다.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우리 똥지혜님께서 보셨죠? 차렷! 열중시옷! 선생님들께 경례!
2: 뒤로 오더라!
3: 반장이신 아니,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 네. 반장을 스스로 임명하셨어요.
3: 네, 그래서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까 또 제키리님은 네. 좋은 네. 말 할 때 빨리빨리 들어와서 기다리고

0: 네,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들 일찌감치 오셔서. 자, 오늘 두 분 선생님을 환영하고 계신데 저의 입장에서는 실은 항상 두 분이 한쪽에 네. 나란히 모여 계시다가 오늘 약간 스튜디오가 자리 배치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 월요일부터 개편이 되면서 박요한 목사님께서 오후 2시에 네. 생방송을 진행하시는 자리가 지금 주영훈 쌤께서 앉으신 그 자리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을 그래서 떨어뜨려 놨어요.
1: 어, 김쌤 얼굴이 안 보여서 이렇게 놀려먹는 재미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2: 너무 깨어나네요.
0: 저의 입장에서는 약간 좌청룡 500호 같은 네. 네, 아주 든든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항상 이렇게 같이 뭉쳐서 장난치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동을 가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부릉부릉부릉 시동 걸려고 지금 준비하는 그분을 지금 살짝 떨어뜨려 놓으니까 네. 큰 모니터 화면에
2: 모니터가 가려서 저희가 아이컨택으로
0: 그죠. 네,
2: 뭘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0: 근데 너무 지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 바람직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모습.
2: 아, 저희 손 잡고 진행했는데 항상
0: 아, 지금 손도 안 닿는 아주 먼저
1: 비춰야 될 판이에요.
0: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오늘 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2: 네, 잘생긴 제가.
0: 아, 그럼 좌청룡 김쌤께서 먼저.
2: 자, 이미 뭐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이신 연평안님께서 9월 1일에 정규 3집을 발매하셨어요. 2018년도에 그 요괴뱃의 노래로 유명한 그 정규 2집이 있었고 지금 8년 만에 발매를 하신 건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싱글 몇 개를 발매를 하셨고 이번에 이제 또 추가해서 인트로 아웃트로 연주까지 포함해서 14곡이나 엄청나게 또 담아주셨고요. 세 곡의 그 타이틀곡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곡은 요즘 많이 회자되는 장근희 씨가 부른 주의 은혜. 그거는 CBS에서 풀려서 많이 네.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0: 장근희 씨 곡은 많이 신청곡이 네. 들어와서 제가 한번 언급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2: 저는 남이 소개한 건 안 하죠. 그래서 네. 슬프다라는 곡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 네. So sad.
2: So sad. 그 연평아님이 원래는 교사였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안정적인 직업을 내려놓고 이렇게 풀타임으로 찬양 사역에 더 올인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자마자 사실 이 막 코로나가 터지고 하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맞았죠. 그래서 이 결정이 잘한 결정인가 고민도 많이 됐었고 그런 여러 이제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 마흔대를 보내면서 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교차되면서 내가 갖고 있던 그 신앙 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었나 이런 걸 많이 돌아보게도 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 앨범을 쫙 푸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 앨범들보다 네. 현실적인 고민들 뭐 이런 초조함 이런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는 완성되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담겨진 거고 슬프다라는 노래는 그거에 아주 정점을 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2: 내 안에 이런 슬픈 감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러니 주님 계시니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게 왜 그런 걸까 나는 왜 뭐 이런 것들을 던지는 질문의 노래예요. 근데 이 작사를 아내 되신 이정환님께서 하셨고 이분이 그런 감정의 섬세한 걸 많이 잘 다루세요.
0: 네네.
2: 그것에 이제 연평아님이 작곡을 하셨고 이 곡의 이제 피처링 가수로는 우리 오벳 많이들 네. 좋아하시는데 오벳의 김은주님 저랑 우리 주쌤이 입을 모아서 우리나라 CCM 중에 가장 슬픈 목소리를 가지셨다.
0: 아...
2: 슬픈 제목, 슬픈 목소리. 이야기에 슬픈 목소리가 담겨서 와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울려주는 그런 곡이고요. CBS에선 당연히 소개가 안 됐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1: 네. 제가 주님과 호숫가를 거닌다를 만들어놓고 한 2년 동안 가수를 못 구했었어요.
0: 네.
1: 근데 결국에 이제 오벳의 김은주님이 노래를 해주셨는데 네. 노래도 잘하시긴 하지만 정말 그 노래 자체의 그 슬픔이 그냥 묻어있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근데 이 노래를 만나서 더 잘 표현해 주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이 있고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렇게 음악으로 그 느낌을 더 더해 주셔서 더 많이 이렇게 와닿는 곡이 된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네. 이 곡이 얼마 전에 이제 지난 9월에 발매된 소개한 곡들 중에 저희 채널에서는

0: 매치 시청자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1위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제목이 슬프다. 네. 듣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예전에 청지기 불안을 소개하셨을 때 그 우리가 보통 CCM에서는 항상 기쁨과 이겨내는 승리와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불안을 딱 소개해 주셨을 때 뭔가 더 큰 한 단계 나가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네. 슬프다도 어쩌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네. 아직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함께 들으면서 저 공부하는 시간이 될 텐데 자, 한 가지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쌤께서 모범생을 좀 많이 선정을 하실 계획 이십니다.
0: 벼르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 뜨고 반응이 좋으신지 오늘은 그 전에 들으셨던 분, 드렸던 분 상관없이 선정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께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우와. 자, 모범적인 자세로 오늘도 피드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 김태님, 저 추천 좀 해주세요.
0: 저도 좀
1: 네. 네, 연평안 김은주입니다. 슬프다.

0: 네, 슬프다. 연평안 씨의 곡은 워낙 믿고 듣는 그런 곡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김은주 씨가 부르는 버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굉장히 슬픈 목소리다. 이렇게 미리 조금 듣고 들어서인지, 저는 실은 제가 그 가요 중에서 좀 친숙한 목소리와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많이 소개를 며칠 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이분이 정말 공기반, 소리반 같은 느낌의 약간 바람이 분다?
1: 그렇죠.
0: 이소라 씨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그리고 보내주신 사연 중에서도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정말 좀 정말 슬픔을 잘 표현한 것 같다. 지금 모범생들 다 지금 엄청 바쁘시죠? 모범생
1: 네네.
0: 사연 보시느라고.
1: 네, 지금
2: 열심히 반응
1: 귀에 아무
2: 중이고.
1: 얘기도 안 들어오고 있고요.
0: 지금 모범생만 지금 모범상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고 메아리로 들어. 네네.
1: 우리
0: 네,
1: 그
0: 너무 잘
1: 노래한
0: 들었습니다.
1: 은주님이
0: 네.
1: 이 곡에서 피아노도 연주를 했는데 노래도 정말 잘하지만 피아노 더잘 치거든요.
0: 네.
1: 유재하음악경연대회라고
0: 아,
1: 싱어송라이터들이
0: 맞아요.
1: 참여하는 대회 있는데 그 대회
0: 네.
1: 출신이에요.
0: 아,
1: 네네. 그래서 뭐
0: 그러시구나.
1: 실력으로 여러모로 검증이 됐는데 이 곡에서 또 그런 진가들이 드러나서 더 좋았던
0: 네.
1: 것 같습니다.
0: 그러셨군요. 자, 너무 제목도 또 간결하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정말 모범적으로 빨리빨리 피드백을 해 주셔서 두분 쌤이 지금 소개보다는 모범생 선정하시느라 마음이 바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갈 길이 또 머니까. 자, 이번에는 우베코가 맞는 거죠? 좌청룡 우베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네. 자, 주 쌤께서 소개를 해
1: 제가 좀 바쁜데 하겠습니다.
0: 네. 바쁜데. 네.
1: 자, 이어서 소개할 곡은 지난 7월에 발매된 김하은님의 내 삶이 기적이었네입니다. 김하은님은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셨고요. 현장에서는 또 사역하실 때 그렇게 많이 부르신다고 해요. 그런데 모르고 들으면 음원으로는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약간 파퓰러한 스타일로 그렇게 부른 곡입니다. 총 10곡이 담긴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0: 형, 요즘에 CCM에서 정규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귀하고요. 김하은님이 10여 년 가까이 사역을 해오면서 어렵게 이번 앨범을 이렇게 만들어서 더 응원의 마음이 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하은 작사,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 CCM 가수 민호기 목사님이 작곡했는데요.
1: 왜 웃으세요?
2: 아니, 민호기 목사님이 지금 들으시면 너무 좋겠다.
0: 누가 요거 좀 잘라가지고 좀 전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매일 기적임을 고백하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이미 기적이었음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현악의 아름다운 연주가 함께하는 곡인데요.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2: 네, 김하은, 내 삶이 기적이었네.

내 삶이 기적이었네. 김하은 씨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CCN 공부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곡들이 어떤 곡들은

0: 정말 신곡일 수도 있고 4년 전에 발표된 곡일 수도 있고 한데 정말 모든 곡들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1: 근데 세련된 것과 비례해서 인기를 얻거나 유명해지지 않는다는 게참 안타까운
0: 그렇죠.
1: 일이죠.
2: 네.
0: 그렇죠. 아무래도 CCM이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는 그런 계기가 이 공부방 통해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곡 소개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2: 민욱이 목사님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민호기 목사님 집회하실 때 진짜 잘생기셨어요. 이런 사연도 지금
2: 아까 그러기엔 너무
0: 있어요.
2: 크게 웃으셨.
0: 아,
2: 네. 아닙니다. 입을
0: 제가?
2: 막으셔가지고.
0: 자, 아, 오늘 두 곡을 소개를 해주셨고 보너스 곡도 준비를 하고 계신데
2: 네.
0: 보너스 발표하기 전에 오늘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좀더 많은 분들께 모바일 쿠폰으로 날씨가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따뜻한 커피 쿠폰으로 선물 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열심히 지금 모범생 찾으셨거든요. 자, 먼저 그러면 어떻게
1: 네, 제가
0: 김쌤,
1: 먼저
0: 네?
1: 영육구원님,
0: 네.
1: 푸아님,
0: 푸아님,
1: 내꿈바라기,
0: 내꿈바라기님,
1: 러브레터. 네.
0: 러브레터님, 어우,
1: 축하드립니다.
2: 네. 저는 지각하지 않으려고 일찍 오신 최여사님,
0: 아,
2: 그리고
0: 네.
2: 감기 걸려서 아까 슬프다 더 슬펐다고 와이런님, 그리고 하은님 목소리 좋다고 해주신 혜진사랑님,
0: 아,
2: 이렇게 했습니다.
0: 네. 아, 잘하셨습니다. 저는 자칭 반장이셔서 왕서방님과 똥찌님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저희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끝곡으로 보너스곡
1: 네,
0: 어떤
1: 보너스는
0: 곡인가요?
1: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가족 찬양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예, 호연님 가족, 그 아이 첫째 아들의
0: 네.
1: 목소리에서 네 개로라 막
0: 네,
1: 이제 뭐 두키 올리는
0: 맞아요.
1: 거 얘기하고 했는데 예, 그 호연님 부부가 이제 또두번그 다음에 또 싱글 내셨는데 9월 10일 발매한 잠수라는 곡입니다. 네 개로라는 굉장히 좀 다른 분위기인 곡인데요. 4월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사님 좀 내려놔 정신이 하나도 없지?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때 선배 목사님이 나에게 주신 말이 있는데 잠깐 잠수하라고. 그러니까 수면 아래로 잠수를 하면 그 수면 위의 문제들을 그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는 이제 그런 조언을 주셨는데 그것이 위로가 되고 아 이걸 통해서 뭔가 말씀하신 것 같다. 그래, 주님 안에 잠수를 하자. 그럼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다룬,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다룬 곡인데요. 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 나도 주님 안에 잠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곡입니다.
0: 네.
2: 사실 깊이 있는 어떤 은유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여운을 주고 한번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호연님의 이 곡이 전에 소개해 드렸던 네 개로라는 굉장히 생기발랄한 그런 곡이었다면 아 뭔가 한번더 이렇게 묵상하게 하는 그런 곡이어서 이 밤에 같이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잠수라는 제목도 굉장히 독특하고 오래오래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2: 네.
0: 들으시면서 또 마음에 다 저장하셨다가 나중에 CCN 캠프 통해서도 신청하셔도 되고, 근데 저희 모범생 분들은 다 내일 아침 샬롬 CCN과 뭐 해서 다들 신청을 하셔서 또 다시금 복습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네.
1: 훌륭해요.
2: 멋집니다.
0: 아, 정말
1: 최고예요.
0: 박수를
1: 와.
0: 보내드리면서 자, 두 분쌤 오늘 제가 떨어뜨려 놓은 게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두분 너무
2: 오늘 너무
0: 진지하게
2: 차분하지 않았나 싶은데.
0: 그니까요. 너무 너무
1: 장난을 못
0: 분위기가
1: 치겠어.
0: 너무 그러니까 분위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2: 저희
0: 자, 두
2: 영상
0: 분쌤
2: 통화라도 김쌤이랑 하면서 해야 될것
0: 오늘 정말 제대로 된 약간 삼각구도를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0: 자, 두 분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CCM 공부방으로 진행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세 곡의 찬양 공부해 봤습니다. 연평안, 김은주 슬프다, 김하은 내 삶이 기적이었네, 그리고 지금 들으신 곡 호연의 잠수까지 함께 하셨어요. 자, 그리고 혜진사랑, 최여사, 와이러니, 왕서방, 똥찌엔, 러브레터 푸하, 영육구원, 내꿈바라기, 이렇게 또 모범생으로 선정되신 거 축하 드리고요. 모바일 쿠폰으로 따뜻한 커피 한 잔 받으실 수 있도록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681님께서 수험생 손녀 이제 대전으로 청주로 면접시험 보러 갑니다.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시길 하시며 신청하신 곡이에요. 장윤영,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장윤영의 음성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나에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해외 CCM으로 너무 우리에게 친숙한 곡이잖아요.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돈 모엔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도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계속 전해드리고요. 또 새로운 코너 묵상글 소개해드리는 깊은 밤 내 영혼의 노래도 함께할게요.

0: CBS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교계 뉴스입니다. 백석학원이 건학 50주년을 맞아 천안 백석대학교 백석홀에서 넥스트 50 찬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열린 찬양축제에는 모두 3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찬양축제에는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학생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백석대 교목본부장 공규성 목사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번 찬양 집회를 통해 백석학원에 다가올 50년을 여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림교회가 오늘 경기도 평택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성취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광림교회는 28년째 통일성취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도 육해 공군과 해병대 6개 부대에서 동시에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설교를 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국군 장병들의 안전, 북한 주민의 자유와 복음 전파, 평화로운 복음 통일 등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목회자의 과도한 사역이 사실은 일 중독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오늘 중독을 주제로 개최한 오찬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한성열 교수는 목회자의 일 중독은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본인도 알아차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어 목회자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목회 현실도 문제라며 목회를 못하면 갑자기 불안해하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미래목회포럼 대표 황덕영 목사는 이번 포럼이 한국교회가 중독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총회본부에서 총회대의원 파송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사전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예성총회 부총회장 이상문 목사가 담임 목사 전원을 총회대의원으로 파송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 모인 이들은 지교회 담임 목사 전원을 총회 대의원으로 파송하는 방안은 대부분 찬성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총회 임원회에 보고된 뒤 법제부 심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노인학대 판정제도 개선 및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제와 토론회 나선 법률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현재 노인학대 판정 기준과 불복 절차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장효진 회장은 노인학대는 엄정 대응해야 하지만 두려움으로 돌봄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규였습니다.
1: CBS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2: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김은영의 CCM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에레즈의 아무도 없는 이곳에 이어서 김명식, 지미선의 오, what a wonderful world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종종 여러분들이 정말 오, what a wonderful world, 아름다운 주님의 지으신 솜씨를 찬양하는 그런 사연들, 사진들 많이 보내주셔서 덕분에 이곳 스튜디오에서도 정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의 아름다움 모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더 많이 보내주시면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쿠폰 받아보신 분들은 살짝 어? 하고 느끼셨겠지만 선물 받은 거예요. 저희 청취자분 중에 그렇게 예쁘게 꾸며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걸 제가 또 잘 활용해서 모바일 쿠폰에 가을을 담뿍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범생 몇 분을 선정을 해봤는데 저에게는 와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모범생이신 거 알고 계시죠? 귀 기울여서 늘 함께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또 보내드린 쿠폰을 CCN 캠프 홍보용으로 잘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또 고운 마음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물론 이번 또 청취율 조사 기간뿐 아니라 저희가 매일매일 특별한 이름으로 상도 드리고 선물 또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사연 신청곡으로 늘 함께해 주세요. 저희가 또 월요일에 개편이 되면서 뭔가 조금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좋은 글을, 좋은 콘텐츠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건 어떨까 싶어서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좋은 신앙의 글, 저의 목소리로 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2부에 마련하는 묵상의 글 시간입니다.

깊은 밤 내 영혼의 노래. 주께 영광을 항상 돌려서 주의 사랑을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경배하게 하소서. 찰스 웨슬리.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냉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난 영광 속에 더 깊이 잠기면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에 완전히 빠져들 것입니다. 우리를 훨씬 초월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놀라움이 너무 커서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날 지나치게 과장된 문화는 하나님의 무한한 주권과 탁월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셔서 그분의 빛난 영광을 아주 조금씩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빛난 영광이 우리를 압도해 버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등만 보거나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와 행하신 일의 영광만을 볼 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에 푹 잠기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공동체와 하나가 되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밤 내 영혼의 노래에 이어서 힐송 한국어 앨범에서 그 크신 사랑 신현미가 부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숙희 님께서 일찌감치 함께할 수 있어서 샬롬 감사합니다. 인사 나눠주셨네요. 고맙습니다. 9057 님께서 일부 CCN 캠프 공부방 새로운 찬양 들으며 큰 은혜 받았습니다. 늦은 밤에 생방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위에 많이 알리고 강추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아, 그리고 오늘 똥찌에님께서 모범상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몇 시간 있다가 미뤄두었던 여름 휴가를 떠나려 합니다 하시며 이 휴가가 특별한 이유는 여행 인원 때문인데요. 장인 장모님 모시고 초등학생 자녀 둘에 아내

처제에 위치학 조카 둘, 9명이 일주일 동안 시드니를 다녀오려고 하는데 설레면서도 이끌고 가야 하는 가장으로 살짝 긴장됩니다. 그곳에서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시며 소풍 가는 마음으로 소풍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와, 정말 대식구가 다녀오시는 일주일간의 시드니 호주 여행, 와우, 안전하게, 무조건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면서 신청하신 곡 준비하고 있고요. 9057님 신청하신 곡 먼저 들을게요. 장하니 주님 부르실 그날에, 지선 소풍.

지선의 소풍 또 앞서 장하니 주님 부르실 그날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림자님께서 비공개로 사연 주셔서 저희 같이 기도합니다. 내일 검사 결과 나오신다고 나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살짝 남겨주셨어요. 또 러브레터님께서 우리 딸 시카고로 45일 출장 가는 날에 사연 보내고 소개되었는데 벌써 45일 지나 내일 귀국하는 날이 되었네요. 잘 견뎌내고 온다니 마음이 떨리고 설렙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고 설레고 떨릴 때 우리 엄마

엄마들 특기 있잖아요. 우리 딸이 돌아오면 엄마표 장조림 먹고 싶을 텐데 준비하시는 그 손길에 정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저희도 같이 외쳐드릴게요. 소고기 메추리알 장조림 하신대요. 유리정은님 나약해 있을 때에도 김영미의 찬양 남겨주셨어요. 이기론 집사님도 찬송가 남겨주셨는데 자, 이 중에서 꿈이 있는 자유의 기다림 먼저 전해드리고요. 또 김수지의 나뭇가지도 제키리님께서 써주셨어요. 두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수지가 부른 나뭇가지였고요. 꿈이 있는 자유 기다림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주천사님도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유해피보험님 모태신앙 두 자녀 신앙회복을 간구하며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또 친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신다는 사연도 길게 써주셨어요. 또 라니네 등불님도 유리정은님도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오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사연 신청곡 저희가 또 이삭줍기로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이차님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맞아, 저도 기억나요. 우리 이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제목 많이들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딸 하영이 수시 S대 합격했어요 하시며 지난 여름방학에 한국에 가서 수시 준비하며 사연 보냈었는데 소개도 해주시고 드라이기 선물도 주셨었는데 아 좋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시며 태어나서 이 땅에 와서 외국어로 공부하느라 지금까지 애썼는데 이제 한국에서 그 꿈을 아름답게 펼쳐가길 기도합니다. 아,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신다는 너무너무 멋진 기도응답. 가끔 이렇게 기도 제목 남기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응답받으신 내용을 보내주시면 또 멋진 그런 사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대 동문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끝곡 조수미 씨와 또 CBS 소년소녀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부르는 사운드 오브 뮤직 메들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목소리로 들으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 마무리하면서 오늘을 보내시는 것도 멋진 일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 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0월 15일 오늘은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생각해보는 국제 흰 지팡이의 날입니다. 흰 지팡이는 도움이나 보호가 아니라 자립과 성취를 의미한다고 해요. 관련해서 올해가 시각장애인용

한글 점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죠. 훈맹정음을 반포한 박두성 선생은 10년에 걸쳐서 신약성경을 점자로 바꾸고요. 또 성경 전체를 이 점자로 완성하기까지 6개의 점에 한글 전체를 담는 노력을 하셨는데 그 애씀이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세상을 향하는 빛이 되고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된 여러 기념일 가운데 하나 이렇게 지나치지 말고요. 국제 흰 지팡이의 날 그리고 훈맹정음 이 두 단어에 오늘 관심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무슨 무슨 날이 있다는 건 이 일을 한 번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자세히 알아보고 생각해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저도 관련해서 찾아보면서 흰 지팡이가 자립과 성취를 뜻한다는 그 단어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국제 흰 지팡이의 날, 네, 훈맹정음, 이 두 단어 하나 오늘 시간이 되실 때마다 찾아보시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텐트메이커스 송재홍이 부른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첫 곡이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합니다. 정님께서 성경 필사전 다녀오셨다고 놀랍고 감사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 시작. 네, 딱 마음을 먹었을 때 해야 돼요. 잘하셨어요. 이 가을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리고 내 신앙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세이플스 앨범에서 들을까요? 깊어져가네.

0491번님께서 한의원에 다녀왔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도 이곳저곳 고장난다고. 아, 스트레스 받으면 풀어야 되는데 한숨만 쉬고 그냥 담고 살고 있으니까요. 약 지어오면서 물리치료하고 돌아오는 길에 좀 서글펐습니다. 몸이 고장나는 거, 또 나이가 듦 이런 것들 느끼게 되면 서글퍼지죠. 근데 다행인 건 내가 내 몸에 관심을 갖게 되는 작은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관심이 시작돼서 조금씩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약도 잘 먹고 이러면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더라고요. 이건 나한테 관심을 갖자라는 신호예요. 스트레스 그만 받자라는 신호기도 하고 한숨 대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찬양을 듣는 것도 이유가 될 거고요. 운동도 시작하고 좀 웬만한 일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바꿔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만가지 이유 신청하신 곡 10,000 Reasons 유은성이 부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8280번님, 처음으로 글램핑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좀 쌀쌀하지만 그래도 참 좋아요. 하늘도 이쁘고요. 원래 좀 싸늘한 곳에서 라면을 먹는 게 이 캠핑과 글램핑의 맛이거든요. 신청하신 홍의사 하나님의 세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첫 청취예요. 샤샤님 반가워요. 주유진의 너를 사랑한다 신청 될까요? 우리가 또 새싹,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 옆에는 새싹 표시가 있는데 이 새싹 우대 정책이 있어서요. 신청하신 곡 되죠. 주유진 너를 사랑한다.

조유진 너를 사랑한다 샤샤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최여사님께서 35년 전쯤 우연히 점자를 잠시 배운 적이 있는데 제가 배울 때는 뾰족한 펜 같은 거 틀에 대고 꾹꾹 누르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써먹질 않으니까 다 잊고 사는 거 있죠. 그때 시각장애인 안내 교육도 받았었는데 원래 배우면 잘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면 이렇게 잊게 됩니다. 제가 오늘 쭉 찾아보면서 뭐를 또 하나 알았냐면요. 지팡이를 이제 이용해서 가시는 시각장애인이 있으면 예를 들어 신호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이 앞서서 그냥 손을 딱 잡고 도와드린다거나 지팡이를 이렇게 방향으로 내가 잡고 인도하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대요. 먼저 그분께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제 길을 건너시는 것 같은데 저와 함께 건너시겠어요? 물어보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혼자 가시도록 하고 예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때 예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물어봐도 좋고요. 한쪽 손을 내 손에 이렇게 잡게 하고 쭉 인도 절대 지팡이를 잡고 내가 방향을 알려줘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좀 알아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또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535번님, 흰 지팡이와 한글 점자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흰 지팡이 또 점자의 소중함을 늘 인정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찬양 부르면서 성경 읽으면서 점자의 소중함을 늘 깨닫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요즘 시각장애인들은 듣기에만 관심을 갖고 점자와 흰 지팡이를 소홀하게 여기는 듯해서 가슴이 아프거든요. 내 뜻을 전할 수 있는 점자, 또 독립을 위해서 있어야 할 흰 지팡이를 외면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이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점자와 불편함이 아닌 삶의 도구로 인정받는 흰 지팡이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10살 때 점자를 배우기 시작해서 어느덧 65세의 나이가 되었는데요. 갈릴리 중창단의 믿음의 눈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조금 추세가 듣기에만 더 집중하고 흰 지팡이와 점자는 조금 예전보다는 외면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런 것도 좀 더 보급될 수 있도록 이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무엇이 없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예, 믿음의 눈으로.

며칠 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사연을 보냈었는데요. 기억납니다. 오늘이 흰 지팡이의 날이라고 하니 항상 뒷주머니에 지팡이 넣고 다니셨던 아버지가 또 생각나서 먹먹해집니다. 이제는 지팡이나 사람들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다니시고 계시겠죠. 땅꼬마님. 그때는 번호로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나와 많이 닮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버님이 시각장애인이셔서, 그때 사연을 함께 나눴던 기억 납니다. 좋은 이웃 시각장애인 찬양단,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갈릴리 중창단의 믿음의 눈으로 두곡 들었고요. 박종성 집사입니다. 수학 기초를 배웠었는데, 지금은 수어라고 하는군요. 수어. 네. 수어 통역하시는 분들 유심히 제가 봤는데, 전문가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표정으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자의 마음이 전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어 통역을 하시는 분이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표정으로도 말을 한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예. 저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맞아요. 그냥 단순한 수어가 아니라 표정으로까지 온몸으로 함께 전달하는 수어하시는 분들, 저도 TV에서 보게 되는데, 그게 언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말하는 거, 손으로 말하는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 행복한 유한나님께서 출장 겸 가을 여행 잘 하고 계신지요. 정신호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이어지는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아하부님이 신청하신 내려놓음 박상규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정신호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까지 함께했습니다. 1부 끝곡은 위럽 앨범에서 골랐어요. 다시 일어나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S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계절을 담은 두 곡으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했습니다. 러빔 주님 닮은 가을, 민호기 그대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고요. 날씨가 좀 서늘해지면 이웃을 더 생각해야 하는 그런 계절이 온 거다.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은 특별히 흰 지팡이의 날이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덧붙여서 레인보우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몇 가지 광고나 안내를 거친 후에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중에서 고물장수 이길상 목사님의 스토리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길상 목사님은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게 됐는데 교회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고물을 모아서 파셨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턱없이 부족해서 교회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사실 CBS가 이렇게 작은 교회 또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후원금의 일부를 교회 돕기에 쓰고 있는데요. 특히 이길상 목사님이 다시 목회 자리에 서실 수 있고 교회를 또 나가고 싶다는 그 성도들의 얘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에 좀 관심을 더 가지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레인보우에 들어오실 때 이길상 목사 후원을 누르시고 CBS 후원을 하시면 이길상 목사님의 돕기에 그 후원금이 쓰여지거든요.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덧붙이자면 아니 이게 다 이길상 목사님을 돕는데 쓰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후원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는 말인데 여러분의 그 후원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흐름대로 어긋나지 않게 잘 쓰여진다 믿고 후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레인보우 들어오실 때 이길상 목사 후원이라는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스토리도 한번 보시고요. 후원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졌죠? 마라나타선 삼선니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김요한 목사가 부르는 자녀.

박종성님이 신청하신 러브 활짝 웃어요. 그리고 김요한의 자녀까지 들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님께서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당양노아의 데이트 참 행복하고요. 힘들었던 날 우연히 듣고 위로를 받았던 찬양이 떠올라서 신청합니다. 이 곡으로 위로 받으셨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커스 워십입니다.

요즘 방구석 찬양 집회라고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가끔 보는 게 있는데 사모님께서 집에서 찬양을 부르시는데요. 목소리도 이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말씀도 재미있게 잘하시거든요. 아니 세상에는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많은 건지 그 달란트가 너무 부럽습니다. 어제 들었던 찬양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데요. 너무 좋고 은혜롭더라고요. 당양로에서 또 듣고 싶어 신청해 봅니다 하신 다솔님. 네, 역시 사모님이세요. 이경미 사모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리고 마커스 워십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두 곡이었어요. 해리와 해피님이 몇 년 전에 라디오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부르시는 모습에 제가 그만 울고 말았어요.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고 자꾸 떠오릅니다. 그 찬송가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은 김현진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김세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들었습니다. 양쪽 무릎 수술을 위해서 어제 입원하셨는데 내일이 수술인데 수술부터 재활까지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당양도 가족들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세요. 주의 옷자락 신청하신 곡 들었어요. 내일 수술하신대요. 지금도 다리가 좀 아프고 침대도 불편하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주무시나 봐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수술 재활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리라 또 믿습니다. 해리와이피님과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현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6244번 쓰시는데 월화수 저희 교회 부흥회였거든요. 저는 방송반이라 빠지면 안 돼서 매일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방송실 봉사했어요. 피곤했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는 한 주였습니다. 이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고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프리지아님, 반가워요. 목소리 들으니까 제 마음이 편안한 게 울컥합니다. 운동 가는 시간이라 정원님 이사원 방송 처음 듣거든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운동도 안 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찬양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이 시간대에도 정원님 진행에 푹 빠진 애청자들 많겠죠? 예, 있으시죠?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 브리지아님, 오랜만에 아이디 분이 반갑습니다. 행복한 엄마께서 지금 딱 잠든 아이를 보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한 기사 보면서 둘째를 간절히 바라는 저는 펑펑 울었거든요. 어디서 들었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기는 있어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아기는 없대요. 아침에 눈만 뜨면 엄마를 보고 웃고 엄마가 화장실만 가도 따라와서 우는 존재가 내 아이 빼고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모든 아가들이 축복 속에서 자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 아기들은 축복이고 또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하는 존재죠. 에스프레소님은 이맘때 짧은 여행도 갔었는데 다들 바빠져서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딸과 덕수궁 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 이렇게 미술관 투어 가요. 눈으로 가을 풍경 많이 담고 오겠습니다. 부러운데요. 이거 너무 부러운데요. 미술관 투어 잘 다녀오시고요. 신혜가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가운 소식은 마하나임님께서 며칠 전에 혈액검사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왔어요. 당화혈색소가 무려 2.5나 떨어졌는데 예, 이 유의미한 결과에 저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회복의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샘님, 오늘 사위가 멀리 인도에서 옵니다. 오는 길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큰 일꾼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게 일하시네 신청하신 곡 강중현이 부릅니다.

강중현 주가 일하시네 였습니다. 황금들력 한 바퀴 돌아 찬양 들으면서 차 한잔하고 있는데요. 이 여유로움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를 할 예정이에요. 해도 농장님 추수의 기쁨도 기대합니다. 얼음새꽃님도 식집사시군요. 저희 집에서 34년을 키운 관음죽 화분을 몇 달 전에 예쁜 동네 카페에 기증했어요. 거실에 키우기가 너무 커서요. 그 세 가지가 나와도 이제 키가 너무 크니까 자꾸 잘라주게 되니까 그것도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제 가보니까 어찌나 잘 자라고 있던지 마음이 좋았습니다. 제 키보다 남편 키보다 키가 더 커 있었고요. 예, 34살의 관음죽이네요. 잘 커준 관음죽도 고맙고 카페 직원에게도 고마웠어요. 좋은 마음으로 맛있는 빵과 커피 마시고 왔어요. 잘하셨네요. 가끔 가셔서 잘 자라고 있나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샤샤님 오늘 새로 오신 그 샤샤님이 감새님이 인도라 그래야 되나? 소개하신 분이었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8626번님께서 얼마 전에 인천 구월동 홈플러스 건물에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가장 피해를 많이 입어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서 수술을 받고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20대 자매가 저희 교회의 권사님 지인의 따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가정인데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믿음이 없었던 자매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또 자매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긍휼하심 속에 많은 또 기도의 동역자들의 간구로 속히 의식 돌아오는 기적을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자매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별사탕님께서 올케 언니가 직장암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절실하고요. 오늘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별사탕님의 올케 언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또 믿음을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끝곡은 라일리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학교 일도 건강도 힘든 순간이 계속 이어진다고요. 우리 라일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입니다. 이 찬송가는 내 마음을 내게 다오라는 주님의 절대 소명을 내용으로 히윗이 작사하고 커크 패트릭이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잠언 23장 26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진심을 내게 다오, 그리고 내 삶이 너의 모범이 되도록 해다오 라는 간절하면서도 완곡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찬송시는 전체적으로 삼위일체론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2절에서는 구주께서, 3절에서는 성령이 내 마음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해드립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시대와 장르를 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의 선율 속에서 잠깐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찬송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잔향의 선율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0: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0: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1: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0: 맛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정성어린 목소리로 빚어내는 웅장한 화음에 우리의 마음을 얹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찬양대의 예배 찬양 전해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고백하는 찬양을 만나봅니다. 익숙하지 않은 선율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고백은 우리와 같습니다. 월드뮤직 찬양 함께 들어보시죠.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성도의 기도가 쌓여 빚어낸 교회 음악, 그 거룩한 울림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흐릅니다. 교회 음악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찬송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0: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10월 16일 금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늘 위의 하늘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리석고 미련하여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은 얼마나 깊고 어느 만큼 크신지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까지인지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지요? 2026년 오늘 이곳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또다시 피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세상의 지식과 명예, 창고의 물질, 평탄한 삶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 하나님의 전을 넘보지 않게 하소서. 아들로 삼으신 주의 종을 우리의 손에 넘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사자를 선대하고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제단과 성도들의 가슴에 뜨거운 피가 흐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도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흐르게 하옵소서. 대속의 피값으로 이 땅에 오신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도봉구 주사랑교회 정성일 목사였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새 아침입니다. 듣고 계시는데요. 나무인이 부르는 오신실 하신 주, 박형근의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민들레가 부르는 찬송가 223장 듣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36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136편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성경 낭독 시편 136편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초롬이 부르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어서 어쿠스틱 머신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강건하시고 여러분의 품은 꿈이 주 안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수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발레리나입니다. 그녀는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수석 무용수로 활동했고 1985년 스위스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하면서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강수진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발사진입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발레리나이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엄청난 훈련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수십 년 동안 매일 장시간 연습하였는데 전성기 시절에는 하루에 최소 15시간에서 많게는 19시간 동안 연습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발레리나들은 보통 토 슈즈 한 켤레를 2, 3주 신는데 강수진은 많은 연습량 때문에 하루에 4번까지 갈아 신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녀의 발은 여기저기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생겼으며 뼈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기괴하게 변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과 언론은 무대 뒤에 숨겨진 그녀의 혹독한 연습과 열정에 찬사를 보내며 강수진의 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0장 말씀에 강수진의 발 외에 또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전도자의 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전도자들은 가까이에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 조금 멀리 사는 유대 사람들, 복음을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전도자 중에는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다녔던 거리를 계산해 보니 약 1만 1천 킬로미터 정도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약 29번 가는 거리입니다. 전도자들은 그 길을 자동차나 비행기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두 발로 거친 광야를 걸어야 했고 높은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돛단배를 타고 끝없이 넓은 바다를 항해하기도 했습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가장 소홀히 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발은 땀이 많이 나며 습기가 차는 신발 속에 있기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에는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은 우리의 몸에서 가장 더럽고 천하게 취급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전도자의 발은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사람을 살리는 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본문 14절로 15절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전파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전도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최고의 메신저들의 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에 대한 애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핍박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른 봉사

0: 전도는 다 할 수 있지만 전도는 어려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초신자라서 전도할 수 없어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금방 전도자로 변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세례도 받지 않았고 교회도 가보지 못했으나 곧바로 동네로 뛰어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전도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초신자라고 전도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담대하게 전하면 그 나머지 일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라는 분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전도가 은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전도가 은사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1조 예물을 바치는 일이 은사가 아닌 것처럼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전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입술을 열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우리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였습니다. 윤형주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어서 클래식 화이어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백석학원이 건학 50주년을 맞아 천안 백석대학교 백석홀에서 넥스트 50 찬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열린 찬양축제에는 모두 3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찬양축제에는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학생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백석대 교목본부장 공규성 목사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번 찬양 집회를 통해 백석학원에 다가올 50년을 여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림교회가 어제 경기도 평택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성취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광림교회는 28년째 통일성취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도 육해공군과 해병대 6개 부대에서 동시에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설교를 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국군 장병들의 안전, 북한 주민의 자유와 복음 전파, 평화로운 복음 통일 등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목회자의 과도한 사역이 사실은 일 중독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어제 중독을 주제로 개최한 오찬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한성열 교수는 목회자의 일 중독은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본인도 알아차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어 목회자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목회 현실도 문제라며 목회를 못하면 갑자기 불안해하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미래목회포럼 대표 황덕영 목사는 이번 포럼이 한국교회가 중독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총회본부에서 총회대의원 파송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사전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예성총회 부총회장 이상문 목사가 담임 목사 전원을 총회 대의원으로 파송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0: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0: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입니다.
1: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희년이다. 여러분, 올해는 희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해, 은혜가 임한 해입니다. 구약법에 많은 법이 있죠. 대한민국의 모든 법 중에 최고의 최상위의 법이 헌법이듯이 구약법 중에 최상위의 법은 희년법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여러분의 희년입니다. 기쁨의 해, 은혜의 해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희년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어떤 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2: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1: 이것을 통틀어서 은혜의 해, 여러분 희년을 영어로 주빌리라 그럽니다. 우하고 유 어떤 발음을 해도 됩니다. 외국어는 크게 하면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도와주실래요? 주빌리, 희년, The Year of Jubilee, 은혜의 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 같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보복의 날이 뭘까요? 희년의 날이 보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무력화하신다. 여러분, 무력화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계급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오성 장군, 사성 장군, 별이 다섯 개씩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권위자가 모든 사람이 보는 퍼블릭, 모든 공공장소에서 그의 왼쪽과 오른쪽의 계급장, 견장을 띄워버리는 겁니다. 쫙! 쫙! 받은 휘장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좌뼈가 한순간에 함몰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무력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여호와의 보복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적고 계세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2: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 거기 무력화와 함께 영어로 구경거리를 public spectacle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냥 갖고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암은 암의 독이 있고 암의 힘이 있어요. 암사기라 그러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지요. 육신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은 가난의 힘이 있어요. 가난이 뿜어내는 가난의 저주스러운 느낌이 있고 색깔이 있어요. 실패요? 실패는 냄새도 있습니다. 실패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냥 사람을 함몰시켜버립니다.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공황, 우울, 다 저마다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무너져버리고 일상이 다 무너져버려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힘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보복의 날, 희년이 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 즉, 나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무력화하신다. 무력화하신다. 여러분의 질병이 무력화될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이 무력화될 거예요. 여러분의 부끄러움, 수치,

무력화 되리라. 인생이 창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비난과 모든 슬픔이, 모든 어려움이 무력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관망하다가 조금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나의 인생의 한가운데 직접 하나님이 뛰어들어 뜯어 고쳐가며 나를 돌려놓으십니다. 이것을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을 한마디로 하면 무력화의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골리앗이 무력화될 거예요. 당신의 여리고가 무력화될 거예요. 당신의 운명과 팔자로 자르는 모든 죄의 사슬이 무력화될 것이다. 여러분, 무력화된다 한번 해보실래요? 질병이 무력화된다. 실패가 무력화된다. 좌절이 무력화된다. 창피와 부끄러움이 무력화된다. 과거의 과거가 무력화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무력화시키는 장면이에요. 바벨론, 당시의 최고점에 있는 전성기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니 같은 날 최고점 전성기에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른 제국, 페르시아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퍼블릭 스펙타클, 모든 역사,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벨론을 공개적으로 조롱거리, 웃음거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당신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진단서가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그것이 간증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긋지긋한 빛이 무력화될 거예요. 오히려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저주스러운 손길이 있어요. 그 올무라 그러죠. 사냥꾼의 올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목을 죄어오는 것, 나중에는 살까지 파고드는 그런 올무들, 그런 공포스러운 그 불안함, 절대로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되는 그런 올무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모든 퍼블릭 스펙타클, 모든 만인이 보는 앞에서 백주 대낮에 무력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희년을 은혜의 날, 보복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은혜의 날 하면 여러분 보복의 날이라고 해보실래요? 은혜의 날, 보복의 날.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 하나님이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LA에서 UCLA 캠퍼스에서 성회를 이틀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대학생이 참석을 했는데 이지선 자매예요. 그는 한국에 대학교를 다닐 때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상대방은 음주운전 차량.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이 불타서 자기의 얼굴이 다 한몰이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지만 쳐다볼 수 없는 얼굴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그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 대학생의 얼굴이 그쯤 되면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검은 마스크를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그냥 드러낸 채로 그냥 밝은 얼굴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모양이 뭐가 바뀐 거 아닙니다. 모양은 여전히 함몰되고 참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경이로움, 그리고 서로 마주 봤을 때 그 눈빛과 얼굴에서 오히려 내가 그 나오는 어떤 그런 빛, 그리고 나에게 주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닌 터널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인생이 바뀌고 뭐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뭐 결혼을 생각하고 있겠어요? 모든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막장으로 간 동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터널이다. 지금은 어둡고 깜깜하지만 저 터널 끝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

0: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환란이 있어요. 갑자기 돌발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참 17, 18, 19, 20, 21 아니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돌발적인 사건으로 그냥 막장 터널 끝까지 확 들어간 거라고 생각되죠? 여러분 절대로 동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그 끝에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풀무불 얘기할 텐데 풀무불은 동굴이 아니에요. 풀무불은 터널이에요. 사자굴은 동굴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터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다 죽어서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et through. 여러분 통과하여 푸른 초장, 생명의 생수의 물가로 인도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 뱃속은 끝난 것입니다. 요셉이 들어간 구덩이도 끝난 것이에요. 사망신고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이에요. 빠져나올 때는 여러분 완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사 여러분 세상이 나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터널을 통과할 때 중요한 것이 있죠. 반드시 멀리 봐야 됩니다. 깜깜하고 갑자기 어두워졌다고 벌벌 떨면서 공포를 느끼면서 핸들을 꽉 잡고 앞을 보다가는 왼쪽과 오른쪽에 부딪히고 핸들을 놓아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위험한 곳을 통과할 때는 오히려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터널 끝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멀리 보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 멀리 보십시오. 여러분 저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날 바다를 바라보고 폭풍을 바라보고 밤 밑에 있는 시꺼먼 그 넘치는 그 풍랑을 바라보면 베드로는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동공 가득히 예수님으로 꽉 채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세 친구 얘기합니다. 이 세 친구는요 멀리 봐요. 풀무가 평소보다도 7배로 뜨겁게 만듭니다. 오히려 이 세 친구를 집어넣는 사람조차도 그 곁에 갔다가 빨려 들어가서 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뼈도 못 추리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낙골당에서 우리가 보면 알죠? 그거보다도 더 강한, 7배나 강한 그런 풀무가 절절 끕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왕의 이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우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한 결단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속자는 언어에서,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흐름의 시작은 언제나 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와 골리앗을 하나님이 오늘 무력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풀무불에 세 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왕이 자세히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세 명이 아니고 네 명이에요. 흰옷 입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결박시켜서 그러는데 결박되지 않는 네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타지도 그으리지도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놀라서 당장 저들을 끄집어내서 저 세 친구를 높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퍼블릭한 장소에서 그들을 확 높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한 줄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0: 높이니라를 무슨 말로 쓰냐면 영어는 promotion, promote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 세 친구를 터뜨리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항상 말을 할 때 저 세 친구의 이름을 얘기하며, 항상 저 세 친구의 예화를 얘기하며, 그 세 친구와 자기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저 젊은이들 세 명, 저 젊은이들 없을 때 저 젊은이들, 결국 이 세 명이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요직에 들어갑니다. 공적인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깊숙한 데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가장

0: 중요한 거예요.
1: 그들의 인생은 바벨론에서 터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혹시 풀무불 속에 있어요? 오늘 혹시 사자굴 속에 있어요? 여러분,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하고 지금 쏟아져 내려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크게 다 같이.
2: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1: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뭐가 두려워요? 제일 두려운 건 사람 아니에요? 가난이 두려워요? 실패가 두려워요? 수치가 두려워요? 부끄러움이 두려워요? 우울이 두려워요? 병이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마주할 용기가 없는 그 골리앗 같은 사람, 세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터트리는 인생,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은요, 배짱이 늘어요. 배짱이라는 건 에이 뭐 마음대로 해, 죽으면 죽는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전혀 요동치가 않아요. 산이 뿌리채 뽑혀 바닷속에 빠져 요동치더라도 절대로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새 친구는 다니엘하고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비밀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을 신년의 사역자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중직. 다니엘은 총리예요. 동시에 다니엘은 제사장이에요. 그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총리예요. 이중직이에요. 그래서 그 다니엘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세 친구를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3: 아멘.
1: 나와 관련 있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3: 아멘.
1: 진짜 승리와 성공은 나 혼자의 독야청청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 나와 거래하는 자, 나와 영업하는 자, 나와 비즈니스 하는 자, 나와 같이 연구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3: 아멘.
1: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요. 왜? 말씀이 실상전환 될 걸 믿은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그 상황 속에 더 받을 응답이 있다.
3: 아멘.
1: 더 받을 응답이 있다.
3: 아멘.
1: 여러분 다 해보세요. 더 받을 응답이 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풀무불 사자굴 사건은 단순 그 사건이 아니에요.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희년으로 몰아가세요. 결국 더 받을 응답이 있다.
3: 아멘.
1: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 세 친구를 높여요? 왜 이런 일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믿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를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신다. 눈앞에서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중에 믿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어요. 아니 그냥 뭐 그냥 1년 12달 절에 가서 살고 보살처럼 지내고 탑도 돌고 기와도 올리고 이름도 거기서 짓고 그리고 뭐 마당도 쓸고 뭐 충문도 불사르고 또 어떤 땐 전보러 가고 또 푸닥거리도 하고 살도 풀고 뭐 구판도 벌리고 여러 가지를 해서 내가 교회 갈래도 뭐 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뭐 그러면서 살살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그런 쪽으로 확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과거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선택을 한 경우 이 사람은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당신 살렸죠? 하나님이 그때 당신 덮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당신을 뛰어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당신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어도 돌이켜보면 우리가 뒤돌아보면 알잖아요. 아, 여태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 은혜가 일곱 배나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당신은 믿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주시는 인생을 하나님은 상속자라 그러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히브리 말로 해보세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상속자는 고난을 통해 돌아와요. 고난을 통해서 희년이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속자, 야라시들은 아늑한 안방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이 세팅이 잘 된 데서 좋은 레슨을 받으면서 아이가 무결점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균 상태로. 고난의 현장, 풀불과 사자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성장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없는 고난도 만들어서 자녀에게 선물한다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자기가 뛰어들어서, 근데 그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없는 고난도 만들어서 선물하는 거예요. 자녀가 그것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자기가 아무리 넘어져도 자녀가 다시 일어날까지 응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빠져나올 때가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에서부터 택배로 두루마기가 다니엘에게 도착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 두루마기를 확 읽어보니까 70년, 신년의 실마리가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70년, 70년이 되면 신년이 임한다는 거예요. 전율을 하면서 다니엘은 곧바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기도 외에는. 그리고 70년이 가까우고 계속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한 나라가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바벨론이었어요. 눈앞에서 바벨론의 나라가 최전성기 꼭지점에 있을 때 갑자기 몰락을 하고 다음 제국 페르시아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를 다니엘이 찾아가는데 이사야서 45장에 두루마기를 안고 찾아가면서 그에게 쭉 펼치며 당신 이름 석자가 이 이사야서 45장에 적혀 있습니다. 고레스 빰빰빰.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신 것입니다. 보세요. 흑암 중에 은밀한 곳에 감추인 보화와 재물을 당신에게 주신다 그랬죠?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은 자라 그러고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칭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칭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왕. 이 모든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이 당신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150년 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고레스가 너무너무 감동을 합니다. 너무너무 전율을 하는 것이에요. 150년 전이라 그러면 자기 출생 이전이에요. 아니 태명도 알아도 기가 막힌데 태명 이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짓기도 전에 자기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이전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 제국의 몰락, 한 제국의 다시 세움, 그리고 제국이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을 누르고 이기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알아요? 화살 한 번, 칼 한 번 쓰지 않았어요. 무혈입성, 무혈입성. 하나님이 바빌론의 쇠빗장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바벨론 다음에 제국을 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이걸 듣고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었다. 내가 왕이 될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역사하셨다.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레스는 서슴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희년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가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 너희들의 모든 사유재산을 갖고 가고 바벨론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모든 재물과 헌물을 그들에게 도네이션해도 괜찮다. 인장을 꽝 찌는 것이 고레스의 칙령이 되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보세요. 이렇게 쇠퇴해서 늙어서 내려가서 내려가서 내려가서 그래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해체될 때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꽝하고 해체됩니다. 인생

0: 기운도요, 조금 하면 막아낼 기운이 있고 면역력이 생겨요. 근데 어느 날 부딪혀서 확 몰락해요. 갑자기 진단서를 딱 받았는데 한 달 후에, 갑자기 끝났는데 그것이 영향이 돼서 석 달 후에, 그렇게 강한 기업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종이접대가 날리듯이 그렇게 되냐? 여러분, 순삭간의 일이에요. 그래서 훅 간다는 말을 쓰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당신 주변에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무력화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 공황, 장애, 우울로 어떤 일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 일상의 일조차 한번 뭘 하려면은 뭐 석 달 열흘을 마음을 먹어도 될까 말까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일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계속 마주할 용기가 없고 어떤 일에 그냥 처진 사람들,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무력화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무력화, 하나님의 무력화,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무력화된다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질병이
1: 무력화된다.
0: 고환과 우울과 장애가
1: 무력화된다.
0: 슬픔이
1: 무력화된다.
0: 돌발적인 운명적인 사건이
1: 무력화된다.
0: 부끄러움이
1: 무력화된다.
0: 수치가
1: 무력화된다.
0: 잘못된 계약이
1: 무력화된다.
0: 빈 문서가
1: 무력화된다.
0: 가난이 무력화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소망을 가져야 될 일이니 당신은 빠져나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복의 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날, 할렐루야, 이 날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2: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였습니다.

0: CBS
1: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2: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3: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자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3: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가지고 고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 뭐라 목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은혜. 고난의 은혜.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좋은 일만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한 번도 감기도 앓지 않고 건강하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던 어떤 분이 몸이 좀 안 좋아서 갔더니 병원에서 왜 이제 오셨냐고 말기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늘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응원했던 자기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젊은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에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 어려움이 종종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말씀하기를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시험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일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말하는데 바다에 끊임없이 물결 치듯이 끊임없이 고난이 우리에게 물결 치듯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가, 그 믿음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검증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 서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에서 점점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40년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워낙 목이 곧고 고집이 세고 누구에게도 듣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을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목이 곧고 고집불통인 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광야에서 깨어지고 또 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금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것인지 알려 하심이라. 고난의 우연이란 없습니다. 고난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절망에 처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고난을 참고 견디며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전제 나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섬기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하늘나라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잠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견뎌내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가져다는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은 그 당시에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더 크고 귀하게 쓰임하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한 우리 모습이 깨어지고 낮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낮추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깨뜨리시라고 40년 동안 광에서 돌고 또 돌고 또 돌게 만드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여러 곳에서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권한을 통하여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될 때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나가서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므로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나가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 낙심하지 말고, 고난이 다가올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참소해가지고 욥을 고난의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 밀어넣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 건강을 잃고 온몸에 피부병으로 온몸을 기와로 긁으며,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가고, 친구들은 무슨 죄를 냈냐고 와서 비판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방의 의인으로 넘치는 복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난은 공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이 고집불통인 이 인간의 자아, 교만이 깨어지게 되고, 예수 모습, 닮은 모습으로 인격이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우리 삶의 불신앙의 모습이 제거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성격이 급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를 배울 때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세는 바로왕의 공주가 그 나일 강가에서 그를 건져내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이 공주가 나중에 애굽의 역사를 보면 여왕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왕의 아들로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와서 모세를 젖먹이고 키우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난당한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그 말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욱하는 성질에 사람을 쳐 죽이고 나니까 그는 순간적으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깨어집니다.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집니다. 8세가 될 때까지 그는 깨어졌습니다. 얼마나 깨어졌는지 나중에 그의 온유함이 이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면서 모든 면에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급한 성격이 이제는 여유 있는 성격으로 바뀌게 되고, 걸핏하면 성질을 내던 것을 성질을 내지 않고 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강한 성격이 부드럽고 온유한 성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이 없습니까?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급하고 강하기 때문에 마음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처럼 그 일생이 고난의 일생이었던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후에 민족의 영웅이 됐지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14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쫓아다녔습니다. 하루 한날 편히 쉴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그냥 새우잠을 자면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돼서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왕이 되게 되는데 7년 동안 다시 사울왕의 일가와 전쟁을 한 후에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가 심판을 받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난 다음 그 일생을 돌아보고 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다윗의 일생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 주님의 성경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안에 거하면 고난도 축복이 되고 어떤 문제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가져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영양제가 되는 것입니다. 노숙자로 살던 한 여학생이 하버드 대학을 가서 미국에서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 ABC TV 방송에서 엘리자스 머레이를 크게 보도했는데 길거리에서 살던 노숙자입니다. 그런데 하버드에게 우수한 성적을 합격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살게 된 노숙자가 된 배경은 그의 부모가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브롱스 빈민가에 살았는데 이 뉴욕 브롱스 빈민가에 살면서 정부에서 주는 웰페어 체크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았고 그때로부터 이 어린 딸이 나가서 구걸하면서 부모님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15살 때 그 어머니가 에이즈로 죽습니다. 어머니가 41살에 에이즈로 죽는데요. 여러분, 이 에이즈는 동성간의 성적 접촉을 통해서 옮겨져서 93%가 이렇게 옮겨지게 되고 그것은 성적 접촉을 통해서 옮겨지는 병으로서 약이 없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죽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에이즈로 죽었어요. 아버지도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집을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공원에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녀에게 있어 그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은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과 같이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살 거야.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나인월드 니보의 기도를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하탄에 있는 인류학 준비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4년 과정의 고등학교 과정을 2년 만에 평균 95점으로 158명 중에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노숙자로서 계단이나 건물 한 구통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가 도전해서 1999년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9월 달에 입학식을 하게 되는데 뉴욕 타임스에서 주는 극빈자 장학금을 받고 장학생으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말하면

0: 그래서 자기의 관심은 자기처럼 이렇게 노숙인같이 버림받은 청소년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의과대학, 사회복지대학, 법과대학과 협력하여 뉴욕에 12,000명의 홈리스 청년을 위한 심리학적 정신적 교육을 지원을 위한 유스 라이징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들 중에 3분의 1이 나이가 차서 위탁보호 시스템에 보호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이었는데, 그들을 상담하고 돌보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17만 불을 희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2003년 노숙자에서 하버드로 리즈 머레이의 이야기로 TV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방영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큰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노숙자로 집도 없고 떠돌린 인생이었지만 꿈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가 명문대학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담은 회고록 브레이킹 나이트를 출간하고, 그 다음 믿음이 좋은 신랑 제임스 스캔런과 만나 결혼하여 아들 리암, 딸 마야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2017년 제프 무티와 함께 아서 프로젝트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소외되고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돌보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인적 성장과 대물림이 이어지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고난 당할 때 포기하고 손을 놓지 말고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한 여러 못한 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 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뒤에 다가올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고통, 괴로움, 마음의 상처,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과 암의 후유증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지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죄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6181-9191번입니다.
2: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의 목소리를 너무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탄성을 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목소리구나.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와주었구나. 당신은 요즘 당신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있습니까? 당신 마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진솔하게 들려드렸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내 말을 너무도 듣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복음으로 응답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자녀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기쁜 소식입니다. 은혜로우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보다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아껴주는 메시지를 세상에서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복음을 말할 때 자신 있게 선포합시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만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허망한 세상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금까지 한마음예담교회 이정택 목사였습니다.
1: CBS
2: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크리스찬 칼럼
1: 기도에 관하여 잠시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녀

원두를 볶고 빻고 끓이는 과정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완성된 커피 한 잔만 내오는 게 아니라 향이 피어나는 시간부터 손님과 함께합니다. 좋은 것을 완벽하게 다 마련한 후에만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아직 준비 중인 식탁에서도 이야기는 시작될 수 있고 서툴게 내놓은 자리에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맞이하는 일은 완벽한 준비보다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죠? 그런 마음으로 금요일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Good Music Station.

3289번으로 문자 주신 분. 오늘은 대구 삼덕교회 금요기도회하고요. 내일 모레 1018 VIP 전도잔치 준비합니다. 아유, 바쁘시네요. Down in the Valley,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베어도 신청하셨는데 딱 저랑 텔레파시가 통해서 저도 듣고 싶어서 틀었는데요. 마음이 통했습니다. 앞에 흐른 곡은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즐거움님, 늘 러닝하면서 이어폰으로 듣는데 오늘은 발목이 아파서 집에서 여유 있게 청취합니다. 왜 발목이 아프실까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지. 이게 운동하시던 분이 어딜 아프면 물론 병원도 다녀야 하지만 우선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통증 사라질 때까지 무리하지 마십시오. 7061님은 택시 기사님이세요. 오늘도 맑은 새벽 공기 마시면서 택시 일터로 나갑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객님들을 즐겁게 해드릴까? 그리고 또 어떤 고객님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실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출발합니다. 예, 10월 16일 금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2시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1부는 라디오 그리고 레인보우로 들으실 수 있고 2부는 레인보우 앱으로만 함께 하실 수 있죠. 사연과 신청곡은 앱 게시판,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오시고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패티 페이지, Bringing in the Sheep, 새벽부터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나왔더니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갔나 봐요. 교회 주변과 집 근처가 많이 달라진 모습도 놀랍네요. 모두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세요 하신 0694님. 이렇게 비가 한 차례 지나갈 때마다 기온도 뚝뚝 떨어지고요. 나뭇잎도 떨어지고요. 주변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가죠. 예, 오늘 나오니까 진짜 간밤에 비가 좀 내려 있었습니다. Abide with me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Majestic sweetness is enthroned 빛나고 높은 보좌와 1370님은 일어나서 CBS를 켰는데 공황장애로 힘들고 불안했던 마음 미나님 차분한 목소리 들으니까 좀 편안해집니다 하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고백을 하자면 저도 가끔 이 불안증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방송할 때, 그러니까 라디오 뉴스 할 때 과호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저도 있어요. 실제로 한 달 전쯤 생방송 시작 한 2분 정도 앞두고 제가 숨이 안 쉬어졌어요. 사실 큰일 났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 선배한테 숨이 안 쉬어져요. 저 못하겠어요. 이래 버렸어요. 근데 야, 역시 이 선배의 짬밥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선배가 하나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괜찮아 미나 씨, 숨 안 쉬어지면 뮤트 버튼 누르고 저희의 그 소음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고 숨 크게 쉬고 쉬어가면서 해. 이러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고백했더니 아주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안정이 찾아오면서 무사히 방송을 마쳤습니다. 예, 선배 고맙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하나도 난 당황하지 않았어. 베테랑인데 난 베테랑 미나 씨한테 맡겼지. 또 이런 침착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370님도 나의 이 불안한 마음을 너무 들키지 않으려고 꽁꽁 숨겨두지만 마시고 너무 힘들어요.

힘들 땐 오늘 사연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나의 약점을 고백하고 나면 도리어 더 편해지더라. 저의 경험담을 고백합니다. 쑥스럽지만 민망하지만.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와 손주들 먹일 맛있는 음식 준비하면서 설레하시는 7493님 신청곡입니다.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는 하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서 그리는 첫 그림은 고요한 서재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하가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의 묵상이 바로 이 말인데요. 히브리 사람에게 묵상은 눈을 감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움켜쥐는 사자처럼 말씀을 물고 놓지 않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면 밥 먹으라고 몇 번을 불러도 못 듣죠? 아니, 안 듣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다가도 그 집중력이 부럽기도 합니다. 요즘 저는 휴대전화 진동 한번 해도 성경 읽기를 놓아버립니다. 눈은 말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바깥 소리에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묵상이 아니라 구경입니다.

사자는 먹이를 앞에 두고 딴 곳을 보지 않습니다. 물고 씹고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말씀 한 구절을 입에 물고 온종일 중얼거리는 거, 이것이 히브리 사람의 묵상이었네요. 우리도 오늘 하루 한 구절만이라도 제대로 물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게임에 집중하듯이 말입니다.

0: 내가 듣고 싶은 찬송이 알아서 나오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간 대박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데도 노래가 나오는 좋은 방송. 와, 0584님 고맙습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Morning into Dancing. 나의 슬픔을이었고요. Shout to the Lord, 내 구주 예수님. 반가운 문자가 도착했어요. 9085번으로 오셨는데 75번 운행하는 버스 기사입니다. 어제 승객 한 분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답하고자 사연을 보내요. 저희 75번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하면서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기 여객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번호를 기억해요. 75번. 왜냐하면 그 앞에 붙은 단어가 이제 흔한 단어가 아니라서 갈마 맞죠? 갈마동? 갈마 75번 맞죠, 기사님? 승객님도 기사님도 모두가 함께 듣는 방송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네요. 기사님께 제가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루 아레나님도 쿠폰 받아주세요. 호주 시드니에서 10년 애청자였는데 지금은 한국 적응한 지 2년.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이 시간이 큰 힘이 됐습니다. 지금은 새벽에는 택배, 낮에는 청소로 참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애청하셨고 한국에서도 애청하셨고 여기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0: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1: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1부가 끝날 때 여러분이 제게 건네주시는 끝인사 중 제가 가장 섭섭한 인사말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에요. 아직 끝이 아닌데 2부도 있습니다. 대신 라디오로는 못 듣고요. 레인보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조이포유 채널에서 저는 7시부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는 위로의 힐링의 팝송으로 마치죠. 오늘 준비한 곡은 마이클 잭슨 You Are Not Alone. 여러분 2부에서 만나요.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2: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철썩이가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대만 타이베이 후양 에코공원의 밤입니다. 죽은 나무 하나를 자세히 보니 지름 30cm가 넘는 영지 버섯이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버섯 아래에서 연기처럼 아주 작은 입자들이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버섯의 포자였습니다. 버섯의 아랫면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방출된 포자는 잠시 아래로 떨어졌다가 미세한 공기의 흐름을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습하고 바람이 잔잔한 밤에 손전등을 옆에 비추면 포자가 구름처럼 모습을 드러내지요. 고요해 보이는 밤의 숲에서도 버섯은 새로운 삶을 사방으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2: 박성태의 뉴스 쇼.
1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친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경기 용인갑의 당원 경선이 부실하게 치러졌다는 논란과 관련해 양향자 최고위원과 다른 지도부 인사들이 정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비공개 회실 바깥으로 욕설까지 흘러나올 만큼 충돌 수위가 높았습니다. 이 내용 오늘 뉴스연구소에서 또 금요일에 코너 뉴스락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중세 유럽 인구의 거즘 3분의 1을 앗아갔던 검은 죽음 패스트. 교과서나 역사책 속 유물로만 여겼던 이 치명적인 전염병이 최근 러시아 연구소에서 발생한 패스트균 유출 사고로 다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김흥빈 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교수와 함께 21세기에 다시 소환된 패스트의 정체와 그 위험성을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예,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5: 강훈식의 고별사.
4: 예, 퇴임을 하게 된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직서 수리 후에 고별사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5: 네. 어제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같이 찍은 두 장의 사진과 함께 고별사를 남겼거든요.
4: 예.
5: 핵심적인 걸 전해드리면은 가장 괴로웠던 날은 대통령님의 기자회견 날이었다. 가장 최근 기자회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4: 예.
5: 모시는 분의 입에서 부족했다, 송구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비수가 날아드는 심정이었다. 비서실의 장으로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했다. 전적으로 제 불찰이다. 대통령께 사의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4: 예.
5: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마지막 문장이었는데 언젠가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 표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4: 언젠가 또 인사. 요거에 주목했다는 거죠?
5: 네.
4: 예.
5: 곧 정치적으로 다시 활동할 것 같다. 뭐 이런 예측들이 많기 때문에 주목이 됐고요.
4: 예.
5: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강훈식 전 실장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진행자가 강 전 실장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김 대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 이미 전국적인 인물이고 역량이 검증됐고 당내외 신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 예.
5: 그리고 좀 쉬고 뭐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싶을 텐데 얼마나 허용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빨리 기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또 전천후 차세대 리더 이런 표현도 썼고 조만간 보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4: 예. 기용이라면은 혹시나 있게 되면 뭐 서울시장 후보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겁니까?
5: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외교 분야의 특사나 특보로 활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4: 예.
5: 왜냐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좀 확정적이진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총선까지도 조금 기간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전까지 아예 아무 자리도 없이 두진 않을 거다 이런 것들이 좀 여권의 예측입니다.
4: 예. 임광현 후임 비서실장 인선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임광현 지금 비서실장이 국세청장이 되기를 희망했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5: 네. 페이스북에 글을 적었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에 초대 국세청장으로 기용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뛰었던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 예.
5: 전 정권에서 뛰었다고 다음 정권에서 못 뛰는 건 아닌데 라고 이제 단서를 달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국세청장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뛰었던 사람이 누구와 가깝냐, 전 정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느냐, 이런 게 최우선 기준인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민주당 정권 괜찮겠느냐,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4: 예. 임광현 비서실장이 국세청 차장 출신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국세청 청장이 되기를 희망했다. 이 얘기인 거죠?
5: 네. 그리고 그 희망하고 뛰었다라는 이제 표현이 접촉도 했다라는 것을 좀 암시하는 걸로 보여요.
4: 예,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강훈식 전 비서실장의 향후 행보는 김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6: 그러니까 선거가 당장 없잖아요. 그럼 제일 빠른 게 공식 선거는 이제 총선이고
4: 예.
6: 그게 이제 내후년이고 그러면은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뭐 재선거가 되겠네. 재선거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이제 23일이니까 2심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8일?
4: 예.
6: 7일 뒤에 일주일 뒤네. 일주일 뒤에 이제 2심이 나오면은 이제 윤곽이 드러나겠죠. 근데 이제 뭐 강훈식 실장 전 실장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0: 이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막 뭐
1: 예.
0: 가볍게 움직일 이유는 없다 지금. 그러니까 체급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1: 예.
0: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뭐 1년에 움직임까지는 아니고 그런 인식들인데 사실 차세대 리더라는 표현을 김민석 대표가 썼잖아요.
1: 예.
0: 예, 강훈식 실장이 전천후 차세대 리더라고 했는데 2030년이라는 대선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사실 나이가 73년생이거든요.
1: 예.
0: 그러면 57세예요. 그러니까 차세대가 맞냐. 현세대죠, 현세대.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인 걸 좀 감안하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70년대생들이 이제 전면에 좀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86세대가 이제 386부터 시작해서 486, 586, 686 이제 786 예. 되겠다. 80년대 초반 학번은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70대에 거의 근접해요. 그러니까 686에서 786으로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는 이제 선거 전략상으로도 뭐 그게 이제 적절하냐. 그래서 이제 대선 얘기까지 사실은 나오는데 뭐 먼 얘기긴 하지만은 예. 70년대생들의 어떤 선두주자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그냥 가볍게 뭔가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장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고
1: 예.
0: 게다가 서울시장이 열렸을 때 이길 수는 있어? 지금 이런 여론 지형 봤을 때?
1: 요즘 서울 예. 여론 지형을 봤을 때 여당이 쉽진 않다라는 분석이 많죠.
0: 많이 예.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엔 그 지금 체감적으로도 그렇고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고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부터면 저는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렇게 이제 그 좀 쉽지 않은 판을 물론 들어가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은 서울에 연고도 없고 아산에서 삼선 의원을 했는데 뭐 여러모로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이제 다만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랍과 퇴임 후에 12일 만에 예.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의 특별 특임 외교 특별 보좌관으로 위촉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강훈식 실장도 아랍에미리트 하고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1: 예.
0: 역할을 많이 했어요.
1: 그쪽 왕족과 형동생으로 지내고 있다는 얘기도
0: 예.
1: 친해져가지고
0: 부럽습니다. 일단 네, 왕족하고 친하다고 하시니 그래서 그렇게 이게 그쪽도 굉장히 이제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1: 예.
0: 한번 이렇게 터놓고 될 정도 형동생 할 정도면은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당분간은 하다가 선거 상황이 나오는 걸 보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1: 예. 보입니다. 일단 차세대란 표현이 자는 뭐 이번 세대 말고 차세대, 그러니까 30년 말고 다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 민주당 의원이 어제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세대 기수로 잘 얘기해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예.
2: 차세대 말고 신세대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1: 아, 73년 신세대.
2: 네. 그 강훈식
1: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 한동훈 지금 현 의원도 73년이잖아요.
2: 73년생이죠. 예.
1: 예. 예 신세대라는 느낌은 안 들어서 예
2: 신세대라는 표현 자체가 요즘에 쓰면은 또 옛날 표현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1: 아 그렇습니까?
2: 네, 네. 신세대라는 그 기준 자체가
1: 예.
2: 그 강훈식 전 실장 그 관련된 일화를 이제 퇴임을 했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면은 10월 초쯤이었는데요. 기자들하고 그냥 마포에 있는 그냥 이제 오픈된 순대국집에 저녁에 같이 있었는데
1: 예
2: 강훈식 실장하고 의원 다섯 명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의원들은 익명으로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 한 의원이 이제 저희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강훈식 실장 서울시장 안 나갈 거다. 그리고 더 크게 써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1: 예.
2: 그래서 아마 이제 추정컨대 뭐 대선을 언급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일단 해석이 되고요.
1: 잠시만요. 순댓국집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강훈식 실장과 같이 있던 의원이 기자들에게 서울시장 안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2: 물어보니까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1: 아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얘기했던 거죠.
2: 아니요.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강훈식 실장이 보고 좀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편하게
1: 예.
2: 그냥 오픈된 식당에 왔는데 그래서 의원 한 명만 저희 테이블에 오고 이제 나머지는 따로 있었는데 같은 공간에 있긴 했었던 거죠. 그런데
1: 예.
2: 이제 그 의원이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좀 뭐 신빙성이 있는 표현 같아서 일단 전해드리고 어제 친명계 의원한테 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작년에는 서울시장을 강훈식 전 실장이 많이 원했는데 올해는 지금 별로 그렇게 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1: 예.
2: 기본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장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강훈식 전 실장 입장에서는 예. 만약에 대선 도전한다라고 하면 그 국회의원이 되는 게 가장 좋은데 현재 그림에서는 그럼 총선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자기 지역구를 전훈수 의원한테 물려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이거를 뭐 다시 뺏어온다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 상상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럼

0: 지역구를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당에서 그럼 좋은 지역구 찾아주기를 좀 배려를 받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먼저 희생하는 그림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나온다라고 하면 당에서 요청이 있을 때 난 여기 어려우니까 안 나갈 거야,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나가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패배할 경우에 지역구가 묶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무적으로 판단이 머리가 아플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후보자로. 근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가서 희생을 하게 되면 총선 때도 서울 지역을 또 나가야 되니까 그 그림이 굉장히 좀 딜레마적인 상황일 거다.
1: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네요.
0: 그리고 다른 민주당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번에 나온 게 결국에는 경질성 아니냐.
1: 그러니까
0: 결국 지지율이 높아서 높은 상태에서 좋게 나온 게 아니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있으니까 인사 문제를 책임지고 나온 거니까 상황이 좀 안 좋다고 봐야 되고, 원래 본인이 비서실장을 했을 때는 충남에서 벗어나서 대선 주자로서 꿈을 가지고 나온 건데, 그러면 광역단체장을 도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무총리가 되면서 좀 상황을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붕뜬 상황이 된 면도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강훈식 실장이 이제 어떤 진로를 택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청와대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어제 뉴스쇼에 나온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그 배우자인 그 휴스턴 총영사 뭐부터 시작해서 다들 이제 보 인사가 아니다. 원래 처남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를 지냈었잖아요. 예. 변호인을. 그런데 본 인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본 인사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실체가 어떠냐보다도 어떻게 인식되느냐,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바라보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돌파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이승엽 변호사가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인 이재명의 각종 사건에 다 했으면은 다른 역대 대통령이었으면은 피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1: 논란을 괜히 만들 필요는 없다.
2: 계속 이제 뭐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니야, 뭐 재판 안 받으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는데 이게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썼다라는 거는 임광현 실장이 뭐 일을 잘하고 하니까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일을 잘한다는 평가는 맞는데 인정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분도 뭐 이력이 이제 홍보실에 국정홍보실에도 있었고 뭐 국제관계 전문가인데 뭐 저도 아는 내용이었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분보다 더 훌륭한 분이 그럼 대한민국에 없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1: 어쨌든 처남연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2: 저는 뭐 배제할 수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거. 이 그러니까 이 둘레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정 난맥상이나 어려움이 있음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인사를 한 건데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 혁신 인사 혁신이 있었다, 파격이 있었다, 뭐냐 기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좀 프레임에 갇혀서 이 생각이 들고, 어제 제일 눈에 띄었던 거 하나 좀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일보 기사 일면 기사가 되게 눈에 띄었어요.
1: 맞아요. 어제 저도 성경수석에게 물어본다는 게 다른 거 물어보다 시간 지나서 못 물어봤습니다.
2: 짧게 말씀드리면 10월 2일 날 그 한석순 국무총리 공관 만찬을 했는데, 장관들하고 만찬을 했는데 10여 명이 참석을, 19명 중에 10여 명이니까 꽤 한 절반 이상 온 거죠. 근데 10여 명이 공통적으로 대통령의 지금 이 국무회의 생중계 이거 안 된다. 이거 부작용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에 이제 지금 보는 거는 임광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은 그대로 이행하는 스타일이에요. 국세청장 시절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뭐 2월 달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3월에 주가 조작 폐가 망신, 5월에 산불 카르텔, 9월에 생활물가 불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바로 다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달지 않고 일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에 저는 이게 시그널이 관가나 정가에는 이런 시그널, 그러니까 내 말에 토달지 말고 일이나 잘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 나는 중용할 거야. 이렇게 하고 약간의 이제 이거에 바라보는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생중계에 대해서 각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이 부담스럽다, 이런 농지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 좀 반박을 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예상됩니다라고 하고 싶어도 TV로 생중계되는 데서 대통령에게 바로 반박하는 게 부담스러워해서 잘 힘들다, 이걸 이제

0: 부총리에게 토로했다고 그래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1: 사실 너무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생중계가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은 공무원들은 그걸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들은 의원들한테 너무 많이 들었는데 좀 주목이 되는 거는 원래도 많이 나왔던 얘기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지지율 하락이 요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까지 전달하게 되는 거는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사실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0: 예.
1: 이게 물러나게 되면은 그 윤석열 정부 때처럼 보일까 봐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처음에 하다가
0: 예.
1: 여론도 나빠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걸 물리게 되거든요. 근데 국무회의 생중계도 좀 마찬가지 느낌을 줄 수가 있을까 봐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0: 후퇴하게 되면 혹시 비슷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라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면 아니 한나라의 장관식이나 돼서 TV로 찍고 있다고 생중계되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의 말에 반박하거나 토론을 제대로 못하냐. 장관 자질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2: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 생각이죠. 예. 대한민국같이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 중앙집권적이고 대통령의 권력이 절대적인데
0: 예.
2: 거기에서 딱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예전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도 이런 비슷한 거 했었어요.
0: 예.
2: 근데 왜 했느냐 그러면은 본인은 믿을 거는 이제 뭐 지지자밖에 없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군기 기강 잡는 용도였어요. 그래서 예. 칠국장도 거기에서 똑같았어요. 깨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막 이게 대통령이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종종 어떨 때 뭐 대화도 하지만 깨는 경우가 많아요. 장관들. 예. 그런데 아니거든요. 장관이 대통령님 그거 틀렸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0: 분위기가 그러기는.
2: 어제 기사에도 그 내용이 나와. 그러면 대통령의 체면이 손상된다라는 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지지자들이 좌표 찍죠. 야 반개혁 장관이 지금 말에 밀도 못하는 게 저 토까지 다네 저게.
0: 예.
2: 그러면서 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만 많이 얘기하는 이런 거라서 실제 저는 뭐 이거를 이제 그 이 정부의 성과라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요.
0: 예.
2: 근데 도어 스태핑처럼 매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 시간을 정해놓은 거 아니까 스무스하게 조금 줄여가는 게 맞지 예. 않나. 장관들이 10여 명이 다 얘기했다라는 거는 한성숙 총리랑 만난 모든 장관이 다 이거 해야 돼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0: 사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아니면 저희 뉴스쇼에서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라디오로 나오고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보고 듣고 계시긴 하지만 생방송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장관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회사에서 사장님 회의에 사장님이 혹시 틀린 팩트 했을 때 누군가 손들고 그 팩트 틀렸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드물죠.
1: 아니,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하다못해 언론사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꺼리잖아요. 그냥 만약 그렇죠. 잘못됐으면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걸 더 미덕으로 여기는데 이게 생중계되고 있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0: 예.
1: 거기서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일 것 같고 그 비서실장 신임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뛰었다.
0: 예.
1: 여기에 대해서 좀 민주당 반응 들어보니까 좀 흥미로웠던 거 하나 전해드리면 일단 이간질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오히려 좋은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경기 성남 라인이 아닌 게 명확히 밝혀진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
0: 예.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몰라보고 윤석열 정부가 안 썼으니까
0: 예.
1: 5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 정권 교체가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득력인데 두 번째는 이제 되게 긍정적이신 분이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써볼까요?
1: 정도껏 해야지.
0: 예, 정도껏 해야지. 누가 한 말입니까?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1: 장동혁 대표의 얘긴데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양자 최고위원이 경기 용인갑의 당협위원장 경선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장동혁 대표가 폭발해서 비공개 회의 때 했던 얘기가 이렇게 문밖까지 기자들한테 들려서 나온 얘기고요.
0: 예.
1: 장동혁 대표 강한 표현들 많이 썼는데 이외에도 올공, 올림픽공원 나가가지고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싸우는 대표까지 XX 만들고 그러니까 욕설이 예. 좀 들어갔거든요. 이런 게 정치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장 대표가 당협위원장 그 당원 직선제를 추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지난 6일에 사고당협 당협 중심으로 9개 당협위원장 경선을 당원 직선제로 치르게 됩니다.
0: 예.
1: 그중에 용인갑이 들어간 건데 여기에는 양양재 최고위원이 출마를 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3자 구도였습니다. 근데 과반 득표가 없어가지고 결선에 양 최고위원하고 윤재복 전 경기도당

0: 부위원장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지난 8일에 다시 결선을 했는데 양채구 의원이 지게 됩니다. 좀 이것부터도 그 주목이 됐던 거는 국회의원도 했고 현역 최고위원인데 패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1: 예.
0: 게다가 이 윤재복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 지지 모임인 장풍 2030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친장계라는 거죠.
1: 장풍 2030.
0: 네.
1: 이게 이제 2030이 2030 나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2030년
0: 그렇죠. 뭐 대통령 대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결선 과정에서 당원 44명이 ARS 전화를 못 받은 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그러면 결선을 재투표하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1: 예.
0: 이건 또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그 ARS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원들한테 최소 4번 전화를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당원들이 전화를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휴대폰이 요즘 AI로 스팸 거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팸으로 걸러졌던 거예요.
1: 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그러니까 조직위원장 뽑는
0: 네.
1: 조사를 하는 건데 일부의 휴대폰, 그러니까 일부 개인이 설정을 해놨을 텐데 이게 스팸으로 걸려져서 못 받았다는 거군요.
0: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어제 양채고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제 공개 폭발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영상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 불공 원칙을 이 사태에 대입하면 이번에 실시된 모든 경선 전 과정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경선 모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맞습니다.
3: 그때 후보자께서 뭐 그냥 오픈하겠다고 승복하겠다고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가서까지 승복하셔놓고는 이제 와서 1차 때 무슨 당에서 무슨 오류를 인정했단 말입니까? 무슨 오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당 시스템을 부정하는 말씀 최고인이 하시면 안 되죠.
4: 바로 잡으면 됩니다.
0: 그 양양재 최고위원 다음에는 정의용 사무총장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1: 예.
0: 정 사무총장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 거는 마이크가 없어서 그런 건데요. 원래 최고위원회의 때 사무총장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1: 예.
0: 최고위원들만 발언권이 있는데 이제 화가 나서 양 최고위원 얘기를 반박하면서 바로 발언을 했던 겁니다.
1: 둘 사이에 충돌했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도 화가 났고 이런 거군요.
0: 그 이후에 비공개 회의가 또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XX 만드냐 이 표현 외에도 부정선거와 싸우는 대표까지 싸울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만들고 있다.
1: 예.
0: 가산점 없어도 윤재복이 이겼다. 가산점 하면 더 벌어진다. 제가 누구를 위해서 용인갑에서 부정선거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문을 닫고 비공개 회의장에서 했는데 기자들이 이제 소위 귀대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귀를 가까이 대서 듣기도 하는데
1: 문틈으로 하면 좀 들려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0: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밖에서 들는 겁니다. 다들 그래서 이제 꽤
1: 귀대기를 고성이, 안 해도 들 정도.
0: 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워딩이 다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정의용 사무총장 표현은 지금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당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을 하는 게 최고위원으로 맞느냐 결과에 승복하고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당의 시스템을 부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0: 근데 이거 각서 얘기는 요건 좀 따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1차에서는 양양재 최고위원이 이겼대요. 3자 경선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 ARS 전화가 안 왔다는 문제 제기가 생긴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당에서 두 후보를 불러가지고 결선 투표를 공개하기 전에 승복을 할 거냐 미리 각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1: 아, 일부 평당원에게 전화가 안 갔지만 일단 1차 결과 이걸 받아들일 거냐 이 얘기군요.
0: 2차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 둘 다 각서를 쓰고 합의를 했는데 그다음에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게 정의용 사무총장의 주장인 겁니다.
1: 예.
0: 비당권파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냈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은 어제 그 회의 끝나고 기자들한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맞고 어디까지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친한계인 안상훈 의원도 이게 지금 통신사 책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ARS 전화가 안 간 게 통신사 책임이 아니고 당에서 스팸 로직 해제 요청을 안 한 걸로 안 왔다라는 그런 의혹 제보가 있다. 이렇게 예. 비판하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양양재 최고위원이 이번 용인갑 국민의힘 용인갑 지역위원장 선거가 부정선거 의심이 든다라고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화를 낸 거네요. 네. 누구를 XX로 보고 뭐 이렇게.
5: 예. 일단 그 국민의힘 소식을 다루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좀 설레네요.
1: 예.
5: 요즘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거의 1시간 하면은 한 50분에서 55분 정부 여당 얘기만 하고
1: 예.
5: 국민의힘 소식이 없어요, 사실은. 한동훈 의원 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얘기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재밌는 게 일종의 이제 거울 치료 같은 거거든요.
1: 예.
5: 그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이제 그 비공개 회의에서 언성을 높였냐면은
1: 잠시만요.
5: 예.
1: 예. 그 다 얘기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5: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모든 경선이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정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선거 시스템 통해서 불안감 야기시키고 당 지도부 대표까지 비읍시읍 만들고 예. 그게 정치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경선이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예.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화를 냈는데
1: 예.
5: 이제 거울치료죠.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에서 열심히 참여권했는데 거기에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게 모든 지방선거가 다 문제가 있으니까 재선거하자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일부의 그렇죠. 투개표 이제 뭐 오류가 있었던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거울치료다. 뭐 이게 장양자 최고가 그걸 몰랐겠냐.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이제 파고든 거예요. 그리고 일부의 선거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지금 다시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 거니까 참 예. 어떻게 풀? 물론 이제 뭐 뭉개고 가면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게 본인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 생각이 드네요.
1: 알겠습니다. 최근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좀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이 조용한 게 뭐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 포기한 상황 이렇게 됐었는데 마침 부정선거 문제로 당내 갈등이 다시 당내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문제로 얘기됐다. 이게 좀 흥미가는
0: 좀 두 가지 측면을 하나 볼 게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지금 대체적으로 당내 취재를 해봤을 때는 양양자 최고위원이 결선을 해도 못 이기는 다시 재투표를 하더라도 못 이기는 상황이 되니까
1: 예.
0: 전체를 다시 선거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에서 3자 구도에선 이겼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이걸로 되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일단 주류의 해석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거 말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거는 그 친한계나 비당권파에서 문제 삼는 건 뭐냐면 다른 지역들 그 9개의 총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를 하고 그 다음에 당원 직선제를 했는데 이게 안 맞다라는 주장들을 지금 좀 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0: 당원 직선제를 할 거면은 다 그냥 당원들이 뽑도록 해야 되는데 지도부가 일부 걸러내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1: 예.
0: 그래서 지금 비당권파 쪽에서는 아주 대대적인 움직임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좀 그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들도 걱정을 할 거다.
1: 예.
0: 근데 이제 다만 힘이 안 모이는 거는 양양자 최고위원의 그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양양자 최고위원이 원래 들어올 때는 친한계였는데 지금 친한계가 아니라고 친한계 쪽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1: 예.
0: 그 한동훈 의원 제명될 때 기권해버리고 이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문제가 덜 부각되는 측면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1: 예, 일단 당원 직선제로 각 조직위원장을 뽑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얘기가 좀 되는 것 같군요. 예, 근데 앞서 이제 44명이 그 조사를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근데 이분이 어느 쪽 편이냐, 평소에 누구를 지지했냐?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0: 양양자 최고위원 쪽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양양자 최고위원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안 오니까 양양자 최고위원한테 결국 전화를 해서 양양자 최고위원이 당에다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1: 예. 결과적으로 뭐 그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밝혀진 건 없는 거죠.
0: 근데 이거는 대체적인 얘기는 ARS 오류는 이런 정도 있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얘기들이고요. 의원들의 일반적인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의도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오히려 예. 이제 문제 삼는 거는 뭐 컷오프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번에 어쨌든 아무 주목도가 없는 윤재복 전 부위원장이 양양자 최고위원 정도로 이기니까
1: 예.
0: 아 이게 결국은 장동혁 대표 연임의 지표로 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얘기들은 의원들이 해요. 그러니까
1: 예.
0: 강성 당원들이 강력한 건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1: 강성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약간 극단적인 주장들이 보다 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것들 사실 직선제를 하다 보면 많이 보이게 되죠.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일 평론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7: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 주세요.
6: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7: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6: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예, 진반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은기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예, 일단 이것부터 저희가 정리를 하고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님. 지난 수요일 날 친한계 배현진 의원을 인터뷰하면서 한동훈 의원의 딸에 대한 과거 수사가 공정했냐 안 공정했냐라는 논란이 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조국 원장의 딸 수사 때와는 다르다 해서 불공정하다라고 했는데 배현진 의원이 서정욱 변호 친한계가 아닌 서정욱 변호사님도 조국 전 원장 조국 원장 딸과 한 의원 딸이 다르다. 한 의원 딸은 천재다고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친한 게 아니냐.
2: 저 이제 박지영의 한판 성부에서 네. 이게 끝에 나왔는데 네. 조국 딸은 이제 그 한 번도 제대로 시험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7대 스펙이 다 위조잖아요.
0: 예.
2: 그런데 한동훈 딸은 이제 그 만점 그 시험 맞고 예. MIT 들어간 거 아니냐. 따라서 이게 그 수준이 다르다.
0: 예.
2: 뭐 이렇게 말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친한 게 하고는 좀 달라요.
0: 예.
2: 그건 팩트를 말한 거고. 뭐 저는 이제 그 개판 보면 장동혁 당권파입니다.
0: 아, 그래.
2: 그 한동훈 딸은 팩트를 말한 거죠.
0: 그런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의 한동훈 의원 딸 관련 언급을 예. 당권파 장동혁 대표가 싫어하실 것 같아요.
2: 그거는 뭐 제가 신경 쓸 판은 아니고.
0: 아, 예, 예.
2: 저는 팩트를 이야기할 뿐이고요. 뭐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공격을 친한 게 아니냐
0: 예.
2: 받고 있는데 친한 게 아니에요.
0: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크게 나왔어요.
2: 그러니까요. 제가 예. 이게 그 한동훈 쪽을 공개하려면
0: 예.
2: 윤석열을 배신한 배신자다. 이걸로 공격해야지. 어떻게 자고 딸이나 이런 건드려봤자 역효과 납니다. 한동훈에 대한 제일 좋은 공격은 윤석열 배신자다 하면 보수 쪽에서는
0: 예.
2: 배신자 프레임이면 정치 힘들거든요.
0: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제 아주 그 명망 있는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에 저렇게 크게 서정욱 변호사님이 가운데 나왔어요. 저 뉴스가 저도 해봐서 아는데 되게 중요한 뉴스거든요.
2: 네. 저 두 번 나왔어요 일단. 아. 그 전에 강수영 변호사하고 네. 추미애를 주민 소환해야 된다. 그것도 이게 나왔어요.
3: 근데 네. 나는 진짜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게 딴 건 모르겠는데 일단 뭐 객관적 사실로서 그 한동훈 의원 딸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건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난 궁금해. 비상계엄이 잘 된 겁니까?
2: 그건 아닌데.
3: 아니면 비상계엄이 잘못됐는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변호사로서 네, 뭐. 불법 비상계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가서 그걸 지지했어야 됩니까? 아니면 반대했어야 됩니까?
2: 아, 뭐 반대할 수도 있죠.
3: 그러면 그 반대한 사람은 배신자입니까?
2: 아니, 그 다음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탄핵.
0: 아니, 저 보지 마시고요. 김종인 최고님 가시고.
2: 개헌 막음까지 오케이 이해해요. 네. 근데 그 탄핵이 앞장선 건 이제 배신행위 아니냐 이거.
3: 아,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군대를 동원해서 스스로 통치 능력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로 인해서 보수가 다 괴멸되게 생겼는데 그런 대통령은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하면 탄핵 안 해야 됩니까?
4: 혼나는 사람 같아. 그 선생님한테. 근데 위대한 뉴스쇼니까 짧게 한 문장으로 팩트 체크만 하면
0: 예.
4: 손영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평가고 그런 주관적 평가를 한 이유는 심리적으로는 이미 친한계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MIT에도 이제 스펙 같은 걸 요구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일단 비하인드 뉴스에서는 사실 공정은 딸의 천재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수사가 됐냐가 쟁점이었다고 덧붙인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장동혁 대표 간만에 정말 간만에 국민의힘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뉴스연구에서도 좀 다뤘는데 최근 있었던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지역위원장 투표 과정에서 일부 44명이 투표를 못했다. 이게 이제 부정선거 논란이면서 당 4분이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화면에 나온 저 표정을 짓고 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정현 최고위원님.
3: 그러니까 그 어떤 평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를
0: 평가를 좀 예, 사실관계는 뭐 간단한 거
3: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장동혁 대표는 지금 올림픽공원에 가서 북채가 날아갈 정도로 열심히 북을 치시면서 부정선거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0: 예.
3: 그리고 그 부정선거의 주장이 한 표라도 투표용지를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건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어요.
0: 예.
3: 우리 당이 이겼어요. 근데도 그거 부정선거니까 재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0: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한 내로 뭐 민주당이 흔히 하는 무슨 내로남불도 아니고 그 본인이 지금 주관하에서 치른 당원 주권을 앞세우면서 치른 선거에서 당원들의 주권이 침해됐지 않습니까?
1: 예.
0: 전화가 안 왔어요.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용인 갑 그리고 남양주 을에서 그 장동혁 대표의 팬클럽의 사무총장.
1: 예.
0: 그리고 남양주 을에서는 조강한 최고의 남양주 시장 당시 비서. 이런 사람들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전화를 못 받았다는 그 항의가 빗발치고 있으면 그럼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잘못입니까? 이건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거 대단히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올공에 나가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그 정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파헤쳐서
1: 예.
0: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원칙인데 대표를 XX 만들면서 말이야 당신 정치 왜 하는 거야? 이렇게 거기서 소리를 치고 고함칠 일입니까?
1: 예.
0: 아니 본인이 다 최고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저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1: 예.
2: 제가 그랬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장정희 대표 그래 그럼 재선거 하자. 이 취지고 오히려 양양자 최고가 아이 재선거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0: 그게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실관계는 잘못 알고 계신 건데.
1: 네, 일단 잠시만요. 일단 네. 말씀 주시고.
0: 또 얘기해 보세요.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분의 원래 세 명이 올라갔다가 그중 이제 두 명이 이제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사실 한 명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못 이긴 것도 좀 웃기지만 그 표 차이가 9%인가 뭐 이제 났었다는 거예요. 네. 양양자 최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기서는 재선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이제 뭔가 새로 이쪽에서 자리를 좀 잡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양양자 최고가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기본적으로.
1: 예.
2: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양자 최고가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이제 장조혁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뭐 장조혁 대표 자체를 뭐 좋아하거나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장조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좋아 알았어 대표를 이런 식으로 네가 모욕하면서 이걸 지금 또 해결문에 잡으려고 하는구나 알았어 그럼 재선거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또 오히려 이쪽에서는 나는 좀 사실은 이 지역구 이제 나하고 안 맞는가 봐 이러면서 이제 조금 딴 데로 좀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요게가 조금 애매해졌다 여기까지가 제가 확인한 바예요.
0: 그건 예. 확인된 게 아니고 틀린 얘기입니다.
2: 아, 그래요? 아, 네.
0: 뭐 그 노 변호사님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옹호하시는 발언들을 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1: 아,
0: 싫어한다면서 네, 매우 옹호를 해요.
2: 아니 그 지금
0: 그 뭐 적외적은 친구다 뭐 이런 거겠죠. 예. 뭐 그런 느낌인데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면 이 시스템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가 네 번 전하도록 예를 들면 오전 9시 또 오후 5시까지 모든 당원에게 네 번씩 전화가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네 번은커녕 한 통화도 못 받았다는 그 항의가 속출하고 있어요.
1: 예.
0: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거를 선거를 여의도 연구원에서 주관해서 ARS 조사로 했어요. 이거 대개 외부에다 맡겨서 선관위에 맡겨서 K-보팅 시스템으로 하면 이런 논란은 없거든요. 그런데 당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을 임명해 여의도 연구원에서 ARS 방식으로 그것도
1: 예.
0: 그거 선거를 치렀어. 그런데 거기에 당선된 사람들이 보니까 당대표와 최고 당대표의 그 최측근인 최고위원의 측근들이 다 됐어.
1: 예.
0: 그러면 그런데 전화는 전혀 안 왔어. 그러면 양양자 의원이 요 최고가 요구하는 대로 로그 기록을 달라. 실제로 도대체 몇 명한테 전화를 한 거냐. 그리고 실제로 이 당원 어떤 당원들한테 전화를 한 거냐. 그걸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잘못입니까?
2: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되거나 잘못
0: 아니죠,
2: 말한 게
0: 보세요.
2: 없어요.
0: 그러니까
2: 여기 핵심은 여기 예. 핵심은 저는 양양자 최고가 문제 제기하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예. 당연하잖아요. 그 올바르게 올바르지 않고 공정하지 않게 어쨌든 잘못됐으니까
0: 네네.
2: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맞아요.
0: 네.
2: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확인해가지고 그럼 그 다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는 그럼 좋아 재선거 다시 합시다라고 이쪽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속내는 이제 우리가 파악한 속내로는 사실 뭐 그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네, 자체로
1: 강조점이
2: 끝난다.
1: 다르신 것 같아요.
2: 있어요.
1: 지금 네, 노영희 변호사님은 양양자 네. 최고가 재선거에 큰 의지가 사실은 없었다는
2: 사실
1: 얘기를
2: 재선거 자체가 중요한
1: 거고,
2: 건 아니라는 거.
1: 그다음에 김종인 최고님은 이 시스템 자체 문제가 많다. 장동현 대표 그걸 인정 안 했냐?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0: 이게 재선거를 네. 그 당사자들하고 합의하지 않고 그 논란이
2: 그러니까,
0: 생기자마자
2: 그러니까.
0: 18일 날 재선거 하겠습니다.
2: 혼자 먼저 해버리니까
0: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2: 그러니까 그 얘기를
0: 그런데 당사자가 얘기하기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하나. 예.

0: 또 이거 덮어버리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하는 거구나. 이렇게 당연히 반발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예.
1: 그러면 이제 당권파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권파인
2: 제가 해드린 말은 어쨌든 객관적인 말이었고 지금 예. 김정은 최고관 말하고 다른 말이 아니에요.
1: 예. 쟁점이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2: 이상한 프레임을 자꾸 쓰이면 안 돼요. 예. 어이가 없어 지금
1: 장동혁 대표를 두둔한다에 긁히신 거군요.
2: 아니 저는 그 긁힌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너의 말은 틀렸어라는 말부터 쓱 하니까 여기다가 노영의 거짓말 노영이 틀렸을 때 막 댓글을 올려잖아. 어이없게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 우리 노 변호사님은 객관적 사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니까 아니,
2: 그러니까
3: 다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취재해가지고 어저께부터 내가 이거 확인을 했단 말이지.
1: 네. 알겠습니다.
4: 저 이 문제는 이게 지금 양양자를 징계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3: 어느 여론?
4: 그런데 양양자 최고가 저는 이게 두 가지를 크게 잘못된 게요. 예. 첫째는요. 이걸 마치 이게 뭐 지도부가 이게 부정선거 해체한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공개했잖아요.
1: 예.
4: 그게 아니에요. 이건 통신사의 기술적 문제예요. 절대 이게 뭐 부정선거를 하고 누구 고의로 누구 전화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1: 예.
4: 그 뻔히 보는 데 알 거야. 통신사에서 이게 뭐 스팸 푸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예. 기술적으로 몇 명 안 갔을 수가 있어요. 그걸 다시 하면 되잖아요.
1: 예.
4: 이걸 마치 이게 조직적 부정으로 몰고 하는 이게 첫째 잘못이고
1: 예.
4: 두 번째는 이게 올림픽 공원 투쟁과 이걸 이렇게 비꼬 가지고
1: 예.
4: 마치 이렇게 공격을 해버렸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올림픽 공원의 투쟁은 선관위가 부실 관리해서 선관위를 규탄한 거잖아요.
1: 그거 아니
4: 이거는 이제 그 지도부가 잘못된 게 아니고 통신사의 기술적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1: 예.
4: 이걸 올림픽 공원하고 연결시켜서 공개하니까 장동대 폭발한 거죠.
1: 그렇죠.
4: 이걸 당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원래 이 지역이 이원모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1: 예.
4: 양향자가 연고가 없고 표가 없어서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선된 윤재복 씨는 거기 장동의 2030 비전 거기 사무총장이에요.
1: 예.
4: 따라서 이게 조직이 많아요. 토백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질 거 전화고 엉뚱한 시비를 거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그러면 12분째 놀고 구경만 하고 있는 나훈기 대변인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아니 제가 이거를 그 주제로 나온 걸 보고 약간 성찰을 하게 됐는데
1: 아, 예.
5: 아 중도층이나 유권자가 우리 당 싸움하는 거 보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1: 아.
5: 왜 싸우는지 처음 모르겠더라고요. 뭐 심각하긴 한데 뭐 언론에서 잘 다루지도 않고 이래서 열심히 찾아봐서 타임라인을 제가 좀 정리해서 왔거든요.
1: 근데 예.
5: 세 분 하는 말이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1: 예.
5: 일단 보도된 것만 보면 10월 8일에 이렇게 그 경선이 됐고 일부 당원들한테 이제 문자 자체가 투표 문자 자체가 전달되지 않은 게 확인되니까 12일에 최고위에서 최종 임명 보류한다 그러면 그리고 결선 재투표랑 투표 시스템 재검토 방침을 정동혁 대표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5: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13일에 조광특위가 통신사 자체 스팸 처리로 뭐 일부 전화가 발신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서정욱 변호사 말 틀린 거 아닌 것 같아요.
1: 예.
5: 이걸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과 통신사 문제로 이게 스팸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1: 예.
5: 그래가지고 18일에 이제 재투표하자 이렇게 결과가 발표됐는데 근데 양양재 최고위원이 15일에 갑자기 재경선 난 불참한다. 이거 전체 선거를 일테면 경선하고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니까 실제로 그 올림픽 공원 관련해서 우리도 전체 조사까지는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에 한해서 조사하고 해보자 이게
1: 예.
5: 조금 여론이 더 높고 장동혁 대표는 안 된다 이건 전면 재선거하자 뭐 이랬기 때문에 그걸 올림픽 공원이랑 엮어가지고 양양재 최고위원이 공격했고 장동혁 대표는 여기서 아 내가 이거를 시스템 점검한다 했는데 나의 올림픽 공원 투쟁을 지금 이렇게 훼손하는 거야?
1: 예.
5: 아! 이렇게 하고 아까 그 사진이 나온 거라고
1: 아, 예.
5: 파악한 게 제가 이제 보도에 따라서
2: 네 명이가 똑같아요 지금
5: 똑같은데
2: 다른 얘기가 예. 없어요
5: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하기 위해
1: 사실 잠시만요 여기 디테일로 가면 제가 볼 땐 큰 의미가 없는 얘기 같아서 네. 일단 이게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으로 커질까요? 김정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당권파의 비당권파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당 그 내부의 경선 시스템의 문제예요.
1: 문제, 예.
0: 민주당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 네.
0: 우리 당에서 이번에 터진 건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동혁 대표는 당원 주권주의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걸 흉내를 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1: 예.
0: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고당협이 한 그 마흔 몇 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서른 몇 개는 그냥 단수로 다 하고
1: 예.
0: 나머지 아홉 개만 경선을 붙였어요. 근데 이것도 당원 주권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게 무슨 당원 주권주의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홉 개 그 경선도 여러 명 중에서 여기는 두 명, 여기는 세 명 이렇게 자기들 자기적으로 결정.

0: 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당원 주권주의야?
1: 그게 기준이나 원칙이 없군요.
0: 그게 무슨 그러니까 더 이게 지금 왜 재선거 이것만으로 문제가 안 되냐면 남양주 을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요.
1: 예.
0: 조광한 최고위원 이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데 다섯 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어요. 근데 세 명은 그냥 컷오프를 했어. 컷오프한 이유를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
1: 예.
0: 근데 그중에 한 명은 거기에 시의회 의장이에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되게 그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야.
1: 예.
0: 이 사람들 날라가고 비서를 했던 그 조광한 시장의 비서를 했던
1: 예.
0: 그 사람 후보하고 민주당에서 시의원을 하고 음주 전과 세 번인가로 논란이 있는 그래서 우리 당으로 넘어온 이 두 사람이 경선을 해서
1: 예.
0: 남양주 시장 조광한 씨의 비서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냐라는
1: 예.
0: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1: 기준이 없다 너무. 뭐 의도적인 건 사실 모르겠지만 기준이 없이 이게 무슨 당원 직선제냐라는 게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의 말씀입니다.
2: 기준은 이제 보통 우리 공천할 때도 뭐 2인 경선, 3인 경선, 4인 경선 하잖아요. 그런 게 지도부에서 판단해서 경선을 붙인 거죠.
1: 예.
2: 그리고 저는 이게 아마 갈등이 여기 유일하게 편드는 사람이 우재준입니다.
1: 예.
2: 우재준. 친한계죠? 근데 양양자 이분도요. 경선할 때 그 한동계에서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그때 우리 주류 쪽에서는 최수진인가 아마 다른 여성함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양양자가 친한 게는 아니지만 친한 게에서 밀어줘가지고 최고위원 된 건 맞아요. 따라서 아마 이게 그 저는 조직적으로 친한 게에서 지도부를 흔들기 위해서 우재준 양양자가 자국에 그냥 시비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옛날에 양양자하고 우재준은 지도부 해체하자고 그랬어요.
1: 예.
2: 다 사퇴하자고 했다고. 그때 제가 야 양양자하고 우재준 너 둘만 사퇴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1: 예.
2: 대안이 많아. 뭐 제가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아마 이게 저는 친한계에서 조직적으로 장도직 흔들기 위해서
1: 예.
2: 이번 사태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아, 친한계에서 조직적 의도적으로 사태를 키우고 있다.
3: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국민의힘에는 원칙과 기준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대통령 선거도 보면 그렇게 큰 선거에서 당원들 모아놓고 후보를 뽑아놓고 새벽 3시에 갑자기 뒤집어버리고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천 문제를 얼마나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내부 경선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시스템을 전부 점검하고 이런 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1: 예.
3: 근데 이런 걸 전부 뭐 개파 투쟁적으로 묶어가지고 한동훈계가 흔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앞으로 계속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대선에서 벌어졌고 지방선거에서 벌어졌고 당내 투쟁에서도 벌어졌는데 앞으로 총선도 있고 또 더 남았잖아요.
1: 예.
3: 이게 하나도 안 개선된 채로 계속 간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배신자들이 흔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당 자체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1: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온 건 일단 몇 분이 44분이 ALS 전화를 못 받으면서 불거진 문제인데 어쨌든 당 안에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들은 거는 이제 그 서정욱 변호사님이 친한계가 의도적으로 흔든다. 예, 나는 친한계가 아니다는 이제 또 한쪽 말씀하신 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
0: 한마디만 해도.
1: 예.
0: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민주당을 대해서 비판하면서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에 대해서 김승원 비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1: 예.
0: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 사실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공격했잖아요.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메신저를 공격을 했어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당내에서 경선이 이게 부정 경선이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1: 예.
0: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양양자가 옛날에 친한계였잖아. 그 얘기를 하고 우재준도 친한계잖아.
3: 본인도 친한계면서 그죠?
0: 네. 그 본인도 친한계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1: 일단 아직까지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친한계랑.
0: 아니, 여기하고 비공개 자리하고서 달라요.
4: 친한계 지향인이고 실질적으로 얘기할 때는 정말 말이 달라요.
1: 얘는 또 본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또 감안해서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국민의힘 조직국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두 번째 뉴스는 임광현 손잡고 강훈식 끌어안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이제 퇴임을 했고요.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4: 저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이 된 그런 인사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4: 김지영 후보자도 어젯밤에 임명하셨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는 나 흔들지 말아라. 그냥 내가 소신껏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특히

0: 언론에서 논할 때 대통령이 최고 참모라는 차원에서만 이제 다루거든요.
1: 예.
0: 근데 기관장이요, 기관장, 장관급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기관에 수백 명의 직원이 있는.
1: 예.
0: 제가 이 점을 왜 강조하냐면 의원실에도 보면 1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명 정도 되는 조직이면 사실 중소기업급이거든요.
1: 예.
0: 그럼 필연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인사도 해야 되고 고가도 반영해야 되고 뭐 예산도 뭐 신경 써야 되고. 근데 국회의원이 그거 하잖아요. 그럼 의정활동을 잘 못하게 돼요. 경영에 신경 쓰니까 오히려 입법활동이나 의정활동을 잘 못하게 되죠.
1: 예.
0: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게 수석보좌관을 임명해서 경영은 당신이 좀 하라. 인사도 당신이 좀 하고.
1: 의원실 관리는 당신이 좀 해줘. 네. 이렇게
0: 그 관리를 되죠. 통해서 내가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최고의 뭐 창출을 해달라, 보좌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1: 예.
0: 그 개념을 그대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입을 해보면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수백 명의 그 인사가 있는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수위 없이 시작했잖아요. 강원식 비서실장은 뭐 기관장으로서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사실을 활동했단 말이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 기관에 뭐 인사가 좀 비어있다는 어떤 비판,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도 말했지만 인사 시스템은 점검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1: 예.
0: 시스템의 점검 때문에 좀 실무형 관리형을 뽑아서 경영을 좀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한 게 아니냐.
1: 아,
0: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1: 청와대 내부를 좀 장악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사를 네. 뽑았다.
0: 네.
1: 예, 알겠습니다. 혹시 5초? 예. 예. 광고 들어가야 됐어요.
2: 아, 예.
1: 아, 그럼 바로 2부에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중하여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하여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하여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1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2: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료.
0: 네 고객님, 현금영수증 하시나요?
2: 당연하죠. 네 고객님, 현금영수증 필요하세요?
0: 네 당연하죠.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당연히 현금영수증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는 생활 속 습관 당연하죠. 나에겐 소득공제 혜택을, 우리에게는 투명한 거래 문화를.
2: 한 번은 작아 보여도 쌓이면 달라집니다.
0: 현금 쓸 땐 당연히 현금 영수증.
2: 당연한 습관에서 시작되는 성실 납세 문화.
0: 이 캠페인은 국세청과 함께합니다.
3: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3: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4: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3: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0: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2부에서도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뉴스락 이어집니다.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인선 뒷얘기와 청와대를 떠난 강훈식 전 비서실장의 향후 행보를 짚어보고요. 이달 말 구속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 뉴스쇼의 인터뷰에서는 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김은빈 교수와 함께 최근 러시아의 패스트 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사망했는데 혹시 패스트 아니냐, 일부에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얘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그냥 끊지 마시고요.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 듣고 있다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웨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1: 맡았으.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오피스.
3: 예, 뉴스락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이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제가 광고 때문에 끊겼는데, 그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면, 그 용인갑에서 국민의힘 지역위원장 경선이죠. 여론조사할 때 혹시 02로 갑니까? 031로 갑니까? 용인인데.
4: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안 받아봐가지고.
3: 아, 예. 아, 그래요?
4: 전 당원단에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3: 예. 청취율 조사는 02로 가니까.
4: 아, 그렇습니다.
3: 용인갑 재선거 전화는 아닙니다. 혹시 02로 받으시면 이거 국민의힘 용인갑 전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5: 노련해.
3: 예. 청취율 조사 기간 전화니까 CBS 박승태의 뉴스쇼 듣고 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한기 대변인님, 네. 왜 웃고 그러세요?
6: 그래서 번호를 물어봤구나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예. 뭐 아침 라디오는 CBS 뉴스쇼와 기타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예. 다들 뉴스쇼 본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김태현 앵커한테 이르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저는 한마디로 이게 이거 장고 끝에 최악의 악수를 뒀다.
3: 예.
4: 두 가지 점에서 저는 부적절한 게요. 하나는 이분에게 되게 권력지향적인 예스맨입니다.
3: 예.
4: 쓴소리를 못해요. 옛날에 윤 대통령 때 국세청 차장이었거든요.
3: 예.
4: 그런데 청장 한번 해보려고 온갖 로비 뭐 김건희에서 포함해서 줄을 댔다. 이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한동훈 언제 제기했지만.
3: 예.
4: 그리고 그 진짜 이분이 뭐 두 번째는요. 이분이 그 원래 이재명 대통령하고 라인이 없어요. 그런데 22번으로 영입돼요. 그다음 비례 4번을 봤거든요.
3: 예.
4: 이게 과연 이게 이승엽하고 관계 없을까? 이분이 고향이 홍성이에요.
3: 예,
4: 원래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줄에 제가 보기에 없단 말이에요.
3: 아니, 고향 하나만 갖고 연줄.
4: 아니 연줄이 윤석열 대통령 때 청장을 하고 온갖 했으니.
3: 예.
4: 그런데 갑자기 22번으로 영입되고
3: 22대 국회 비례대표 아니, 4번. 4번.
4: 영입 순위.
3: 예, 아, 예.
7: 순위가 22로 번째로 들어왔어요.
3: 아,
4: 들어오고
7: 그러다가
4: 비례
7: 비례
4: 4번을 받았는데 위성정당.
3: 예.
4: 근데 이승엽을요 언론에서는 그냥 이재명의 대장도 변호인으로만 알고 있더라고.
3: 예.
4: 우리 법 쪽에서는 그래 안 봐요. 이승엽은 그 동기가 피보다 지난 두 명의 동기가 있어요.
3: 예.
4: 4년을 같이 근무한 그게 공수처장 오동훈.
3: 예.
4: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정계서입니다.
3: 예.
4: 세 명이 27기인데 2010년에 헌재를 같이 가요.
3: 예.
4: 파견을. 그렇게 울산 법원에 같이 내려가요. 4년을 한 솥밥 먹는데 이 정도 친할 수가 없어요.
3: 예.
4: 그러니까 이제 오동훈 공처장이 서부에 영장을 원래 중앙에 가는 게 맞죠. 윤석열 체포할 때 서부로 갑니다. 그때 서부 법원장이 정계선이고
3: 예.
4: 그다음 재판관이 돼요.
3: 어.
4: 따라서 이승엽이가 윤석열 구속과 탄핵의 1등 공신이다.
3: 예.
4: 이걸 법 쪽에서는 파다한 소문입니다. 단순하게 이재명을 변호한 게 아니고
3: 그런 의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4: 이분이 LKB 있다가 변호한다고 나간 분이에요. LKB가 탄핵에 원래 제일 많이 파견된 소추인단이
3: 예.
4: 로펌입니다.
3: 로펌 LKB.
4: 예. 네. 그게 대표 있다가 이재명 변호를 위해 나갔죠. 차리고. 김종건하고.
3: 예.
4: 그런데 그때 우리 오동훈 정계선과 커넥션이 있다. 계속 제가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이 일반 대장동 변호사 10명 중에 탑입니다.
3: 탑이다.
4: 김종건 다음으로. 김종건은 대법원에 실을 거예요.
3: 예.
4: 다음에 보시죠. 전부 변호인 다 가니까.
3: 예.
4: 김종건 다음으로.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누나 이경은 씨도 휴스턴 총영사, 그다음에 매영도 국세청장, 그다음 비서실장 이게 뭡니까? 결국 예. 이거는 이재명 김현재 작품이다. 김현재한테 찍소리도 못할 겁니다. 변호인을 다 관리한 게 김현재니까.
3: 예.
4: 이게 예스맨 최악의 인사가 될 겁니다.
3: 예스맨이 될 거다. 근데 왜 예스맨이 될 수밖에 없냐를 이제 길게 서정 변호사님이 연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김정희 총회님.
5: 그 지금 이제 인사 비서실장 바꾸게 된 건 강훈식 비서실장 물러나는 건 본인이 물러나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할 때 그게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뭐 이런 표현을 비슷한 표현을 했잖아요.
3: 예.
5: 그것처럼 잘못돼서 물러난 거예요. 비서실장이 인사가 잘못되고 정책이 잘못되고 그래서 지지도가 폭락하고 여권 집권 그 대통령과 민주당

0: 지지가 폭락하니까 그걸 쇄신하기 위해서 인사를 한 거예요.
1: 예.
0: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야, 누가 될까? 그래서 비서실장이 오면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좀 하고 그다음에 내각을 국정 전체를 갖다 대통령을 도와서 좀 정무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일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서실장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예. 없을 때 대통령을 대신해서 혹은 대통령을 도와서 정무적 판단을 하는 그런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갑작스럽게 한 달 넘게 시끌시끌하다가 갑자기 전혀 현역 국세청장을
1: 예.
0: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지?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1: 예.
0: 일 잘하는 사람? 아니, 국세청장 하면서 세금 많이 쥐어 짠 사람이 일 잘하는 겁니까? 그 지금 비서실장이 그 세무 전문가가 가서 과거에 세금 짜내듯이 하는 것이 일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인도 휴스턴 보건복지부인가 공무원 하다가 휴스턴 총영사로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대장동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이승엽 변호사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도 반론기를 좀.
1: 예.
3: 그 대통령이 변호사님. 정말 힘들 때 이런 그 변호사 구하기도 힘들고 실제 너무 사건이 막 한꺼번에 본인의 목을 죄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그럴 때 변호사를 한다는 사람이 있었고 못 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1: 예.
3: 다 한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선임기까지 냈다가 나 못 하겠습니다. 빠진 사람도 있고. 근데 그중에서 대통령이 그래서 꼭 물어봐요. 나를 변호해서 당신 인생이 앞으로 망가질 수도 있다.
1: 예.
3: 그런데도 변호를 해줄 수 있겠느냐. 내가 법리나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억울한 사람 도와주고 하는 의미에서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사실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예. 그중에. 근데 그중에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다른 의원들도
1: 예.
3: 이분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감탄을 하고 그리고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해요.
1: 예.
3: 이분이 되게 열심히 잘해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그 특수하게 이 사람을 더 믿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은 그 말은 전혀 근거 없이 내 사건을 맡았으니까 이 사람 믿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1: 예.
3: 진짜 되게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이 정말 나 힘들 때 도와준 사람들에게 뭔가 좀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어요. 개인적으로.
1: 예.
3: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겠죠. 누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서 사실은 사람을 쓰지는 않아요. 지금 그 주변에 변호사들 되게 많았었고
1: 예.
3: 그 주변에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변호사들 말고 다른 변호사들한테도 많이 조언도 구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었는데 실제 이제 대통령은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닌 사람 다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사실 이제 다른 인사까지 연결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고
1: 예.
3: 그거보다는 이번에 임강현 실장을 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강현 실장은 되게 이렇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리고 실제 세부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한번 정말 이기 내각을 성공시켜보겠다 이런
1: 예.
3: 마음이니까 한번 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2: 그 쓴소리를 못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윤석열 정부 때는 지지율이 20%대까지 주저앉는데도
1: 예.
2: 제가 알기로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윤비어천가 불렀어요. 죄송하지만 전부 다. 그리고 막 대통령
1: 김주국 최고님은 안 그러셨어요.
0: 저는 안 그랬는데.
2: 그 윤한 갈등이 예. 벌어지기 전까지는 예.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해도 다 옹호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 막 이럴 때도
1: 예.
2: 그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김종인 최고위원 죄송하지만 그때도 그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그 무렵에서는 이런 식으로 당에 막 개입하고 하면 안 된다. 체리 따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진 않았어요.
0: 예. 맞아요.
2: 예.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한테 그럼 쓴소리한 사람이 없냐. 제가 봤을 때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이렇게 들이받는 사람이 많아? 이거 대통령 권위가 떨어졌네. 이거 레임덕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1: 예.
2: 또 한쪽에는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두 논리는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 예.
2: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비서실장이 쓴소리할 사람, 뭐 중량감 있는 사람 갖다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평가는 대통령의 태도로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첫째가 그거고.
1: 비서실...

0: 장이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가
1: 윤석열 대통령처럼 얘기죠? 하면 누굴 갖다놔도 쓴소리를 못한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0: 예.
1: 그런데 대통령이 쓴소리를 들을 태도가 돼 있으면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아까 뉴스연구소에서 다루던데 뭐 국무총리가 그 국무위원들 모여가지고
0: 예.
1: 뭐 국무회의 공개하는 거
0: 생중계
1: 그런 얘기 못하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면. 근데 그런 완전히 닫혀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0: 예.
1: 두 번째로 세금 지어 짜내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체납 세금 추징 잘하는 거 이거는 그 사람이 역할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게 저는 공정하다 생각을 하고
0: 예.
1: 아까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말했는데 국세청 같이 센 조직을 잘 장악하고 잘 관리해서 역할을 한 사람이니 대통령실이라는 기관장으로서도 아마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0: 예.
1: 그 4천억 체납 선박 그거는 뭐냐면 해외 공조할 수 있는 조율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런저런 영향이 평가받아서 임명됐다고 해야 되는 거지 그 모든 문제를 김현지 모든 문제를 뭐 대통령의 보고인사
0: 예.
1: 이렇게 쓸어담는 건 별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 서 변호사님 혹시 반론
2: 아니 제가 할 말 다 했어요.
3: 아, 깔끔하세요. 일단 얘기하고 상대방이 반론하면 뭐, 오케이 당신 주장이군요.
2: 제가 그 선박왕 그 4천억 징수한 거는요
0: 예.
2: 그런 게 제가 평가합니다.
0: 평가하고요.
2: 세무 공무원으로서 훌륭한 분이에요.
0: 예.
2: 이분이 조사 1과장부터 조사국장 서울지방청장 국세청 차장 조사 분야는 1위에요.
0: 조사 사국 국장을 했더라고요. 예.
2: 그 이번에 가가 저는 처음에 어떤 분이 농담으로 이게 혹시 유시민하고 김어준 털라고 하나 이런 농담도 하더라고.
0: 예.
2: 장해찬 최고가 그 유시민하고 김어준 뭐 그건 아니겠죠. 다만 이제 그 국세청에서 뛰어난 공무원 하고
0: 예.
2: 비서실장의 역할은 다르잖아요.
0: 예.
2: 앞으로 이게 변화가 좀 필요할 겁니다.
3: 그 대통령이 대장동 변호사들을 매우 중요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면 조원철 법제처장, 이태영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 이장영 법무비서관, 나승철 국무총리 비서 민정실장, 조상호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김수현 국정원 기조실장 이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더 많아요.
0: 예.
3: 국회의원들은 대장동 변호사 다 줄줄이 그 국회의원 배지 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은 그냥 과거에 대장동 그 사건에 변호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구나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0: 예.
3: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영향을 미쳤던 성남 라인이 이 모든 거를 주도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인사들 상식적이지 않은 인사들이 나오니까 뭐 비서실장을 국세청장이라고 해서 비서실장 못하냐 맞습니다.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0: 예.
3: 그리고 뭐 한성숙 그 총리 같은 분도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인데 뭐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0: 예.
3: 결과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성숙 총리와 그 강훈식 실장의 어떤 그 팀들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0: 예.
3: 뭐 이런 남북관계라든가 한미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제기하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좀 쓴소리해 줄 사람이나 좀 큰 정치인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느닷없이 말 잘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윗사람들한테 그렇게 공격하기 싫어하잖아요.
0: 예.
3: 윤석열 정부 때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이관섭 그 비서실장도 다 관료 출신들이었는데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못하셨어요.
0: 예.
3: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하원기 대변인이 아까 지적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 신임 인광현 비서실장이 어떤 업무 장악 능력을 보고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 장악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해서 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업무 장악 능력이라는 게 그 어떤 분야마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군인이 군에서 언론 장 뭐 자기 부하들을 잘 할 수도 있고
0: 예.
3: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는 데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뭐 의사가 자기 환자를 잘 치료할 수도 있고 각자 분야가 있죠.
0: 예.
3: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서실장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종합적 정무 능력이 필요한 그런 자리에
0: 예.
3: 그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셔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길 바라지만 그게 과연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어요.
1: 일단
0: 예.
1: 첫 번째로는 김종규 최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공직에 너무 많이 기용된다라는 지적은 청와대에서도 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예.
1: 왜냐하면 정치는 팩트가 아니라 인식의 영역인데 저희가 윤석열 정부 공격할 때도 검찰

0: 출신 왜 이렇게 많이 기용돼? 이렇게 했지 내용 가지고 하나하나 안 따졌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이거는 인사 라인에서도 좀 신경 써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과 국세청장으로서의 기관장 역할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 예.
0: 그거는 기용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평가하기에는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예단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국세청장은 정권 초부터 국무회의에 계속 참여해왔기 때문에 국세청 업무 외에도 어떤 국정과제가 있는지, 국정운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이 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 예.
0: 국세청 업무에만 갇혀있다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논리적 연결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의 숙제 또 평가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물러나신 분 강훈식 전 비서실장의 진로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2: 강훈식 실장님이 지금 사실은 서울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서울시장 선거 나올 생각도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1: 예.
2: 사실 지금으로서는 아마 조금 그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지지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1: 예.
2: 괜히 나와가지고 만약에 잘 안 되면 더 문제가 커지고, 또 하나는 서울시장은 이제 행정을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치하고 또 조금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2: 그러면 나중을 생각했을 때 또 안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본인의 지역구를 충남인가 쪽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전은수.
1: 아산.
2: 예, 그쪽이 이제 그 넘겼기 때문에 사실 글로 돌아갈 수는 없어서 어느 쪽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조금 하시는데, 지금 뭐 외교 쪽을 워낙 일을 잘하셨으니까 그쪽으로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열려 있다.
1: 예.
2: 그런데 아직까지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좀 흐름을 좀 보면서, 지지율이나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좀 하겠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뭐 주저앉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한 달 정도 이제 좀 정리하면서 진로는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일 날 오세훈 시장에 대한 선고가 나오거든요.
1: 예. 2심.
2: 네. 네, 2심 선고가 나오면 그게 어느 정도 조금 그림이 나오니까 그거 본 다음에 조금 움직이는 모양새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1: 네, 서정욱 변호사님.
3: 어제 저 그 강훈식을 직접 만난 그 분한테 들어보니까 서울시장은 무조건 안 논다고 합니다.
1: 아, 그 직접 만나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3: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 아, 방송에서
1: 제가
3: 이름은 말하지 말해서.
1: 네,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도 있는데.
3: 퇴임하고 바로 이렇게 그 만난 분이, 네. 직접 들었답니다. 서울시장은 보궐선거 있든 없든 안 논다. 저도 그래 봐요. 지금 좀 쉴 때죠.
1: 예.
3: 그럼 이게 어떻게 하냐. 다음 총선에 수도권에 놀 것 같아, 서울에. 충남 아산은 못 가죠.
1: 예.
3: 아마 총선 때 상징적인 서울에 놓고요. 그 다음에 김민석 후임으로 이렇게 당대표를 노릴 것 같아요.
1: 예.
3: 왜냐하면 김민석 임기가 다 지킬지 뭐 도중에 낙마할지 모르지만.
1: 아니,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3: 아니, 왜냐하면 이게 보궐선거에 책임을 재신에 묻겠다 했잖아요.
1: 아.
3: 그러면 이게 물러날 수도 있잖아요.
1: 예.
3: 하여튼 다음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선 출마 의지가 아주 강하다,
1: 예.
3: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대선에 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보다 강훈식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딱 우리가 느낌이,
1: 예.
3: 보면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1: 두 명 사진 놓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3: 김민석은 조작 기소 특검도 아예 국감 이거 미뤄
1: 예.
3: 계속 안 하잖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김민석이 벌써 나를 배신해? 옛날 노무현 배신한 이렇게 섭섭할 것 같아.
1: 예.
3: 조작기소 특검 연기한 거는.
1: 예.
3: 그러니까 아마 강훈식을 더 신뢰해서 그쪽으로 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1: 강훈식 비서실장은 또 하은기 대변인이 가깝기도 하고 잘 아시잖아요.
0: 네,
1: 어땠습니까?
0: 그 강훈식 실장 되게 염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서울시장 뭐 얘기를 많이 하던데 지금 어쨌든 뭐 형태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고 나왔다. 이게 지금 모양이잖아요.
1: 예.
0: 근데 그렇게 하고 서울시장에 나가면 책임지고 나왔는데 내가 더 큰 자리 하려고 간 것처럼 보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본인이?
1: 예.
0: 그리고 만에 하나 서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가서 지면 그럼 정권 심판론으로 변지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호사가들이야. 아, 선수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강훈식 실장은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아마 그 만났다는 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1: 예.
0: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한 성찰도 좀 하고 관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가고 뚜렷한 계획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당대표나 대선에 관심 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변호사님의 일단 분석이에요. 예.
0: 아니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어떤 자리나 이런 것들을 지금 거취를

0: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돌아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고칠 부분 뭐가 있는지를 보고 이렇게 될 것 같고, 뭐 정치인이 지도자를 꿈꾸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1: 예.
0: 문제는 본인이 꿈을 꿀 수 있는데 그건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쉬면서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김주계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저 서종욱 변호사님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동의를 해요. 그 분석에 다 맞는 것 같아요.
1: 다 맞는 것 같아요.
2: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산으로 다시 출마하는 거는 이미 본인이 물려줬는데 그렇죠. 다시 뺏어가는 건 말도 안 되고.
1: 본인이 사실 청와대 대변인했던 전은수 대변인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2: 다시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나오면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갖고 그 역시 본인의 어떤 그런 부담을 감내할 것 같지는 않고.
1: 예.
2: 그다음에 수도권에 출마를 해서 총선에. 그래서 아까 뭐 당대표 경선에 나올 거 아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보니까 김민석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1: 아, 민주당 내에서.
2: 민주당 내부에서.
1: 예.
2: 아, 이렇게까지 못할 줄 몰랐다. 자기 장사만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대안으로서 상당히 그 부각될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하고 본인이 뭐 대선에 대한 꿈이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 한 가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걸 제외하고는 상당히 정확한 분석인 것 같다. 그리고 하원기 대변인 얘기도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3: 지금 다 맞는 얘기 한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0: 김민석 실장에 대해서 뭐 아니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1: 예.
0: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벌써 뭐 차기를 말하고 하는 것들은 좀 섣부른 거 아닌가
2: 맞아요.
0: 싶어요.
2: 예. 네. 예. 아직은 너무 덜 익은 얘기죠.
1: 알겠습니다. 혹시 저 서종 변호사님은 강훈식 실장을 만난 적은 없죠?
4: 전 없습니다.
1: 네, 눈빛을 직접 본 적은 없는 거죠?
4: 아니 이재명 대통령 눈빛을 봤더니 강훈식 바라보는 눈과 김민석 딱 보니까 강훈식을 더 신뢰하는 것 같다고 김민석보다.
0: 아니, 얼마 전에 이제 비평을 초능력으로 하시고 그러세요.
2: 아니,
4: 사진 찍고 둘이 앉아서 그 표정 보면 얼마나 신뢰가 있습니까?
1: 뿔이 떨어집니까?
3: 아니 강훈식 실장을 신뢰하는 거 맞아요.
4: 예, 그러니까요.
3: 맞고
4: 예, 느껴져요.
3: 요즘에 이제 김민석 당대표의 일하는 거 좀 답답함을 느끼는
4: 그러니까.
3: 것도 맞아요. 예.
4: 맞아요. 딱 맞잖아요.
0: 아니 그 통화하시는 거예요 두 분은 초능력으로?
3: 아니 초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취재 영역으로.
1: 뭐 그냥 쓱 얘기한 것 같지만 상당히 무게감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3: 되게 취재
0: 얘기를
3: 지금 취재 영역으로.
1: 김민석 대표를 답답해하신다.
3: 저도 어제 확인 다 했어요. 지금.
1: 확인 다 했어요. 두 분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3: 아니요.
0: 둘이 서로 확인한 거 아니에요?
3: 아니요.
1: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 얘기하셨고.
4: 진짜 제가 봐 답답한 게 신천지 문제도 보세요. 삐죽 흘리놨고 뭐가 아무 명쾌한 결론이 없잖아요.
1: 예.
4: 조희대 탄핵도 할람 좀 하지. 이것도 뭐 그냥 매일 뭐 인계점이 어쩌고 저쩌고 선문담하고 있으니 전부 물러터진 거죠.
0: 그러니까 왜 민주당 망하게 빨리 안 하냐고 지금 이렇게 막 닥달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3: 네. 대통령 선물까지 받았는데 그러지 마요.
1: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민주당 강훈식 실장 얘기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가 이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매관매직 재판입니다. 금거북이 등 뭐 이렇게 백 등 이런 것들이죠. 지금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으면 2심 뒤에 6개월이 지난 게 10월 31일인데 석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검팀이 일단 법원 직권으로 구속을 좀 더 해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이거 구속영장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4: 뭐 변호인단은 이게 발부될 걸로 예상은 하지만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이게 원래 이제 전화벨트 해부된 거 있잖아요.
1: 예.
4: 도이치 모터스하고 명태경 그게 구속기한 6개월이 만료가 되거든요.
1: 예.
4: 저희는 선고할 줄 알았더니 선고가 안 돼요. 전화벨트를 한 번 더 연다.
1: 예.
4: 그러면 이게 만기가 되면 풀어줘야죠.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또 이번에 5년 받은 게 있잖아요.
1: 예.
4: 소위 매간매직. 요거로 다시 영장을 발부해달라. 이렇게 특검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1: 예.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서 기소해가지고 영장을 두 개 하면 우리가 장기 미제 미결론 장기 구금 막기 위해서 구속기한을 둔 거잖아요.
1: 예.
4: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또 이게 6개월 했다가 또 연장하니까 재판 거부했잖아. 저는 일단 좀 풀어주자. 일단은
1: 예.
4: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마 대부분이 그 정도 용기가 있을까? 그 역풍을 좀 겁내는 것 같아요.
3: 근데 저거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오늘 또 스스로 아마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저 말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변호사들 법조인들이 다 알다시피 이건 쪼개기 기소가 아니었고 상황이 전혀 다른 내용에 대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쪽에서 영장이 발부된 범죄가 있고 한쪽에서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범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된 범죄에 원래 거기서 나오면 법정 구속을 시켜요.

0: 원래 그것 때문에 불구속이 돼 있었다 그러면. 근데 예. 이미 이제 다른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영장이 발부되었던 범죄 때문에 구속이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람을 묶어놔야 되는데 이 법정 구속 안 시킨 것 때문에 이 사람 풀어줘야 된다? 이건 너무 혼란스럽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예. 지금 김건희 씨는 확정은 안 됐지만 실형이 지금 답치면 11년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는 당연히 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이쪽 사건에 대해서 청구해서 예. 당연히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 쪽의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분명히 제 말이 또 맞다고 저런 식으로 했었을 거예요. 서정 변호사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뭐 마치 억울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1: 예, 김정일 최고위원님.
2: 아니 저는 사실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뭐 두 분 변호사들이 잘 아실 테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는 거는 주제넘지신 것 같아 갖고 예.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3: 저는 뭐 법리적인 거 저도 잘 모르지만 윤리적인 얘기도 아닌 그냥 정치공학적 얘기만 하면 그 김건희 여사 풀어주는 게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에 별로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풀려나면 국민의힘에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솔직히 민주당은 숨통 트이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1: 예.
3: 사법부와의 전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막 비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막 돌아다니고 하는 것들이 유권자들이 보기에 과연 국민의힘에 좋게 작용할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치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근데 뭐 법리적으로는 작동하는 게 어떨지 몰라가지고 저도 뭐 요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4: 일단 뭐 나오게 된다면 석방이 된다면 각 시사 프로그램 하루에 20개 넘는 시사 네. 프로그램에서 한 7, 8분 정도는 늘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3: 지난번에 드는데. 저녁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제 손을 꼭 잡더니 김건희 불쌍하잖아 좀 풀어주라고 해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4: 서정 변호사님
2: 혹시 어디라도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혹시라도 그 강성 뭐 전환길이 됐든 뭐 고성국이 됐든 아 진짜 깝깝하거든요. 진짜
3: 두근두근하죠. 두근두근한 일이죠.
4: 예. 네. 한쪽은 두근두근하고 있고.
5: 뭐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탄압받는 이미지가 더 낫죠. 오히려 풀리라면 역풍이 불 수가 있는데
1: 예.
5: 그래도 개인의 인권을 생각하면 저는 풀어주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한번 접견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안 갔지만 이번에 영장이 또 발부되면.
1: 예.
3: 친환기로서 친환기로서 부적절한 행보 아닙니까?
4: 혹시 발부되면 잘 다녀오시기 예. 바라고요. 예. 일단 저희 뉴스락 1, 2부에 나눠서 진행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서정욱 변호사님, 하원기 대변인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세계를 향해 열린 하늘길. 더 큰 미래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중심 인천 영종구가 더 높이 힘차게 비상합니다.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푸른 하늘 아래 내일의 희망이 펼쳐지고 그 중심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글로벌 허브 도시 바이오 AI 첨단 산업으로 새로운 내일을 여는 미래 도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 하늘을 잇고 미래를 열고 사람을 품는 영종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영종구와 함께합니다.
8: 대표님, 우리도 AI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9: 그러게. 그런데 뭘 어디서부터 해야 하지?
10: 현업 전문가 AI 훈련 코치가 직접 찾아갑니다. AI 도입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 로드맵부터 현장 문제를 풀어가는 맞춤형 직무 훈련까지 기업 비용 부담 없이 AI 도입의 시작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중소기업 AI 훈련 확산센터 참여 문의 1644-8000. 이 캠페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4: 예, 러시아발 패스트의 공포가 조금 생겼습니다. 이게 아직 패스트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안 됐는데요. 판패스트 연구소에서 젊은 연구원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의심이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미생물에 대한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의 김응빈 교수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 안녕하세요.
4: 예,
12: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네. 저도 요즘 국제뉴스에 네. 패스트 얘기가 종종 네. 나와요. 나오죠. 러시아의 네네. 시베리아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네. 9월에 이게 지금 외신 보도로 나온 것들인데 네.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추정컨대는 9월 25일 날에 한 연구원이 네. 20대 연구원이 패스트 균이 들어가 있는 시험관을 깨뜨렸다.
12: 네.
4: 실수로 깨졌겠죠. 예. 그런데 이 연구원이 며칠 뒤에 입원을 하고 바로 며칠 뒤에 사망했다.
12: 네.
4: 그래서 혹시 패스트가 유출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2: 아, 저도 뭐 그 보도만 보게 되면 예. 우선 실험실에서 깨졌다고 그랬는데 예. 정확히 뭐가 깨진 거냐가 일단 궁금하죠.
4: 예.
12: 일단 세균으로 실험을 했으니까 배양액일 수도 있고요.
4: 예.
12: 아니면은 우리가 그 세균을 보관하기 위해서 동결 건조해서 보관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4: 예.
12: 만약 그게 깨진 거라면 이제 그 가루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액체가 들은 게 깨졌다도 이렇게 액체가 에어로졸 상태로 흡입될 수는 있어요.
4: 예.
12: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렇게 위험한 세균을 다루는 실험실이라면 그 기본적으로 다룰 때 이 예. 보호장구를 하는 게 예. 기본 수칙이거든요. 뭐 코로나 때 그 방호복 그렇죠. 보셨잖아요. 예.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게 돼야 될 텐데 일단 지금만 가지고는 도대체 뭐가 깨진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들어간 거죠. 예, 그게 뭐 호흡기로 들어갔겠죠.
4: 예.
12: 네.
4: 그러면 이게 이 연구소가 패스트 연구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네. 이제 이 여성 연구원에 대해서는 네. 나중에 사망 뒤에 봤는데 패스트균이 확인되진 않았다.
12: 아, 패스트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4: 이게 러시아 당국이 네.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29일 날 입원해서 10월 2일 날 사망했는데 네. 일단 뭔가 사고가 10월 25일쯤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예를 급성 폐렴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빨리 사망하는 경우가 있나요?
12: 사실 이 패스트가 네. 폐의 패스트가 가장 치명적인 건데요.
4: 예.
12: WHO 데이터를 봐도 예. 그게 감염되고 나서요. 빠르면 예, 뭐 하루 이틀만 해도 크게 번질 수가 있어서
4: 예.
12: 뭐 패스트 균이었다면 가능은 한데
4: 예.
12: 지금 그건 아니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또 다른 미지의 어떤 폐렴균이라고 하더라도
4: 예.
12: 불가능한 건 아니죠.
4: 보통 흔한 이제 폐렴 환자들은 좀 있잖아요.
12: 네.
4: 급성 폐렴이라고 이렇게 빨리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12: 굉장히 드물겠죠.
4: 굉장히 네,
12: 드물죠.
4: 그리고 이제 200명 정도를 이 러시아 네. 연구소에서 격리를 했다.
12: 네.
4: 이 여성분과 연구원과 접촉이 있었던 200명을 네. 격리를 시켰다고 네. 그래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일단 러시아 보건당국이 볼 때도 이 연구소에서 그렇죠. 뭔가 위험한 균이 유출됐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12: 사실 그것만 보게 되면
4: 예.
12: 접촉한 사람들을 200명 정도나 격리했다는 거는
4: 예.
12: 분명히 뭔가 중대한 뭐가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4: 예.
12: 그게 뭔지는 지금 상태로는 추측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4: 예. 사실 WHO가 러시아 당국의 보건당국의 얘기를 전해서 발표한 게
12: 네.
4: 일단 패스트균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12: 네.
4: 그다음에 격리자 200명에게도 없었다.
12: 없었다.
4: 그런데 사실 러시아 당국 발표를 믿어서 발표하는 거라
12: 네.
4: 그러니까 WHO가 직접 검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2: 네.
4: 그러면 믿을 만한가요? 제가 이쪽에 러시아가 어떤지 몰라서.
12: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4: 예.
12: 가장 중요한 건 그 사고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투명하게 얘기가 되고
4: 예.
12: 또 어떻게 검증을 했다는 게 발표가 돼야 되는데
4: 예.
12: 지금 상태는 과정은 없고 이 결과 답만 얘기하니까
4: 예.
12: 뭐 저로서도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4: 보통 이제 미국이나 예를 들어 유럽이나 네. 또는 우리나라 연구소는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나면 여기에 대한 경과 보고서, 결과 보고서가 다
12: 당연하죠.
4: 공개가 되는 겁니다.
12: 그럼요. 투명 이거는 투명히 공개가 돼야죠.
4: 예. 네. 러시아가 이렇게 원래는 공개를 잘 하다가 잘 네. 숨기고 있는 건지 또는 러시아 자체가 이런 걸 잘 공개를 안 하는 건지 네. 어떤 겁니까 이게?
12: 아, 이것도 역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예, 예. 건데요. 뭐 과거 사례들을 보게 되면 뭐먼 얘기입니다만은 뭐 체르노빌 사태 때도 그랬고
4: 예.
12: 여러 가지 좀 그런 그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과거의 행적들이 좀 있긴 하죠.
4: 예.
12: 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4: 네. 야, 러시아가 좀 그럴 수 있다. 제가 이제 패스트인 게 확인은 안 됐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0: 여쭤보는 이유는
1: 네.
0: 가끔 국제뉴스에 나오는데 사실 WHO 대변인도 뭔가 브리핑을 하고
1: 네.
0: 그래서 뭔가 큰일 난것 아니야? 라는 공포감을 가질 수도
1: 네.
0: 있는데 우리가
1: 네.
0: 제대로 알아야
1: 네.
0: 사실 불필요한 공포도 막을 수가
1: 예.
0: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1: 네.
0: 아직 추정 단계지만 여러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1: 네.
0: 일단 결론적으로는 잘은 모르지만 뭔가 위험한 균이 한번 잠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까지는 우리가 의심할
1: 그러니까
0: 수 있겠죠.
1: 그러니까 격리까지 그렇게 했겠죠.
0: 예. 네. 알겠습니다. 페스트 흑사병이라고 불리는데
1: 네.
0: 실제 어떤 병인가요?
1: 그러니까 페스트는 예시니아 페스티스라는 세균이 일으키는 병이고요.
0: 세균에
1: 네,
0: 예.
1: 세균에 의한 병이고요. 같은 병균인데 어디를 감염하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0: 예.
1: 가장 이제 심각한 게 폐 페스트고요.
0: 네.
1: 예.
0: 예.
1: 근데 가장 많이 보이는 이 페스트는 이 림프절 페스트라고 그래서요.
0: 림프절에 예. 들어가는군요.
1: 왜 병원 가면 왜 이렇게 감기 어떻게 만져보는 데 있잖아요. 목
0: 예.
1: 밑도 그렇고
0: 예.
1: 겨드랑이 밑 또는 여기 사타구니도 보게 되는데요. 이게 보통 페스트가 사람한테 감염되는 가장 그 흔한 경로는
0: 예.
1: 이 벼룩이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0: 아, 벼룩이요?
1: 벼룩이 보통 이게 페스트균을 자연 상태에서
0: 예.
1: 짐승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설치류, 뭐 쥐나
0: 그치.
1: 이런 것들. 그럼 그거를 벼룩이 물은 다음에
0: 예.
1: 그 벼룩이 사람을 물게 되면 이제 그 과정에서 페스트균이 인체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0: 아, 예.
1: 그럼 일단 그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조직을 따라 쭉 가서 림프절로 모인다면 붓게예요. 가장 흔한 형태고요. 그런데
0: 예.
1: 그 다음에 이게 좀 진행이 되거나 해서 혈액으로 들어가면 폐혈성 페스트가 나타나게 되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폐에 감염이 되면 폐 페스트가 나타나는데
0: 예.
1: 이게 가장 치명적이죠.
0: 폐에 들어가는 게 가장,
1: 폐에 들어가는 게 가장 치명적이죠.
0: 예를 들면 벼룩이 물어서 림프절
1: 네.
0: 페스트가 감염이 됐다.
1: 네.
0: 이건 증상이나 또 예후 이런 건 어떻습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사실 페스트가요.
0: 예.
1: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보건이 잘 된 경우에는 사실 일단 벼룩 없잖아요.
0: 예.
1: 벼룩에 물리지 않으니까
0: 예.
1: 그러면 감염될 확률이 별로 없는데요. 만약에 감염이 되면 사실 초기 증상은 이게 뭐 기본적으로 감염이 되면 뭐 열 나고 좀 쑤시고 다 이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데
0: 예.
1: 이제 여기 이렇게 림프절이 부어 오른다.
0: 어.
1: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전문의가 보게 되면
0: 예.
1: 검사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페스트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항생제가 있어서.
0: 예.
1: 사실 감염이 돼도 적기에 치료를 하면 이거는 뭐 치료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0: 예.
1: 그런 감염병입니다.
0: 그러면 초기에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사실
1: 예.
0: 국내에는
1: 예, 제가 봤을 때
0: 예,
1: 제가 아는 미생물학 지식으로는
0: 예.
1: 국내에서는 페스트에 감염될 확률은 극히 낮죠.
0: 극히 낮다.
1: 네.
0: 환자도 보고된 바가 최근에는
1: 아,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1급
0: 전염병.
1: 1급 전염병이기 때문에
0: 예.
1: 만약 보고가 됐다면
0: 예.
1: 보건당국에 보고가 됐을 거고 분명히 언론으로도 보도가 됐을 텐데
0: 네.
1: 들은 바가 없으니까.
0: 최근 몇 년 동안은
1: 예,
0: 국내에서
1: 네.
0: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에서 혹시 균이 유출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일이 있었고
1: 네.
0: 근데 앞서 초기에 지금 항생제가 잘 돼 있어서
1: 네.
0: 초기에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1: 네.
0: 했는데 내가 초기에 혹시나
1: 네.
0: 페스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게
0: 네.
1: 초기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 나고 뭐 이상하고 특히나 림프절에 잡히고
0: 네.
1: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0: 예.
1: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죠.
0: 받은.
1: 네.
0: 앞서 이제 림프절은 벼룩이 무는 경우였고
1: 네.
0: 폐페스트 이게 림프절부터 시작돼서 갈 수도 있고 또는 비말로 바로 전파될
1: 그렇죠.
0: 수도 있겠군요.
1: 그러니까 네. 폐페스트 같은 경우가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0: 네.
1: 림프절 페스트 같은 경우는
0: 예.
1: 좀 전에 이제 확산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림프절 페스트 걸린 상태에서는 사람과 사람과 전염이 되기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0: 예.
1: 만약 폐페스트가 되면 이 기침을 통해서 비말로 전파가 될 수 있거든요.
0: 폐에 페스트균이
1: 네.
0: 들어가면
1: 네.
0: 알겠습니다.
1: 근데 이제 폐로 가는 경우는 처음부터 공기 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0: 예.
1: 뭐 이 림프절에서 시작돼서 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게 페스트가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단어만 들어도
1: 네.
0: 또 소설에도 이방인에도 나왔기
1: 그렇죠.
0: 때문에 그런 것도
1: 네.
0: 있는데
1: 네.
0: 사망률은 어떻게 됩니까?
1: 아 이게 적기 치료 안 하면은요.
0: 예.
1: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림프절 페스트 같은 경우는
0: 예.
1: 치료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WHO 기록을 보게 되면 뭐 한 30에서 한 5, 60%까지 사망률이 나오는데요.
0: 예.
1: 이거는 치료를 안 했을 때,
0: 치료를 안 했을 때
1: 얘기고요. 예. 이제 폐 페스트 같은 경우는 워낙 진행이 빨라서 그 경우도 빨리 치료. 이번에 이제 연구원 같은 경우 만약에
0: 예.
1: 페스트라면 이
0: 예.
1: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워낙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0: 예.
1: 뭐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도
0: 네.
1: 치명적이 될 수가 있죠.
0: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공포를 갖고

0: 먹고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공포를 느끼실 것 같아요.
0: 더군다나 다른 전염병과 다르게 비말로도 좀 쉽사리 전염성이 강하다.
1: 페페스트의 경우에.
0: 페페스트의 네. 경우에. 사실 중세 유럽에서도 그렇고 네. 네. 이방인에 나왔던 그곳에서도 네. 네. 그렇고 네. 전염성은 그렇게 강하가 쉽게.
1: 그러니까 전염성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페페스트 경우에는 네. 사람이 같이 있고 곳. 특히 중세에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0: 예.
1: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같이 있으니까 환자도 복하다가 감염이 되는 거죠.
0: 알겠습니다. 페스트란 병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예, 일단 그러면 러시아가 페스트 연구소에서 이 사고가 네. 일단 났잖아요.
1: 예.
0: 예. 연구를 많이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1: 사실 뭐 페스트뿐 아니고요. 예. 이런 병원균의 연구는 계속 돼야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페스트가 계속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환경에. 특히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이 페스트가 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이
0: 예.
1: 별로 설치류들이 많은데 그런 동물들이 이제 시베리아와 좀 몽고 그쪽에 그 초원지대 경계가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 지대에 많은 이런 동물들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 언제든지 사람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0: 벼룩을 통해서.
1: 예, 연구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모든 병원성 비생물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0: 예.
1: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새로운 치료법이나 뭐 백신 개발도 해야 될 것이고
0: 예.
1: 또한 한 혹시라도 이게 어떤 뭐 변종이라든지 내성을 항상 내성을 일으킨다든지
0: 예.
1: 여러 가지를 보려면 연구는 필수적이죠.
0: 사실 러시아 연구소의 이 사고에 대해서 세계에서 특히 우리나라 언론도 관심을 갖게 된 건 코로나 공포가 또 있어서
1: 그렇죠.
0: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때처럼 혹시나 팬데믹이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우려들.
1: 아, 이 경우는 사실 미생물학적으로 보면은요.
0: 예.
1: 코로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자도 많았고요.
0: 예.
1: 이 감염된 경우에 잠복기에 그걸 알아내려면은 PCR 검사를 하는 것밖에
0: 진단을
1: 없잖아요.
0: 받아야
1: 빨리 알려면 정확히
0: 예.
1: 알려면.
0: 예.
1: 그런데 이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는 또 항생제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0: 예.
1: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코로나처럼 이렇게 팬데믹으로 갈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뭐 이건 좀 상상일 수도 있고
1: 네.
0: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공포 때문에
1: 네.
0: 특히 러시아라는 이름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1: 네.
0: 항생제 있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1: 네.
0: 혹시 생물무기 차원에서 페스티균을 활용한 연구나 이런 것도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의심?
1: 예, 사실 뭐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0: 예.
1: 예 뭐 그 사실 과거에도 이런 생물학 예. 그 무기 예를 들어 9.11 테러 때도
0: 예.
1: 그 탄저균 테러가 있었으니까요.
0: 예, 예.
1: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뭐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러시아의 연구소, 연구원 뭔가 스릴러 약간 이런 느낌이 나니까
1: 네.
0: 오히려 언론도 좀 더 관심을 갖고
1: 네.
0: 관심을 갖다 보니 WHO에서도 대응을 하게 되고
1: 네.
0: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몇몇 국가에서는 사람의 페스트 환자들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예, 사실 지난 5년간 WHO 그 자료를 봐도요.
0: 예.
1: 거의 한 뭐 2,500명 이상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0: 예.
1: 자연 상태에 여전히 이 페스트균은 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벼룩이든지
0: 예.
1: 여러 접촉을 통해서 인간한테 넘어올 가능성은 늘 있는 거기 때문에
0: 예.
1: 감염은 일어나고 있죠.
0: 감염이 일어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러시아를 굳이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1: 네.
0: 각 국가에서
1: 네.
0: 전 세계적으로 매년 뭐 수백 명씩이 감염이 되고 있는데 이게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0: 일부 이제
1: 그렇죠.
0: 그
1: 나오는 국가는 특히 이제 몇 개 국이에요.
0: 예.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설치류가 많은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0: 예.
1: 특히 이번에 근데 이번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사실 이것이 사고가 났고 그 연구원이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뭔가 이해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는 게 오히려
0: 네.
1: 문제를 키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투명하지 않은 게 오히려
1: 네.
0: 호기심을 키우고
1: 그리고 음모론을 자꾸
0: 음모론을 만들고
1: 네.
0: 있다. 알겠습니다. 이미 수백 명씩이 나왔고 그래도 전 세계는 이게 크게 확산된 팬데믹은 없었다는
1: 네.
0: 점을
1: 네.
0: 이해하면 사실은 그렇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는
1: 네.
0: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는 좀 세균 미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책을 한 권 내셨잖아요.
1: 아,
0: 원래 김 교수님이 미생물 전문가.
1: 네.
0: 예. 페스트도 미생물이기 때문에 제가
1: 네.
0: 다뤄봤고요.
1: 네.
0: 책 내신 거는 어떤 책이에요?
1: 아, 이거는 제가 항상 미생물하면 저는
0: 예.
1: 항상 이런 경우에만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거든요.
0: 예.
1: 사실 병을 일으키고 인류를 괴롭히는 미생물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 미생물을 보게 되면 극히 일부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40년 동안 이 세균을 연구하면서 그 세계를 바라

0: 그러더니 나는 거기서 작은 미생물들이 모이니까
1: 예. 예,
0: 아름다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1: 예.
0: 울림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 미생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1: 예.
0: 그리고 이렇게 미생물, 이 세균이 지구 최초의 생명체라고 생물학에서는 생각하는데
1: 예.
0: 그렇다면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모습에는 모든 생명체, 인간을 포함해서 살아가는 삶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1: 예.
0: 생각을 갖고 살짝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약간 상상을 발휘해서
1: 예.
0: 미생물을 바라봤더니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있어서
1: 예.
0: 그거를 한번 과학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1: 저도 살짝 이렇게 봤더니 에세이 형태로 많이 네. 돼 있더라고요.
0: 네.
1: 교수님이 느끼신 점들.
0: 네.
1: 제목은 이제 세균도 혼밥을 안 한다.
0: 네.
1: 물론
0: 제목은
1: 저는
0: 세균도 사랑을 아는데.
1: 예, 네. 세균도 사랑을 아는데 하고 이제 부제도 그런
0: 네.
1: 저도 가끔 혼밥을 하긴 하는데.
0: 아, 여기서 말하는 혼밥은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1: 예.
0: 사랑과 서로 교류를 안 한다. 벽을 친다.
1: 예.
0: 관계를
1: 그렇죠.
0: 단절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십시오.
1: 내용은 이제 미생물이 각 서로 간에 또는
0: 네.
1: 대상과의 공유, 공감,
0: 네.
1: 관계 이걸 강조하신 것
0: 네,
1: 같아요.
0: 네.
1: 예, 좀 더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0: 그러니까 자연에서 미생물이 단세포 미생물이 살아가는데요. 절대 혼자 살아가지 않거든요.
1: 예.
0: 예, 단적인 예가 우리가 세균을 실험실에서 분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말도 합니다. 교과서에는 우리가 지금 자연에 존재하는 이 미생물
1: 예.
0: 가운데
1: 예.
0: 실험실에서 키울 수 있는 거는 대략 1% 정도다.
1: 그럼
0: 그걸 왜 못 키울까?
1: 예.
0: 과거에는 우리가 이들이 자랄 만한 이런 영양 배제를 제대로
1: 예.
0: 못 만드는 게 아닐까 했어요.
1: 근데
0: 최근 들어서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자연에서 이들은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만이 아니고
1: 예.
0: 다른 거와 같이 있을 때 잘 자라는데
1: 아.
0: 하나만 분리하려고 그러니까
1: 예.
0: 이게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걸 같이 기대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어울려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1: 예.
0: 하게 됐죠.
1: 마치 혼돈처럼 여러 요소가 들어있고
0: 네.
1: 이게 어떻게 보면 미생물의 생존에 중요한데
0: 네.
1: 우리가 뭘 밝혔더라도
0: 네.
1: 근데 실험실은 그런 게 없으니까.
0: 그렇죠. 보통 그동안 연구는 이렇게 우리가 병을 일으키는 제형 같은 경우는
1: 예.
0: 순수하게 분리를 해서
1: 어.
0: 연구를 거기에 집중을 해오다 보니
1: 예.
0: 우리의 시간은 거기에 집중됐고 살짝 사실 그렇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세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볼 겨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1: 예.
0: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1: 예.
0: 전체를 봤더니 이게 아니네.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도 그런 경우죠. 이들이 얼마나 조화로워야
1: 예.
0: 우리가 건강한지를 보여주니까.
1: 아 그렇군요. 세균도 여러 곳과의 균형 공유 관계를 통해서 더 잘 자랄 수 있고 그걸, 그걸 미생물에서 배우자 이런 거죠. 사람들은 잘 그렇게 못하니까.
0: 예, 그러니까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먹이를 놓고 먹을 때
1: 예.
0: 혼자 다 먹지 않고 자기의 자기 것만 먹고 그거를 또 다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로가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 교차 섭식이라고 그러는데요.
1: 교차 섭식이요.
0: 교차 섭식. 그러니까 하나의 먹이를 먹는데 이거를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요서 요만큼 그다음에 요만큼
1: 예.
0: 나눠가는 거죠.
1: 자연의 섭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0: 네.
1: 미생물도 그건 안다.
0: 네.
1: 그래서 부재의 혼밥을 안 한다고
0: 그렇죠.
1: 쓰고 있군요.
0: 네, 네, 네.
1: 아, 저는 혼자 안 먹는 줄 알고.
0: 아,
1: 교차 섭식을 얘기하시는군요.
0: 네, 네.
1: 알겠습니다. 제가 미생물로부터 배울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시간이
0: 네.
1: 조금... 유튜브로 약간 더 얘기
0: 걸맞듯이 할 수 있습니다.
1: 예, 오늘 금요일인데
0: 네.
1: 미생물 균으로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일단 김응빈 교수님 본방송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유튜브로 이어가겠습니다.

0: 입학 지원에서 네이버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진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1: 예, 오늘 금요일 뉴스쇼는 여기까지고요. 본방에 이어지는 유튜브 댓글쇼에서 김은빈 교수님과 함께 미생물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15 원래오는 전화가 오면 박성태의 뉴스쇼 듣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2: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꿈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기를 만나 한강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AI 산업 강국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전기를 만나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됩니다.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 로봇, 우주항공 산업까지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전기 품질로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힘, 한국전력.
3: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우리는 믿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여정도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4: 누군가는 소식을 전하고 누군가는 배움을 찾아 걷던 길. 서원의 옛터와 오래된 나루를 지나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져온 경기의 길. 역사는 지금 우리의 발밑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10월 24일 남양주 왕숙천 2016 경기의 길 함께 런. 달리는 즐거움은 물론 보고, 찍고, 체험하며 길 위의 남은 역사와 문화를 느껴보세요. 걷고 달리며 이어가는 우리의 옛길, 역사문화 탐방로 경기의 길.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5: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은 오늘 아침 16.3도, 대전과 대구는 10도 안팎의 최저기온으로 다소 쌀쌀하게 시작한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지금보다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따뜻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0도를 조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 원주와 강릉 23도, 대전 24도, 전주와 대구, 부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구름량이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는 야외 활동에 지장 없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낮 기온이 예년보다 높겠는데요. 주일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7: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AI가 만든 목소리는 AI가 잡아냅니다. 통화 중에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은 있지만 없는 기기도 많습니다. 지금 전화 앱 설정을 열어 보이스피싱 알림을 켜두세요. 없으면 통신사 전화 앱

0: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1: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0: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AI입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8: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7: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9: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7: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1: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1: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1: 당연히 콤비타죠!
1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3: 콤비타 마누카 꿀.
1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애매하다라는 말은 분명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흐릴 애자에 어두울 맷자를 써서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것, 뭐 어정쩡하고 모호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가끔은 이 애매함이 괜찮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요즘 같은 날씨가 생활하기 제일 쾌적하고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과하게 차갑지도 않은 적당히 미지근한 물 한 잔이 몸에 제일 좋다고 하니까 말이죠. 자, 어느새 10월도 중순에 접어든 가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들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적당한 온기와 선선함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입주 1449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